0: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 6개국 지도자와 만나 이란전의 다음 단계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대한 결정을 11월 중간선거 전에 내릴지 이후에 내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전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공언해온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수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송량은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올해 말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간선거 전까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전투작전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대기태세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시점에는 최종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LAC의 노숙인 지원 예산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연방검찰이 오늘 공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이 노숙인 지원이 아닌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노숙인 지원 비영리단체 홈앳 라스트의 대표 마이클 영은 2019년부터 1억 1,800만 달러의 시 지원금을 받아 그 가운데 1,200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돈은 100만 달러짜리 나이트클럽 투자와 5만 달러 규모의 타이티 휴가, 그리고 14만 달러짜리 클래식카 복원에 쓰였습니다. LAC 노숙인 서비스 기관인 LAHSA의 자금 감독을 맡은 직원 라키아 말로는 18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유령 노숙인 명단을 팔았으며 해당 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청구서를 내 돈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비영리단체 빅블루 엄브렐라의 도니 미첼은 600만 달러 실업수당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에 12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연방수석검사 빌 에셀리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법원 감사에서는 23억 달러의 자금 추적이 실패로 드러났지만 LAC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검사장 네이선 호크먼은 이번에 체포된 3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 기술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민간주도 인공지능 규제기구 설립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만나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반대한 기구는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과학자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을 모델로 한 민간주도 인공지능 감독기관이었습니다. 반대 측은 이 기구가 설립되면 오픈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세 곳의 선두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외부 규제 없이도 각 기업이 스스로 개발 속도를 조절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은 인공지능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지만 데이비드 섹스 백악관 과학기술자 문위원장은 최소 규제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에게 권고해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 논의를 음모라고 표현하며 기술 가속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 논쟁은 엔트로픽의 다리오

0: 미국 비난 수위를 낮췄습니다. 반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우라고 촉구하며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참석자를 한자리에 앉혔지만 종전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이젠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중국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안보회의 제13차 샹산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둥진 국방부장은 개막연설에서 대결이 아닌 대화, 동맹 아닌 동반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글의 국제화나 외세 무력 간섭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음 주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선 셈입니다.
3: 我们要及时研判化解风险，防止小分歧发酵为大矛盾，小摩擦演化为大冲突。
2: 주최국의 이런 숨고르기 기류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사실상 대화의 손을 내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한 겁니다. 또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4: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미국과 구추정 세력들이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습니다.
2: 미국에서도 격을 높여 파견하기로 했던 중국 담당 수석국장이 돌연 불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확전 양상을 두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참석자를 한자리에 앉히기도 했지만 종전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판을 깔아서 다자협력을 주도하려 했던 중국의 의도가 무색하게 이런저런 갈등을 노출하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LAC의 노숙인 지원 예산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연방검찰이 오늘 공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이 노숙인 지원이 아닌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노숙인 지원 비영리단체 홈앤라스트의 대표 마이클 영은 2019년부터 1억 1,800만 달러의 시 지원금을 받아 그 가운데 1,200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돈은 100만 달러짜리 나이트클럽 투자와 5만 달러 규모의 타이티 휴가, 그리고 14만 달러짜리 클래식카 복원에 쓰였습니다. LAC 노숙인 서비스 기관인 LAHSA의 자금 감독을 맡은 직원 라키아 말로는 18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유령 노숙인 명단을 팔았으며 해당 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청구서를 내 돈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비영리단체 빅블루 엄브렐라의 도니 미첼은 600만 달러 실업수당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에 12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연방수석검사 빌 에셀리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법원 감사에서는 23억 달러의 자금

0: 압수수색이 실패로 드러났지만 LAC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검사장 네이선 호크먼은 이번에 체포된 3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규모 투자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좁히지 못해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이르면 내일로 예상됐던 양해각서 서명과 투자사업 발표도 함께 미뤄질 전망입니다. 협상 진척 속도에 따라 국회 보고는 21일이나 22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전 분야입니다. 한미 양측은 미국에 건설할 대형 원전 8기 가운데 2기를 한국형 모델인 APR-1400으로 채우는 방안을 조율해왔지만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주력 모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국형 원전을 선택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 지분과 의결권 문제도 맞물려 있어 한국은 20% 안팎의 지분과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의결권 없는 소수 지분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사용후행 연료 재처리 사업 투자를 새로 제안한 것도 변수로 떠올랐는데 이 사업이 추가되면 합의된 투자 한도를 넘어설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투자금 송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불거졌는데 미국 측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 안팎의 현금 송금을 요구한 반면 한국 정부는 당초 22억 달러 이상을 먼저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익 관점에서 협상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준회원국이 되는 방안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오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단에 올라 캐나다와 유럽은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며 준회원국 편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첫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미 대륙에 위치한 캐나다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손을 잡으려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현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미국과 최고 수준의 협력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끊임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통해 안정과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캐나다가 유럽연합 준회원국이 되는 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준회원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미가 아직 정의되지 않은 데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 여부도 불분명해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논의가 상징적 의미에 그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60전 오른 1,382원 20전에 마감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미기준금리 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6,700선에 마감하며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였고 경제금융당국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4: 미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당일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채 출발한 코스피는 큰 출렁임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다 장 막판 소폭 하락해 6,700선으로 마감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각각 0.39%, 0.8%에 그쳤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수장들도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0원 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두 달 사이 200원 이상 떨어지며 원화 강세가 이어져 왔지만 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번 주에만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주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잇따라 예정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까지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긴축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 이제 중간치가 3.25%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4: 이번 미 금리 인상에 양국의 금리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추맹기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2: Air.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페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1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4: 놓치지 마세요.
1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6: 엄마 별일 없죠?
17: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18: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1: 체스워스에서 메트로버스를 들이받아 두 명을 숨지게 한 SUV 운전자의 소지품에서 마약과 투약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미벨리 거주자 베일리 리오스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확보했으며 약물 복용이 이번 역주행 충돌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성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오스는 오늘 인정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현재 40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 중이며 검찰은 내일 구체적인 기소 항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고는 이틀 전 오후 5시경 디소토 에비뉴 전용 차선을 역주행하던 SUV가 신호를 무시하고 메트로 166번 버스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로 승객 다니엘 카스티오와 게이지 웨이다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상공에서 취재하던 MBC 방송국 헬기가 사고 약 2시간 뒤 인근에 추락하면서 기자와 조종사 그리고 지상의 행인까지 3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스 충돌과 헬기 추락으로 모두 5명이 희생된 이번 연쇄 참사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체스워스 성 존 유데스 성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공화당 소속 토머스 메시 켄터키 연방하원 의원이 오늘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이 결의안을 우선 처리 형태로 발의해 이틀 안에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지도록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의회의 전쟁 저지 결의안이 나온 뒤에도 작전을 계속해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전쟁권한법은 1973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메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인물로 이번 발의는 동료 의원들도 예상하지 못한 행보였습니다. CNN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CNBC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로 돌아가려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반 표결이라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한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출범 열흘 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지방선관위 9곳 등 총 10곳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포렌식 인원을 포함해 총 75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내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착수 12시간여 만인 밤 9시께 중앙선관위에서 먼저 종료됐고 경기도와 김포시 선관위는 내일마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색된 인천 연수구와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는 모두 선거 당일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 통계 조작과 부정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여러 혐의로 선관위를 수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검팀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 한국 외교부 장관 조연이 오늘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내일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좌는 오늘 세미나에서 조 장관이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번째 사업 양해각서를 내일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이 워싱턴을 떠나기 전까지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을 직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 석좌는 이런 문제들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투자합의 같은 큰 사안이 먼저 정리되면 상업적 분쟁을 물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군사 분야 조선 협력이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핵물질 처리 문제에서의 진전이 대미 투자 발표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차 석좌는 이런 복잡한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디올 100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약 2년 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기존 판단을 뒤집었으며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재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허위 발언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백을 건넸습니다.
14: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9: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고 검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도 이뤄졌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19: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9: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기존 판단을 2년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판단한 겁니다. 줄곧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해온 최재형 목사의 법정 증언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명품백 전달에 공천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담긴 주식 거래 시기와 김 씨가 유죄를 판결받은 주가 조작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해당 주식 거래 시기가 결혼 전 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니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20: 한 차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가운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고도 9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치솟는 유가를 이기지 못하고 연말 노선을 잇따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임원들은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수익성이 낮은 노선 운항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최고재무 책임자는 4분기 연료비가 당초 전망보다 갤런당 1달러가량 오르면서 관련 비용이 10억 달러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재무 책임자는 유가 부담으로 한계 노선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12월 예정 항공편 일부를 취소하고 내년 1분기에도 추가 간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최고재무 책임자 역시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가도 타격을 받아 지난 한 달 새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각각 14%와 15% 하락했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11%가량 떨어졌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늘어난 연료비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고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여행 재고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사우디군은 어제 성명을 통해 메카를 향해 날아오던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는 전 세계 무슬림이 순례를 위해 찾는 곳으로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 성지를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중동 긴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후티는 예멘 내전 이후 사우디를 상대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왔지만 메카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순례 시즌에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메카를 찾는 만큼 이번 공격 시도는 종교적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여행 재고 권고는 현지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주 연속 오르며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책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형 모기지 평균금리는 이번 주 6.95%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상승폭으로는 16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7% 선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올해 초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며 2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그리고 미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금리는 다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의 주요 기준점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이번 주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 6%에 가까운 금리와 현재 금리로 각각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전체 원리금 상환액 차이는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차입 여건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의 미샤 피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는 시장의 신뢰가 커질수록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시장 회복이 다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2: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인텔과 협상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사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인디애나주에서 HBM을 포함한 모든 공정을 미국에서 진행하게 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생산 확대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지 채용 인력이 마이크론 등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인텔과 협상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양측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투자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기술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SK하이닉스와 인텔이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자 SK하이닉스 측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사안도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의미와 변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웨이퍼 단계부터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면 인디애나주에서는 HBM을 만드는 등 모든 공정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보다 신속하게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등 고객사에 HBM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5: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모든 공정을 미국 안에서 소화하는 우리는 프로세스를 갖게 됐다라고 SK하이닉스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미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또 충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4: 다만 우리 기술의 해외 이전 우려는 변수로 꼽힙니다.
6: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들이 나중에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데로 이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력의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4: 산업통상부도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실제 협력이 추진되더라도 여러 변수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1: 장례비는요?
1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15: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15: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4: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6: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8: 제스워스에서 메트로버스를 들이받아 두 명을 숨지게 한 SUV 운전자의 소지품에서 마약과 투약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미밸리 거주자 베일리 리오스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확보했으며 약물 복용이 이번 역주행 충돌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성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오스는 오늘 인정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현재 40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 중이며 검찰은 내일 구체적인 기소 항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고는 이틀 전 오후 5시경 디소토 에비뉴 전용 차선을 역주행하던 SUV가 신호를 무시하고 메트로 166번 버스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로 승객 다니엘 카스티오와 게이지 웨이다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상공에서 취재하던 MBC 방송국 헬기가 사고 약 2시간 뒤 인근에 추락하면서 기자와 조종사 그리고 지상의 행인까지 3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스 충돌과 헬기 추락으로 모두 5명이 희생된 이번 연쇄 참사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체스워스 성 존 유데스 성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부패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비영리단체 대표들과 이들에게 사업 이권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시의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숙자 지원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가운데 약 1,600억 원 규모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된 자금은 나이트클럽과 빙고장 운영 등 사적 사업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은 시로부터 노숙자 주거 및 서비스 사업을 수주한 뒤 실제 집행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시의원이 현재도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지난 수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수사는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오는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대규모 무료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주최하는 연세의료건강박람회로 행사 장소는 주님 애영광교회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100여 명의 의료진이 25개 분야에 걸쳐 무료검진과 의료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비용이나 보험 문제로 병원 방문을 미뤄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5개 진료 분야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내과, 외과, 치과 등 다양한 전문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연세의료건강박람회는 10월 10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를 휩쓴 대형 산불 이후 캐런 베스 시장을 향한 책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최근 내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게 아니다 라고 발언했고 이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언급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소방 인프라 부실 문제입니다. 소화전 고장과 물 부족 문제는 이번 산불 대응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고 그 뿌리는 30년 가까이 방치된 노후 시설에 있다는 것이 시장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해당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발언이 선거 과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23세 젊은 여성이 우버 차량에서 내려진 뒤 고속도로에서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중재 절차를 통해 4천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UCLA를 졸업한 에밀리 노르망댕 파커로 친구와 함께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렌지 카운티 주립고속도로 위에 내려졌고 이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중재 판정에 따르면 운전기사 부트라는 고속도로 분기점 삼각구역이라는 불법 정차구역에 차를 세운 뒤 청소비를 요구하며 두 여성을 차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중재인을 맡은 전직 판사 리처드 스톤은 트라니 인근 맥아더 블러바드 출구를 이용해 안전한 장소에 내려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GPS 기록에는 트라니 에밀리의 시신 근처를 지나쳐 다음 출구로 빠져나간 뒤 우버에 전화해 청소비를 요청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톤 판사는 트라니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의 새 차를 훨씬 더 걱정했다고 판시했으며 그의 증언은 거의 전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재 과정에서는 우버가 트란에 대한 이전 불만 신고를 이미 접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스톤 판사는 우버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보고 트란의 과실에 대해 우버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유족은 배상금을 에밀리 노르망댕 파커 재단에 출연해 승차 공유 안전과 기업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에 쓸 계획입니다. 우버는 중재인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하차를 피하도록 운전기사 지침을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쯤 이스트 LA 지역에서 교통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장소는 I-710 북행고속도로와 파이어스톤 블러바드 인근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이 신고를 접수해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I-710은 이스트 LA와 사우스 LA를 잇는 주요 간선 고속도로로 오후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을 이용 중이시거나 이용 예정이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정확한 위험 요인과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며 추가 정보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2분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컴프턴 남남동쪽 약 4km 지점이 진앙으로 규모 3.1의 지진이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규모 3.1은 실내에 있을 경우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에서는 구조물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컴프턴은 LA 카운티 남부에 위치한 도심 지역으로 주변에 인구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나 추가 여진 보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단층대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평소 실내 낙하물 정리와 비상용품 점검 등 기본적인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6분쯤 산타페 스프링스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파이오니어 블러바드와 덴비 에비뉴 교차로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을 그대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부상자가 없더라도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 중이며 목격자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통제 가능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2: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2: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2: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2: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세븐디아스 타이어.
7: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호,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0: 일단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네팔 정부 긴급 구호대 이진이 오늘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구호대는 네팔 노아코트 홍수 피해 지역에서 의료지원과 구호물품 전달 활동을 벌였으나 우리 국민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성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쉐르파를 고용해 육로와 드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파견대원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 대사관 합동 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소재 파악을 이어갑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네팔에서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직원 9명이 연락두절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민간인을 고용해서 육로 수색과 드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 카투만두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네팔 누아코트의 홍수 피해 지역 병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우리 국민 실종 추정 지역을 추가 수색한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네팔 재난관리청과 국제구호단체를 방문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2차 정부 구호대는 8명으로 44명이었던 1차 구호대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홍수 발생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생존자 구조나 실종자 수색보다는 의료 지원과 구호물품 전달에 주력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바랐던 피해 지역에 대해 이틀 동안 육로와 드론 수색을 재개했지만 대원 2명과 구호대장만 참여한 소규모 수색이었습니다.
6: 현장이 11m의 어떤 토사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인원으로 수색을 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해서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2차 구호대원 중 소방청에서 파견된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서 대사관 합동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소재 파악을 계속합니다. 지난 1일부터 17일간 네팔에서 구조 수색 작업을 진행한 우리 구호대는 터널 속에 갇혀있던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지만 우리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성과는 없었습니다. 직원 3명의 연락이 두절된 남동발전과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쉐르파를 고용해서 육로와 드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실종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인명피해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네팔과 중국에서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를 모두 합하면 8,000명이 넘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취임 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최근 단행 2차 개각과 관련해 자진 사퇴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과 신양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기소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도 관심을 모읍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가속화한 당내 갈등 속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9: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8: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0: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8: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10: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8: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 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1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3: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 골프도 즐기고
1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3: 888-847-3098 888-847-3098.
1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9: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8: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9: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기한 이 문제다.
0: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8: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10: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8: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7: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거라는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0: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21: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책적 오기를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20: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22: 그저 국민들 앞에서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20: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3: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20: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24: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20: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25: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이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20: 법률권에서도 해석에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7: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1: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0: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2: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0: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내 사건 재판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4: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지명된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6: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당일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채 출발한 코스피는 큰 출렁임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다 장 막판 소폭 하락해 6,700선으로 마감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각각 0.39%, 0.8%에 그쳤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수장들도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0원 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두 달 사이 200원 이상 떨어지며 원화 강세가 이어져 왔지만 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번 주에만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주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잇따라 예정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까지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긴축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 이제 중간치가 3.25%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7: 이번 미 금리 인상에 양국의 금리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6: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84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85주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9월 둘째 주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급등하는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강남 3구의 내림세가 계속되며 서울 전체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세입자의 갱신 계약을 보장하기로 해 길게는 3년 넘게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9: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곳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집을 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엔 넉달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0: 동안 살아야 해서 새끼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1: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게 종용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임차인들은 뭐 능히 사용 가능했던 갱신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0: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 최장 2년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라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면 오는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지난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매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뇌물이 소진되는 부분의 리스크를 막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정부는 실거주 시점만 한시적으로 미뤄질 뿐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더 이른 시점에 집을 살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금융업계를 불러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보다 일주일 앞서 금융당국 주재로 사전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환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의 공식 입장인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5: 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불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4: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오늘 오후 고시합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상향 요인이지만 추석을 앞둔 민생 물가를 고려해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한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궤도 사업에 최장 20년의 허가 유효 기간이 도입됩니다.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20년을 넘긴 사업자들은 개정법령 시행일인 오늘부터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통합 고속철도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늘 서울 수서역에서 회의를 열고 기관사 안전교육 현황과 질서유지 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절도나 성추행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철도경찰 배치 상황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6: 신세계그룹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지원을 받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 등 계열사 10곳이 참여합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의혹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모두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8일 뒤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합수본은 시도선관위 사무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사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8: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 팀 내부 판단으로 공개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7: 다만 합수본 수사 기록 등 이미 자료가 충분한 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이란 전쟁 등의 중동발 위기를 틈타 수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연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OCI와 LG화학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급유 사고에 12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애초 어제 낮 1시 40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급유 관련 문제로 뜨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엔 애초 승객 165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이들은 현지 공항에서 12시간 넘게 대기하다 결국 이륙하지 못해 숙소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 기종으로 파악됐는데 한 승객은 YTN과 통화해서 제주항공 측은 항공유가 부족해 추가 급유를 하다가 다른 항공유가 들어갔다는 설명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1: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울 중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어제 대부분 일정을 비우고 답변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비우고 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3: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 통상 목요일에 주재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의 무게는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30%대로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안에서도 엄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참모진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수백 쪽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개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거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국민 판단 역시 엇갈리는 사안들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여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5: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어저께 판단이 됐습니다.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주 출중하고
6: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불참했습니다.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4: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7: 부적격자만 골라서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4: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 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8: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9: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미국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관련해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에 어떤 요구를 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11: 한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깊이 있게 좀 토의하고 또 한반도 문제, 또 지역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한미 간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10: 이번 회담은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 하루 전에 대폭 축소한 뒤 두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급작스러운 훈련 축소에도 흔들림 없는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이지만 그 사이 관심은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불붙은 겁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반대 여론을 감안해 파병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미국이 기다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현 장관은 출국에 앞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1: 지금까지 우리 입장은 이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고.
10: 당초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합의에 맞춰 추진됐지만 해당 일정이 미뤄지면서 별도로 외교장관 회담만 열리게 됐습니다.
11: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10: 조 장관은 이 밖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협의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공격을 재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2일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와 오만 등 중동 6개국 지도자와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현지 시간 17일 서부 타이프 상공에서 요격된 후티 반군의 드론 파편이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한 이후 사우디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만 정부를 통해 2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레바논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의 신헤즈볼라 매체는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예멘 내 인도주의적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후티 반군의 2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으로 2000년 이상 잠자던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수년에 걸쳐 지진이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팀과 중국 연구진이 17년치 지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하 핵실험 직후 통상 작은 지진이나 지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몇 주가 지나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다섯 차례 풍계리 핵실험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는 달랐습니다. 핵실험 이후 지진이 최근까지 계속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13: 6차 핵실험 이전에는 한 60회밖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6차 핵실험 이후에 1330회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을 한 거죠.
12: 풍계리 일대 지진 관측 자료 17년치를 중국 연구진과 함께 분석한 우리 연구팀은 숨겨진 단층대가 움직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단층대 북북서 방향으로 적어도 2000년 이상 잠들어 있던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핵실험 충격으로 재활성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6차 핵실험 장소가 4차와 5차 핵실험장 사이에 존재해 좁은 지역에서 반복된 강력한 폭발이 지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13: 최소한 2000년 이상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핵실험이 내어놓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단층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2: 위성상으로도 이 지역 지표면이 수직으로 50cm 내려앉았고 남서쪽으로 1.5m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하 핵실험에 따른 지진 활동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질 조건에 따라 수년에 걸쳐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핵실험이 단층에 미치는 여파와 위험은 그래서 오랜 기간을 두고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이 만탑산에 잠자던 단층을 다시 움직였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0: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높아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에 허가 없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순물까지 섞여 있어 기능은 물론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까지 걱정되는 제품인 만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제조사 로고도 찍혀 있어 한눈에 보기엔 정상 제품처럼 보이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하지만 위조품, 짝퉁입니다. 인도에서 국제우편으로 허가 없이 들어오려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제품들입니다.
15: 이제 감작 반응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쇼크 비슷한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 이렇게 불법으로 인도에서 반입하려 했던 마운자로 9개 제품을 관세청이 분석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유효한 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에선 미확인 불순물까지 다수 검출돼 9개 전부 의약품으로서 기능과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 마운자로는 원래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돼야 하지만 이 짝퉁 마운자로는 별도의 냉장 보관 체계 없이 운송됐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 이처럼 정식 허가 없이 개개인이 직구 등으로 들여오려는 시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포함한 제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5,030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4배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는 시도는 인도에서. 수화물로 들고 오는 경우는 일본발 비행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0: 지난 3월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불이 난 직후 경보기를 끄고 불법 증축으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6: 지난 3월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참사 6개월 만에 고온이나 금속 마찰로 인한 불꽃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층 가공 라인 천장 집진 설비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금방 번졌지만 화재 직후 경보기가 차단되면서 직원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5년 동안에만 48차례나 불이 났을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경보음이 울리면 일단 수신기부터 끄고 화재 여부를 살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방화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방화벽 위치가 옮겨진 데다 휴게실 통로로 쓰며 열어둔 탓에 독성 연기와 화염이 휴게실로 급속히 유입된 겁니다.
17: 불법 건축물 무허가 증축, 소방수신기 정보기능 차단, 집진설비 내부 가연성 물질 장기간 방치 등이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6: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 등으로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 인테리어 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사고 직후 경보기를 차단하거나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화재 참사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손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18: 이건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16: 경찰은 소방 점검 업체가 사전에 불법 증축과 방화벽 훼손을 적발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길거리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찍힌 영상이 SNS에 퍼져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고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열차표를 부정 예매하거나 판매한 30대 남성 A씨 등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KTX와 SRT 등 열차표를 대리 예매를 하는 수법으로 4,400여 차례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5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본진이 나고야에 도착해 입촌식을 마쳤습니다. 북한 선수단 본진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새벽부터 공항에 모여 힘찬 출발을 알린 우리 대표팀.
19: 전 종목 메달을 따고 싶고요. 팀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14: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를 선두로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과 탁구와 배드민턴, 핸드볼 등 선수단 122명이 본진에 포함됐습니다.
20: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의를 다져서 우리 선수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 코리아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저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4: 나고야 총영사관과 제1민단을 비롯해 교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21: 在日の 동포 대표しまして 한국의 선수, 선수단, 각 팀의 응원에 一生懸命 頑張って
14: 이라크와 방글라데시 등 6개 나라와 함께 치른 입촌식에선 이번 대회 첫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세 번째 아시안게임 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도 나고야 입성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크루즈 선수촌 환영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켜 무리를 빚은 데 대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대회 조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차례로 결전지에 모인 남북선수단. 우리나라와 북한은 21일 여자 축구를 시작으로 탁구와 역도, 레슬링 등에서 메달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0: 선서 공직 후보자 강신철 변함없는 군에 대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습니다.
1: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2: 예, 제 화법이 저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 지적 제가 잘 유념하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3: 과거의 대한민국도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의 대한민국이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1: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에 대해서는 속일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2: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1: 근데 지금도 똑같아.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원 영색이에요. 다음.
4: 이게 그 후보자 아드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거든요. 아버지와 나란히 함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었습니다. 후보자님 이 프로필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2: 아, 이 사진은 봤습니다. 예.
4: 예. 그 여기가 어딥니까?
2: 아, 연합사입니다.
4: 한미연합사. 예. 뭐 부사령관실입니까?
2: 아닙니다.
4: 어디입니까 그럼?
2: 예, 저기는 저 손님들 오시면은 앉는 접견실입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볼까요? 이 사진은 2023년 11월 7일에 이제 업로드가 된 건데요.
2: 네.
4: 저기는 어딥니까?
2: 이 취임식장입니다.
4: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23년 11월 7일에 저 사진이 아드님 카톡에 올라온 시기에
2: 네.
4: 아드님의 신분이 어떻게 됐죠? ROTC 학군단 수료하고 임관한 지 8개월 차
2: 예.
4: 육군 소위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아드님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뭐 동료나 상관들이 이 사진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2: 그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 당연히 받겠죠. 네. 요즘 우리 군대 내에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뭐 많이들 소통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네.
4: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만약에 그 부대에 있다면은 야 현역 사성장군 아들이 우리 부대에 왔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농담이지만 아마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부대에서 특별관리, 특혜 같은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예, 그거는 군 내부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4: 아니요, 이거는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우리 네. 많은 국민들도
2: 네.
4: 후보자께서 직접 뭐 연락을 취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2: 그런 제가 사진을 사성장군이라고 부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4: 아니요, 근데 저 사진을 아드님 SNS에 띄워놓으면
2: 네.
4: 모든 부대의 인원들이
2: 네.
4: 사성장군 아들인 거 알고
2: 네.
4: 정말 특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말로만 뭐 사성장군 아들이지만 특혜가 없었다.
2: 네.
4: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들도
2: 네.
4: 그렇고요.
2: 네.
4: 특혜는 없었는지
2: 네.
4: 뭐 여러 가지 휴가 사용 내역이라든지 네. 구체적인 자대, 복무 이력 보자고 네. 병적 기록표 좀 달라고 요청을 네. 했습니다.
2: 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제가요?
5: 근데 그런 뭐 카톡 사진 갖고 아이고 참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 뭐 그걸 병적 기록부 띄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좀 해도 너무합니다. 솔직히 지금 장관을 검증하는 거지 뭐 아들 요 국방부 장관 세우려는 겁니까?
6: 자 고정하시죠.
5: 아니 야 해도 너무한 거죠. 전역했으면 됐지.
6: 자
5: 전역했으면 됐지.
7: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정치 클리어링 시간. 김재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예. 오늘 개혁신당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도부 인사들이 비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경기 남북 공략해야 된다. 이건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좀 시끄러울 것 같고. 대변인단 및 사무처 인사점검 등 쇄신안. 자,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변인 김대변인.
3: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순천에서 출마하거나 송파에서 출마하거나 경기 남부에서 출마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0: 객관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죠.
3: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왜 싸우나.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사실은 이번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관련해서 가장 큰 패착은 부산이었잖아요.
0: 예.
3: 그래서 지금 원내 의원 세 분하고 이기인 사무총장은 사실 부산에서 출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뭔가 좀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뭐 경기 남부에 가서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닌데 지금 막 이걸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옥신각신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 뭐가 중요한지
0: 아니
3: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0: 그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호남이 아니고 경기 남부에 출마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3: 그것도 아니잖아요.
0: 근데 경기 남부에 이렇게 그래도 개혁신당의 배지단 유명 인사들이 경기 남부에 다 몰리면. 이준석 대표는 재선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1: 뭐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들이 당내 구성원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순천을 고집하는 것, 뭐 자기 지역을 고집하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당하고 새로운 지역을 받기 위한 포석 아니냐. 근데 지금 경기 남부에 깃발을 꽂아버리면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 뭘든 지역을 바꾸고 옮기는 게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개혁신당 내부의 총선까지 자강하겠다는 자강파와 결국에는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합당파 사이의 어떤 신뢰가 떨어진 게 근본적 원인이지 지역을 어디 정하라 마라 이건 부수적인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 건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을 내뱉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천하람 의원이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예. 입장을 냈잖아요. 예. 이러면 시작하기 전에 비대위 동력이 이제 절반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0: 아 근데 제가 볼 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 오늘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안이 많이 다른가?
1: 똑같죠.
0: 안 다른 것 같거든요.
1: 사실 똑같죠.
0: 그러면 천하람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반발할 수 있죠.
1: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는 이기인 천하람의 갈등으로 바뀐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게 개혁신당의 앞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은 뭐가 됐든 세석인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세석 사이의 의견도 조율이 안 되는데 이 총선까지 험난한 파고를 뚫을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이죠.
0: 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1: 네. 오늘부로 비례대표 출마가 전면 봉쇄네요.
4: 저한테 질문 안 해주시면 그 이준석 대표일 때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그 지방선거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을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관철을 하셨으면 뭐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별다른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순천을 고집하는 상황이 생겨서 과연 비대위가 동력을 가지고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비대위가 새로 시작이 되면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4: 아,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나오니 안 나오느니 그다음에 뭐 경기 남부에 출마하느니 안 하느니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앞으로 개혁신당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를 하고 개혁신당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이러이러한 건데 이렇게 좀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총선부터 대선, 지방선까지 전국단위 선거를 다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진단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그런데 예. 김철근 전 총장은 지난번 선거 때도 비례로 출마 못했는데 왜 이번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 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야기 길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의 근본적 문제점은 다음 총선에서 개혁신당 이름으로 독자 후보를 낼 것인가?
0: 예.
1: 아니면 일종의 정계 개편이 예상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예. 민주당도 조국 혁신관과의 관계 설정 합당하느냐 마느냐가 총선 앞두고 큰 숙제인 것처럼
0: 예.
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에도 그런 긴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오갈 수 있죠.
0: 예.
1: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 때는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나? 이제 손을 내밀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막 강두구 의원 자리 어느 의원 자리에 우리가 독자 후보 내겠다 하잖아요.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두 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유리 지역구에 누가 나온들 국민의힘이 뭐 크게 관심 없고 큰 변수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진 소멸이라고 할까요? 고사될 수 있는 위기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뭐 비례대표를 포기하니 많이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난 헌신인 것 같아도 남들 눈에는 아니 당선도 안 될 건데 그 비례대표를 포기하느니 마느니가 뭐가 중요하냐. 정말 사직생의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위기의식이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 지금 공유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3: 그런데 개혁신당이 처음 발현했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뭐 허은하 전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용남 뭐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의 짠물 중에 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분 비례 한 명 지역구죠. 그리고 두 명 비례 대표 의원들까지도 거기에 뭐 이기인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나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열될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결속이 되고 똘똘 뭉쳐야 합당을 하더라도 제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진짜 그냥 각개격파로 국민의힘 입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그 두 분 말씀하시는데 김철근 전 총장이 아주 씁쓸한 모습으로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자강론도 좀 어렵게 됐고 통합론도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쉽지 않아 보이네.
4: 그 경기 남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때는 4대 문안에서 강남으로 대기업 본사들도 다 옮기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거든요. 이 벨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총선이 1년 한 6, 7개월 남았잖아요. 이 6, 7개월 남아있는 상태에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주요 자산들을 좀 포진을 해서 움직이면 지금 그 국민적 관심보다는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 가능성을 좀 보이는 그런 전략을 펼쳐보자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0: 예.
4: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걱정입니다. 이긴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그 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내부에서 사실은 좀 정통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시비가 걸렸었는데 이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센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논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바로 거부하는 상황이 생겨서 앞으로 비대위 길이 굉장히 험난하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김민석 대표가 20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아마 취임 한 달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김민석 대표가 취임 전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은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민주당 TV 출범은 나름 저는 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전방위 대통합 이거는 뭐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 취임하고 나서 더 당내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해졌고 특히 외곽에 있는 뭐 김어준 씨라든가 또 추미애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더 지금 나를 세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통합은 더 어렵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하고도 예, 더 시끄럽게 됐거든요. 뭐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나 추적을 했는데 15석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 12석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다. 이걸로 또 시끄러졌어요.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3: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이 돈을 잘 벌어오고 뭐 휴가철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뭐 외식도 자주 하면 이제 집안의 여러 문제점들이 좀 부각이 안 되고 화목하게 지내다가 수입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 자체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참고 있었던 불만들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잘 다독이고 하려고 하지만 저는 뭐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돼서 당청 관계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인요한 그 적십자 대표 인종 관련해서도 임명 철회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6: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7: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7: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6: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8: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9: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6: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10: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6: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11: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4: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거란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13: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책적 오기를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12: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4: 그저 국민들 앞에서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5: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12: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16: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12: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17: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18: 네.
17: 대통령이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12: 법률권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법률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신의학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일하는 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4: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법사위 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사전 협의

0: 때로는 시트콤을 연상시키는 공방도 벌어집니다.
1: 이 교수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2: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것은
1: 못 읽어요?
3: 그걸 제가 후보자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0: 누리꾼들은 눈물이나 뜻밖의 답변을 포착해 재치 있는 제목을 보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조회수 경쟁에 놓인 기성 언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청문회의 막말과 충돌을 기사화했지만 이제는 발언 하나, 표정 하나까지 따로 떼어 짧은 영상으로 내보냅니다. 지난해 쇼폼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재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청문회 현장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차분한 검증보다 짧고 강한 한마디나 눈에 띄는 공방이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5: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0: 10시간 넘는 청문회도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몇십 초짜리 영상으로 압축되는 시대, 엄중한 국무위원 검증마저 순간의 재미와 자극에 가려지면서 정작 청문회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금융업계를 불러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7: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보다 일주일 앞서 금융당국 주재로 사전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환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의 공식 입장인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9: 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불러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8: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6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7: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레버리지 ETF 흑막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주관한 만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습니다.

0: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SNS에 YTN의 관련 단독 보도를 공유하며 주식시장 대혼란을 만든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과 논의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의혹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모두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8일 뒤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합수본은 시도선관위 사무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사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 팀 내부 판단으로 본격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 다만 합수본 수사 기록 등 이미 자료가 충분한 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높아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에 허가 없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순물까지 섞여 있어 기능은 물론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까지 걱정되는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제조사 로고도 찍혀 있어 한눈에 보기엔 정상 제품처럼 보이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하지만 위조품, 짝퉁입니다. 인도에서 국제우편으로 허가 없이 들어오려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제품들입니다.
5: 이제 감작 반응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겪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쇼크 비슷한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이렇게 불법으로 인도에서 반입하려 했던 마운자로 9개 제품을 관세청이 분석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유효한 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에선 미확인 불순물까지 다수 검출돼 9개 전부 의약품으로서 기능과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 마운자로는 원래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돼야 하지만 이 짝퉁 마운자로는 별도의 냉장 보관 체계 없이 운송됐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 이처럼
1: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근거로 처방 조제 자격을 원내에서 약국까지 확대하고 임신 중지 진료와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1분기에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 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약 좀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SNS에서 논란이 됐던 30대 남성이 구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을 검찰에 넘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한 남성. 지난 6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30대 A씨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이 발견됐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0: 결국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구속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머물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는 필로폰 외에도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A씨의 처방약에 없는 성분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A씨와 공범인 30대 남성이 각자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나눠 먹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5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본진이 나고야에 도착해 입촌식을 마쳤습니다. 북한 선수단 본진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새벽부터 공항에 모여 힘찬 출발을 알린 우리 대표팀.
3: 전종목 메달을 따고 싶고요. 모든 팀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2: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대를 선두로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과 탁구와 배드민턴, 핸드볼 등 선수단 122명이 본진에 포함됐습니다.
4: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의를 다져서 우리 선수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 코리아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저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 나고야 총영사관과 제1민단을 비롯해 교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5: 在日の 동포 代表しまして 한국의 선수단 각 팀의 응원에 一生懸命 頑張って
2: 이라크와 방글라데시 등 6개 나라와 함께 치른 입촌식에선 이번 대회 첫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세 번째 아시안게임 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도 나고야 입성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크루즈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대회 조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차례로 결전지에 모인 남북 선수단. 우리나라와 북한은 21일 여자 축구를 시작으로 탁구와 역도, 레슬링 등에서 메달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총 1,588건의 구제 신고가 접수돼 26%에 해당하는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로 수험생이 구제 절차에 따라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건 그보다 적은 354건입니다. 교육부는 이중 3건이 경쟁률을 조회한 뒤 원서를 접수한 전산 기록이 확인돼 공정성 저해 우려로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 임박했습니다. 세금 부담에 강남 집값이 꺾이며 오름폭은 3주째 줄었지만 업계에선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 종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상승입니다. 기존 최장 상승 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인 85주. 2주 더 오르면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중저가 지역이 견인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급등했고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노원구가 0.31% 올랐습니다.
7: 3억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도 신축이 되면 이 정도 가격 이상이 되겠다라는 기대치 때문에 많이 오르고
6: 업계에선 아파트값 상승 릴레이가 종전 기록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공급 부족과 전세난 속에 다급해진 영끌 구매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8: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수요가 꾸준하게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죠.
6: 세제 개편안과 금리 인상이 변수입니다. 고가주택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안이 연말에 그대로 통과되면 강남 3구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번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며 이자 부담이 커진 점도 영끌 구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84주째 상승세인 서울 전셋값은 누적 상승률 7.8%로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폭등 중인 상황. 서울 매매 전세가가 함께 질주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상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양측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투자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또 기술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9: SK하이닉스와 인텔이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자 SK하이닉스 측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사안도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의미와 변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웨이퍼 단계부터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면 인디애나주에서는 HBM을 만드는 등 모든 공정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보다 신속하게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등 고객사에 HBM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10: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모든 공정을 미국 안에서 소화하는 우리는 프로세스를 갖게 됐다라고 SK하이닉스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미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또 충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9: 다만 우리 기술의 해외 이전 우려는 변수로 꼽힙니다.
11: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들이 나중에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데로 이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력의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9: 산업통상부도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실제 협력이 추진되더라도 여러 변수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2: 경제 한줄 뉴스입니다. 폭염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1: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리스크 사전심의와 자금 회수 등을 검토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12: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12: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조사 결과 올해 추석에 쉬는 기업 가운데 76.5%가 나흘 동안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이버가 대다리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인수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 이란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로 옮겨붙은 가운데 사우디가 2주 휴전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보죠.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2: 네,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절멸시킬 것인지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지 조만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이란과 대화하고 있고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3: They're getting decimated.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 call, we want to make a deal, we want to make a deal. They're not ready yet, I don't think, but we could have a deal anytime we want.
2: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격 재개 여부에 대한 중대 결정을 중간 선거 전에 내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 선거 전까지 이란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에 대비해 중동에 배치한 미군 병력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중동 동맹국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20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6개국 지도자와 만나 이란전 이후 구상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란 마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국과 이란이 접촉할지도 관심입니다.
0: 이란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의 홍해 전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인데 사우디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2: 네, 사우디 영토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사우디 서부 타이프에서 이 요격된 후티 반군의 드론 파편에 맞아서 예멘 국적 한 명이 숨졌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이 차량과 건물이 파손된 모습입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도 예멘 정부군의 후티 공격으로 어린이 3명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지도자인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오늘 TV 연설을 공개하고 후티가 이슬람 최대 성지 메카를 공격하려 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추악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격의 초점은 사우디의 군사 기지와 석유 자원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 대중에 사우디의 봉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4: كان التركيز بالنسبه للقصف الى العمق السعودي دائما على القواعد العسكريه والجويه وبشكل اساسي وكذلك الثروه النفطيه باعتبارها مصدر التمويل
2: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맘데부 해협 요충지를 장악하고 전방위 공격에 나서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휴전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는 사우디가 오만을 통해 후티 반군에 2주 휴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사우디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이란의 후티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국은 이란의 후티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이 있을 거란 위협은 하지 않았고 이란도 영내 평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네팔에서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 직원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민간인을 고용해 육로 수색과 드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일주일간 네팔에서 의료 지원과 수색 활동을 벌인 두 번째 정부 긴급구호대가 귀국했습니다. 2차 구호대는 1박 2일 거친 산길을 뚫고 대홍수의 직격탄을 맞은 누아코트의 병원을 방문하고 우리 국민 실종 추정 지역도 수색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네팔 재난관리청을 방문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2차 정부 구호대는 8명으로 44명이었던 1차 구호대에 비해 작게 꾸려졌습니다. 대홍수 보름이 지나면서부터는 구조나 수색보다는 의료 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바랐던 육로와 드론 수색을 이틀 동안 재개했지만 대원 2명과 구호대장만 참여한 소규모 수색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6: 현장이 11m의 어떤 토사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인원으로 수색을 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해서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2차 구호대원 중 소방청에서 파견된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서 대사관 합동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소재 파악을 계속합니다. 지난 1일부터 17일 동안 네팔에서 구조 수색 작업을 진행해온 우리 정부 1, 2차 긴급구호대는 터널 속에 열흘 동안 갇혀있던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해냈지만 우리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직원 3명의 연락이 두절된 남동발전과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쉐르파를 고용해서 육로와 드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실종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인명피해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네팔과 중국에서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를 모두 합하면 8,000명이 넘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7: 오늘은 제주도에 이어 남부와 동해안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낮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 청주 19.8도, 부산 2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전주 29도까지 올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쾌청하겠고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며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 당내 갈등까지 현안에 대해 90분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0: 중동발 위기를 틈타 수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7개 업체가 수년간 석유화학 제품 가격 인상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노파진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에 허가 없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어 안전성까지 걱정되는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9: 의혹 하나도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만 나눴어요.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8: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10: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8: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 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11: 오늘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8: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 내 사건 재판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13: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회견은 내 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현안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께 설명할 거라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기조,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와 땅!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끝나지 않은 김승원 인사청문회입니다.
0: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오히려 싸움은, 논란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청문회가 아이러니하게도 네. 의혹을 좀 해소하기는커녕 네. 여야 전면전에 돌입하는 계기 됐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이 사태를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장관 조국 당시 후보를 두고 좀 굉장히 공정 논란이 셌고 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 하락을 좀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국민의힘은 이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0: 민주당의 반응은 어때요?
1: 민주당은 정반대예요. 네, 오히려 강경하게 호의를 좀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확인했다라는
0: 그래요?
1: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뭐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네.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해명을 했다라는 네.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은 좀 여전해요.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네. 어제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역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고요. 네. 이 국민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 임명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여론조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번 논란을 단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0: 사실과 다른 주장에 해명을 잘 내놨다라고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은 소상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네. 밝힐게요라고 했는데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 받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판결문 제출해라고 계속했는데 안 했잖아요.
1: 그렇죠. 제대로 안 했죠. 그리고 일단 증인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로 저는 네. 이번 청문회가 한 줄로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1: 전혀 해소될 만한 요지가 없었어요.
0: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금이라도 네.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1: 네.
0: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판사 때 음주운전을 한
1: 그쵸.
0: 거냐 아니면 변호사 때 한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1: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거여서 보통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네.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뭐 한 3, 4개월은 걸린다라고 치면 이게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게 뭐 판사 일각에서는 네. 좀 다양한 뭐 시나리오들을 꺼내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1: 네.
0: 한동훈 의원은 거리로 나간다. 임명 강행하면 거리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 네. 이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이런 장외전이나 이런 SNS 공중전을 굉장히 능하잖아요.
0: 네. 네
1: 이게 근데 좀 국민의힘도 장외투쟁을 꺼내들기는 했는데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방향은 비슷한데 함께 걷지는 않는다라고.
0: 함께는 안 해요?
1: 네. 함께는 절대 안 한다라고.
0: 그래도 한동훈, 장동혁 이 두 분이 네. 같이 좀 투쟁하는 모습 보이면 투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1: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
0: 서로 싫어하나?
1: 어제 뭐 이제 지도부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라는
0: 절대요.
1: 답이 돌아왔어요.
0: 네,
1: 그래서 0%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22일에 추석 연휴 직전이죠.
0: 네.
1: 이 본청 그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국회 앞에서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석 밥상 의제를 올려서 이제 국정감사 일정 같은 거를 고려해서 이제 추후 차차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0: 네.
1: 장동혁 대표는 사실 이전부터 장애 집회를 조금 염두는 해두고 있었다고 해요.
0: 좋아하시잖아요. 울곤 가서 북치시고 장애에서 활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약간 좀 야당으로서 이런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네. 된다라는 입장인데
0: 네.
1: 물밑 상의라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 중 원내 의원들이 좀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1: 네.
0: 한동훈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 구포국수를 다 보냈다.
1: 네.
0: 이런
1: 시점도 좀 공교로웠죠.
0: 네.
1: 어제. 그러니까 예, 좀 연대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국포국수를 보냈는데
0: 네.
1: 이게 정치인들의 선물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0: 의미 있죠.
1: 편지를 함께 보냈어요. 그
0: 그러니까요.
1: 편지
0: 손글씨로
1: 네.
0: 보냈더라고요.
1: 손글씨로 보내서
0: 네.
1: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든든한 힘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게 줄여보면 국민의힘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뭐 이런
0: 오,
1: 건데.
0: 지금 유튜브로
1: 네.
0: 지금 화면으로 오색면 세트
1: 네.
0: 국보국수 이거 나가고 있네요. 손편지랑.
1: 네. 근데 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미묘한 게 어제 저녁에 서범수 의원이 전날 윤리위에 가처분 신청을
0: 맞아요, 맞아요,
1: 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올린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그대로 공유를 또 했어요. 함께 싸우긴 하겠지만 뭐 지도부의 이런 뭐 이런 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하여간 이 문제는 좀 쉽게 접지 못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두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곳곳이 내관, 철거민 특공 강신철, 영끌 찬스 홍지선 청문회입니다.
0: 이두분 모두 부동산이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게 이 청문회에서는 집과 가족 간의 이돈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특별히 됐는데
0: 네.
1: 강신철 후보자가 좀 밤늦게까지 좀 이어졌어요. 이 본인과 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부동산을 취급한 과정이
0: 네.
1: 이제 좀 문제가 됐고 홍지선 후보자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살때 은행 대출과 장모님의 돈까지 이제 영끌을 했다라는 그 과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검증대에 오른 겁니다.
0: 네, 강신철 후보자 철거민 특공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이 가족들도 특별공급 받은 거잖아요.
1: 네, 부친이랑 형뭐 이쪽이 다 받았는데
0: 그래요?
1: 이게 실제로 시점이 그 전입 신고 시점이 사업을 고지하기 직전이라서 조금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의도성을 좀볼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0: 네.
1: 근데 이강 후보자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천왕동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해당 집은 직접 설계해서 전역 후살 생각으로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주소를 옮긴 정확한 이유는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해서 좀 야당의 반발을 사기는 했어요.
0: 철거민 특별 공급인지 몰랐다는 그런 말도 논란이 좀 됐어요.
1: 네, 이게 뭐 철거에 따른 보상은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0: 네.
1: 이게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건데 이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분양 신청이 후보자 명의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0: 맞아요.
1: 의원은
0: 봤어요.
1: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추궁을
0: 그러니까요.
1: 했고 후보자는 가족이 절차를 밟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0: 아들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문제도 좀 나왔네요.
1: 네, 이게 좀 이것도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0: 그래요?
1: 장남이 분당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상가를 사면서
0: 네.
1: 이모와 이모부한테 7억 1,550만 원을 빌렸는데
0: 오.
1: 그중 이모부에게 2억 1,550만 원을 10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해서 이제
0: 아이고.
1: 사실상 편법 증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0: 네.
1: 이게 애초에 이 사실이 인사청문 내역서에도 빠져 있어서 일부러 뺀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기도 했고 이 기자들이 이해훈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세무사들이랑 통화를 진짜 많이 했는데
0: 네.
1: 편법 증여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친족 간에선 2억 한 2천 정도를 무이자로 하면 이게 한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부는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10년간 무이자로 한다? 이거 꽤나 좀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다만 강 후보자는
0: 네.
1: 성인이 된 아들의 경제 활동에 일일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매입 당시 자신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를 했을 시절인데 그때 뭐 중동 전쟁이나 이런 거를 살피느라 미처 이런 건 살피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 그랬군요. 홍지선 후보자는 영끌 매수 비판에 소명을 좀다 했나요?
1: 결론적으로는 좀 찝찝함이 남았던 것
0: 네.
1: 같아요. 이 장모에게 빌린 돈이
0: 네.
1: 차용증은 제출이 됐는데
0: 네.
1: 이자를 어떻게 내역을 이체를 했는지 이
0: 오.
1: 부분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민주당은 실거주를 위해 산 집이 어떻게 투기가 되느냐라는 입장인데
0: 네.
1: 사실 이 방어 논리가 일반 국민 입장에선 소구력이 떨어지는 게
0: 네.
1: 아무래도 이홍 후보자의 영끌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0: 네.
1: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게 집을 살때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0: 그거죠.
1: 규제를 막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 기획할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든 돈을 웬만한 절반 이상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는데 쓰는 게 맞았냐라는
0: 네.
1: 좀 이런 납득을 할 만한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0: 그러네요. 하여튼 뭐 지금 두 번의 청문회가 이틀간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청문회 기자들 평가 어때요? 의혹 다 해소됐어요? 그냥 임명해도 돼요?
1: 그냥 임명하면 이게 좀 지지율 하락이 하자 하락하지 네.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네.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좀 평가가 나옵니다.
0: 이제 김수건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기자분들도 좀 유의깊게 네. 살펴보고 계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세 번째 뉴스는요.
1: 네 고심 깊어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속도 조절입니다.
0: 현재 그럼 어디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논의되고.
1: 사실 뭐 파병 여부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0: 아, 네.
1: 일단 국방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한 현지 조사단은 12일 귀국을 하기는 했는데 이 정부는 이걸 보낸 것 자체가 파병을 결정했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요.
0: 네.
1: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의 참여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불평불만을 SNS에
0: 그러니까요.
1: 적고 있으면서 미국 측에서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여를 요청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0: 네.
1: 조금 정부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상 초계기나 폭발물 처리방 같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방안도 거론이 되지만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0: 오늘 뭐 NSC 상임위가 열리기도 해야겠지만
1: 네.
0: 이 문제가 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문제도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어떤 입장을
1: 네.
0: 밝히시는지
1: 네.
0: 좀 지켜보고
1: 네.
0: 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오세훈은 모른다. 명태균 녹음 증거 채택 2심 결과 바뀔까입니다.
0: 뭐 새로운 통화 녹음 김한정 씨랑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음이
1: 네.
0: 새로 발견됐다. 이거 그럼 오세훈 시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1: 증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0: 그래요?
1: 이게 왜냐하면 이 김한정 씨가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댄 사람으로 인물로 지목이 돼서
0: 맞아요.
1: 재판을 같이 받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된 통화에는 정확하게 네. 김 씨가 명 씨에게 네. 이 양반을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다.
0: 네.
1: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명 씨도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김 씨에게 비용을 내게 한 게 아니라 김 씨가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1심에서는
0: 네.
1: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이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0: 그러겠네요.
1: 네.
0: 특검은 뭐라 그래요?
1: 특검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0: 네.
1: 특검에서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0: 네.
1: 일단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김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잊었다가
0: 네.
1: 1심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별장에 가봤더니 예전 휴대폰이 있었고
0: 네.
1: 그 안에 있는 녹취를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건데 특검은 녹음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파일이 원본인지를 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 과거 휴대전화에는 통화가 총 35건이 있었는데
0: 그래요?
1: 이 중에 이제 3건만 제출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부 파일이 원본이 아니고 수정의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나머지 파일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3건만 받아들이면 앞뒤가 잘라질 수도 있고 좀 뭐 여러저러 좀 맥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재판부는
0: 네.
1: 현재까지 불법 취득이나 뭔가 이 수정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명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면 2심 판결이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1: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무죄 인정은 전혀 다른 단계이기도 하고요.
0: 네.
1: 일단은 재판부가 오늘 어제 결정한 거는 이 파일로 명 씨의 법적 진술이 좀 믿을만하냐. 이 증거 이걸 믿을만한지 따져볼 수 있는 그 선 정도로 일단은 좀 방어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녹음 속 오세훈은 모른다라는 게 통화 당시에 몰랐다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몰랐다는 건지 되게 다양한 해석 영역이 있어서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지 안 열릴지 이제 모르게 된 거다.
1: 네.
0: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이게 또 항소심 이후 절차도 있잖아요.
0: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되고.
1: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한 번 더 뭐
0: 재판소
1: 흔히 말하는 사심제라고 하는
0: 네.
1: 그 제도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거는 여야 분위기입니다.
0: 뭐예요? 왜?
1: 예, 이게 얼마 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에서 그 맞아요. 서울시장 네. 후보군이 이렇게 짜르륵 나열된
0: 청내
1: 게
0: 청내 훈식 뭐 이렇게 쓴 거요?
1: 네, 이게 하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날 김 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99.9%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민주당 속내를 들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0: 왜요?
1: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0: 서울에서는 또 특히 안 좋아요. 네,
1: 서울은 20%를 기록하기도 네. 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 시점에서 하면 아무리 오 시장의 귀책 사유로 열리게 될 재보궐이라도 이게 민주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재보궐이 열리면 좀 악영향을 끼칠
0: 그러네요.
1: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은 열리면 좀 지도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좀 일각의 네.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0: 하여튼 그거는 20 나오고 또 대본까지 봐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죠.
1: 네. 계속해서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 중풍후유증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제는 이림개착이라는 서적에 나오는 보양환호탕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대 이학자 왕청림 선생님이 만드신 이 방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한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기허로 인해 혈맥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많은 보기약과 활혈약으로 혈맥을 소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방제에서 약재 환기의 양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중리학이 보기행혈 즉 기가 행하여지면은 혈맥도 행하여진다는 이론과도 상통됩니다. 동양의술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내경에는 영기가 허하면 불인하고 위기가 허하면 불용하며 영기와 위기가 모두 허하면 불인불용하다. 즉 몸이 반쪽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영위가 모두 허한 것이다. 왕청림 선생님은 바로 이 이론에 근거하여 세세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유명한 방제 보양환호탕을 만드셨습니다. 이 방제의 특징은 대량이 환기에 6대 1이 비례로 지룡, 도인, 천궁, 적작 등 활혈거약들을 배합함으로써 활혈이 효능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기의 용량을 처음에는 탕약 한 첩에 30g을 그리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는데 북경의술원에서도 탕약 한 첩에 환기 60g을 다른 약재와 함께 중풍치료를 해본 결과 환기의 용량이 많을수록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빠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치료를 시작할 때에는 하루에 3팩의 한약을 복용하시다가 많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끝나갈 때에는 한약 복용을 두 번으로 줄이다가 마지막 2주에서 3주 정도에서는 하루에 한 팩이 한약으로 서서히 양을 조절하면서 한약을 끊으실 때 재차 오는 중풍 예방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중풍 후유증은 환자도 힘들지만 온 가족이 평화와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중풍과 치매 같은 병들은 사람이 품위와 존엄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적극적인 노력과 예방치료가 필요합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황성철의 뉴스명당 3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채 최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서영주 맥정치연구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스페셜 게스트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대타 전문 노영희입니다. 네,
0: 제가 사석에서는 누님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최측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어서 오시고요.
1: 안녕하십니까.
0: 청문회 끝났어도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강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적 의혹 제대로 다 해소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니, 어떤 청문회든 간에 네. 뭐 그 의혹을 제대로 다 해소했다고 할 만한 청문회가 있었을까 싶어요. 네. 역대 청문회를 네. 보더라도 여야만 원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오빠 독양 로비 주가 조작.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빠 외에는 네.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주호로 됐을 때 독약 네. 뭐 그 실험에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느냐 몰랐고 네. 뭐 주가 조작도 김승원 후보자가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거기에 개입된 바가 없었고 그다음에 로비는 그 브로커 양 씨랑 제넨센 강 대표 그 사람들이 한 거지 네. 사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조금 벗어나 있는 좀 민원이 아닌 청탁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송구하고 좀 뭐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경향신문 사설이 아무것도 못 밝힌 맹탕 청문회예요. 네. 누가 못 밝혔을까요? 없으니까 못 밝히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강찬호 의원님, 뭐 저는 뭐 맹탕 청문회였고 뭐
4: 맹탕 청문회 자체에 뭐 원래 한계라는 건 늘 뭐 우리 서부 소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국민은 이 법 정의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부처의 수장으로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김승원 후보의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나올까를 기다렸습니다만은 네. 그런 해명은 전혀 없고 문관이 눈물이니 이런 걸로 완전히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네. 맹탕 답변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누가 청문회 지금 다 청문회를 청문회합니까? 김승원을 청문회하지. 네. 그러니까 김승원의 의혹을 지금 저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 참여연대 다 지금 이거 저 임명 반대한다고 아예 공식으로 성명을 냈고 네. 그다음에 경향신문도 맹탕 청문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거기 제목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 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경향이 하고 있는 것이고 한겨레는 아예 대놓고 네. 부적절 청탁 논란 해소 못한 김승원 청문회라고 그랬어요. 부적절 청탁 논란 이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진보 언론과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네. 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저는 임명을 강행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좋냐? 아, 그렇게 되면은 네. 더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아마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공수 취소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이 결국 공수 취소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 되면 네. 더욱더 공수 취소의 명분은 그렇지 않아도 없지만은 네. 더욱더 그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잘 됐다. 그럼 끝까지 한번 국민하고 싸워보시라. 그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뭐 하셨으니까 이건 네. 한번 정부 이기는 민심 없다. 한번 네. 해보시라. 네. 네.
0: 대단히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시는데.
4: 과격이 누이... 아니에요. 그분 명언이잖아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요.
0: 알았어요. 나한테 네. 화를 내.
4: 아, 아니요. 과격하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1: 참고가 많으셔.
0: 누이 변호사님. 두 분 얘기가 완전히 좀 달라요. 누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3: 저는 이런 게 우선 첫 번째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지금 부적절하게 처신한 걸 잘못했다. 그런 걸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걸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말씀을 따로따로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였나요? 그 직전부터였나요? 이 공직자에 대한 이 눈높이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기준이 사실은 되게 세졌거든요. 근데 세지면서 그럼 그 시대까지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팅을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시작하면은 모르겠는데 기준은 매우 세졌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나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옛날부터 그냥 쭉 올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 옛날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옛날 기준으로는 조금 덜 돼도 뭐 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눈높이로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파묘가 되면서 보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런 그것도 차라리 탈도 없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생겨났던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좀 과도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이제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살아왔던, 우리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미흡한 점이 되게 많았고 잘못 살아왔던 점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그 말씀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구제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 그러면 과거의 그 행동이 지금 하는 행동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0: 임명을 하는 게 맞아요?
3: 저는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임명을.
0: 여론이 안 좋잖아요.
3: 여론은 안 좋은데, 예, 여론은 안 좋은데, 여론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사실 용혜인 후보자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고,

0: 네.
1: 어제 나온 KS와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25, 반대가 52예요. 거의 두배 차이가 나거든요. 두 배가 넘는 거죠.
0: 네네네.
1: 그럼 민심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은 것도 아닌데, 지지율 하락 추세인데, 민심에 맞서는 결정을 하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0: 부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용해인 후보자와 김성원 후보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용해인 후보자는 이 국민적인 여론의 이 악화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겸직을 하겠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김성원 후보자는 외부의 한동훈 의원이라는 분께서 기존에 있던 이 검찰의 이 공소장 기소유예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짜깁기를 통한 예를 들면 악마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타의에 있어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이다. 사실 보면 정책적으로 따졌을 때 김성원 법무부 장관한테 청문회에서 뭐 따져서 실책을 가져온 건 없었어요. 그냥 오빠, 룸사랑 여동생, 그 친분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청탁. 이제 여기에서부터 독약, 주가 조작, 뭐 로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사실 입증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예전에 서동요에서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은 그렇게 소문이 무성해져서 사실로 고착화가 되는 상황에서의 여론의 악화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청문을 통해서 제가 애써 얘기하지만 국민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사실 뭐 독양 로비 주가 조작의 책임자도 아니다.
1: 오늘 내일 분명히 여론조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더라도 임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강찬호 의원님,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한 것도 본인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법적으로 나 문제되거나 저촉된 거 없어. 법 어긴 거 없어.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민주당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냥 우리 못 지켜주니까 사퇴해 이랬거든요. 뭐좀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김성원 후보자도 여론은 안 좋은 거 맞잖아요.
2: 여론도 안 좋고, 그리고 이거는 법을 안 어겼다는데, 제가 볼땐법 어긴 거 무지 많고요. 지금 계속 재판 진행 중인데, 앞으로 관련자들 계속해서 이제 형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이 벌써 시인한 것이 위장전입이 새로 나왔잖아요.
1: 나왔죠.
2: 예, 위장전입 사과했는데, 위장전입 또 그거 법적으로 따져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갑자기 기준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과거 산 분들에 비하면 또 이게 좀 그분들 역사와 생각해 보면 조금 좀뭐 참작할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 네.
2: 그 문재인 때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문재인 정부 본인이 자신 있게 7대 원칙 내세웠잖아요. 그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 보면요. 병역기피, 탈세, 불법재산정식, 위장전입, 영구부정행, 음주운전, 선관련 범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당장 위장전입하고요. 음주운전하고요. 그다음에 영구부정행 세 개가 문재인 정부 스탠다드에 지금 김성원 후보가 다 걸렸잖아.
1: 차분히 천천히.
2: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손짓으로 또 말리실 거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말리실 거기 때문에.
1: 아니요. 더 하세요.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좀 전에 뭐 전혀 의혹이 밝히 뭐 해명 저는 그 이게 그 의혹이 의혹으로만 나왔고 지금 전혀 뭐 죄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저는 오히려 전부 다 죄로밖에 안 보입니다. 뭐냐면 그 의혹에 대해서 그 김성원 후보자가 내놓은 답이 여기 답이 문구하고 눈물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맹탕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지금 그 청문회에서는 의혹이 규명 안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 책임은 김성원 후보자한테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 서영주 소장님 다른 후보자들도 좀 살펴볼게요. 뭐 강신철, 홍지선 이런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들도 뭐 부동산 문제, 아들들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임명되는 데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될까요?
0: 일단 뭐 워낙 이제 큰 건이 있어서 김성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의 부담 정도가 될것 같고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홍지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동산 문제는 민감해요. 국민들의 정서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책적인 면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명을 해도 크게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1: 김승원 후보자의 덩어리가 너무 커
0: 너무
1: 보여서.
0: 크죠. 그거 거기에 이제 그냥 큰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쇼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동이 돼서 결국엔 국민의힘도 뭐 임명을 하면 장애로 튀어나온다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후보자의 자격 시비가 아니라 정치적인 시비거리가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0: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 하세요.
2: 기가 막힙니다.
1: 아.
2: 지금 네. 법무부 수장은 네. 우리나라의 법무 행정을 책임지고 네. 또 지금 더군다나 사법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제도의 안착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야당과의 싸움 한동훈이라는 또그한 무소속 의원과의 대결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 시비거리에 이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1: 네.
2: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 네.
2: 그럼 이게 지금 국정과 법무 행정의 차원이 아니고 정쟁의 차원에서 이렇게 자격 미달자를 임명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1: 알겠습니다.
2: 이거부터가 저는 이 정부의 그 관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제발 좀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저 우리 그렇게 이 정부가 강조하는 사법개혁 실무를 잘 책임지는 적임자인가 그것만 판단하라고 할 때에는 그 기준에서 이분은 안 되는 겁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김성훈 후보자 찬성 반대 여론조사 말씀드린 거는요. 16일 KSOI가 지난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3: 네.
1: 이번에 김성훈 후보자의 논란을 이끌어온 거는 뭐 거의 한동훈 의원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보면 한동훈 의원 존재감은 많이 지금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3: 우리 친한파 장성철 당대표님은
1: 전 요즘에는요 반친한파라 그래서 지금 위도훈이한테 엄청 욕먹고 있어요.
3: 그래요?
1: 엄청나게.
2: 장성철 대표는 저그 친장파 아닙니까?
1: 친장.
2: 예.
3: 아, 저분은 친장성철인데 네.
2: 네. 네.
1: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3: 저는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이번에 정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첫 번째로는 우선 본인이 정말 존재감. 나는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누구보다도 이 보수 입장에서 진보와 잘 싸운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준 게 하나 이제 그쪽 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만한.
1: 네.
3: 그래서 정말로 장대호처럼 그냥 북치는 사람 말고 한동훈 같이 뭔가 그래도 실적으로 네.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에서 그쪽에서는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좋은.
1: 네.
3: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1: 네.
3: 정치에 처음 입문하신 이제 의원으로서 처음 원내에 입성하신 분이 또 내지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신 분이 공격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되게 사실 저는 공격의 방법이 되게 치사하고 되게 1차원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한 얘기는 오로지 독약 그다음에 오빠 이거 두 개밖에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나왔던 그 증거라는 것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러나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보여준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정치적인 모양새 또 내지는 공격하는 방식 이게 되게 좀 저열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보수의 품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플러스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1: 네.
3: 저는 한동훈의 한계를 이번에 봤다.
1: 어떤 한계?
3: 한계뿐만 아니라 물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독자 플레이 개인 플레이 너무 잘한다. 그리고 실제 그게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어쨌든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의 귀에 꽂히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면에서는 좋겠지만 결국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네. 같이 하는 동료들과의 그런 새 연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1: 네.
3: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본인은 이걸 되게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동훈 의원이 보여준 편집증적인 그런 집착과 광기 이런 걸 너무너무 사실은 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각인이 될 것 같고
1: 네.
3: 그다음에 아무하고도 연대하지 못하는 저 혼자
1: 윤석열 의원하고 얘기 다 했대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 다 했대요. 논의했고.
3: 근데 왜 그렇게 윤석열 의원은 조금 도와주려다 말았지만 제가 알기로도 박정원 의원하고도 논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다른 친한파 의원들하고는 별로 동의되는
1: 네.
3: 게 없었었고 또 실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도와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연대를 못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1: 강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서로 다른데요. 첫째 우선 네. 그렇게 한동훈 의원하고 등을 돌리고
1: 네.
2: 그 한마디로 한동훈의 한자만 보여도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는 장동혁 대표가
1: 네.
2: 한동훈 공격은 메시지가 지금 안 되니까 메신저 공격하는 치졸한 물타기다. 한동훈 공격한다고 김성원의 범죄 행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화끈하게 도와줬고요.
1: 오.
2: 그런 말 했잖아요.
1: 네.
2: 그다음에 둘째, 좀 전에 바로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윤상현, 과거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이 지금 공공연하게 한동훈하고 지금 자료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리고 대책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과 또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의원들 또 과거에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하고도 지금 많이 협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박정은 의원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박정은 의원하고 완전 협업을 대놓고 한 게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 주가 조작 피해자들 박정은 의원실에서 한동훈 의원도 거기 가가지고 다 해서 그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 가림막하고 그거 그런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좌우지간 본격적으로 이제 한동훈하고 네. 또 국민의힘의 어떤 형태로든 향후에 연대나 복당까지도 그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 왜냐하면 그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번에 민주당에 비해서 확 올라버린 게 오차범위 거의 거의 바깥 수준까지 올라간 게 나왔잖아요. 좀 언급하시게 죄송합니다만은
1: 괜찮아요.
2: 그것에 대해서 저 한동훈 의원의 활약이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반영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볼 때 결국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를 올려준 공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저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물론 아직도 많은 아이스가 쌓여 있지만은 얼음이 쌓여 있지만 네. 그 균열이 조금씩 가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아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결국 민심이에요. 민심이 결국은 그 보수층이나 중도 보수 그리고 네. 나가서 중도층까지도 네. 정부 여당의 이런 부정부패나 이런 내로남불 위선을 네. 정말 시원하게 해준다 잘한다 여기에 그냥 박수를 쳐주니까 네. 보수 정당이 아이고 저거 그 행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서영주 소장님 평가는 네. 어떠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잠깐은 현혹시킬 수 있어도요 올해는 못 가는 거예요 현혹이라는 것들은. 사실 한동훈 의원의 이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그 전투력은 네. 돋보이긴 했어요. 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건 인정합니다. 페이스북을 거의 뭐 3, 400개씩 했으니까 이 정도 노력은 가히 뭐 높이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그에게 남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예요. 아 윤석열의 후회였지.
1: 근데 야당원으로서 문제점 지적 잘하고 날카롭게 공격하고 프레임도 잘 잡았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0: 한 방이 없잖아요.
1: 한 방.
0: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의 청탁 여기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그 청탁에 대한 결과치를 김성훈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네. 그래서 그걸 한 장을 박혔으면 낙마예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인식만 남아 있잖아요. 김승훈 후보자가 그 오래된 친한 동생 오빠 하는 그걸 룸싸롱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지난 윤석열 검찰의 24년 12월 3일 날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과의 고리를 끊었는데 이번에 어떤 특수부 검사 형태의 지난 그 행태를 보이면서 네. 아 맞다 그 제2의 윤석열이었지 윤석열의
1: 그렇게 프레임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윤석열의 황태자였지 우리가 그걸 잊었었네 이게 윤석열과 궤를 끊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고 이번에 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게 윤석열의 후에 세 명을 저는 꼽고 싶어요
1: 누구예요?
0: 한동훈 의원, 네. 주진우 의원, 네. 김태규 의원. 이 세 사람들이요. 뭐 이진숙 의원은 이번에 활약을 안 했지만 세 사람 봐보세요. 다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아주 그냥 찬란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딱 그 행태를 그대로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줬다. 네.
2: 저는 이번에 그 무슨 그 한 방에 없었다 그러는데 네.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왜 오빠나 문과란 이번에 왜 문과나 눈물 특히 문과에 왜 주목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식약처장한테 이 이야기 되게 좋은 이야기다. 이거 제대로 지금 빨리 좀 그 저 프로세스 안 땡겨주면 국부 유출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좋은 거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좋은 거는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 쥐도 먹고 위험한 이야기였다는 건 문과라서 몰랐대요. 아니 그러면 문과라서 몰랐으면 그 이야기 좋은 것도 몰라야지. 그 이야기 왜 좋은지를 어떻게 그건 알아요? 네. 참 희한한 문과네. 그 약의 좋은 거는 알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충분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런 그 제약 관련 청탁을 저렇게 좋은 것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자기 오빠 하는 여자한테 듣고 그냥 그거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식약처장한테 압력 넣어서 2주 만에 저렇게 그 승인 떨어지게 하는데 음향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2: 이것이 저 어떻게 저 한 방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0: 네. 네. 한 방이에요.
2: 아니 이 한 번.
0: 아니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잘 보세요.
2: 아, 말씀하세요.
0: 그러니까 독성 실험에 대해서 네. 김승훈 후보자는 그 양모 씨가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만 네. 판단했던 네. 것이고 네. 네. 네. 문과란 말이 단어는 부적절했죠. 제가 그냥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하면 됐을 텐데 문과라서요. 이거는 조금 뭐 이제 그 시비거리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김승훈 후보자도 그 자료 허위 자료에 속은 거예요. 검찰 보고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성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에서 하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김승훈 후보자가 식약처 이 검사가 그걸 넘어가게끔 했다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한방이 없잖아요.
2: 충분히 지금 판단할
0: 수 있는데. 그런 증거를 네. 밝혀냈냐고요. 없잖아요. 독성에 대해서 임상으로 넘어갈 때는 식약처가 세밀하게 살펴보는 건 식약처가 그래서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왜 도격도격하지?
2: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식약처가 충분히 살펴가지고 깊게 살펴야 되는 약을 왜 추천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대놓고 전화총탁한 사례는 당시 김관희 비서가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거 지금 딴 데도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났어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전화로 연락해서 전화하는 건 딱 그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도 국부 유출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청탁성 메시지라고 자기는 봤다는 거. 이거 지금 비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뭐냐 식약청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그 지금 그렇죠. 부탁을 해왔다고. 이것만 봐도 그 김성원의 그 저 전화와 문자는 지극히 부적절했고 분명히 법적 소재에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왜 계좌를 해서 그러면 500만 원 저 주고받는 약속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된 거는 여전히 지금 혐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혐의 언제든지 바로 자기가 지휘하는 검찰 내지 공수처, 중수청, 공소청 여기서 얼마든지 다시 수사 제기할 수 있다. 기소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느냐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명예 변호사님.
3: 네.
1: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겠다고 그러고 장동혁 대표도 거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거리에서의 손잡고 투쟁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3: 손잡지 않을 것 같은데.
1: 안 잡아요.
3: 각자 나가면 그래요. 각자 네. 나가는 건 나가겠지만 네. 뭐 손흙까지 잡고 나가지는 않겠죠? 네.
1: 그러면은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추석 선물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국민의힘에게 다가가기 위한 제스처로 봐야 되겠죠?
3: 그렇게 봐야 되겠죠.
1: 효과 있을까요?
3: 뭐 좀 그래도 전혀 없진 않겠죠. 노력한다. 네. 우리랑 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나 보다. 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한동훈 의원의 성격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친화적이거나 사근사근하거나 이러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네. 손편지하고 이거는 사실 지금 좀 이제 힘들어서 네. 본인의 예전에 그 선거운동할 때 시장 통해서 할머니한테 찰밥 먹을 때 그런 이제 좀 약간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언제까지 이제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정치는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서는 필요한 것도 같고 또 실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놀라워요. 원래 그분이 그런 사람은 진짜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분이 참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부터 혹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이 지워져 왔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앞으로 갈 길은 좀 더 멀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1: 한 장년된 불가능해요, 서 소장님?
0: 한 장년된 불가능하죠.
1: 불가능해요? 알았어요. 예. 한 장연대 불가능해요?
2: 저는 한 장연대는 네. 대통령과 여당이 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 좀 전에 손을 잡지 않겠지만 네. 한동훈 의원이 어저께 먼저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임명 강행하면 금성한 임명 거리 나가겠다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 하고 싶어도 안 하겠구나 네. 생각했는데 지금 장외투쟁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은 한동훈이 좋고 한동훈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한 장연대를 정부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는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하시는데 국정운동 운영 동력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 지금 진보진영 시끄럽잖아요. 김민석, 추미애 이런 분들만 서로 자기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8: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4: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9: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10: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4: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11: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4: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12: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도 한껏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7: 지지율 위기 속 승부수를 던질 거라는 예상은 여야가 대동소이했지만 평가와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3: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1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속 국정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14: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책적 오기를 고집하는 중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13: 국민이 원하는 답은 내놓지 않는 거짓말 원맨쇼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5: 그저 국민들 앞에서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6: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13: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굴곡이자 내후의 한이라며 더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자신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17: 진짜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13: 하지만 당장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한 겁니다.
18: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이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13: 법률권에서도 해석에 여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입장 표명과 국정전환 요구가 잇따랐는데 지지율 위기 속 얽히고 설킨 요구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무력 충돌 사우디 영토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우디가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군사 공격에서 경제 압박으로 선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19: 네, 오늘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 대화하고 있고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는데요. 어제 했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20: They're getting decimated.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 call, we want to make a deal, we want to make a deal. They're not ready yet, I don't think, but we could have a deal anytime we want.
19: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재개 여부에 대한 중대 결정을 중간 선거 전에 내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 선거 전까지 이란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에 대비해 중동에 배치한 미군 병력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중동 동맹국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22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6개국 지도자와 만나 이란전 이후 구상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는 전쟁 중인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가치 외무장관에게 대해서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19: 네, 사우디 영토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시간 15일 사우디 서부 타이프에서 요격된 후티 반군의 드론 파편에 맞아 예멘 국적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차량과 건물이 파손된 모습도 보셨는데요.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도 예멘 정부군의 후티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사망자 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지도자인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오늘 TV 연설을 통해 후티가 이슬람 최대 성지 메카를 공격하려 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추악한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격의 초점은 사우디의 군사기지와 석유 자원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 사우디의 봉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 대중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1: كان التركيز بالنسبة للقصف إلى العمق السعودي دائما على القواعد العسكرية والجوية وبشكل أساسي وكذلك الثروة النفطية باعتبارها مصدر التمويل
19: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부드 엘 만데르 해협 요충지를 장악하고 전방위 공격에 나서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휴전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는 사우디가 오만을 통해 후티 반군의 2주 휴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사우디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이란의 후티 반군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란의 후티 반군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이 있을 거란 위협은 하지 않았고 이란도 영내 평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넉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공항에 직접 나가 시 주석을 맞이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후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정상을 주로 백악관에서 맞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은 집권 2기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환대에 대한 보답이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23: President Xi is coming with his beautiful wife, but he is coming on September 24th and we're going to have a state dinner.
22: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중국 제품의 7.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려다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관세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외교 수장들도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두 정상의 백악관 난판의 새로운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 AI 안전성 문제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정상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부정적인 만큼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We're leading China in AI. They want to keep it that way because whoever wins AI wins.
22: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 제기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란 전쟁과 무역 갈등 같은 현안들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갈등을 관리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거란 전망도 작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코앞까지 공격을 확대하자 폴란드 총리는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시설 공격이 거세질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그렇게 된다면 차원이 다른 전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국경 근처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주유소 등을 겨냥해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인기 한 대가 폴란드 국경 약 4km 앞까지 접근했다 추락했는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공항이 폐쇄되고 전투기까지 출격했습니다.
2: Obawiam się, że do zimy będziemy świadkami coraz ostrzejszych ataków Rosji na infrastrukturę energetyczną. I no, mogę tylko wyrazić nadzieję, że te prowokacje i ataki nie wykroczą poza granice Ukrainy.
1: 핀란드는 발트해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 지원을 받아 해저시설 공격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핀란드군과 경찰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는 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를 특정해 검문하고 납포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In the past two or three years, we've had several incidents in the Baltic related to the damaging of critical underwater infrastructure. So we have to be ready for when the next event happens.
1: 우크라이나를 돕는 EU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미확인 드론 등을 통해 자국을 겨냥한 복합 공격을 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확인된 뒤 독일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러시아 총영사관 등을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상페테르부르크 독일 영사관을 없앤 러시아는 유럽에도 공개 경고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큰 비용 없이 전쟁을 배우고 돌아간다며 태평양 안보에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 상당수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안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7: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을 찾던 환율은 다시 급등했는데요. 여러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4: 네, 안녕하십니까.
7: 네, 토호구역 안에서 샛길 매물산 무주택자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곤 있는데 이제 그걸 정부가 조금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밀어주고요. 입주 시점은 최장 얼마나 유예가 되는 겁니까?
24: 일단 발표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발표했었는데 유예 신청 기한은 이제 12월 올해 말까지였는데 그게 이제 9월 17일에 발표된 거는 이제 내년 말까지로 예. 신청 기한은 연장이 됐고요. 인정 기한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내 이제 세입자를 낀 거래잖아요. 예. 근데 임대차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년 임대인들이 2년도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잖아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7: 아, 이미 써서 없는 경우인 건가요?
24: 그렇죠. 예. 그래서 갱신 계약이 있는 경우는 최장 그 실거주 최장 유예 기간이 2029년 말. 아. 그죠? 한참 멀었죠. 예. 그리고 갱신 계약이 없는 경우는 2028년 9월 말 대략 한 2년씩 더 뒤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네. 이번 조치 핵심이 임차인 있는 주택들 거래하는 조금 문턱을 낮춰줬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전월세난이 워낙 요즘에 심각해서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세 매물 줄어드는 거 어느 정도 좀 그 완화를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24: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전월세난은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본다면 서울이거든요. 거의 서울 전체.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조금 잘 나가는 도시들.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좁힐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전월세난만 딱 본다면은 다 해주면 좋긴 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보면 이제 서울 강남에 몇 구하고 그다음에 뭐 목동, 성수, 용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용인이나 성남 일기 신도시 요 정도거든요.
7: 예.
24: 요 지역의 특징은 뭐냐? 강세 지역이죠. 예. 전형적으로. 그리고 이제 용인이나 성남 이런 쪽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지역 보면 최근에 이전에는 좀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7: 예.
24: 아니면 증가세가 상당히 소폭 둔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그거죠. 만약에 이거 활성화해주면 갭투자 가 엄청나게 커지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갭투자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갭투자가 성립하는 거지 가격이 주춤거리거나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성립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7: 예.
24: 서울시의 어떤 그 특성 이런 걸 보자 정부가 노렸던 바는 뭐냐면 갭투자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전월세나는 사실 이쪽보다는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전월세가 좀 그 난이 시급한 쪽은 이제 다른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난의 해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요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만약에 5월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7: 예.
24: 당장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이제 밀려나면서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 그런 것까지 고려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 좀 임차인들 불안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조치는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토지가 규제 확대했다가 다시 좀 보완하면서 완화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24: 처음에 이제 정부 출범할 때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가격이 너무 높고 예, 서울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게 사실 뭐 지방 얘기는 아닌데 그런 이제 뭐랄까 명제랄까 이념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빨랐지 않는가라는 게 시장의 평가거든요.
7: 예.
24: 그래서 지금 속도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빨랐던 걸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성향을 볼 때는 이런 추세가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퇴했지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7: 예.
24: 시장에서는 이게 뭐 다시 뭐 전격적으로 후퇴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잠깐 주춤한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다시 강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예. 그 본부장님과 주간 상승률, 그 집값 주간 상승률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동탄이 주간 상승률이 늘 눈에 띄었었잖아요. 근데 그 동탄 집값이 9월 첫 주 기준으로 전국 최고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 많이 올랐습니까?
24: 지금 화성시 동탄구가 올해 들어서 17.5%.
7: 올해 들어서.
24: 예. 그러니까 다른 서울도 한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반도체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화성이나 그다음에 용인, 평택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 수요를 보고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서울 집값 오르는 거하고는 조금 그 원인이 틀린 것
7: 네.
24: 같아요. 예, 이쪽은 아무래도 그쪽에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산업이 잘 나가면 이제 그쪽으로 뭐 사람도 모이고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뭐 상권이라든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모이니까 그런 시장의 수요가 아마 집값을 밀어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본부장님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이번 달부터 그 삼성전자 임직원들 대출 시행되면서 이 그 매수 문의도 늘어났고 더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24: 근데 이제 이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 지역에 사실 주택 공급이 모자르거든요. 공급이 모자른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예. 없고 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성과급도 많이 줬는데 성과급이 사실 뭐 직접적으로 현금 유동성으로 이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주식도 있는 거고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수요. 이제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쪽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정부에서는 눈을 씻고 볼 거거든요. 너무 오른다 싶으면 뭔가 카트를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요. 항상 예,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전월세 난이 점점점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 그 안 그래도 전세가 지금 이쪽 지역 서울 남 경기 남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1월에서 8월 누적 전세가를 보니까 동탄이 11% 넘게 올랐고 용인 기흥구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지역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서 이 전세 상승 흐름 같은 게 얼마나 이어 계속 좀 추세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24: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게 반도체 호황이 최소 1, 2년 더 지속이 되면 반도체 이제 설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투자하는 걸 계속하는 거고 만약에 1, 2년에는 꺾여 버린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뭐 상당히 좀 속도 조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인데 이게 얼마까지 지속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데
7: 예.
24: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7: 산업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군요.
24: 산업보다는 약간 좀 후행해서.
7: 후행해서. 예.
24: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엄청 실적이 좋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그쪽에 뭐 설비라든가 이런 걸 빨리 확충한다는 관련된 기업들의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가격이 뛰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가수요가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보다는 이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좋아지겠구나라는 어떤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 합하면 실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가수요.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의 성향상 그렇게 뛰어버리면 뭔가 엄청난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쪽에 실수요자뿐만 아니고 그쪽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7: 예.
24: 조심하셔야 된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 정부에서 이쪽 지역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1,600원 육박했던 환율이 안정세 찾는 것 같았는데 다시 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 금리 그 추가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단기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시 오르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24: 작년부터 원달러 환율 흐름 보면 이제 원래 1,300원대가 이제 뉴노멀이라 그래서 이제 유지되다가 갑자기 1,400원, 1,5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잖아요. 요 올라가는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릴 거라는 그런 거보다는 그때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고 막 유가가 올라가고 예. 이런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같이 따라 올라간 건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던 환율이 갑자기 1,300원대 초반까지 예. 떨어졌잖아요. 요때 분위기를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1,3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1,300원대 후반까지 갔는데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달러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과거에 1,400원, 1,500원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힘으로는 작용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7: 예.
24: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갭은 한국은행이 지켜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예기치 못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달러화가 갑자기 정세적인 원인으로 뭐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1,400원대를 살짝 넘을 수는 있겠으나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 예, 지금 미국에서는 그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기조를 좀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단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요인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미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또 추가 인상도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4: 미국의 그 투자 은행들, 예를 들어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투자 은행들 있잖아요. 이름 들으면 아는. 근데 투자 은행들마다 좀 전망하는 게 약간 좀 스펙트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7: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요?
24: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 투자 은행들의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투자 은행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일단은 이번 행태를 볼 때 케빈호 씨가 뭐 언론에서는 우리 FMC 그 금리 결정하는 위원들이 12명이잖아요. 케빈호 씨 포함해서 만장일치라고 막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원래 11대 1이었어요. 11명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케빈호 씨는 동결하자.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케빈호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것 같고 11대 1로 발표하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올해 남아있는 게 10월에 한 번 있고 12월에 한 번 있는데
7: 예.
24: 10월은 좀 건너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올린다면 12월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상황을 봐서 그런데
7: 예.
24: 이제 10월 28일인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우리가 금통위가 10월 22일 그보다 앞서 있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금통위는 11월 26일이란 말이에요.
7: 네.
24: 우리가 7월과 8월에 9월은 안 열렸고 우리나라는 7월과 8월에 두 번 인상이기 때문에 10월에는 인상하기 좀 어려워요. 두 번 연달아 인상한 것도 사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7: 네.
24: 10월에 인상하면 이제 세 번 연달아 그렇죠. 인상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부담인 거고 그러니까 11월에 가능성이 있는데 이 11월 말쯤에 미국의 분위기를 좀 살필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한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11월 말에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7: 그 미국 분위기 살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요인들, 어떤 변수들 좀 지켜볼까요?
24: 가장 한국은행에서 근거를 들은 것은 물가인데요. 물가가 이제 우리 3.1%까지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사실 이게 380개 품목 중에 단 한 품목, 그러니까 휴대전화 요금 그것 때문에 3.1까지 올랐거든요. 그걸 빼면 2.5%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보는 게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서울 집값인데 사실 지방에 가서 부동산 집값이 막 호황이냐 물으면은 눈총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꾸 그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은행이 아니고 서울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는 이제 좀 뺐으면 좋겠어요.
7: 예.
24: 그러니까 물가 좋은데 그리고 미국과 금리 격차 환율 요 두 가지만 보고 할 것 같고요. 특히 환율을 아마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약에 또 뭐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하고 환율 요 두 가지를 예. 주의 있게 볼 것 같습니다.
7: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오늘 일본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0.25%포인트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이후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추가 인상 기조가 나올지 말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만약 추가 인상 기조까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칩니까?
24: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금통이 열리고 이제 우리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듯이 이제 일본은행도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우에다 가서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에요.
7: 예.
24: 오늘 1.0에서 1.25로 0.2 올리는 거는 시장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뭐 환율이 엄청나게 불안해지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는 건 좋아. 근데 다음번 금리 인상은 어딘가라는 이제 그런 거를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걸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 총재가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 두 개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금리를 빨리 올려서 엔저가 되면은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에서 미국이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화 가치를 올려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라는 쪽이고. 지금 내각은 기본적으로 볼 때 금리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쪽을 저울질 할 텐데.
5: 예.
24: 제가 보기에는 이 총재, 가조아 우에다 총재가 최근에 일본 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잘 안 볼 것 같아요.
5: 아.
24: 뭐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지만 경제 이론과 시장 이론에만 맡겨서 금리 결정하지 않고 눈치를 봅니다.
5: 예.
24: 그래서 오히려 뭐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도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다카이치 내각관 좀 돌아선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5: 네, 우에다 총재가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낮 몽골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급유 사고로 결국 이륙하지 못한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한국에서 다른 비행기를 보내 발이 묶인 승객들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신기즉한 국제공항 탑승구 앞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낮 1시 40분에 떠야 할 제주항공 여객기를 기다리는 건데 창밖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승객 165명이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 기종으로 제주항공은 국토부 측에 현지 급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후 보잉 측에 이대로 비행해도 되는지 확인 중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제트 엔진용 A-1 기름을 써야 되는데 중국 비행기들이 넣는 기름이에요. 보잉사에다가 이렇게 혼유가 됐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달라고.
8: 제주항공 관계자는 YTN에 오늘 다른 비행기를 보내 승객들을 데려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빌라 2층에 불이 나 주민 5명이 구조되고 10명이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60대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광명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개 동이 탔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나 싣고 가던 닭까지 완전히 탔는데 운전자는 몸을 피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의 최저 3.5 내지 최고 3.75%에서 최저 3.75 내지 최고 4.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처럼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물가가 너무 오랫동안 높다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왜 올리는 거지? 라는 그 경제 원리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원리는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모기지론의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50만 달러를 모기지론으로 빌렸다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매달 내야 할 페이먼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본다면 50만 달러를 30년 고정으로 모기지 론을 했을 때 이번처럼 0.25%포인트가 올라가면 월 페이먼트가 81달러 올라갑니다. 만일 80만 불을 론을 했다면 한 달에 약 130달러 페이먼트가 올라갑니다. 똑같은 액수를 론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이 월 페이먼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고정 이자로 론을 다 한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론을 할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모기지 론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동차 론 이자도 올라가고 크레딧카드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돈을 빌리는 것이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이나 자동차를 살까 했었는데 에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자가 좀 좋아지면 그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소비를 늦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늦추게 되니까 똑같은 공급 상황에서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요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리를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돼서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 금리 수준을 절묘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인상 발표를 하고 난 후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상 발표를 하고 난 후 이 연준 위원들의 표현을 보면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예측한 위원이 19명 가운데 무려 18명이었습니다. 연내에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셈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자, 뉴스를 들으시면서 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현재의 금리를 얘기할 때 꼭 뉴스에서는 뭐 3.75%입니다. 또는 뭐 현재 금리는 4.0%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연준이 현행 3.75 내지 4.0%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왜 꼭 현재의 금리를 얼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얼마 내지 얼마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보너스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늘 발표하는 금리는 그냥 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 라고 하죠.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건 은행과 은행 간의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거래 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뭐 3.75%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또는 모기지 융자 받을 때 그렇게 3.75 그런 금리를 받는 게 아니죠. 이것보다 훨씬 높죠. 그런 일반인들이 적용받는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과 은행 간의 하루짜리 초단기 거래 금리는 정확하게 하나의 숫자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 범위, 즉 타겟 레인지를 연준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연준이 늘 발표하는 금리가 그것입니다. 몇 퍼센트 내지 몇 퍼센트. 그래서 타겟 레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3.75 내지 4.0이라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시장 금리의 수준이 3.75%와 4.0% 그 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 자동차와 비교를 한다면 속도를 시속 60 내지 70마일로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전자가 시속 60마일로 가도 되고요. 뭐 시속 70마일까지도 가도 되고 그렇게 가능한데 웬만하면 그 중간인 65마일로 가면 뭐 더 좋고 하는 그런 레인지, 그런 범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율도 똑같습니다.

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에르메스 백을 사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더니 백화점 주인이 만 불을 주고 이것 갖고 사라고 해서 사갖고 나오는 꿈 같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이 뉴스를 들으시기 전에 FMF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FMF입니다. 일단 그 어제 미국 뉴스에서도 살짝 스쳐 지나간 듯 나온 이 짧은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거액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이 판매지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이스라엘의 이 무기 구매 대금을 그냥 쥐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진짜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및 대형 벙커버스터에 이스라엘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이 사실을 비공식 통보했습니다. 예상 판매 가격은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팔았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10,000불짜리 에르메스 백을 사려는데 백화점 주인이 10,000불을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돈 주는 거니까 이 돈으로 사. 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대금을 결제하고 10,000불짜리 에르메스 백을 갖고 나오는 그런 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28억 달러 규모의 무기는 미국 납세자의 돈이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해외 군사금융지원 프로그램 FMF라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군사금융지원 프로그램은 Foreign Military Financing이라고 해서 줄여서 바로 FMF라고 합니다. 뭐 어찌 보면 일종의 군사 원조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무기를 구매하는데 미국의 연방 예산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특정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우리 무기를 사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것을 단순한 외국에 대한 선물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위한 일종의 투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나 하는 부분을 참고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과거 이6.25 전쟁과 그 이후 미국에게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된 제도는 FMF가 아니라 MAP라고 해서 Military Assistance Program, 즉 군사 원조를 받은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그리고 6.25 이후 공산주의의 국가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원조는 MAP입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지난 1974년부터 이 원조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FMS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FMF가 아니라 FMS라는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이 FMS란 뭐냐?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FMF와 비슷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180도 다릅니다. 자, FMS라는 것은 Foreign Military Sales. 라고 해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적대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도 우리 무기 안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우리 무기를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 내고 사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FMS냐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FMF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나라인데 왜 FMF를 해주느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FMF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FMF를 해 주었습니다. 비상 상황 등등을 거론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FMF로 지원받아서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Foreign Military Financing이기 때문에 Financing은 장기적으로 돈을 갚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돈을 그럼 미국에 갚아야 하는 건가? 그게 언제가 됐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MF는 대출 형식에 갚아야 하는 제도도 있고 또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 형식의 제도도 있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해주는 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 형식의 FMF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걸까요? 외교적인 필요성 때문에? 아니면 전략적인 필요성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 아니면 종교적?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뿐입니다.

중간선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민주 양당의 본선 대진표가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과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매우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에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 승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선거 유세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선거는 지난 3월에 시작돼서 15일자로 델라웨어주에서 끝나면서 모두 마무리되고 그래서 양당의 본선 대진표는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당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것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 약 50일간의 선거 총력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마무리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지원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상원의원 선출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마이클 와틀리가 민주당 후보 로이 쿠퍼에게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에게 뒤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스캐롤라이나주 이곳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던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속에 재선을 결국 포기하면서 현재로서는 이곳 주지사를 지냈던 민주당의 로이 쿠퍼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자신을 선택해준 이곳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신의 인기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현재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처럼 전통적인 강세 지역조차 상원 의석의 수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보고 투표해달라라면서 핵심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를 보고 투표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9%포인트 높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죠. 이런 가운데 이미 일부 주에서는 우편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가를 시급히 떨어뜨리고 물가를 빨리 안정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가 상승의 여파 속에 자칫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도 한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의 현재의 판세인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중간선거 이제 시작입니다.

0: 혈액 속 여러 생체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동시 분석해 췌장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환자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1, 2기 췌장암 환자 가운데 87%를 식별해냈습니다.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인 고도 이형성증도 찾아내며 췌장암 조기 진단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암연구센터인 시티 오브 홉 연구팀은 췌장암 조기 발견용 액체 생검 검사법 펜시온을 개발하고 임상 성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의학에 발표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암으로 꼽히며 췌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역시 다른 암에 비해서 낮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펜시온은 혈액을 순환하는 마이크로 리보 핵산, 세포가 분비하는 작은 소낭인 엑소좀, 그리고 췌장암과 관련된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생체 지표를 동시에 분석하는데 AI가 세 지표의 측정 값을 종합해 췌장암 위험도를 하나의 점수로 산출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세 가지 생체 지표를 단일 검사에서 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도 포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펜세오는 염기 췌장암으로 불리는 고도 이형성증을 64% 이상의 확률로 찾아낸 것입니다. 고도 이형성증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중간 단계로 췌장 세포에 심한 변형이 나타났지만 아직 주변으로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췌장 낭종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펜시온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초기 암을 발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혈액 검사를 이용하면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펜시온은 아직 연구 단계의 검사법입니다. 연구를 이끈 교수는 췌장암은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기 시작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이라며 이번 결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더 많은 치료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췌장암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서 202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재무부가 최근에 연방관보를 통해서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90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방관보 명단의 성명을 토대로, 이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분기별로는 작년 3분기에 26명, 4분기에 4명, 올해 1분기 13명, 올해 2분기 54명 등 모두 한인은 9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과 거주하는 국가 양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와 금융 규제를 시민권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혼이나 이혼한 운전자가 결혼한 운전자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혼인 여부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혼 운전자가 기혼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운전 경력과 사고 기록을 가진 운전자라도 이 결혼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미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싱글에 대한 페널티다라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결혼했는지, 미혼인지 또는 이혼했는지 등을 이유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80세 이상 주민은 2028년부터 의료상의 이유로 배심원 의무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배심원 의무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AB 1359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새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0세 이상 주민이 배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 또는 의료적 장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면 영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별도의 의사소견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Affordable America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식료품과 주거, 의료, 전기요금 등 미국 내 가정이 직면한 생활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슬로건을 Affordable America로 결정하고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를 낮춰주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추석을 맞아서 저소득 한인 가정을 위한 푸드뱅크 행사를 마련합니다. LA 한인회는 높아진 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서 매트라이프 파운데이션 등의 후원을 받아서 약 두 달마다 한 번씩 푸드뱅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푸드뱅크는 오는 26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번호표는 아침 9시 30분부터 배부를 하며 쌀, 우동면 또는 고춧가루나 김치, 고추장 등 한국 식료품을 선착순 400명에게 제공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는 오는 26일 다음 주 토요일에 플러튼 사무실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과 시민권 인터뷰 준비라는 주제로 무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과정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시민권 신청 관련 여러 가지 정책 또 영어 및 시민권 인터뷰 준비 방법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이민정책 변화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센터는 다음 달 3일에는 시민권 신청비 및 수수료 면제와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는 부에나팍의 메인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입니다.

네, 스케줄이 이상하게 꼬이는 연방 상원의원들의 선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어제 회의를 마치고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운동을 위해서 예정된 7주간의 휴회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석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개 지역구를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상원 35개석의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원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항상 전체 435석이 다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고요. 상원은 임기가 하원보다 3배가 긴 6년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마다 3분의 1, 즉 33석 정도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33석 플러스 2석의 보궐선거가 더해져서 35개 지역에서 연방상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6년 임기의 상원은 2년 임기의 하원과 이 선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00석의 지역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선거를 치릅니다. 클래스 1, 2,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올해는 클래스 2의 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2년 후인 2028년에는 클래스 3 그룹이 그리고 2030년에는 클래스 1 그룹의 지역이 선거를 치르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한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그의 지역구는 클래스 2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스 2는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올해 또 그가 선거를 치러야 하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앤디 김 상원의원은 지난 2024년에 밥 메넨데스 의원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석이 된 자리에서 당선이 됨에 따라서 그의 임기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는 클래스 2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변수로 인해서 앤디 김 의원은 클래스 1이 선거를 치르는 오는 2030년에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건지 내가 법을 어기겠다는 건지 혼동스러운 FBI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캐시 퍼텔 FBI 국장이 11월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FBI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각계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피터 웰치 상원의원이 파텔 국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투표소에 연방 요원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라고 말하자 파텔 FBI 국장은 그 말을 끊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말을 언제 누구한테 들은 거냐? 거짓말이다. 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바꿔 말하면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웰치 상원의원이 재차 그러면 FBI 요원을 투표소에 보내겠다라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파텔 국장은 FBI의 56개 전 지부에 선거 위기 조정관이 배치돼 있다. 선거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FBI는 이런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애둘르고 애둘러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투표소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텔 FBI 국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처음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 지난번에서는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파텔 국장은 법 위반이 발생해서 우리가 현장에 갈 이유가 있다면 갈 것이다 라며 FBI 요원과 정보 분석가들은 현장 사무소에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국장의 이 발언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은 무장한 연방요원이나 군병력이 선거가 실시되는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FBI 국장.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잡아가야 하는 FBI가 스스로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폰 18 프로와 아이폰 18 프로 맥스 사전 예약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식 출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은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를 네 가지 색상으로 제공합니다. 버건디, 블랙, 글레이셔, 그리고 실버입니다. 여기서 이 글레이셔 색상이라는 것은 빙하처럼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엷은 청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가장 인기를 끈 색상은 버건디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건디 컬러 아이폰 18은 지금 주문이 밀려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도 이 버건디 컬러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쯤이나 돼야 받게 될 전망입니다. LG전자가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경기장에 차세대 초대형 화면을 공급하면서 북미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워싱턴 DC의 대표적 경기장인 캐피럴 원 아레나의 재단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캐피럴 원 아레나는 프로농구 NBA 워싱턴 위저즈와 프로하키 NHL의 워싱턴 캐피럴스의 홈 경기장으로 스포츠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콘서트장으로도 유명한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이벤트 구장입니다. LG전자의 최신형 디스플레이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관람객들은 경기장 내 초대형 화면을 통해서 경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뭐 물론입니다만은 구내 매점이나 뭐 화장실 등을 다니기 위해서 이동할 때도 이 천정 전체를 감싸는 화면을 통해서 마치 하늘에서 경기들, 하늘에서 열리는 경기를 보듯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투병하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반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자신의 X 계정에 감사한 마음을 공유할 내 개인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 나의 병리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다라면서 나는 암에서 완치됐다. I am cancer free 라고 외쳤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지난 3월에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조만간 워싱턴 DC 지역에서 수주에 걸친 치료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며 치료 중에도 업무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 중에도 대부분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이 초기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3: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2: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3: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2: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3: 213-382-3311 213-382-3311.
4: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교육 수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약점은 반도체도 아니고 인공지능 AI도 아닌 바로 교육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15살 학생들의 이 수학 성적을 비교했더니 중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의 격차가 149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격차를 학습 양으로 환산하면 무려 7년 이상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7년 넘게 더 배워야 미국 학생이 중국 학생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장쑤성과 저장성 등 4개 지역의 수학 평균 점수는 612점으로 전체 참여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463점에 그쳤습니다. 격차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중국의 수학 점수는 591점에서 612점으로 21점 올라갔지만 미국은 463점으로 오히려 15점이나 더 떨어졌습니다. 과학에서도 중국 지역은 평균 5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502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숙련 인력을 찾는 이유도 미국 학교가 고급 수학과 고급 공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성적은 중국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미국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수학은 한국이 522점으로 중국보다 90점 정도 낮았지만 미국보다는 59점이나 높았습니다. 과학에서도 한국은 526점으로 중국보다는 낮았습니다만은 미국의 502점보다는 역시 높았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그 교육 경쟁력, 바로 그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중간선거 치르기 전에 서둘러서 이스라엘에 폭탄 지원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만에 하나 잃는 등 미국 내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무기고를 채워주려는 그런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폭탄 6만 발 지원도 중간선거 이전에서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1톤급 대형 폭탄을 지원받았었는데 아직 재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서둘러 추가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톤급 대형 폭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논란이 많은 무기입니다. 사용 시에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톤급 폭탄을 지원받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취하는 방향과는 상반됩니다. 다른 나라 군대들은 전투 중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항공 탄약의 크기를 줄이고 오히려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23년도에도 하마스에 대한 공격 당시 이 1톤급 폭탄을 대량으로 사용했었는데 심지어 민간인 밀집 지역에도 이를 사용한 사례가 200건 이상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크게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는 중간선거 이전에 서둘러서 1톤급 대형 폭탄을 이스라엘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특수한 비상상황이다 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지원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0: 전 세계적으로 정어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어리는 고등어나 꽁치에 밀려서 식탁에 자주 오르지는 않는 비인기 어종이죠. 그런데 이곳, 그리고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정어리 통조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어리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흔하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정어리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100g당 약 25g까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연어보다는 더 높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 뼈채 먹는 통조림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양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자, 이 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흐름에 맞춰서 정어리 통조림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참 알록달록 이쁘고요.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오일, 겨자, 훈제, 레몬, 다양한 맛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유자 맛도 있고요. 중국식 스촨 고추 맛처럼 이국적인 풍미를 내세운 제품도 역시 나왔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는 그 정어리 그림이 들어간 옷과 가방 등을 소비하는 이른바 사딘코 같은 패션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또 별도의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정어리를 그대로 빵 위에 올린 뒤 채소나 치즈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즐기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통조림 생선 하면은 비상식량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고 고급진 간식, 이런 인식이 새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먼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8: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입니다만은 동남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연료 부족에 따른 휘발유 배급제 도입에 반발해서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기는 등 공급 불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들이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에 반발해서 운행 거부에 나섰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약 50명의 어부가 유류 창고를 봉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또 포르투갈에서는 운전자들이 고의적인 저속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소위 달팽이 작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달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운전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일종의 시위입니다. 또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유가 상승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유가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전 세계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숫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실종자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종자 수는 네팔과 티베트를 모두 합해서 5,6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그래서 합쳐서 7,08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서도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은 1,400여 군데, 이 가운데 104구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 확인률이 7%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은 이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서 네팔 군의 협조를 받아서 또다시 드론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서울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로 꼽혔습니다.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NN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 아웃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에서 서울의 종로 3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에 오른 뒤 이번에 두 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합니다. 이 타임아웃 여행 편집자는 과거 선정됐던 동네가 이후 더 멋진 곳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종로 3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와 독립 상점이 늘어나면서 올해 1위에 오르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로 3가의 매력으로 오래된 풍경과 새로운 문화의 공존이 꼽힙니다. 이곳을 찾은 포르투갈 관광객은 문화와 음식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한데 섞여 있는 점이 정말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종로 3가에 이어서 모로코 수도 라바트의 해안 지역인 로세앙이 2위에 올랐습니다. 고급 호텔인 포 시즌스가 들어섰지만 개별 상점들과 지역 고유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호평받았습니다. 3위는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차지했습니다. LA 차이나타운이 4위에, 그리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 힐이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올해 선정된 지역 상당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인적이 끊겼던 도심에 다시 사람과 문화가 모여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 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 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골프도 즐기고
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6: 888-847-3098 888-847-3098.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역 인사올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지난 주만 해도 더워 죽겠다. 아, 인생 어떻게 살지? 이랬는데 며칠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있다니요.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자연은 또 한 번 놀라운 대해 이동의 장막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수천 마일을 날아가는 제왕나비 이 모나크 버터플라이들의 가을 남쪽 여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네요. 카나다와 북미 지역에서 출발해서 멕시코의 숲까지 무려 3천 마일을 가는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한 이 제왕나비. 더 신비로운 건 이들의 비행이 완벽한 릴레이라는 점입니다. 한여름을 살다가는 보통의 나비들과 달리 가을에 태어나는 이 4세대 슈퍼 제왕 나비들은 무려 8~9개월을 살 수 있는 남다른 체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이라도 켠듯 조상들을 찾아갔던 그 멕시코의 똑같은 나무숲을 귀신같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단지 0.5g도 안 되는 작은 날개짓으로 대륙을 건너는 이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저절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아싸 호랑나비! 우리네 삶의 길목에서도 문득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자연은 저마다의 본능과 생명의 힘으로 제갈 길을 찾아가고 있네요. 나비도 그런데 우리는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 뛰는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나비처럼 펄펄. 아, 목요일이다. 차차차 출발해볼까요?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불과 일주일 전에 야 너무 더워서 막 그랬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이렇게 추억에 남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워지는 내년에도 덥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뭐 팔이 부러져가지고 두 달 동안 내가 목욕도 못하고 막 옷 입고 샤워하고 밥도 그냥 대충 먹고 이랬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아 그랬던 나의 시절 그립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바로 얼마 전에 무더위도 저는 못 잊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이 찬바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쪽에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는 벌써 이 제왕나비가 가자 이러고서 어? 야, 이 제왕나비는 보통 4세대 이 가을에 태어나는 이 4세대 슈퍼 제왕나비들이 이게 얼마나 작겠어요. 0.5g도 안 되는데 얘들아 가자 하면서 이 어린 것들이 세상에 이 대륙을 건너는 거예요. 저 캐나다에서 저 멕시코까지 가는 와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네는 그 먹는 게 밀크 위드라는 거밖에 안 먹는데요. 그래서 가다가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뒷마당에 밀크 위드 이게 한국말로는 박쥐가리 박쥐가리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밀크위드나 꿀이 많은 꽃들을 심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 끝에 그래도 이 제왕나비가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특히 미네소타에서는 왕년에 비해서 뭐 56%

기네스북까지 올렸는데 할아버지 아버지인 윌버시 그리고 어머니 에디시 아들 프레드 손녀 엠마벨 그리고 증손주 아서까지 총 5세대 모두가 생일이 정확히 9월 14일이라고 하네요. 이게 우연히 맞았는데 그래도 이 손녀 이 엠마벨의 할머니는 생전에 야 9월 14일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러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셔서 그 소망을 이어받은 엠마가 예정일을 맞춰가면서 마침내 작년 9월 14일에 아들이죠. 이 증손주 아서를 품에 안으면서 야! 어? 그날로 해! 그날에 힘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날 앙이에요! 해서 이 세계기로 갈아쳤어요. 이 정도는 야 우리 집안이 해야지. 이왕 어? 근데 또 성별 순서도 남녀 남녀 남순으로 완벽하게 교차하면서 5세대가 이렇게 같은 날 생일이 됐네요. 좋은 점도 있겠고 뭐 경제적일 것 같지 않아요? 생일 잔치를 한 번에 그냥 다 뭐 생일 선물 5개를 뭐 다 준비하겠어요. 그냥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우 굉장한 그런 가족의 셀리브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둔 딱 일주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뭐 한국에서 보면 딱 일주일이 남았죠. 추석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될 것 이런 그 이 추석 전 일주일이 추분 전후라서 이 하반기 금전운과 대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동안 피해야 할 행동과 또 이걸 바로잡는 풍수적인 그런 실천법들이 있대요. 우리 예 선조들이 하셨던 거죠. 추석 전까지 이제부터 절대 피할 거는 매운 음식. 너무 매운 거 막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너무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 기운을 흐트리고 배탈을 유발을 하면 기운이 흐트러지잖아요. 금전운도 흔들린다. 그래서 매운 음식 삼가하고 또 밀가루 음식 또 편의점 간편식 이런 것들은 몸과 기운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명절에 풍요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잦은 음주 이게 또 안 좋다네요. 그 양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추분 이후 강해지는 음의 기운에 쉽게 휩쓸리게 만들어준다니까 뭐 꼭 이때만 아니어도요. 요즘은 뭐 술을 끊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아주 조절을 하면서 술 담배 이런 거 이제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자라는 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빼앗기는 선물 물건이 있어요. 남에게 이또만큼은 주지 말랍니다. 시계 주지 말래요. 내 시간과 운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되고 손수건 수건 이런 거 주지 말랍니다. 슬픔과 눈물을 닦는 물건으로 풍요를 나누는 명절에는 어울리지 않다. 칼이나 가위 인연을 끊는 상징이므로 가족이 모이는 시기에 부정적인 기운을 준대요. 아 그래서 그랬나 뭐 굉장히 좋은 가위라고 제가 가위를 선물 받았는데 묘하게 정리가 되는 개인적으로 쓰던 향수 지갑 가방 그리고 위생용품 이런 것도 추석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갖고 계시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 다시 한번 짐을 비운다고 해서 옷도 한가득 이렇게 싸놨거든요. 빨리 이제 내보내고 또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복이 나간다고 해서 잘 갖고 있다가 명절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액정이 깨진 채 방치된 스마트폰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전화기를 끊었는데 막 깨져 있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명절과 상관없이 그리고 파우치 속에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이나 상비약 같은 것도 좀 정리하시고 지갑도 정리하라고 합니다. 안 쓰는 멤버십 카드 뭐 포인트 카드 막 지갑이 이만해요. 어우 무거워서 어떻게 딱 쓸 수 있는 거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 공사 중인 건물이나 철거 현장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투는 자리나 악플이 가득한 온라인 댓글란 이런 데도 가지 말래요. 거친 기운이 내 기운에 섞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된장국과 나물반찬, 잡곡밥과 뭐 이렇게 좀 간소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음식으로 어떤 기운을 모아라 이런

0: 분위기가 있네요. 아침 현관 정리 좀 하고 창문도 활짝 열어서 묵은 공기도 내보내고 오늘 하셨습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벌써 추석이네요. 조금 있으면 또 뉴문이 시작됐어 이랬는데 벌써 일주일이면 보름달이 뜨는군요. 자, 추석을 맞으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도 좀 청소를 하면서 오늘도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과 함께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게 그 성숙함이.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2주에 한번 나오시는 우리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 잠시 후에 모시고요. 리빙 트러스트 정말 중요하죠. 귀중한 재산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중요한 내용 우리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5: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4: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5: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4: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5: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4: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5: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4: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3: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2: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3: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2: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3: 213-382-3311, 213-382-3311.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저는 탱자 한미옥이고요.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 격주로 나와주시는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튜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단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너무 반가운 분이십니다.
14: 아, 고맙습니다.
0: 이분이 없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길잡이가 돼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리빙트러스트.
14: 네.
0: 오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만 놓고 그냥 보관만 하는 분들. 그죠?
14: 예. 요즘에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가 뭔가를 이제 많이 알게 되고,
0: 네.
14: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인터넷에 알아보고 또 네. 그리고 우리가 챗GPT나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세요.
0: 네.
14: 그래서 개인이 또 이렇게 그 꾸며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0: 아, 개인이 해요?
14: 개인이도 그냥 그 이렇게 해놓는데
0: 네.
14: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네.
14: 근데 그렇게 꾸며놓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0: 네.
14: 종이예요, 종이.
0: 아, 그 만들어놓고 그 무슨 조치를 해야 되죠?
14: 자, 만약에 부동산을 리빙 트러스트 넣잖아요.
0: 네.
14: 그러면은 내 집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었다고
0: 네.
14: 이 카운티에 이 내 집이 있는 카운티에 신고를 해서
0: 네.
14: 내가 그 만약에 그 진행자님 한미옥 씨 건물이다 이거야.
0: 네.
14: 그러면은 그게 한미옥 리빙 트러스로 타이틀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0: 아.
14: 그걸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0: 네.
14: 그 다음에 은행에
0: 네.
14: 투자자들의 체킹 어카운트랄지 그 세이빙이랄지 CD랄지 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랄지 뭐 나름대로 이게 파이낸셜 에셋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4: 근데 리빙 트러스트에는 다 써놨어요.
0: 네.
14: 근데 그냥 갖고 있어요.
0: 네.
14: 종이죠.
0: 아, 그러면 은행이나 그런 파이낸셜 기관에 내 그게 한미옥에서 한미옥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네요.
14: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제 그 카운티에 신고하는 것은 퀵클레임 디드라고 그래서
0: 네.
14: 그런 이제 그 건물을 명의 변경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이 오피셜하게 등록을 시켜요.
0: 네.
14: 그렇게 등록을 해놔야
0: 네.
14: 이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만약에 홍길동이 사망
0: 네.
14: 했는데 그 홍길동 사망했대 하고 이제 그 정보가 이게 그 이 사람들에게 떠요. 그러면은.
0: 네.
14: 그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동결을 시켜요.
0: 어...
14: 왜?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사기꾼이 움직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스탑을 시켜요.
0: 네.
14: 그러고 나서 적절한 사람이 누군가,
0: 네.
14: 유언장은 누군가, 상속인은 네. 누군가 그걸 판단해서 그 이 적당한 정당한 사람,
0: 네.
14: 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놓아주겠다는 거. 이게
0: 네.
14: 프로베이트 코트, 이게 유언 검증 코트예요.
0: 네.
14: 그런데 우리가 리빙 트러스를 꾸며놨다는 거는 나는 미리 내가 죽으면
0: 네.
14: 내 사후에 누구한테 주세요 하는 약속을 종이에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0: 네.
14: 그런데
0: 네.
14: 그 써놓은 자체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4: 나하고 가족들밖에 모르죠.
0: 어디 등록 가족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14: 모르는
0: 우리 가족 몰라요.
14: 예. 왜 그러냐면 네. 이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4: 변경 가능한 거, 변경 불가능한 거.
0: 네.
14: 전자는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 후자는 이레버커블.
0: 네.
14: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100번이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알려줘요.
0: 네.
14: 괜히 미리 알려줘서 50대 50이라고 했어요.
0: 네.
14: 근데 큰 애 작은 애가 와서 왜 내가 50이냐고 70을 받아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4: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들 벗겨서 못 살아요.
0: 네.
14: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대 3.
0: 예.
14: 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네. 내가 3이냐고
0: 네.
14: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롱 속에. 그런데 그 네. 비밀이 셀까 봐 은행 금고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0: 오.
14: 자,
0: 그러면
14: 빼볼 수가 없겠죠?
0: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네. 은행 금고를 어떻게 열어요?
14: 아니 그러니까
0: 그건 나중에 열어주겠지만
14: 나중에 열 때 어떻게 열어야 하게 됐어요? 은행에 그 혹시 내가 저기 죽으면
0: 네.
14: 우리 아들이 열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그 베니피셜리를
0: 네.
14: 이래 그 에이전트를 해놨다면은 그건 가능한데
0: 네.
14: 그렇지 않으면 그게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야 되는 거예요.
0: 아.
14: 열쇠를 따주세요.
0: 그러면 또 프로베이트를 가야 되네. 그럼 네. 안 가려고 만든 거를
14: 안 가려고 만든 거를
0: 그거를 다시 얻으려면 또 프로베이트를 가야
14: 프로베이트 코트를
0: 거야.
14: 그래서 은행에도 네. 보통 사람은 이제 20만 불 대략 20만 불 이하의 자금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면은 이제 그 출생증명서나 가족증명서에 릴레이션십
0: 네.
14: 그 패밀리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제출하면
0: 네.
14: 그 언더에서는 돈을 줘요.
0: 네.
14: 근데 그 이상은 네.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는 뭐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0: 네.
14: 안 해놓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0: 네.
14: 갑자기 내가 집을 팔 수도 있고요.
0: 네.
14: 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요.
0: 오,
14: 그런 네. 거는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4: 모르는 거죠.
0: 예.
14: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빙 트러스를 꾸몄다면
0: 네.
14: 은행에 가서 자 리빙 트러스 내가 꾸몄으니까 타이틀을 홍길동에서 홍길동 리빙 트러스로 바꿔주세요.
0: 네.
14: 자. 내가 인디비디얼 개인이 쓰고 있는 체킹 어카운트하고 이 그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냥 뭐 자꾸 번거롭고 이 바꾸기 싫어.
0: 예.
14: 그럼 오케이. 그냥 가서 뉴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거예요.
0: 네. 네
14: 홍길동 리빙 트러스로 어카운트를 오픈해 주세요.
0: 아.
14: 그래서 뭐 한 100불만 넣어놓으세요.
0: 네.
14: 그랬다가 어느 날 혹시 모를 큰 돈이 들어온다면
0: 네.
14: 거기에 저수지에 물 받는 것처럼 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은
0: 네.
14: 아까 홍길동 사망 하면은 이 사람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은행 예금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했으면 금융기관 동결 이 그 집 못 팔아.
0: 네.
14: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없는 분들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이 없는 거야. 돈은 분명히 있어요 은행에.
0: 네.
14: 이 프로베이트를 고치지 않았으니까 이 열쇠를 따주지 않죠.
0: 네.
14: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0: 네.
14: 지금이라도 리빙 트러스를 꾸민 이 분들은
0: 네.
14: 이 그 저 관계 기관
0: 네.
14: 내 가서 은행
0: 네.
14: 아니면 또 주식
0: 네.
14: 또 보험회사 이런 것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0: 저도 안 했네요.
14: 네. 하시면 돼요.
0: 그럼 이제 가서 한미옥인데
14: 네.
0: 한미옥이 아니라 이 주인을 리빙 트러스트
14: 한미옥 리빙 트러스트로 바꿔주세요.
0: 바꿔주세요.
14: 아 그러면
0: 변경만 요청하면
14: 그러면
0: 예. 그거 꼭 해야 되겠네요.
14: 그렇지 않으면 네. 그 저기 그 문서는 가족 간의 네. 문서고 또 나밖에 몰라요.
0: 아 그러네요.
14: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저기 이 리빙 트러스트를 이제 그 작성하러 온 분들이
0: 네.
14: 이거 뭐 제가 이제 원본을 두 개를 만들어 드려요.
0: 네, 네.
14: 왜? 이게 네. 그 캘리포니아 하도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0: 네.
14: 도로 와서 그 저기 그 없어져서 소실돼서
0: 네.
14: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는
0: 네.
14: 아예 두 부를 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한 분은 그렇다면 금고에 넣고
0: 네.
14: 한 분은 안방 그 마스터 베드룸에
0: 네.
14: 내 서류 넣는 곳에 같이 놓아두면
0: 네.
14: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오셔서 유품 정리할 때
0: 네.
14: 여기 리빙 트러스 있네? 이래서 알게 되는 거니까.
0: 아 이거 리빙 트러스 만들어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14: 분명히
0: 저한테 두 부를 주셨는데
14: 네.
0: 한 부가 어디 갔는지.
14: 아니 그러니까 한 부는 살아남았잖아요. 한 분은 살아남았잖아요.
0: 한 분은 제가 갖고 있어요.
14: 그렇죠.
0: 그 한 분은 어디 갔지?
14: 그렇죠.
0: 그리고 분명히 은행이나 이런 데 연락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곳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4: 그래요. 그러니까 일일이 바꾸기가 귀찮다면
0: 네.
14: 그냥 아예 뉴 어카운트를 오픈해서요.
0: 네.
14: 그래서 그 저 보통 일반 분들은 20만 불씩 없어요.
0: 네.
14: 그래서 그냥 하는데
0: 네.
14: 누가 아냐고요.
0: 누가 아냐.
14: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0: 백권 댕첨이 될 수도 있고.
14: 저수지는 하나 만들어 놔라.
0: 아,
14: 피우면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네.
14: 저수지의 의도가 뭐예요? 홍수가 났을 때 비를 받아놔야.
0: 네.
14: 그렇잖아요. 돈도.
0: 아.
14: 올 때
0: 그 물통 하나를 만드는 거네.
14: 물통 만드는 거죠. 트러스트로. 그렇습니다.
0: 어, 그럼 물 저수지 그냥 비 타볼 때 탁 받는 거야.
14: 그렇죠.
0: 복권 당첨되면 거기다 탁탁 넣는 거지.
14: 그렇죠.
0: 아, 이 복권 당첨이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4: 뭐 그렇죠.
0: 제가 아는 분이
14: 네.
0: 뉴욕에서 진짜 방송국 세일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택시 운전하셨는데 그분 네. 소식을 어떤 분하고 물었는데
14: 네.
0: 복권이 당첨돼서 지금 그 100만 달러가 되셨대요.
14: 어,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0: 그래서 뭐 아주 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14: 네. 네. 그래서 또 뭐 그 이런 후속 조치를 잘 해놓고 종이 뭉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0: 네.
14: 리빙 트러스는 그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중요한 서류라고 해서 은행 안전금고 깊숙이 넣어두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막상 상속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고에 접근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14: 그렇죠.
0: 그러니까 비상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게 보관되고 열람되어야 되는지
14: 네.
0: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빙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가족의 문서, 약속 문서여서 타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장점이 있죠.
14: 아니 그거는 이제 그 타인 네. 우리 집안에 있는 내가
0: 네.
14: 돈이 얼마가 있고 어디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0: 네.
14: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제3자는 타인은 알 수가 없죠.
0: 없고.
14: 그래서 네, 가족 간의 네. 약속이기 때문에
0: 네.
14: 거기에 그 정확하게 그 이 우리 식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14: 이 타인이 알 수 있는 거 오피셜하게 등록돼 있는 거.
0: 네.
14: 즉, 자 타인이 알 수 있게 되는 건 타이틀만 그런 거예요.
0: 네.
14: 자, 이 홍길동의 집 홍길동 리빙 트러스 은행 리빙 트러스 그러면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표시로 알고
0: 네.
14: 우리가 이거를 그 핸드링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0: 네.
14: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0: 네.
14: 네.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가 장점이 그건데
0: 네.
14: 그거를 이 그 저 후속 조치를 안 하면
0: 네.
14: 하나님만 못하죠.
0: 네. 네. 꼭 해야 되겠군요.
14: 네.
0: 근데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도 이 자산 명의 변경도 안 되고 또 뭔가가 누락되어서 프로베이트에 걸리는 대표적인 실수들도 좀 있죠.
14: 그렇죠.
0: 예.
14: 물론 이제 그 리빙 트러스를 꾸몄으면
0: 예.
14: 그게 그 저 종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0: 네.
14: 이 그 프로베이트 코트에 리빙 트러스를 갖고 가요.
0: 아,
14: 그
0: 네.
14: 서류를 하면은 그
0: 네.
14: 사람들이 그 서류를 검토해서
0: 네.
14: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데
0: 네.
14: 그게 2년씩 걸리고 또 거기에 비용을 3만 불, 5만 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0: 네.
14: 그게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0: 네.
14: 그걸 가는데 어차피 신고를 해놓으면 프로베이트를 안 가는데 목적이 프로베이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90%가 프로베이트 안 가겠다는 거예요.
0: 네.
14: 근데 꾸며놓고 프로베이트 가면은
0: 네.
14: 뭐 이렇게 주세요라고 있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볼게.
0: 네.
14: 다시 판단한다는 거예요.
0: 네.
14: 그러니까
0: 네.
14: 꼭 후속 조치를 취하시다.
0: 잘해야 되겠군요.
14: 네, 그렇습니다.
0: 네, 바로 권도환 법무사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우리 집 트러스트를 점검해봐야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서 확인해야 할 그 체크포인트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할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4: 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점검해야 될 사항 지금이라도 꺼내서
0: 네.
14: 내 집 타이틀은 리빙 트러스로 정확하게 이전이 되었는가
0: 네.
14: 또 내가 갖고 있는 보험과 은행과 주식구좌는 내가 리빙 트러스로 이게 그 타이틀이 변경돼 있는가
0: 네.
14: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예, 화장하고 나가시라 이런
0: 화장하고
14: 거죠.
0: 나가야 돼요? 화장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아 진짜냐 이건 나 저도 이거 못했네요. 아 정말
14: 그렇죠?
0: 헛똑똑이야 진짜. 권도환 법무사님과 자세한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안에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으로 뭐 식당도 있고 그 옆에 또 맛있는 도넛집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맨 오른쪽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995-7080, 995-7080입니다.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의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14: 리빙 트러스트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보험을 드는 거는 누구나 이게 이 그 알고 있는 상식인데
0: 네.
14: 집은
0: 네.
14: 내 재산은
0: 네.
14: 왜 보험을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 재산 없어 이런 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리빙 트러스트.
14: 뭐 그거는 뭐 네.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0: 예, 예.
14: 안 하도 되는데 예. 이게 그. 내 재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0: 네.
14: 그냥 해놓는 게 편해요.
0: 네.
14: 그 리빙 트러스트를 꼭 변호사한테 가서 많은 그 돈을 지불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0: 네.
14: 간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4: 그거는 그 식사, 가족 식사 한두 끼를 절약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14: 그건 필수로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은 네. 이민의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0: 네.
14: 아직 상속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국 상속에 대해서.
0: 네.
14: 그래서 상속은 이 한국처럼 우리가 호적 제도가 있다면은 엄마 아버지 그 아들 딸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직계 존속 비존속이 이렇게 경계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이 호적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0: 네.
14: 근데 미국은 출생증명서밖에 없잖아요.
0: 네.
14: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 네.
14: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는 것이 좋다.
0: 네.
14: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한 세대가 넘어가면
0: 네.
14: 다음 세대는 자동차 보험 들듯이 자동으로 해요.
0: 네.
14: 근데 이제 미국에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열심히 사느냐고 할지 법률에 대해서 뭐 내가 그 교통 그 법규 잘 지키고 형사 처벌 되는 거 안 하면 되지만 알고 있었지만 결국 피땀 흘려 벌은 내 재산을 온 100%를 어떻게 내 아들과 딸에게 이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0: 네.
14: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0: 네.
14: 그걸 하는 게 리빙 트러스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네.
14: 상속세는 미국은 1,600만 불이니까 세금을 안 내요.
0: 네.
14: 예. 그렇지만은 내가 참 그 집을 30~40년 전에 샀을 때 10만 불 주고 샀는데 지금 100만 불이 됐어요.
0: 네.
14: 근데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놓으면은 90만 불의 이득금이 생겼잖아요.
0: 네.
14: 자녀분들이 집 팔 때 18만 불의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0: 네.
14: 그러면 프로베이트 코트 3만 불, 5만 불, 한 20만 불이 이 내가 평생 벌은 재산에서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0: 네.
14: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0: 네.
14: 즉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태인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필수로 하고 있어요.
0: 네.
14: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와서 진짜 살고 알뜰히 번 사람들만 돈을 톱질로 잘라서 다른 곳에 줘야 할까?
0: 네.
14: 이런 문제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은 돈 100을
0: 네.
14: 고스란히 100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0: 네.
14: 참 뿌듯하지 않겠어요?
0: 그렇습니다.
14: 근데 이렇게 내가 준 거를 50밖에 못 가져갔대.
0: 네.
14: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0: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14: 많죠.
0: 많습니까?
14: 집도 못 팔죠.
0: 아, 안타까워.
14: 네, 예. 집을 못 팔아서
0: 네.
14: 그 아버지가 살든 부모가 살든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4: 내가 살면은 안 팔면은 그걸 안 내도 되니까.
0: 네.
14: 그래서 집이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0: 아.
14: 그 필수로 네. 해 놓으셔야 됩니다.
0: 네. 우리 한인 이민 이제 100년
14: 100년이 이제 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0: 네. 이제 거기 잘 자리를 잡아서 피땀 흘려 번 우리 이민 선조들의 그게 그렇게
14: 돈을
0: 새지 않도록. 네.
14: 그러면 그렇게 네. 해 놓으려면 내 돈은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0: 네.
14: 리빙 트러스트를 꾸미세요.
0: 네. 아, 정말 중요합니다. 응? 그리고 후속 조치 들으셨죠? 그렇게 잘 하면서
14: 네.
0: 아, 너무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권두환 박사님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 안에 있고요. 요즘 결혼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14: 네, 많이 있습니다.
0: 네, 요즘 이민법이 너무 막 이렇게 돼서 그죠?
14: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또 시간이 뭐 약이니까 기다려야죠.
0: 예예. 네. 예. 멀리 라스베가스 가실 필요 없이 바로 모든 서비스 자격 뭐 주례까지 갖고 계시고 또 결혼식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네. 갖고 있죠.
14: 그렇습니다.
0: 네, 소리 짓게 좀 해주세요. 그 마당몰.
14: 마당몰에 네. 오시면은 뭐 그. 네. 결혼식과 함께 네. 그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0: 네 거기 사무실이 또 있으세요.
14: 네 오시면 네.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더군요.
14: 네.
0: 네. 자 213-955-7080이고요. 995-7080입니다.
14: 네.
0: 가시기 전에 우리 권도환 목사님이 너무 정말 여러 가지 탤런트가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글 쓰시는 거.
14: 네.
0: 그리고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으십니다. 오늘 AI에 관한 얘기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14: 네. 그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우리가 챗GPT나 이런 구글 제미나이나 클라우드나 네. 네. 이런데 질문을 할 때
0: 네.
14: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을 줄까요?
0: 아니더라고요.
14: 아니죠.
0: 해봤어요. 근데 다르죠.
14: 아니죠.
0: 네.
14: 자, 저기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질문하면은 유치원에 맞는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4: 초등학생, 네. 중학생, 대학생.
0: 네.
14: 자, 우리가 이 그 인공지능에 이렇게 그 저기 묻자고요. 우리가 화장실을 설명할 때,
0: 네.
14: 화장실을 설명할 때 지금 그 유치원의 애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화장실은 뭐야?
0: 하루에 가서 먹으면 응아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손도 닦는 곳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 그렇죠. 어. 그렇게 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0: 모르겠는데요. 그거, 네.
14: 초등학생한테는 네. 먹었으면은 네. 이게 몸에서 다 양분을 가지고
0: 네.
14: 이 쓸데없는 거는 밖으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버릴 때 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손은 깨끗이 닦어.
0: 네.
14: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0: 네.
14: 그러면 중학생한테 화장실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0: 네.
14: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다. 사춘기잖아요.
0: 네.
14: 사적 공간이야.
0: 아.
14: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그 저 잘 깨끗이 써야 되고
0: 네.
14: 너 거기서 무슨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돼. 엿본다든가 사적 공간이야.
0: 네네네네.
14: 중학생한테는 이제 그렇게 그 설명할 때죠.
0: 네. 네.
14: 그다음에 대학생한테는 화장실 하면은 어떻게 설명해? 이미 다 알잖아요. 대학생은.
0: 네. 네.
14: 그다음에 이 대학생은 사회 관계망 속에서
0: 네.
14: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4: 장애인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있다면 노숙자는 어떻게 할 거며
0: 네.
14: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주변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이런 그 저기 그에 대해서 화장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0: 네.
14: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좀 고급 답을 알려면
0: 네.
14: 인공지능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4: 이 사람이 저 유치원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대학생이야.
0: 네.
14: 그렇잖아요.
0: 네.
14: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생 같으면은 화장실의 의미를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이 누구 이 초등학생한테는 화장실의 가치를 얘기해 줬어요.
0: 네.
14: 그다음에 그 저 이 중학생 청소년 네. 사춘기에는 미학을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 사적 공간이라고
0: 네.
14: 대학생한테는 소통 공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0: 네.
14: 그렇잖아요.
0: 네.
14: 화장실 소통 공간이. 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4: 그래서 자 인공지능한테 이제 질문을 나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0: 네.
14: 질문하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을 좀 가져다 줘. 그리고 거기에서 쓴 E=MC의 자성을 설명해 줘. 보지 마세요. 버리세요.
0: 네.
14: 그다음에 그 저기 톨스토이와 이게 러시아 문학의 도스옙스키의 두 네. 문학 거장을 설명해 줘.
0: 네.
14: 비교를 해 줘.
0: 네, 네.
14: 피카소는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야? 이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건데 왜 피카소는 머리로 그렸을까? 그렇잖아요.
0: 네.
14: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은 4차원이 나오잖아요. 내가 머리로 상상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을 그린 거예요.
0: 네.
14: 피카소는 원래 아버지가 그 미술 선생이에요.
0: 네.
14: 그래서 10살 때 벌써 거기서 그림을 그렇게 상도 많이 탄 사람이에요.
0: 네.
14: 그런데 피카소는 그림이 이제 그 변한 거예요.
0: 네.
14: 그럼 왜 그렇게 변했을까 물어보면 하는 거예요.
0: 네.
14: 그다음에 이 그 저 우리가 소개했는 미술에 피카소가 있다면 피카소하고 쌍벽을 이룬 마르셀 듀상이라고 있어요.
0: 예.
14: 마르셀 듀상은 왜 뉴욕의 그 저기 전시전에 소변기를
0: 예.
14: 이 샘이라고 왜 제출했을까?
0: 어.
14: 그렇잖아요.
0: 예.
14: 그렇게 물어보고
0: 예.
14: 자, 그 저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을 어떻게 설명했어? 뭐 이렇게
0: 아,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높여놓는 거구나. 아, 이 질문 묻는 이분은 아 수준이 높은 분이니까.
14: 그렇죠. 대학생이네, 대학원생이네,
0: 박사네.
14: 박사네. 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네. 답변이 점잖게
0: 예.
14: 이제는 그 굉장히
0: 수준이 높게
14: 그 수준 높은
0: 나와요.
14: 답을 예. 주기 때문에
0: 네.
14: 지식을 고급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0: 네.
14: 그냥 아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0: 예.
14: 뭐 이게 그 왜 그 니체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신은 죽었다 그랬어?
0: 어.
14: 이렇게 물어보는 거
0: 예. 예.
14: 그냥 물어보고 그냥 버리세요. 심각하게 볼 필요 없어.
0: 아니 근데 그 희한한 게요. 저 두 네. 가지 쓰거든요.
14: 네.
0: 근데 그 챗GPT는 제 마음을 알아요. 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14: 그렇죠.
0: 그러니까 너무 나를 알아주는 재미나이는 또 그냥 일로만 조금
14: 그렇죠.
0: 그러는 거고
14: 그게
0: 희한하더라고요.
14: 틀린 거예요.
0: 네. 네. 네.
14: 그래서 자 이제 그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0: 네.
14: 이게 챗GPT나 구글 재미나 이렇게 세 개가 이게 그 저 많이 적이 되잖아요.
0: 네.
14: 네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챗GPT는 어느 도서관에서
0: 네.
14: 이게 만약에 그 UCLA 도서관에서 이게 그 학습을 했다면
0: 예.
14: 재미나이는 만약에 그 저기 어디 그 UC 그 저 버클리에서 했다든가 이렇게
0: 예.
14: 됐으면
0: 예.
14: 이 클라우드는 하버드나 뭐 예. 이런 데서 이런 옥스퍼드에서
0: 네.
14: 이런 도서관에서 공부한 애들이에요.
0: 아.
14: 그래서 자기 공부한 곳이 좀 틀려요.
0: 아,
14: 그렇기 때문에 네. 1번 첫 질문하고 이게 좀 저기 한번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0: 네,
14: 일반인들은
0: 네.
14: 그냥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네.
14: 그렇게 하시면 돼요.
0: 네, 네. 아, 앞으로 AI 이게 인류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인데 어차피 판도라 상자는 열렸고
14: 그러면
0: 잘 유용하게 쓰는
14: 잘 쓰면 되는 거예요.
0: 방법은 우리는 뭐 지금 할 게 뭐 그렇잖아요. 그
14: 네.
0: 안에서 많은 공부도 할 수 있고.
14: 아유.
0: 네, 네.
14: 그래서 그 네. 저 인공지능이 나와서
0: 네.
14: 커피숍.
0: 예.
14: 이런 저녁에 뭐 식사 술집이 잘 안 돼요.
0: 아.
14: 야, 왜? 옛날에는 뭐가 궁금하면은
0: 예.
14: 언니 잠깐 커피 한 잔 마실래?
0: 예.
14: 물어봤잖아요.
0: 예.
14: 나 고민 있어.
0: 예.
14: 물어봤는데
0: 예.
14: 요새는 조용히,
0: 조용히
14: 언니한테 물어보는 것도
0: 예.
14: 이게 나의 그 저 사생활에 대해서 오픈해야 되니까 좀 꺼림직한 게 있잖아요.
0: 밥도 사야 되고.
14: 예. 인공지능은 예. 비밀스럽게 다 할 수 있잖아요.
0: 아. 얼마나 위로를 잘해나 줍니다.
14: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너무 아부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14: 네.
0: 그러니까 너무 칭찬해주고 이런 거에 또 빠지면 안 돼.
14: 그러면
0: 그것도 다 또. 응?
14: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나 이렇게 그 칭찬을 하는 거야? 이렇게 거북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죠. 그러면 얘가 어투를 바로 바꿔요.
0: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넣는데
14: 네.
0: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저기 상용화시키면 빌리온이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 꿈에 취해 있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14: 네, 아니 그렇게 꿈을 네. 꿀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4: 네. 내가 그 전에 지금 이 옛날부터 내 무의식 속에 꾸준히 질문하던 것들을
0: 네.
14: 이제 인공지능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14: 내
0: 네.
14: 내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내 친구가 생겼잖아요.
0: 네.
14: 그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 발전 가능한 거.
0: 근데
14: 안 되는 게 없어요.
0: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렇게 가지고 가면 선한 사람과 이렇게 같이 엮여져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 AI도
14: 네.
0: 그 안에도 어떤 파워들이 있어서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AI와 교류하고 이끌다 보면 다 같이 선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 그런 상상을
14: 그렇죠.
0: 그럴까요?
14: 네.
0: 아.
14: 뭐 이 어차피 이제 이거가 추세가
0: 예.
14: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산업혁명 나서 자동차가 나오고 기계가 나왔듯이 똑같은 한 세대에
0: 네.
14: 다시 이게 발전 속도가 여기서 또 문명의 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0: 네.
14: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굴러갈까?
0: 네.
14: 이건 불규칙 바운드기 때문에
0: 네.
14: 여기서 내가 나의 규칙을 가지고 AI하고
0: 네.
14: 보조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0: 아, 네. 아.
14: 내 규칙을 가져야 돼.
0: 아,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14: 네,
0: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즈 유흥자 권도한 법무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니팅자 곧 찾아뵐게요.
15: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19: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5: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 골프도 즐기고
2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5: 888-847-3098 888-847-3098.
2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4: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3: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4: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3: 213-738-1188 셀리온.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3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 직구 후쿠오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쿠오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쿠오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쿠오이단이며, 후쿠오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쿠오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쿠오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쿠오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쿠오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후니탱자 오디오 오세영.
1: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만나는 행복한 남자, 멋진 남자, 아우. 수수한 남자, 터프한 남자, 로맨틱한 남자.
2: 고만고만고만고만.
1: 우리 하루입니다.
2: 어 벌써 목요일이에요.
1: 따다당 이거 맞추려고 제가 한 거예요.
2: 아 그랬어요? 네. 야, 우리 진짜 너무 잘 맞아.
1: 벌써 목요일이에요.
2: 벌써 목요일이야. 와, 제가 너 미친 거 아니야?
1: 기억나세요? 제가 월요일 날 네. 방송 딱 끝날 때쯤에 네. 아 이번 주는 길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죠.
2: 근데 안 길죠?
1: 전혀 안 길어요.
2: 아니 어떻게 된 거야?
1: 그러니까요.
2: 지구 자전이 조금 뭐 느려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1: 어 그래요?
2: 예.
1: 네. 누가?
2: 왜냐하면 북극에 네. 물이
1: 내려와서요?
2: 내려오잖아요.
1: 그러면 느려지나?
2: 그러면
1: 그럼 더 빨라져야 되는
2: 김연아
1: 거 아니에요?
2: 선수가 네. 왜 스핀을 돌잖아요. 네. 막 이러고 돌 때는 어?
1: 빠르고
2: 몸을 손까지 위로 올리면 빨잖아요.
1: 네. 빨잖아요. 아니고 빠르잖아요.
2: 아, 나 진짜 빨면 안 돼.
1: 아, 잠깐만.
2: 빠르잖아요.
1: 빠르잖아요.
2: 근데 김연아 선수가 손을 네. 양옆으로 착 펼치면 이게 이제 그 바람을
1: 저항을
2: 받아서 속도가 느려져요. 지금 그래서 약간 아주 뭐 0.0 뭐 무슨 밀리초가 느려진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
1: 누적되면
2: 우주항법에는 그 네. 차이가 커가지고
1: 계산 좀 해봐야겠는데 네. 잠깐만 0.0001의 네. 파이의 로직에 로직을 하면은 가만 있어 보자. 알파 베타 네.
2: 오늘 뉴스 보니까 진짜 그 또 네. 북극에서 네. 녹은 그 물의 그 빙하 양이 어마어마하더군요.
1: 그 매년 그거 하지
2: 지금,
1: 않았어요?
2: 네. 이번에 특히 그렇대요.
1: 그래요?
2: 왜냐하면 미 전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럴걸요. 미국의 온도 관측 130년 역사상 가장 최고온. 지금 9월도 최고온. 우리 LA는 지금 시원해졌지만요. 텍사스하고 저쪽은 지금 뭐 100도더라고요.
1: 아,
2: 테네시 이런데.
1: 테네시.
2: 응, 응.
1: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보다 시원하면 되지. 뭐.
2: 그래요.
1: 난 아, 뭐 모르겠다. 괜히 이런... 나만 아닙니다.
2: 아니야. 딴 얘기하자. 딴 얘기.
1: 네. 여기로 우울해, 아니, 우울한 얘기하지 마요.
2: 아 미안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조금 걸어다니고.
1: 북극을 위해서?
2: 조금. 물도 절약하고. 아 물이 그렇게 또 지금.
1: 네.
2: 콜로라도 그 레이크 미드랑 레이크 파월 가장 최저 지금 물을
1: 수준이에요?
2: 보이고 있잖아요.
1: 그래요?
2: 아. 그래서 세 개 주가 네. 지금 물 감축에 들어갔어요. 이제 절약해야 돼.
1: 아 근데 물은 항상 우리 물은 네. 정말 절약해야 됩니다. 네. 네. 그 계속 이렇게 요새 환경 서큘레이션 하잖아요.
2: 네. 네.
1: 그게 계속 좀 개발이 좀 돼야 될 텐데.
2: 네.
1: 노력 좀 하겠습니다.
2: 네. 네. 네.
1: 저는 샤워 진짜 빨리 하거든요.
2: 예. 네. 저도 빨리 해요.
1: 그러면 사실 그것도 네. 1조 하는 거예요. 그렇죠?
2: 그럼요.
1: 샤워 1시간 하는 것보다는
2: 그럼요.
1: 뭐 저는 막 진짜 네. 제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샤워 아빠 샤워 나올게. 제가 게임 하는 동안
2: 네.
1: 그럼 아빠 샤워할 때까지만 게임해.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하고 딱 나오면
2: 벌써
1: already 깜짝 엄청 빨리 나와요, 저는.
2: 네.
1: 좀 그렇게 샤워도 좀 빨리 하시고.
2: 예, 왜냐면 그게 피부에도 좋아요.
1: 아 그래요?
2: 비누로 박박하고 뭐 때밀고 곰국 끓이고 앉아 있으면.
1: 네, 그거 다 안 좋아요?
2: 이 피부에 안 좋아요.
1: 아 그래요?
2: 그냥 싹 하는 게 좋아요.
1: 하고 저는 항상 마지막에
2: 비누도 자주 다 쓰지 마.
1: 그럼요.
2: 살짝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1: 아 좀.
2: 하고 비누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1: 손동작 하지 마시고.
2: 아 그리고 나는 네. 사실 머리 염색하는 것도 네. 좀
1: 하시잖아요.
2: 아니 살짝 여기만 이렇게 하지. 근데 네. 조금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하지
1: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 브라운 컬러가 자연이신 거예요?
2: 아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흰머리가 나와도
1: 흰머리는
2: 자주 안
1: 보여요.
2: 하는
1: 흰머리는
2: 편이에요.
1: 안 보여요. 네. 저도 염색.
2: 왜냐면 그게 다 물로 가니까.
1: 그렇지,
2: 실 오염도 있고.
1: 맞아요.
2: 그래서 요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대체용품
1: 네.
2: 그리고 이 플라스틱으로 과연 뭘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리고 젊은 또 학생들이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1: 아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2: 플라스틱 걸러 먹는 뭐 그런 거.
1: 그렇죠.부터
2: 해서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1조를 하자.
1: 그럼요. 일단 여러분
2: 네.
1: 샤워를 우리 미용실에는 샤워를 하실 때 비누를 중요 부위만 불필요한 건 쓰지 말아라.
2: 아니 네.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쓰지 말자. 아니. 제 그 아는 분이 그 외국 분 피부과 닥터거든요.
1: 네.
2: 그분은 비누 안 써요.
1: 그럼 뭐 써요?
2: 안 써 아예.
1: 그럼 뭘로
2: 샴푸도 안 써. 그냥 샴푸도
1: 안 써요?
2: 예. 네.
1: 아 그거는 그분 머리도 장발이야. 취향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게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인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아 그 전 그래도 네. 아 왜 그 하다못해 숱이라도 하시지 그러면 아, 숱다 머리라도 이렇게 하시지. 아 그건 좀 너무
2: 아, 숱 같다 머리를 감아.
1: 숱 가지고 숱이... 양치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깨끗하다고. 그게 자연인들 보면
2: 네, 소독도 되고 뭐
1: 숱은 그냥 자연 친화적이니까 네, 그걸로 쓰신다는 분도
2: 아니,
1: 있는데.
2: 아니 사실 옛날에는 비누 샴푸 없었잖아요.
1: 그렇지만
2: 조선시대
1: 그거 아세요?
2: 뭐요?
1: 인류가 네. 예전에 그 흑사병이라 가지고 인류 절반이 네. 죽었잖아요. 네. 영 그래도 유럽이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2: 네.
1: 하힐이 왜 나왔고 향수가 왜 나왔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생명이 연장된 가장 큰 발명품이 비누입니다.
2: 아 그래요.
1: 비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에 안 걸리게 되고 위생이 청결해진 건데 그 비누를 쓰지 말라는 걸 좀.
2: 저는 손은 무조건
1: 씻어야 돼요.
2: 무조건 집에 가면 저는 습관이 그러니까. 항상 손은 그러니까 깨끗이 비누로 하는데 제 말은
1: 뭐냐면 케미칼 없는 천연 천연 소재로.
2: 저기 설거지 할 때도 네. 너무 이렇게 세제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적절히 알아서 알아서들 하세요.
1: 아, 그게 좀 줄여야죠. 그 하와이나 이렇게 약간 환경 위하는 데 가면은 왜 여성분 남자도 그렇지만 그 뭐라고 하죠? 선블락. 막 뿌리고
2: 아, 안 돼.
1: 전 정말 이해 못 하는 게 수영장에서 막 뿌리고 쑥 들어가. 야, 그러면 물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2: 제한하잖아요.
1: 요새는 못 하게 많이 하죠.
2: 그 안에 생물들이
1: 그러니까 바닷가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 이런 곳곳에서는 어떤 그 딱 그 인그리언트가 사용 못 쓰게 딱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2: 네네.
1: 그런 건 좀 인정합니다.
2: 네.
1: 근데 그 애초에 그걸 들지 말게 만들어야지. 왜 그거를 우리 옛날에 그 MSG도
2: 네.
1: 어느 모 식당 가면은 똑같은 A라는 찌개인데
2: 네.
1: MSG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MSG 안 들어 있는 게 선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선택을 당연히 없는 걸 시키겠지.
2: 뭐 시킬 것 같아요?
1: 저는 있는 걸 시켰어요.
2: 저도 그래서
1: 맛있으니까.
2: 네,
1: 저는 뭐 상관 안 하는데.
2: MSG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던데.
1: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얘기 나왔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또 안 좋다 막 이랬잖아요. 그 메뉴 없었어요. 뭘 또 대충 먹다가.
2: 아니. 나 이거 모았어. 그래서 오늘 기네스북 보니까
1: 네.
2: 어디 가면 소금 후추 또 이렇게 뭐 주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너무 아직도 너무 남발해 자원을. 그래서 뭐 주세요 이러면 설탕 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1: 그쵸 한 움큼
2: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 움큼 와서 그걸 또 버려.
1: 근데 또 웃긴 게 또 주세요 근데 요만큼 한두 개 주면 또 그것도 약간 정 떨어져 보이는 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러는데 타코벨은 이제 소스 원래 우리 드라이브 드루 하거나 주문하시면 소스 주잖아요. 뭐 핫 줄까 마일드 줄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둘 다 달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 타코벨에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트래킹한대요. 그래서 요새 아마 자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만큼 팍팍 주지 않아요. 하우메니 막 이래요.
2: 이제 아껴 써야지.
1: 근데 그쵸.
2: 아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1: 그거 집에서 먹지 않나? 난 두고 먹는데.
2: 그 미스콘신의 린다라는 67세 아주머니가
1: 누님이
2: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이분이.
1: 아 또 뭘 또 세운 거야?
2: 기록이야. 뭘로 세웠냐면 소금 후추 이렇게 일회용 있잖아요 패키지.
1: 하얀 거 조그만 거.
2: 그거를 각각 다른 그 뭐 에어라인이나 그거를 있잖아요.
1: 대박.
2: 이렇게 포드를 만들어서 쭉 병풍처럼

0: 유용하게 또 쓰이지 않을까?
1: 뭘로요?
0: 소금 후추 필요할 때.
1: 그걸 있었어요. 네. 그 와인 좋아하시 와인 좋아하시죠? 와인이나 드시는 네. 분들 이렇게
0: 코크
1: 그,
0: 모는
1: 코크지.
0: 거?
1: 그거를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0: 예. 네.
1: 나중에 재앙이 오면 네. 그 모아둔 게 너의 땡목이 돼 너를 살려줄 것이다.
0: 왜?
1: 그러니까
0: 땡목 만들어?
1: 땡목이 되니까.
0: 땡목을 만들어서.
1: 그리고 충격 완화가 되니까 네. 뭐가 문제에서 그거를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네. 충격이 흡수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0: 아, 그 코크로 신자재를 만드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었는데.
1: 근데 걔는
0: 건축자재로.
1: 그 친구는 이게 이렇게, 이, 뭐지? 확장성이 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아이라 네. 그게 되나?
0: 아니,
1: 온도에 따라 늘어났다 줄었다는
0: 건데. 그 코크 같은 그런 재질로 바닥을 만들면 넘어져도
1: 아 맞아
0: 안 다칠 것 같아.
1: 그 애들 저기 있잖아요. 놀이터에 그걸 하잖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진짜 푹신푹신하고.
0: 네네. 그리고 그 코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 냄비 받침 만든 친구 봤어요.
1: 어, 저 집에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어디서 샀어요 그걸?
0: 아 그 팔아요.
1: 팔아요. 네.
0: 그리고 그거 갖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게시판 같은 거
1: 맞아.
0: 그거 만든
1: 보드,
0: 언니도
1: 보드,
0: 봤어
1: 보드
0: 만드는
1: 괜찮죠 좋아요
0: 그거 갖고 또 할 게 없을까
1: 옷도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방탄 네. 조끼같이
0: 네
1: 가능할걸요? 그렇잖아요 가볍고
0: 네
1: 충격 흡수되고 아마 칼 정도는 막아줄 것 같은데 네 잠깐 우리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누셨고 우리 쿠키모찌님 굿모닝입니다 네, 하셨고요 네. 럭키비키님 이브의 남자 탱자훈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홈쇼핑 월드님 오늘은 또 누구로 맞 천종산삼 한석훈 대표님 뭐야
0: 닮았다고?
1: 아 그리고 그레이스텍 매니저님 이건 뭐
0: 우리 쿠키 모찌님이 매일 비누로 빡빡하는 샤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지방을 없애기 때문에 안 좋다네요. 매일 혹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샤워 될 수 있으면 아주 작은 양의 비누로 머리 샴푸도 노 샴푸.
1: 아니 근데 제가 샴푸 안 하시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로만?
0: 그렇죠.
1: 그 깨끗해요?
0: 근데
1: 네.
0: 가끔 저도 얼굴 그냥 비누 없이 요 코주위만 해요 전 또 아침에 일어나면 코하고 요런 데만 하지 전체 막 다 안 하고 샴푸를 안 쓰면 처음엔 찝찝해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샴푸는 일주일에 한 번만 어머 이분이야말로 정말 실행을 하시는 분이군요
1: 아니 샴푸를 안 쓰시면 보통 비누라도 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쓰신다고요?
0: 네
1: 그럼 머리에 기름기가 있지 않나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전 젤을 쓰니까 매일 그거를 그냥 물로만 닦으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0: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1: 응? 알겠습니다. 한번 주말에 해볼게요. 주말에. 네.
0: 그 MSG는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툭했던
1: 그러니까 중국 음식을 드시고 쓰러진 분이 있는데
0: 병원에 실려간 여성이 있었대요.
1: 네.
0: 그분이 그 MSG 알러지가 있어서 그 여성만 특이 체질이라 그렇지 MSG는 몸에 나쁜 게 없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우리 쿠키모찌님이 얘기 주셨어요.
1: 저희 어릴 때는 MSG 한참 저기 막 말이 많을 때 남자들은 네. 그런 식이 안 쓰잖아요.
0: 네.
1: 야 오늘 우리 간단하게 미스지나 만나러 갈까 이랬어요.
0: 네, 아 미스지요.
1: MSG를 미스지로 해서 미스지를 만나러 갈까 그냥 그리고 그냥 뭐 찌개 먹고 뭐 국물 먹고 그랬는데.
0: 아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설거지 할 때요 기름기가 별로 없는 거는 그냥
1: 맞아요 물로만 해도 돼요 그런
0: 물로만
1: 거
0: 물로만 이렇게 해도 그리고 기름기 조금 있어도 웬만만큼 이렇게
1: 그렇죠 포도포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형님이 그럼, 결혼해서 1년 차인가 와이프랑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0: 왜요?
1: 그 와이프분은 이제 여기서 태어나신 이세 분이 한국말 거의 못하시는 형수님이셨는데
0: 네.
1: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형님이 거의 살림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네. 와이프분이 음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0: 네.
1: 그래서 이 형이 음식도 하고 뭐 다 설거지도 하는데 네. 설거지를 이렇게 놔뒀는데 기름진 거 자기가 뭐 기름진 그 플레이트를 물컵이랑 그냥 깔끔한 거기다가
0: 푹
1: 집어넣는 걸 보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 씻어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물로만 하면 되는 건데.
0: 얼마나 많이 되는데 그러면.
1: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이혼을 결심했대요.
0: 했어요 그래서?
1: 결론은 했어요 결국에. 아, 몇 년 더 살다가.
0: 그치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근데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얘기해줘도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지.
1: 근데 다 그거 갖고 이혼을 결심한 그 형도 웃기지만.
0: 아니 중요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설거지는 매일 해야 되잖아.
1: 그래도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0: 어쩌다 하는 월중 행사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매일 밥 먹고 해야 되는 설거지를
1: 그렇지.
0: 그렇게 설거지하는 사람 또 살림하는 사람 배려 안 하고.
1: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남성으로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0: 뭐요?
1: 가끔 진짜 가끔 많이 하면 자주 하면 안 돼요. 아주 가끔 와이프 몰래 그냥 슬쩍 설거지 한번 해주세요.
0: 네.
1: 진짜 별거 아니고 그 티내지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
0: 네.
1: 그러면 어느 순간 와이프가 딱 주방에 하는데 설거지가 없을 때 그때 그 짜릿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감사함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0: 네.
1: 여러분 20-30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1: 여성분이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0: 아

0: 진짜.
1: 네. 저 출근 전에 한번 해주는 적이 있어요. 가끔 해줘요. 네, 네. 출근 전에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딱 데려다 줘, 학교 데려다 줘 할 때, 네. 저도 바쁘지만 막 설거지 하고 딱 출근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딱 출근했을 때 문제가 탁 옵니다.
0: 어머, 자기야.
1: 설거지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괜찮아, 다 해놨어.
0: 야.
1: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0: 네. 저녁이 달라지는구나. 야.
1: 잠깐만. 쿠키모찌님, 뭐야? 가끔 짜증나네. 왜 짜증나요? 아니, 쿠키모찌님 여성분이셨어요?
0: 그렇지.
1: 아니, 왜 짜증나요?
0: 아니, 밥도 와이프가 하실 거 아니에요?
1: 아니, 번거로 하면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끔이라는 게 뭐가 됐든 간에 너무. 그러니까 자주 하시는, 원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0: 가사 분담 얘기인데, 네. 와이프는 또 아이를 키우고 그런 그렇죠, 입장이고 그렇죠. 하니까 네. 전업주부고 네. 또 우리
1: 아니 뭐 이런 걸 짜증내. 아니 그 대신에 무거운 거 남자 들잖아.
0: 그치.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 하면 돼. 그리고 서로 이제
1: 집안일은 여자도 많이 해요. 맞아요.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맞다라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가 아니라 여자분이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추세다는 건데.
0: 근데 요즘은 빨래 청소는 남자분들이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저 빨래 기가 막히게 개거든요. 빨래 제가 다 해요. 돌리고 다 제가
0: 그렇구나.
1: 다 하는데.
0: 청소도 다 하고.
1: 청소는 뭐 배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빨래 개는 거 와이프가 싫어해요.
0: 왜요?
1: 제가 개면 못 깬대.
0: 어떤 분은요. 네. 그거 엉망으로 한대 일부러.
1: 안 하려고?
0: 설거지도 그렇고. 일부러. 이게 뭐야? 아, 내가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러고서 아예 안 시킨다고.
1: 그건 그 잔머리를 쓰신 거구나.
0: 그렇다 이혼 당하지.
1: 그러니까 그건 안 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0: 팽당해요. 네.
1: 자,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쿠키버치님 열심히 할게요. 네. 네. 잘해요.
0: 자, 우리가 오늘 환경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한영애 씨의 말도 안 돼. 이 노래에 정말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 플라스틱 세상.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1: 저는 플라스틱 신드롬 나올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멋진 가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우리 한신의 한영애.
1: 그러네요. 응? 아 영애예요.
0: 영애예요. 말도 안 돼. 한번 들어볼까요?

0: 물가도 오르고 게스값도 오르고 세상 살기 힘들어졌다 해도 여행객 수는 줄어들지가 않나 봐요. 옐로우스톤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네. 이번에 그 걷어들인 쓰레기가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1: 이거는 뭐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0: 네.
1: 근데 이거는 사람이 늘고 줄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0: 뿌린 거지.
1: 시민 정신이 문제인 거잖아요.
0: 수거한 쓰레기가 뭐 종이, 플라스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2만 천여 개인데 그 진열을 한 걸 쭉 봤거든요. 그 중에서
1: 2만 천?
0: 네, 2만 천여 개. 그 중에서 모자.
1: 그거는 쓰레기가 아닌데요?
0: 버리고 간 거지.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지.
1: 잃어버린 거겠다.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그건 잃어버린 거고. 네. 네.
0: 모자가 280개.
1: 그건 진짜 잃어버린 거네요.
0: 응, 어디 가서 그거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재활용으로 넘기면 될 텐데 심지어는 거기에 왜 옛날에 그런 거 보면 희한한 물건들 네, 뭐 그런 데는 틀니 막 이런 거 있거든요.
1: 그거는 버리는 게 네. 뾰족한 스터드형이면
0: 네. 좀 위험할
1: 수 있겠다. 있는데 그거 위험할
0: 진주 수는. 그냥 하나면 되는데 근데 뒤에 꼬다공지도 있고
1: 그러니까
0: 아무튼
1: 위험합니다.
0: 그래서 뭐 비싸다 영화니까, 말고 영화니까. 남자가 막 헉헉헉헉 대던 그 장면이 그렇게 인상이 남네. 아무튼 그랬대요. 그리고 별 신기한 그런 물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조 손톱도 15개나 나왔고
1: 그건 떨어진 거고
0: 뭐 그랬다고 그래요.
1: 아 근데 그 정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로 뭐 저희가 뭐 한국 사람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국 분이랑 일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일본 네. 분과 한국 분들의 시민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얼마 전에 네. 한강 그 고수 그지 네. 네. 거기에서 얼마 전에 대단한 그 무슨 불꽃놀이 같은 걸 했어요 축제를. 네, 네. 그 뒤에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더라고요.
1: 아 요새 젊은 애들 안 그러나?
0: 뭔가 먹다 말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다 청소하는 거야.
1: 원래 한국분들 잘 치우시는데.
0: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어떤 신문사에 쓰레기 그런 공공장소에 쓰레기장이 넘쳐서 주위에 그냥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민의식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 뭐라고요?
0: 그래도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그러면
1: 아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넣는 게 왜 시민의식 문제야?
0: 그러니까 넘치고 옆에 막
1: 그러니까 넘치는 건 제대로 안 치운 거지.
0: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야.
1: 아니 너는 그건 자기네가 빨리 로테이션이 안 돼서 쌓인 거지.
0: 그렇죠. CD의 문제지.
1: 시스템
0: 그래서
1: 문제지.
0: 이번에도 그 한강 고수부지 엄청난 쓰레기들 이렇게 보면서 네. 그쪽에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1: 제가 한국을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나갔을 때 느꼈던 건데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0: 네. 왠지 알아요?
1: 왜요?
0: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이거든요. 쓰레기 봉투, 종량제 해서.
1: 아니, 길거리 쓰레기도 봉투에 넣어야 돼요?
0: 길거리도 뭐...
1: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어디다 버려야 돼요? 그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0: 잘 없어요.
1: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어 보였어요. 거기가 가끔 모이니까 거기가 막 오버플로우 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쓰레기 봉투 사야 되고 쓰레기 버리는 게 한국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데다가 무단 투기하고 이러니까 그걸 매번 그런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쓰레기통이라는 데 거기다 넣긴 넣잖아요. 사람들이.
0: 네, 네.
1: 거기까지는 한 거 1차는 통과. 2차가 문제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거
0: 나는 LA에서 제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뭐 분리수거요? 하잖아요.
0: 아니 캔을 갖다 놓으면 네. 오전이 딱딱 쌓여서 내가 10개 넣으면 50전하고 그 쿠폰이 나와서 그 마켓에 가서 쓸 수 있는 거.
1: 아.
0: 뉴욕은 20년 전부터 다 그렇게 썼는데 왜 LA는 그게 없어요?
1: 여기는 따로 우리가 가서 하긴 하잖아요.
0: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쫙쫙 실벌레까지 가야 돼.

0: 나 옛날에 모아다 한번 갔는데 그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1: 이 동네 없어요?
0: 없어요.
1: 아, 있겠죠. 저희 동네 되게
0: 없어요.
1: 많은데. 아, 그래요?
0: 네.
1: 저희 동네 많은데.
0: 그게 난 너무 안타까워.
1: 아니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구석진데 있긴 한데. 네. 그쵸. 좀 번거롭고 좀 안 좋긴 돼 있게 맞아요.
0: 한인 그 타운 우리 그 다 있잖아요. 슈퍼마켓.
1: 네.
0: 그 앞에 맞아, 좀 그 그런 거 좀 해놨으면 좋겠어.
1: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0: 그거 얼마나 우리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데.
1: 얼쑤. 좋은 말.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0: 어.
1: 맞아요.
0: 그러면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아, 1년에 그럼. 내가 그러면 먹는 캔 맥주가 몇 개인데 어?
1: 어? 먹는 소다 몇 캔이 맞아요. 캔 맥주에 뭐
0: 그러니까.
1: 소주병에 이런 거 다 얼마나 많은데
0: 그 내 돈으로 내가 지불한 거잖아요.
1: 그렇죠. 캘리포니아 25센트
0: 그거 좀 어떻게
1: 아 요거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0: 시장 선거 나가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1: 뭐 시장까지 안 가더라도 저 뭐 그냥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아무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0: 아무튼.
1: 마켓마다 이거 하는 게 의무하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렇죠?
0: 아, 그거 좋겠다.
1: 이것만 진짜 많이 혁명.
0: 제가 그래서 그 좁은 이만큼 모아가지고 한번 갔어요.
1: 근데 그리고 거기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돈으로 쿠폰을 받을래, 아니면 이거를 도네이션 할래. 딱.
0: 그거 좋지.
1: 그러면
0: 그거 좋다.
1: 한 5% 10% 도네이션 할 거 아니에요?
0: 그거 좋아.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게 막
1: 좋다,
0: 이렇게
1: 좋다.
0: 아, 이거 진짜 어차피 막 섞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걸로
1: 아,
0: 연명하시는 네. 그런 분을 위해서 좀 따로따로 모아서 잘 보이는 곳에 길 앞에 놔요. 저는.
1: 아 직접 안 갖다 놓으시고 그냥 가져가시라고요?
0: 어 앞에다. 왜냐면 그거 밖으로 이만큼 모아야지 돈이 가스비 나오지.
1: 줘주세요.
0: 그거 갖고 저기 멀리 갔더니요.
1: 그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0: 그래봐 얼마 나왔더라. 조금 나왔는데 나오면서 홈리스가 거기 딱 서 계세요. 그러면 주게 되더라고요.
1: 어, 그것도 뭐 그렇죠. 네, 네. 나쁘진
0: 좀
1: 않아요.
0: 좀 시스템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아, 나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0: 그거는
1: 한미욕실을 시장으로
0: 아 이번에 우리 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한인축제가 있잖아요.
1: 네.
0: 우리 시민의식을 한번 보도록
1: 그래,
0: 하겠어요.
1: 그래 그때 한번 우리 깔끔하게 또
0: 거기 분리수거 하는 것 좀 이렇게 좀 놓고
1: 깔끔하더라고. 저는 갈 때마다
0: 그래요,
1: 깔끔한
0: 맞아요.
1: 것 같아요. 한국분들은 잘하죠. 일본분들은 진짜 잘하시고
0: 아 그래요. 일본 분들은 일본 후에 굉장히 잘.
1: 아무 뒤에서 욕할 전죠. 앞에서 잘하시더라고요.
0: 네.
1: 하이하이하이 하면서.
0: 그분이 차차차.
1: 2번 기억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9: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yeah, yeah.

0: 제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 USA.com 굿모닝 차차차
2: 우리 함께 우리 쿠키님이 맞춰주셨어요. 아, 바로 소피아 로렌이 나왔던 해바라기. 아,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해변에서 키스하다 캐캐거리는 장면 기억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틀리는 화장실에서 입 양치하려고 빼놨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네요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3: 그걸 어떻게 놔두고 오시지?
2: 아니 그렇지. 왜냐면 다음에 먹으려고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지. 왜냐면 화장실에요 손 씻을 때 반지 뺐다가 손 씻고 그냥 나온 저 그 반지 한번 잃어버렸어요.
3: 제 와이프도 우리 결혼 예물식에 차고 나가더니 바로 잃어버렸어요.
2: 왜요? 어떻게 하다가?
3: 손 씻다가요.
2: 손 씻는데 시계를 왜 풀어?
3: 평소 시계를 안 차는 친구인데 친구들 만나서 이 부모가 차고 나갔다가 어머. 손 씻는다고 딱 풀고 닦고는 나갔다 어머 그리고 다 바로 없어졌대요.
2: 어머나.
3: 근데 저는 쿨하게 진짜 쿨하게
2: 그래? 하나 사줄게.
3: 괜찮아. 너가 다친 거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진짜 쿨하게 조금 열받죠. 얼마 전인데 근데 뭐 어떻게 하냐. 괜찮아. 그랬거든요.
2: 그게 그렇게 오마했다 그래?
3: 아니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가 이제 한국을 제가 여행을 보내줬어요. 장모님이랑. 그리고 왔는데 저는 이제 신났잖아요.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술 먹고 막 일주일을 진탕 놀았지.
2: 자유다!
3: 근데 저는 항상 버릇이 똑같은데 똑같은 걸 두고 다녀요. 지갑 뭐 반지 시계 뭐 이런 거 항상 똑같은 자리에 놓는데 뭐지? 이
2: 결혼 반지가
3: 없어졌어요.
2: 흔히 시계?
3: 제게. 분명히 맨날 놓는데 그 와이프가 돌아왔는데 반지가 없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 시계 없어진 거를 굉장히 쿨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못 내는 거야.
2: 못 찾았어요. 그래서?
3: 그 이사 가면 나오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2: 안 나와요.
3: 근데 진짜 미스터리예요.
2: 호소없어. 그런 게 있어.
3: 저는 어제 풀지도 않거든요. 근데 반지는 미옥씨는 딱 제가 풀었다는 걸 기억하셨잖아요.
2: 네.
3: 저는 푼 적도 없어졌어요.
2: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옷이 없어져.
3: 옷이 왜 없어져요?
2: 몰라요. 어서 벗고.
3: 어서 벗고.
2: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셔츠가 있는데.
3: 아니 약간.
2: 아니.
3: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2: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옷을 이렇게 걸치는 걸 좋아해요.
3: 네.
2: 티셔츠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자켓도 없어지고.
3: 티셔츠가 왜 없어져?
2: 나 옷이 그렇게 좀 없어져.
3: 그거는 조금. 네. 저의 순수한 거 다른
2: 아니야,
3: 것 같아요.
2: 아니야. 그럼 전혀 아니에요.
3: 알겠습니다.
2: 아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3: 참. 자, 우리 뭐 광고 들어요? 아니면 지금 바로 얘기 들어갈까요?
2: 네, 우리 저기 광고 지금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3: 아무도 안 들어요? 오케이. 네. 뭐 그럼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시간 관계상 못했던 순매남을 좀 한번
2: 그래 너무
3: 가시죠.
2: 좋은 내용이어서 네. 이거
3: 짧게
2: 그냥
3: 10분 안에 가죠, 뭐.
2: 네.
3: 네. 월요일 날 해야 했던 순매남.
2: 네.
3: 오늘 주제는요.
2: 네.
3: 나보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상대를 봤는데 상대가 나보다 뭔가 멋져 보여.
2: 아.
3: 강해 보여요.
2: You win.
3: 그냥 봤을 때 인정.
2: 인정.
3: 저 사람 좀 멋있는데.
2: 졌다. 멋있다.
3: 뭐 꼭 그렇죠. 졌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어쨌든
2: 나도 저러고 싶다.
3: 저 사람 멋있다.
2: 박수 보내는 거지.
3: 그래서 인정하는. 그럴 때가 언제인가?
2: 야.
3: 여성분도 이럴 때 있어요?
2: 그럼요.
3: 그래요?
2: 멋있다.
3: 남자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남자끼리 봤을 때 야, 저건 인정.
2: 멋있는
3: 멋있다.
2: 여자 있어.
3: 그래요?
2: 박수 보내고 싶어.
3: 자, 공감 한번 해봅시다.
2: 네, 뭔가.
3: 12.
2: 네.
3: 닥쳐온 위기가 있는데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일 때.
2: 아.
3: 요때는 좀 멋있어 볼 수 있죠.
2: 닥쳐 이래서 나는.
3: 아니, 그러니까,
2: 닥치는 남자.
3: 아니, 뭔가 이래 막 순간 어떻게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요.
2: 침착하고, 맞아.
3: 잠깐, 여기 한번 해보시죠.
2: 리더, 리더야.
3: 갑자기 내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
2: 진짜.
3: 저 지난번
2: 코니 씨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되게 믿어하잖아.
3: 아니 저 지진 났을 때 제가 그걸로 잠깐 떴어요.
2: 왜요?
3: 굉장히 침착한 대형으로.
2: 어떻게 했어?
3: 그때 재작년 4.4인가 났었을 때 LA에서.
2: 작년에?
3: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3: 네.
2: 난 왜 몰랐지?
3: 제가 타에서 타방송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라이브로.
2: 네네.
3: 막 흔들렸어요. 같이 지냈던 여자분이 굉장히 패닉하고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제가 순간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느꼈을 때 이 정도면 4.3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오면 분명히 여진이 올 겁니다. 3분 안에 여진이 올 거니까 여러분 딱 한 번 미동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건물 밖을 봤어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길래 무너지면 내가 이 사람을 들고 뛰어내려도 죽진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2: 야 멋있다. 난 왜 갑자기 웃음이 날까.
3: 근데 왜 저 비웃으세요?
2: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실수가 생각이 나서.
3: 왜요 또
2: 막 이사 갔던 집이에요. 네. 근데 밤에 자는데 너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집에서 이렇게 세게 하나 그래가지고.
3: 아 진짜 아니 모든 거에 모든
2: 아니 진짜요. 제가 진짜 어떻게, 진짜 진실되게
3: 기승전
2: 아유, 왜 이렇게 흔들어. 근데 그 얘기를 네. 그 다음날 저쪽 비버리에스의 뭐 좋은 그 네. 외국 남자 네. 오빠들하고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제 거기 맨 끝집이라 옆에 네. 누구 침대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지진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LA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3: 아니 보통 흔들리면
2: 지진인 거 아니고 왜 이렇게 흔들어? 쟤네 뭐야 도대체? 아... 어,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어, 난 저 얼굴 빨개져. 그 외국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 거야 진짜.
3: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당황하지 않는 것을 침착한 네. 모습을 볼 때 멋있고요. 네. 9위는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인정할 때. 아, 이거 멋있습니다.
2: 맞아요.
3: 그죠? 원래 자존심 세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는 척해요.
2: 그래요. 어떻게 다 알아. 모를 수 있지.
3: 모른다면 돼. 모르는 건 죄가
2: 근데
3: 아니야.
2: 근데 괜히 그거를 처음에 잘해야 돼.
3: 어떻게요?
2: 살짝 아는 체를 했다가 이제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3: 아, 아는 척 했는데 계속 질문하니까.
2: 어떡하지? 아, 나.
3: 그렇지. 그러면 안 돼.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2: 그럼요.
3: 8위. 누가 시비를 거는데 그냥 후탕하게 웃고 넘길 때.
2: 아.
3: 뭐 그럴 수 있죠, 그치? 이렇게.
2: 에이, 하루 강하지 그냥.
3: 진정 강한 사람은 그런 사사로운 싸움에 참여하지 않죠.
2: 맞죠.
3: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도 막 뭐라 네. 해도 네.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2: 왜냐면 훈이 같은 분은 한 번 뜨면 뭐 큰
3: 대형 사군 전문 변호사
2: 건수니까.
3: 대형 변호사 네. 이재용 변호사
2: 그러니까.
3: 예. 아 그게 아니라 말싸움도 있잖아요 말싸움도.
2: 그렇지.
3: 근데 제가 봐도
2: 엮이면 안 돼.
3: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옆에서 막 되게 싸움 날 때가 보이는데 진짜 한 명이 되게 쿨하게 네. 탁 무시할 때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2: 아, 나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3: 또 옆집이에요?
2: 어디 쫓아가가지고요. 저기 그 아이들 와일에 그 마운틴 샌헤시 응? 또?
3: 몰라요.
2: 거기서 캠핑을 했어요. 네. 근데 밤에 여자들끼리 한국 여자분
3: 싸워요?
2: 난투 거기 벌어졌어.
3: 아, 우리 같이 가신
2: 제가
3: 그룹? 같이 가신 그룹에?
2: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꼈다가 그러니까
3: 난투기 뭐 치고 갖고 싸우신 거예요?
2: 거의 뭐 그래서 뭐 뜯어말리고 그랬잖아요.
3: 왜 싸우신 건데요?
2: 그 어떤 언니가 네. 좀 노는 언니였어요.
3: 그러니까 그 재밌다 노는 언니.
2: 산악회 회장 오빠한테 뭐 오빠 뭐 이러고 반말하면서 마시아 마시아 이러니까 기존 여자 회원들이 우리 회장님한테 어 그래서
3: 감히
2: 그,
3: 꼬리를 쳐.
2: 아니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렇게 이러는데 너무 이렇게 막 물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이거 조금 좀 셌어. 그 언니가 좀 오버했죠.
3: 네네네.
2: 눈에 거슬린 거지.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제 그것도 사투리로 여가 룸사롱인가?
3: 아 여자분이?
2: 예. 네. 여가 룸사롱인가? 그랬더니요. 웃다. 이 언니가 또 센 언니거든.
3: 우와.
2: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만큼 참아 말로 못하겠어.
3: 이거 방송 불가 같으니까 따로 저한테 해주시고.
2: 그러면서 그 야밤에 막
3: 머리 시작 싸웠어요 그럼?
2: 근데요.
3: 와.
2: 야.
3: 아 근데 그 회장 오빠는 뭐 했어요 그때?
2: 뭐 어떻게 몰들 바를 몰라야지.
3: 어떻게 말려야지 회장 오빠가.
2: 근데 네. 너무 웃긴 거는 나 여자들 그래서 참 사랑해.
3: 뭘 또 사랑해?
2: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재우셨어요 막 이러고 더 그러니까 이 형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술김에 그럴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로 잘해주고 밥해 먹고 안녕 빠이 하고 난 너무 웃겼다니까 기억에 남는.
3: 아, 그건 너무
2: 캠핑.
3: 특이한데.
2: 네.
3: 보통 그렇게 바로 못 풀 텐데.
2: 그래가지고요 옆 텐트에 네. 있는 미국 언니한테 제가 소주 한 병 들고 가서 간밤에 네. 소란해서 미안하다고 소주 한 병 드리니까 나한테 막 선물도 주고 그 언니랑 이메일도 주고 받고 했는데 그 미국 언니.
3: 네, 그건 별로 뭐 네. 흥미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2: 아니,
3: 그 저는
2: 잘 이해해 주세요.
3: 저는 그 회장 오빠의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게 더 궁금한데
2: 지금 잘 계신가 모르겠네요.
3: 좋습니다. 하여튼 네. 시비 걸 때도 네. 차마 넘어가는 게 멋있는 거고요.
2: 네, 네.
3: 7위는요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2: 그죠.
3: 뭐 직장인 뭐 후배라든가 그쵸? 내 밑에 있는 후 직원들한테도 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친구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진짜 그냥 딱 보면 멋있어 보이죠.
2: 네.
3: 인정하죠 이건.
2: 네, 네.
3: 네. 6위 자기 자랑 안 하는데도 그 사람의 실력이 딱 보일 때.
2: 네.
3: 원래 꼭 못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원래 이거 옛날에 정말 잘했는데 뭐 내가 뭐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2: 맞아.
3: 이런 거 너무 많아요.
2: 빈수레가 요란하다.
3: 빈수레가 요란하다. 맞습니다. 조용히 실력이 보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2: 네.
3: 5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이거 못해요. 품위 있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2: 거절도 품위 있게 해야 돼.
3: 거절을 품위 있게.
2: 그리고 거절을 잘해야 돼.
3: 아닌 건 아닌데 이걸 진짜 정중하게 품위 있게.
2: 정말 감사한데요. 아, 나 정말 그런데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잘 거절하는 분들. 4위 성공해도 막 들떠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좋은 게 팍 됐을 때도 겸손을 유지하고 막 남들한테 그걸 막 떠벌리지 않는 뭐
2: 그래요.
3: 그런 거.
2: 너무.
3: 그리고 진짜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그런 거 티 안 내잖아요, 그죠? 그냥 수수하게 있는데도 아는 거지 우리가.
2: 아, 나 사우나 갔는데 보자마자 처음 본 나한테 집이 몇 채고 막
3: 여자분이죠?
2: 어, 딸들한테 집 한 채씩 사주고
3: 자랑하면.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어.
3: 근데 진정한 이런 자산가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하죠. 네. 그냥 조용히 계시죠.
2: 그러니까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 너무 하지 마시고.
3: 아, 그것도 이상해.
2: 집 없는 사람 앞에서 집 자랑,
3: 맞습니다.
2: 재산 자랑 하지 마시고. 네.
3: 아, 있는 사람끼리도 그런 건 좀 이상해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3위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쿨한 모습을 보일 때.
2: 아,
3: 아 이거 중요하죠. 막 구구절절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실수가 맞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어,
3: 미안합니다. 자,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3: 이런 얘기는 진짜. 하면 할수록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멋진
2: 멋있다.
3: 사람입니다.
2: 네.
3: 자, 2위 말보다 행동이 빠를 때. 아 이거 그렇지. 제가 옛날에 별명이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
2: 진짜?
3: 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쟤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젊은 사람이 아닌데도 항상 네. 어르신들 보면은 그 당시에 젊은 애가 제일 젊은 애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20대 때 보면은
2: 네.
3: 근데 제가 좀 나이 많은 이제 누님이랑 사귀었는데
2: 보면 그렇더라. 어,
3: 뭐가요? 아니 그 누님이 이제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네. 전 학교 때였고 제가 제일 막내니까 막 하면서 제가 막 다니면서 하니까 그분이 딱
2: 그게 그러니까
3: 아 젊은 남친과 엉덩이 가벼워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 어 그럼요.
3: 근데 약간 이거 중요해. 행동이
2: 그럼,
3: 빨라야 돼서.
2: 그럼 행동으로 눈치 보고 다 주변 상황을 봐야지. 그래야 이쁨 받아요.
3: 그 남자고 여자고 앉아갖고 말로 하는 사람들 아 이런 거 떠먹으면 좋은데 네가 떠 그러면 아 여기 물 목마른데 뭘 달라고 그래 왜 그거를 옆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머 난 고기 많이 구운 빨리 뭐 구운 좀 뭐 네가 구워 이런
2: 맞아.
3: 거 하나한테 이런 게 좋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남자. 자 대망의 1위
2: 뭘까요?
3: 멋져 보이는 사람. 나를 이기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긴 것처럼 보일 때. 뭐 굳이 나한테 뭐 자기 자랑도 안 하고 뭐 잘난 척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지만
2: 네.
3: 그냥 내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2: 인정.
3: 만큼 멋있는 사람이 있을 때.
2: 아.
3: 네, 이거는 근데 인정해야죠. 배울 건 배우고.
2: 그럼요.
3: 그럼 배울 거는 뭐 세살배기 삼척 네. 동자한테도 배우라고.
2: 네.
3: 어 잠깐만요.
2: 왜요?
3: 쿠키 모찌님께서 오래전에 멕시코 낚시를 가셨는데
2: 네.
3: 어느 중년 부부를 처음 봤었대요.
2: 네.
3: 근데 본인 자랑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 이후 다시는 두 번 같이 안 간다고. 근데 아. 진짜 피곤해요 이런 분들.
2: 어 그럼요. 너무 피곤해 그러면.
3: 그런 분들은 모를까요? 자기가 네. 본인들이 그런다는 걸.
2: 근데 얼마나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으면 그렇고.
3: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하고 싶으시겠지.
2: 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3: 아. 돌고 도는 거지 뭐. 그래요.
2: 그래요. 적당히.
3: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그런 표현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쁜 거 보고 이쁘다 그러고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을 저는 좀 상당히 뭐
2: 많이 하는 편이죠.
3: 좀 많이 하는 편에서 오히려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2: 네.
3: 어떻게 가식적이야? 왜? 뭐 말만 하면 이쁘다 그러고 말만 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말만 하면 고맙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 얘기를 못 듣고 자라서 그렇다 제가 그래요.
2: 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3: 나 못 듣고 자라서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해주고 싶고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2: 아 제 저도 그런 저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카인드해요.
3: 카인드해요. 네, 친절하시죠.
2: 되게 친절해요.
3: 맞아요.
2: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를 오해했대요.
3: 뭐라고요?
2: 어, 이렇게 가식적으로 누가
3: 내 잘
2: 보려고.
3: 친절하게 하면 또 그렇게 오해해요.
2: 근데 저는 똑같이 돼. 이 뭐 대통령이든 무슨 뭐 회장이든 홈리스든 전 똑같은 마음으로 카인드하게 변함없이 꼿꼿하게.
3: 그렇죠. 근데 그거 제가 여러분 진짜 미국 진짜 그래요. 진짜 누가 이게 뭐 남녀로서 불구하고 정말 똑같이 친절하시고 그러다 보면 가끔 뭐 셔츠 잃어버리시고
2: 어디 갔다 벗어놓은 거야
3: 그러니까
2: 진짜
3: 어디다 놓고 다니신 거예요
2: 아,
3: 막.
2: 속상해. 에이, 참.

0: 북극이 뭐 녹아서요. 그쪽에 북극 항로가 생긴다 이런 뉴스 있잖아요. 네네. 벌써부터 각국이 그 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1: 그럼 좀 많이 빨라지나요? 좀
0: 글로 많이... 넘어가면 좀 빨라지겠죠.
1: 그렇겠죠. 네. 반대쪽 어떤... 갈 때는.
0: 네. 그래서 오. 앞으로 우리가 북극 항로로
1: 고고
0: 배를
1: 만약에...
0: 타고 저쪽으로 네. 가고 뭐 이런 일이.
1: 배를 타고요?
0: 그 배 북극 항로가 배 그 배로 가는 거예요 지금.
1: 아 비행기 항로 말고요?
0: 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1: 그거 만약에 완전히 개척이 되면 네. 약간 그 음모론 하시는 분들이 선박으로, 조금 하나는 빠지겠다.
0: 뭐요?
1: 네, 음모론 중에 그게 있거든요. 왜 네. 인류가 그런 북극 항로를 통해서 짧게 안 가고 돌아가느냐? 그 이유는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주장 떨어지겠네.
0: 네, 네. 그렇게 돌아가서 안 가보는데도 가보게 되고 네. 또 밝혀지지 않은 것도 보여지고.
1: 북극 가보고 싶으세요?
0: 뭐 가보고
1: 만약에 진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실 거예요?
0: 얼마 치울까?
1: 아, 근데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0: 어? 폴라베어도 없고. 폴라베어가 어? 지금 있을 데가 없대요.
1: 폴라베어가 말이 폴라베어지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아이인데 걔가요.
0: 그러니까.
1: 아, 난 걔 만나면 끝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
0: 어?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엘레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의 이유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황인수 코치 제공으로 2부 함께 하겠습니다.
0: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그럼 오늘 우리 너무 금요일날, 빨리 가네. 금요일날
0: 뵙는 내일이 거네요? 금요일이네 벌써.
1: 아싸라비아.
0: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 우린 그렇게 안 했는데.
1: 그럼요.
0: 아싸라비아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 삐약, 삐약. 뜯어. 이거 안 했어? 닭다리 잡고?
1: 근데 그게

0: 그게 연결됐다고요?
1: 네.
0: 따로 아니에요?
1: 콜롬비아는 안 했어요 우리는. 아 이게 업데이트 된 게 콜롬비아구나.
0: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싸라비야 삐약 삐약
1: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0: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 네, 네. 콜롬비아는 안 했어.
0: 신기한데?
1: 동네마다 다른가.
0: 아싸라비야 삐약 삐약 네. 콜롬비아 삐약.
1: 자 여러분 닭다리든 뭔 다리든 네. 오늘 좋은 연결이 되면서 좋은 다리로 잘 가시길 바랍니다.
0: 네, 즐거운 목요일 오후 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날 또 신나는
1: 네, 함께
0: 모습으로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뵐게요. 안녕.
1: 네 안녕.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0: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0: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 213-382-3311 213-382-3311.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7: 부에나팍 로스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 골프도 즐기고
17: 이웃 세계 사랑도 나누고.
1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7: 888-847-3098 888-847-3098.
1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9: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2: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23: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23: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22: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23: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22: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23: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2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4: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7: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7: 그럴까? 자기가 대중
2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뭘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7.8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뚜기 정신이 생각나는데요. 예,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뚜기가 특별한 이유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여러분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0: 네, The Beatles 노래 네, 들어봤습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언제 들어도 흥겹고 기분 좋아요. 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 수많은 주저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은 한 번 더 시도하는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쓰러진 횟수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선 이런 횟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디님,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와, 배경 화면이 바뀌었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야, 단번에 알아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어? 뭐지? 바뀌었네? 예, 좀 좋습니다. 예, 뒤에 배경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 나만의 균형과 중심을 꽉 잡고 다가오는 시련과 비바람에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해피투게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8: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0: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예. 자, 명심보험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예. 자, 명심보험을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부탁드려볼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명심보험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플랜과 함께 시니어분들의 자동차, 집, 그리고 연금 플랜, 공증, 번역, 통역, 뭐 여권 갱신, 뭐 영주권 갱신 등 시니어 분들이 필요한 모든 소셜 서비스, 물론 이제 또 65세 이전에 오바마 케어, 사업체 보험까지 토탈 보험 에이전시입니다.
0: 와, 정말 그야말로 토탈 보험 에이전시네요. 이 많은 일을 우리 대표님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시죠?
1: 네, 그렇죠. 처음에
0: 예.
1: 제가 이제 뭐 20년 전에 처음 보험을 시작할 때는 혼자서 이제 건강보험을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분들의 불편한 점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뭐제 힘으로 서비스가 이제 24시간 동안 해도 이제 벅차지니까 자꾸 직원들이 늘고 또 에이전트 분들이 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든그로브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LA 오피스, 부에나포 오피스 이렇게 오랜 경험의 전문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렇군요. 굉장히 곳곳에 뭐 지역별로 다
1: 네,
0: 있네요.
1: 그렇죠.
0: 오,
1: 그리고 가장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상 오피스에 서비스해줄 직원이 있다는 거.
0: 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이
1: 그렇죠.
0: 가능하겠네요. 오, 좋습니다. 2027년 메디케어 플랜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주제 뭘까요?
1: 네, 제가 오늘 주제는
0: 네네.
1: 이제 간단하고 또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 손님들한테 유익하게
0: 네.
1: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인데 그
0: 네.
1: 전에 가입하기 전에 내 플랜이 정말 어떻게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 애니얼 에놀먼트 페어리드라고 이게 뭔지 구체적인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물론 이제 CMS라고 메디케어 이제 기관에서 이거를 정했지만은 우리가 수시로 플랜을 바꾼다면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1년에 한번 연례 가입 기간을 정하자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우리가 내년 플랜을 정하게 돼 있고 그 모든 플랜의 그 내용이 10월 1일부터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그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말씀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10월 15일부터 사인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고, 사실 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꼭 플랜을 못 바꾸더라도 그 특별히 가입 기간이 또 있어요.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1월 1일부터 또 3월 31일까지는 그동안 플랜을 못 바꾼 사람들 또 바꿨지만 막상 플랜을 써보니까 뭐 약이 안 맞는다든가 내가 뭐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또 플랜을 바꾸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가든그로브에서 그 케미컬 그 인시던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FEMA라고 스페셜 가입기간이 또 내년 5월까지도 연장돼 있어요.
0: FEMA가요?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가입기간이 뭐 항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연례 가입기간은 10월 15일부터니까 내년 플랜을 그때 체크업하기에는 딱 좋은 기간이죠, 지금.
0: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한
0: 그쵸.
1: 뭐
0: 지금부터
1: 3주
0: 서서히
1: 남았네요.
0: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매년 새로운 플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꼭 변경을 해야 되는지.
1: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 사실 올해 플랜이 좋은 게 많았죠. 그래서 뭐 올해 플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이제 다음 해에도 이 플랜이 나한테 적합한지 또 뭐가 변했는지 체크하는 거죠.
0: 아, 다시
1: 그래서
0: 한번 체크업이 중요하군요.
1: 그래서 그 애녹이라고 네. 이제 9월 중에 항상 현재 보험회사에서 보내오는 그 플랜 변경 그 노티스가 있어요.
0: 네, 네,
1: 그게
0: 네.
1: 9월 중에 오니까 그거를 항상 먼저 보고 네. 거기서 바뀌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보고
0: 아.
1: 그 다음 이제 내년 플랜을 체크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1: 네, 네.
0: 아, 우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네, 좀 받아보시면 네.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뭐 플랜 변경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플랜을 변경하기 전에 뭐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1: 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크게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플랜 변경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할 게 가전중개 주치의죠.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나를 보살펴 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이 플랜에 그대로 있는지, 그죠? 그다음에 그 이제 메디컬 그룹이 뭐 변경된 게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왜냐하면 벌써 2026년 중간에도 메디컬 그룹에 빠진 보험회사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뭐 메디컬 그룹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0: 그렇죠.
1: 내년에 이제 올해 플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건지 변경될 건지 그런 걸좀 체크하시고 두
0: 네네네.
1: 번째는 처방약이겠죠.
0: 처방약,
1: 네,
0: 하차 비플랜.
1: 처방약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되는지 또 올해 이제 플랜에서 처방이 갑자기 비쌌지만 다른 저런 이유로 이제 못 바꿔주신 분들은 내년 플랜에서 한번 그 처방약을 다른 플랜으로 바꿀지도 한번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처방약은 굉장히 중요한 게 플랜에 따라서 그 같은 플랜이라도 같은 보험회사라도 어떤 플랜은 그 약에 디덕터블이 있고 또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도 있고
0: 그렇군요.
1: 똑같은 브랜드가 어떤 플랜에는 티어 3에 들어가서 코페이가 25불, 35불인데 어떤 플랜에서는 또 티어 4나 5 스페셜티로 들어가서 굉장히 보험 그 코페이가 높을 수가 있어요. 막 33% 낼 수도 있고 그렇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그 약도 가장 중요하고 항상 이 파트 D에 대한 그약 리스트는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커버가 됐는데 내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의료 비용이겠죠. 이제 파트비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올랐잖아요. 209불로 올해 202불에서
0: 그러니까요.
1: 209불에 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어떤 플랜인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파트비 플랜은 물론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또뭐 엑스트라 베네핏이 또 바뀐다든가 그런 이제 의료 비용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맥시멈 아웃 포켓이라고 1년 동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제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어느 플랜에서 제일 적을지 내가 만약에 뭐 검사를 많이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할것 같은 예감이 들면은 일단은 아웃 포켓 맥시멈이 제일 작은 플랜이 좋겠죠.
0: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1: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엑스트라 베네핏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다음에가 이제 추가 혜택이죠. 치과나 안과, 보청기, 뭐 택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추가 혜택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체크업을 하셔야
0: 다
1: 되고
0: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말씀해
1: 그러고요.
0: 주신 거.
1: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추가로 된 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저희 고객 중에서는 아주 건강하셨다가도 운동 중에 다쳐가지고 갑자기 뭐
0: 아이고.
1: 입원을 하시게 되고 척추가 이제 뭐 신경이 마비되니까 병원에서도 사실 30일 이상 있을 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0: 아이고.
1: 상태에서는
0: 어떡하면 좋아요?
1: 그러면 이제 스킬드 너싱이나 뭐 리앱이 필요한 그런 병원으로 그 어큐트 리앱일테이션 그런 병원으로 옮길 때내 플랜에서 그 물론 어느 플랜이나 기본적인 거는 다 해주지만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0: 그렇죠.
1: 것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0: 정말 이 다양한 플랜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 다섯 가지 이제 소개를
1: 다섯
0: 해주셨습니다.
1: 가지는 제가 계속 미리 한번 준비를 해
0: 감사합니다.
1: 봤습니다.
0: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지 그런 점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1: 네,
0: 고맙겠습니다.
1: 물론 이제 본인의 메디케이드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가 있는 분과 없는 분과는 사실 플랜을 자기가 선택할 때 차이가 많으세요. 다만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거의 코페이와 뭐 코인슈런스를 20%다 거의 해결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실 없으세요.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병원이나 내가 원하는 뭐 스킬더싱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꼼꼼히 한번 체크하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B의 그 보조를 받는 분이나 PPO를 선택하실 때 사실 중요한 점이 있으세요.
0: 예, 어떤 점이요?
1: 왜냐하면은 뭐 파트 B 프리미엄을 좀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플랜 자체가 또 입원할 때 입원할 때 내는 코페이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보험료를 도와준다고 그 캐시 밸류를 따지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코페이, 아로포켓 맥시멈, 그다음에 또 이제 PPO 플랜을 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그 PPO 플랜을 사실 안 받는 주치분들이 많으세요.
0: 왜냐면, 왜 그렇죠?
1: 왜냐하면 빌링 문제도 있고 또 아로보 네트워크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선호하시는 그 한국 주치분들이 그 아로보 네트워크에 있다 보니까 PPO 플랜을 좀 받기가 힘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PPO 플랜이라고 모든 병원에서 다 받는 건 또 아니고 그래서 PPO 플랜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 PPO 플랜을 받나도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로포켓 이왕 또 큰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로포켓 맥시멈이 작은 거 그래서 그런 플랜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0: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에이전트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수가 없잖아요.
1: 네, 그리고 또
0: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네, 멤버분을 오래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 귤을 하다 보면은 거의 많이 또 알기도 하게 되고.
0: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 에이전트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세요. 전화번호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1: 저희 전화번호가 714 지역은 대표 전화가 714-595-4000번.
0: 4000번이요?
1: 네.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 LA 카운티 213-800-2707 714-333-5161 대표 전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뭐 한 전화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예, 5954000번.
0: 네. 213-800에 2700-2700-2700입니다. 자, 당연히
1: 2707.
0: 2707.
1: 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명심보험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이나 LA 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치과나 안과 또 OTC 카드 같은 이런 추가 혜택 때문에 뭐 HMO 플랜이라든가 뭐 이런 플랜들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네. 지금 사실 그 메이저 컴퍼니에서는 메이저 헬스 플랜에서는 이렇게 OTC 같은 베네핏이 사실 많지는 않죠.
0: 아.
1: 메디케어 이제 전문 플랜에서 전문 플랜에서 이렇게 OTC 베네핏이라고 플렉스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뭐 그렇습니다. 저기 내년 변경 그 노티스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찾을 때 플렉스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사실은 많이 돼요. 식품도 되고 또 뭐 안경이나 치과에서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또 팁 하나는 우리가 안경이나 치과를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보험에서 베네핏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치과나 안경점에서 그 플렉스 카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이제 멤버분들이 항상 먼저 보험의 클레임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은 이제 플렉스 카드를 주시는 걸로 쓰면 좋고요.
0: 네네네.
1: 또 본인이 본인은 물론 뭐 질병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멤버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겠지만 너무 또 엑스트라 베네핏을 우선시하지는 말고 우선 사실은 말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내 상태에서 어느 보험이 또 어느 병원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근본적인 굵은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베네핏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HMO 플랜하고 PPO 플랜하고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1: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리퍼럴이 물론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리퍼럴이 네. PPO 플랜이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PO 플랜에서도 일단 주치의는 선정을 하게끔 해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들어갈 때 당연히 네. 그리고 PPO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멤버들 생각에는 아, 나 그냥 뭐 MRI고 CT고 내 마음대로 사실 찍고 싶으니까 나 PPO 플랜 갖고 싶고 병원에서 네. 수술을 하고 싶으니까 PPO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PPO 플랜이라도 MRI 하나를 찍더라도 사실은 리퍼럴이 필요해요 주치의에.
0: 그렇군요.
1: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 메디컬 그러니까 HMO 플랜에서 메디컬 그룹 안에서밖에 못 간다 뿐이지 P4에서는 메디컬 그룹 외에 다른 데를 갈 수는 있지만 리퍼럴은 필요하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또 PPO 플랜에서도 모든 병원이 다 되지는 않는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받는 PPO도 있고 또 인내통만 되는 PPO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런 점들은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네.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전문가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명심보험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 LA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뉴얼 애널먼트 이 연례 가입 기간은 놓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1: 놓치게 되더라도 사실 예. 또 1월 1일부터 예. 3월 31일까지가 오프 앨루먼 피리어드예요. 그
0: 괜찮아요.
1: 기간 동안은 놓친 분들이 가입하셔도 되고 또 한번 가입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제 치과 베네핏이 좋아서 어떤 특정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뭐 임플란트가 커버가 안 된다든가 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플랜을 바꾸고 싶으시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럴 때 또 바꿀 수가 있고 또 뭐 그때를 놓치면은 사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또 놓쳤어요. 그러면 그때 변경 안 한 분들은
0: 네.
1: 휘마를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아하.
1: 근데 이미 휘마가 뭐 내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0: 그것도
1: 그렇고. 네.
0: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결정을 못 하셔도
1: 네.
0: 뭐 기회는 있는 거네요. 하지만
1: 그렇죠.
0: 이 기한 내에 연례 가입 기간
1: 좋죠.
0: 내에 바뀌는 게 좋고
1: 바꾸는 게
0: 좋겠죠.
1: 좋은 이유는 그래도 예. 1월 1일 빨리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으니까.
0: 한 번 더 체인지할 수가 있군요.
1: 네.
0: 그런 찬스가 되는 거네요.
1: 네, 원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그 기간을 예. 줬어요, 항상.
0: 아.
1: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CMS에서 뭐 일부러 악용하라고 그런 걸 준 건 아니고 이용하라고 준 기간이기 때문에 플랜이 나빴을 때 바꿀 수도 있고 또 내가 치과를 써보니까 돈이 모자라면 3월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0: 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자,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이세요. 네, 명심보험의
1: 네.
0: 애니심 대표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꼭 좀 요거는 좀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0: 네.
1: 그래도 이제 가장 저희가 가입 후에 이제 손님들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 사실 엑스트라 베네핏이에요. 큰일은 다행히도 저희 미국에 계신 저희 교포분들이 건강하신
0: 네.
1: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플랜을 바꾼 다음에 그 불만이 접수되는 케이스가 사실 제일 많은 게 치과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치과 혜택은 특히나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치과의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떤 컨트랙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0: 네네.
1: 플랜마다 다 컨트랙이 틀리거든요. 벤더들이. 그래서 뭐 진짜 덴탈 퀘스트를 갖고 계시는지 또 이번에 새로 나오는 뭐 리버티 덴탈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또 새로 나온 그 베네피스 덴탈이 남았어요. 거기에 컨트랙을 하셨는지 그런 걸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플랜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명심보험에서 뭐 연례 가입 기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희가
0: 예, 예.
1: 저희 오피스가 또 이제 그 본사가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 있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해마다 10월 달에는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10월 6일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들, 10월 네네. 13일은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의 플랜 세미나를 하는데 메이저 컴퍼니 한 다섯 군데에서 오셔서 플랜 설명회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셔서 자세한 설명들을 다 듣고
0: 네.
1: 또 뭐 저희가 맛있는 또 스낵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좀 즐거운 네. 시간을 같이 네. 한번 즐기기를 바랍니다.
0: 몇 시에 있습니까?
1: 그러니까 10월 6일은 메디케어 분들은 아침
0: 네.
1: 10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메디칼 메디케어 있는 분들은 13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세미나가 있다는 거죠?
1: 네. 네.
0: 오렌지 카우닉 한인회관에서 네. 있습니다.
2: 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3: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그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2: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3: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 213-738-1188 셀리온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8: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9: 99센트부터라고요?
8: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7: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8: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호의 길 53년 금강안경공학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와,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께서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요. 쿠키모치님, 메디케어 갖고 있는데 에이전트는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0월 15일부터가 연례 가입 기간입니다. 12월까지. 예,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0월 15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예, 명심보험입니다. 714-595-4000번입니다. 714-595-4000번. LA 지역은 213-800-2707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님, 예, 명심보험에서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많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이번에 나오신 분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이렇게 채널 고정하시고 들으시면 정말 좋은 정보, 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자,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아,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끌리네요. 칵테일 사랑입니다.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이 노래 들으니까. 서영은의 칵테일 사랑. 아, 참 가사 내용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학교 다닐 때 진짜 좋아했었던 노래인데요. 이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HMO와 PPO 뭐가 더 좋으냐 이런 말씀 적으셨는데 글쎄요. HMO가 좋다, PPO가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의료 이용 패턴에 어떤 구조가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예,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사항들, 명심보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명심보감, 명심보험이라 설명이 마음에 쏙 들어오나 봐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명심보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심보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에게 감사해. 우리 해피님들 감사합니다.

0: 네, 동물원 노래였습니다. 너에게 감사해 라는 노래였어요. 자,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도 잔뜩 넣고 또 팔라피뇨도 좀 썰어서 넣고 콩나물도 좀 넣어서 먹거든요. 그리고 계란도 한 두 개 정도 계란이 들어가야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라면에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인기래요. 그 한국의 20, 30대는 좀 이렇게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건강하게 먹자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뭐 엄청 뭐 이슈라고 합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게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건강하게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선택한 게 바로 콩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크게 올리는 라면의 단점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각종 영양소도 많아요. 단백질, 비타민C, 무기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서 몸에 좋은 채소 반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요리가 필요 없는 간편함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엇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콩나물은 그래도 비교적 부담이 적어서 자주 이렇게 반찬에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 콩나물을 라면에 넣을 때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게 좋은데요. 끓고 있는 라면에 콩나물을 넣은 뒤에 뚜껑을 닫은 채 다시 끓이면 아삭한 맛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속에 많은 이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이 라면의 중성지방이라던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고지혈증 예방 관리에도 아주 기여하는 그런 식품이기도 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혈당 조절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이렇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 등은 짠 스프로 인한 라면의 염분 배출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예방과 이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콩나물이 이 숙취해소에 좋은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콩나물 속에 그 아스파라긴이 음주 후에 쌓이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기 때문이에요. 예, 술을 마시면 에탄올 성분이 위장과 소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또 아세트산으로 분해돼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구토, 두통, 위통 등 숙취의 원인이 됩니다. 자, 짠 스프를 조절한 콩나물 라면도 어느 정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나 정말 라면 먹고 싶어. 라면 오늘은 진짜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지? 이런 날은 반드시 파도 좀 대파도 잔뜩 넣으시고요. 아, 그리고 이 콩나물도 좀 넣으셔서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2: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2: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렌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8: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8: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청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8: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8: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참 라면 하면 여자 라면. 저는 파숭숭 했는데 어쩐지 맛이 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파는 형형. 맛있는 라면 남자 라면. 웃음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라면 하나로 이렇게 또 웃음을 주시네요. 해피님들 역시 짱이십니다.

걸프렌즈 노래 듣고 계십니다. Still Loving You.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가을맞이 특별한 쇼핑 찬스.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입하시면 공짜 선물에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더블 보너스.
1: 우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스페셜 기획 세트 140불을 구매하시면 6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0: 175불 상당의 에이지 리커버리 스페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총 11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1: 여성 남성 속옷 특별 세일.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가격에 따라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0: 풍성한 가을 쇼핑도 김수전기에서. 선물까지 두 배로 챙기세요.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 알프레드 드비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만이 위대하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약함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자기 피할 시대야. 맞아요. 그게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수많은 말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또 원망하기보다 때로는 가만히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침묵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좀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마음속으로 좀 많이 좀 힘들다거나 낙심이 된다거나 그런 기분이실까요, 여러분? 말 없는 늑대처럼 품위와 존엄을 잃지 않으며 이 quiet courage라고 하잖아요. 이 침묵의 용기로 오늘을 버텨낸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플로랑스 콘스텔 줄리앙 가상의 노래였습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였어요. 알프레드 이 드비니, 예, 그가 1863년 9월 17일 오늘이네요.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기도 하고 극작가인데 세상과 오늘 작별했네요. 예,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사 문

음악사에 굉장히 큰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이 노래를 좀 골라봤어요. 파리의 하늘을 좀 상상해 보면서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파리의 하늘 아래 오랜만에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렬한 표현이 침묵일 수 있어요. 서로 조금씩 침묵을 지킨다면 더 평화스러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서로서로 자기만 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티타임도 하고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자기말만 하느라고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깊이 남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들어주는 편이신가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막 말하는 걸 막 저도 모르게 막 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나의 주장을 막 그냥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하고 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씩 침묵을 지킬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죠? 요즘에는 너무 많은 소음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때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오롯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스스로 또 뭔가 마음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이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더라고요. 감정에 복받쳐서 막 감정적으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막 감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다투게 돼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좀 명심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알프레드 드비니의 이런 명언들 가슴에 좀 새겨봅니다.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디에서든지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적으로

0: 전화문의 1866-682-6876.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노래 들으면 더스틴 호프만과 또 톰 크루즈가 생각나죠. 레인맨이라는 영화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예요. 아, 루 크리스티 노래입니다.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노래 예, 들어봤습니다. 아, 론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0년대 팝송 Silence is Golden 신청곡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오늘의 토픽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네.
1: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후 햇살이 딱 적당한 날이네요.
0: 어? 그래요?
1: 너무 강하지도 않고. 선미 씨도 오늘 평소처럼 밝은 분위기시라 스튜디오가 한결 따뜻한 것 같아요.
0: 고마워요. 어.
1: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가 사실 소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MIT에서 최근 연구한 핑크 노이즈, 그러니까 분홍색 소음 얘기예요.
0: 네.
1: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선데 알고 보면 우리 일상 아주 가까이에 있는 소리거든요. 뇌랑 수면이랑 집중력에 꽤 흥미로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오늘 천천히 풀어드리려고요. 선미 씨는 혹시 잠들 때 어떤 소리 틀어놓는 편인가요?
0: 저는 그냥 조용하게 잠드는 편이에요. 자, 핑크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낯선데 사실 우리 귀에 꽤 익숙한 소리더라고요. 자, 핑크 노이즈, 예, 분홍색 소음, 뭘 말하는 건지, 예, 정우 씨, 정우 씨가 좀 얘기해 줄래요?
1: 맞아요. 네, 사실 핑크 노이즈라는 이름이 좀 과학 용어처럼 들려서 거리감이 생기는데요. 네, 실제로 들어보면 대부분 아 이거 들어봤다 하시거든요.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소리, 그게 다 핑크 노이즈에 가까운 소리예요. 그런데 MIT에서 이 소리를 그냥 자연의 배경음 정도로 두지 않고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봤거든요.
0: 네.
1: 수면 중 기억이 정리되는 방식이랑 연결해서요. 저는 이 연구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듣거나 틀어놓는 소리가 실은 뇌한테 꽤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미 씨도 오늘 이 얘기 끝나고 나면 빗소리 듣는 기분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워낙에 빗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수면 중에 이런 그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 속의 노폐물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뭐죠?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 핑크 노이즈가 실제로 우리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1: 네. 그 원리가 사실 생각보다 꽤 직관적이에요. 우리 뇌는 잠드는 동안 특정 리듬으로 진동을 해요. 느리고 깊은 파동인데요. 연구자들이 주목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핑크 노이즈의 주파수 구조가 그 뇌파 리듬이랑 묘하게 맞물린다는 거거든요.
0: 네.
1: 쉽게 말하면 뇌가 깊은 잠으로 내려가려는 타이밍에 핑크 노이즈가 살짝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MIT 연구팀이 수면 중인 참가자들한테 핑크 노이즈를 들려줬더니 기억을 정리하는 깊은 수면 단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꽤 놀라웠어요. 소리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꾼다는 게. 백색 소음이랑 다른 점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를 같은 세기로 섞은 소리라 좀 날카롭게 들릴 수 있어요. 핑크 노이즈는 낮은 주파수 쪽이 좀 더 풍성하게 깔려 있어서 귀에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자연의 소리가 대부분 이 구조를 띠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죠.
0: 네.
1: 선미 씨는 백색 소음이랑 빗소리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하게 들리던가요?
0: 당연히 빗소리죠. 자연의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너무 좋잖아요. 잠결에 들리는 그 빗소리. 참 행복해지기까지 하죠.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핑크 노이즈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틀어두면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계속 틀어두면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여기서 균형 잡힌 얘기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핑크 노이즈가 뇌파 리듬이랑 잘 맞는다는 연구 결과는 분명히 흥미롭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청각 민감도가 다르고 평소 수면 패턴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어떤 소리든 틀어두면 더 잠을 못 이루는 체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핑크 노이즈를 수면 보조도구로 쓸 때는 본인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볼륨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배경음으로 자연스럽게 깔릴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크게 틀면 오히려 청각 피로가 쌓일 수 있거든요.
0: 아.
1: 잠들기 위해 틀었다가 귀가 더 예민해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0: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수면 문제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소리 하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면 전문가와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게 맞고요. 핑크 노이즈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치료는 아니니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연구의 솔직한 매력이라고 느꼈어요.
0: 그렇네요. 핑크 노이즈는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치료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 핑크 노이즈, 분홍색 소음 한번 잠드시기 전에 시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이런 과학 얘기를 하니까요, 오히려 일상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한 번쯤 시도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정우 씨, 이 핑크 노이즈가 주었던 우리 일상 속의 추억 있을까요?
1: 저는 이 연구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어릴 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낮잠 들었던 그 기억이요. 그때는 그냥 편하다고만
0: 그렇구나.
1: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뇌한테도 꽤 반가운 신호였던 거더라고요.
0: 그쵸.
1: 뭔가 오래된 기억에 작은 설명이 하나 붙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핑크노이즈 얘기가 단순히 수면 기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몸으로 알고 있던 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에 사시는 분들은 빗소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스트리밍으로 빗소리 틀어두는 게 사실 꽤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0: 그쵸.
1: 뭔가 거창한 준비 없이도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일이라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0: 맞아요. 나도 오늘 밤에 좀 시도해보려고요. 정우 씨가 좀 그 방법을 좀 가르쳐줄래요?
1: 있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해요. 유튜브나 스트리밍 앱에서 핑크노이즈 또는 빗소리라고 검색하면 긴 영상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틀어두면 돼요. 굳이 좋은 스피커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방 안에 은은하게 깔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볼륨은 옆 사람 대화 소리보다 살짝 낮은 느낌.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화면을 보면서 트는 건 별로예요. 스마트폰 화면 빛 자체가 뇌를 깨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소리를 틀어놓고 화면은 뒤집어두거나 끄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소리는 켜두고 빛은 없애는 거죠.
0: 네.
1: 이 조합이 생각보다 꽤 효과적이에요. 집중이 필요한 낮 시간에도 써볼 수 있어요. 작업할 때 배경으로 살짝 깔아두면 주변 소음이 묻히면서 한결 정돈된 느낌이 들거든요. 카페 소음이 오히려 집중에 도움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 원리랑 비슷해요. 핑크 노이즈가 그 역할을 집에서 해주는 셈이죠. 선미 씨는 집에서 작업하실 때 주로 어떤 환경에서 하시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0: 궁금하세요? 그럼 얘기를 해드려야죠. 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방송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스탠데스크가 이제 서서 일해요, 저는. 그럼 이제 모니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책상에 모니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작업하는 컴퓨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음악을 잔잔하게 좀 나는 항상 틀어놓는 편이에요. 그 음악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비가 내리는 풍경에 나무들이 많은 그 초록초록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그런 배경 음악들 많이 흘러나와요. 뭐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또 이제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마시는 시간이니까 커피 한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에 화면과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뭐 잔잔한 재즈 음악이라던가 뭐 아니면 빗소리가 흘러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추울 때는 또 모닥불이 이렇게 타닥타닥 타오르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어때요, 정우 씨? 네. 자, 오늘 핑크 노이즈 이야기 쭉 좀 나눠봤는데 정우 씨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봐줄래요?
1: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좋아하던 소리에 이유가 생겼다. 그 정도요. 빗소리가 편했던 건 기분 탓이 아니었고 뇌가 그 소리에 반응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요. MIT 연구가 그걸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죠. 물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듣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번 빗소리나 핑크노이즈 검색해서 틀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해요. 거창한 준비 없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실험이잖아요. 잘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끄면 되는 거고요.
0: 네.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그거예요. 서민 씨는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한번 틀어볼 것 같으세요?
0: 어, 그럼요. 한다니까요. 시도해본다니까요. 예, 빗소리 은은하게 틀어놓고 자야 할 것 같아요. 예, 깊은 수면 중에 미세한 분홍색 소음, 핑크 노이즈를 듣게 되면 뇌파가 조절되고 또 뇌척수에게 흐름이 활성화되면서 이 알츠하이머나 또 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그 뇌 독소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핑크 노이즈 이야기 알차게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해줄 얘기 있어요? 정우 씨? 마무리할게요.
1: 오늘 이 얘기 나누면서 저도 새삼 느꼈어요. 좋은 소리 하나가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마무리해줄 수 있다는 거요. 거창한 루틴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빗소리 하나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선미 씨랑 이렇게 오후 한 자락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저도 꽤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 들고 올게요. 오늘 저녁은 좀 조용하고 포근하게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멋진 토픽으로 함께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분 참 좋네요. 잔잔한 빗소리라던가 바람소리, 이 가벼운 폭포소리, 자연의 소리는 청각적으로도 참 안락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몸도 마음도 우리의 브레인도 자주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5: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5: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5: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6: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0: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6: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0: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9월 초에 이 해미드레이크로 캠핑 가셨다고요. 쿠키모찌님. 예, 토요일에 비가 왔다 안 왔다 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적으셨는데, 비 보면서 수제비 끓여 먹고 호박 부침개 해 먹으면서 고수접도 치고 남편은 잉어와 메기 한 마리씩 잡고 아 진짜 좋으셨겠다. 비가 와서 더 즐거웠던 캠핑이었죠. 캠핑을 즐기시는 쿠키모찌님 너무너무 좋으셨겠네요. 아유, 부러워라. 커먼데이지 뭐 부러우면. 그러게 말이에요. 자,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의 소리는 더 좋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소리는 대부분 소음이지만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소피아님 피아니스트라서 역시 다르시네요. 네, 쇼팽의 이 빗방울 전주곡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곡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중에 듣는 거. 예, 수면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녁에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강가 저 앞에 보이는 텐트 속 작은 전등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좋으셨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론정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Silence is Golden.

와, 굉장히 오래된 올드팝송이네요. 1948년. 와, 1948년도에 네, 노래예요. 론장님 고맙습니다. 와, Silence is Golden이라는 노래 청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노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트래블 로즈, 트래블 로즈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Silence is Golden. 지금 뮤직뱅크에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곡 감사해요. 예. 자, 오늘이요.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국제기념일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전 세계적인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정됐다는군요. 안전이라는 단어 참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마주하면 이보다 고맙고 또 다정한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이런 섬세한 보살핌과 주의 기울임 때문에 그런 덕분에 우리는 매일 평온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병원에서 환자의 쾌유를 위해서 애쓰는 뭐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처럼 우리의 이런 삶의 영역에서도 서로의 안녕을 한 번 더 챙겨봐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밥 잘 챙겨 드세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뭐 이런 인사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 운전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이 다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따뜻한 일상의 대화입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기념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안녕과 또 내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다정한 마음이야말로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보호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 참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김원중입니다. 바위섬.

0: 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273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4: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3: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4: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3: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4: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3: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4: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3: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와 이 YG CEO AMP 동문회가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의료 건강 박람회를 마련합니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와 YG CEO AMP 동문회는 오는 10월 10일 일요일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026 연세의료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09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재무부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09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올해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에서는 LA시와 이 카운티 지역의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 소속 자랑스러운 한인 경관들이 참여해 축제의 의미와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한층 더 빛낼 예정입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형 주상 복합단지에서 콘도미니엄의 약 3분의 1이 비어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LA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는 가운데 이 수백 채의 고급 콘도가 장기간 비어있어서 이른바 유령 콘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포시르메르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50명의 어부가 유류 창고를 봉쇄하고 집회를 열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달 들어 미국의 이란 유조선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지난 10일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까지 장악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롤링 스톤즈 노래 듣고 계십니다. 엔지. 끝곡은 언제나 찡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댓글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3: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17: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6: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터니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자, 이 팜추리 사이로 어떻게 기울어진 그 햇살, 3시쯤 되면 해가 이제 중천에서 기울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오후 3시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앞만 보고 말이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문득 고개를 한번 들면 글쎄요, 창밖에 푸른 하늘처럼 소소하지만 좀 그런저런 위로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분 좋고 따뜻한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많이 달려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늘 하루도 아침 일찍서부터 치열하게 살아계시는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그런 나무 그늘 같은 두 시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귀만 기울이시면 되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선물 아닙니까? 자, 어느덧 하늘을 바라보다가 야, 나도 이제 중년이네 라는 생각 드시지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년 여러분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박상민이 부른 중년, 어떻게 보면 저희를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해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순철님 오늘 개근상이네요. 너무 달렸나요? 충전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H님 오시고 아, 예. 아이고 쿠키모찌님 너무 좋은 곡을 듣게 돼서 이 순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왔어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알청님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음다가 아니고 음악다방은 제가 저녁에 진행했던 프로고 지금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행복하다고 하루 중턱의 힐링 시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2시간 동안 풍성하게 여러분이 함께 좋아하시는 음악 듣는 그런 시간, 마침 또 오늘 손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꾸며 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뭐랄까 부드러운 가을이다라는 그런 뭐 결이 묻어나는 그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사실 방송 오늘 준비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 그 방송국 앞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고 거기 앉아서 보니까 아, 얼마나 운치가 있고 기분이 좋은지. 자, 오늘 오전 열심히들 달려오셨습니다. 가벼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한테 수고했다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저녁, 아, 그것을 향해 작은 설렘을 보내기 딱 좋은 그런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이 닿는 좋은 음악으로 오늘 오후를 산뜻하게 물들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진희 씨 아시죠? 최진희 씨가 오래간만에 신곡을 냈는데 아, 조심스럽게 아주 유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사노바 리듬을 좋아하는데 아, 이 노래가 멋져요. 제목도 멋져요. 누구신가요? 최진희입니다. 신곡입니다. 따끈따끈해요.

네, 최진희의 따뜻따뜻한 새 곡이었습니다. 우리 모찌님 말씀처럼 어둑어둑한 조명 아래 칵테일 한 잔 들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고독을 엔조이하는, 아, 아주 표현이 멋지십니다. 네, 느낌이 와요. 대박. 아, 예. 아, 예전에 한타에 있던 나이트 생각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진희 씨와 왔는데 사실 최진희 씨하고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공연을 주선하느라고 최진희 씨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진희 씨는 알다시피 그 북한 공연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그 특히 최진희 씨의 늦은 후회는 북한에서 아주 인기가 좋고 또 사랑의 미로 등등 굉장히 인기가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전자비자를 받을 수 없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래서 최진희 씨가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요사에는 전자비자 때문에 제대로 된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연을 취소하고 박상민 씨가 대신 와서 공연을 했던 그런 씁쓸한 사연도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당시에 이소나 양이 이번에 미스트롯에서 1등을 했었죠. 미스트롯 나오기 전에 이미 최진희 씨 소속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던 무명 가수로서 그런 시대여서 사실은 최진희 씨가 공연이 성사가 됐다면 이소나 씨도 같이 와서 공연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최진희 씨, 언제 한번 다시 모셔야 될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 노래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이 참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날씨,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함께 하시자고 하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허공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오늘 조용필 선곡이었네라고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마음이 같이 움직였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간만에 또 점심 한부 여쭙겠습니다. 3시간 넘었는데 오늘 점심들은 어떻게들 드셨습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요사이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밀 오브 더 데이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6인치짜리에다가 콕에다가 칩까지 넣어가지고 8불밖에 안 해요. 아주 훌륭하고 오늘은 터키, 그러니까 요일마다 달라요. 오늘은 터키 샌드위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노래는 말이죠, 가을 초입에 어울리게 우리 김수희 씨가 워낙 히트곡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묻혀진 노래가 한 곡 있어요. 근데 빨간 우체통이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은 제목일 텐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김기표 씨라고 바로 애모를 만든 그 분입니다. 그분이 만들었던 노래인데 꽤 묻혀진 노래인데 얼마 전에 무명전설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조심스럽게 역주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를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함께 하시죠. 김수희의 빨간 우체통.

0: 네, 빨간 우체통 김수희 씨의 노래인데 조금 묻혀진 진주 같은 노래인데 다시 역주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계절에 딱 어울리고 역시 김수희 씨의 그 어떤 소화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김수희 씨만이 낼수 있는 그 아주 극도로 감정이 복받쳐오르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제가 TV에서 며칠 전에 그 무명전설에서 부르는 김수희 씨의 라이브를 들으니까 아직도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게 날씨가 이렇게 조금 80도대로 이제 내려오고 60도대로 저녁에 내려가다 보니까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청하는 청곡들이 벌써 완전히 가을로 달라졌어요.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서 순서대로 오늘은 그저 여러분들의 청곡으로 꽉 채운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 한번 됐으면 합니다. 자,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을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순철님 함께하고 계시죠. 이지훈입니다. 왜 하늘은?

네, 이지훈의 내가 왜 함께했습니다. 이지훈 씨는 또 특별하게도 지난해 미스터트롯 또 트로트 프로에 나와서 열심히 트로트를 불렀던 아주 변신이 좋은 그런 가수이고 아직도 미남이더라고요. 언제적 이지훈인데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또 좋은 노래 함께했습니다. 자, 참 재미난 것이요. 똑같은 노래를 듣는데 만일에 무더운 여름날 지난주에 이 노래를 들었다면 또 기분이 달랐을 텐데 그만큼 노래라는 것도 바깥의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말이죠. 우리 또 쿠키모찌님께서 어마무시하게 좋은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원래 양희은 씨가 불렀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는 워낙 가을 노래로는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거기 나오는 그 첼로 연주가 멋진데 뭐 이은미 씨도 불렀고 그 이외에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커버해서 아주 본인들의 노래로 소화를 했던 그런 노래인데 이 계절에 딱 맞게 오늘은 이 재즈 가수입니다. 웅산이란 가수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웅산의 그 퀴사스는 우리 H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마침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과 딱 어울립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습니다. 그쵸?

네, 참 웅산이란 가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분을 내서 제가 들어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중에서는 가장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 모찌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예, 캠핑 가서 어둑해지는 저녁 모닥불 앞에서 향기 진한 커피 한잔하면서 듣고 싶다고. 우리 모찌님은 참 글을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아주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집중하면서 들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이 분위기에 맞게 가을 노래들을 주시네요. 자,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굉장히 좀그 어르신 말씀 중이 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저한테 좀 가슴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아라. 내 몸이 대우받기를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마라. 참 짧은 구절이지만 듣기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내 몸이 대우받기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다면 참 굉장히 후회스럽고 반성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일이 다가오면 또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우리 H님 함께하고 계시죠?

0: 네, 찻잔의 이별 이렇게 해서 참 가을 노래를 몇 곡 여러분들의 청곡으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비비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우리 비비아님이 또 제 이름하고 예명까지 다 알려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고 또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5시까지 여러분들의 풍성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도 중간중간 제가 좋은 노래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 생일까지 아시네 우리 비비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 집에 항상 에어컨 켜놔서 우리 쿠키 모찌 때문에 전기세가 250불. 아이고 뭐니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쁜 놈들 덥지 않게 해야죠. 그렇죠? 네, 전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에이치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2: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2: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2: 언제나 에이치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2: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2: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청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2: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2: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분위기 조금 바꾸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입니다. 짱미, 짱미.

0: 네, 분위기 좀 업시켰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장미.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즐거운 노래는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즐거운 노래 부탁합니다. 넵, 알겠습니다. 아, 모찌님 아침에 나올 때 엄마 일 빡세게 해야 니들 밥 주고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니까 말썽 피우지 말고 있어 하면서 나오신다고. 아, 그러셨군요. 네, 아이고 장미 한 송이 주신다고요. 자, 안꼬님도 잘 계시고 우리 제시카님도 잘 계시고 샌디송님 잘 계시고 그 이외 등등 모든 분들 잘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서은혜님이 오셨네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다가 잠깐 잠깐 쉬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라디오 서울은요, 윌셔하고 세라노와 옥스포드 사이에 보면 3731 윌셔 건물 하얀 쌍둥이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뱅크가 있고 거기 8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층이에요. 예, 워싱턴 뮤추얼 뱅크가 있습니다. 체이스 뱅크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8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앙꼬님, 흐흐, 좀 더 있다가 입장하려고 했는데 얼렁 들어오고 싶어서 마음은 들썩들썩, 손가락은 꼬물꼬물. 오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예전 라디오 코리아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너편의 쌍둥이 건물 중에 8층에 있습니다. 예. 네, 위치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1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1부 마지막이 노래는 들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다가 바로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주옥 같은 선곡들, 또 제가 간간히 집어넣는 잠깐의 이야기들, 또 잠깐의 선곡,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멋진 패키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뵙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귀로 항상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도 오늘 2부 시간 중간에는 우리 또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 또 제가 몇 곡 선곡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말씀 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6: 화로로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첫 곡으로 That's What Friends For 이 가을에 어울리는 선곡해 보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디온 워릭이라는 유명한 가수, 또 스티비 원더, 그 다음에 엘튼 존이라는 가수가 모여서 아주 거물들이 모여서 불렀던 노래인데, 특이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 또 중간에 나오는 하모니카 연주 소리가 바로 스티비 원더가 직접 불렀단 얘기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런가 하면 한국에는 우리 김현식 씨가 또 하모니카를 무지하게 잘 봅니다. 언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가을 첫자락에 오늘 목요일 순서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서운혜님 지금 운전하고 계실 텐데 또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장녹수 전미경입니다.

네, 우리 또 서운해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들었네요. 아이고, 예, 듀쿠님 덕분에 오랜만에 잘 듣는다고.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그 정통 트로트라는 것이 이렇게 구수하니 정말 잘 우려낸 우거지 갈비탕, 뭐 된장찌개, 뭐 묵은지 김치찌개 뭐 이런 맛이 들지 않으십니까? 글쎄 언제 들어도 정통 트로트는 저도 나이가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이 진맛이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정통 트로트 요사이 한참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정연호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맛깔나게 부릅니다.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동강 정연호였습니다. 개인적인 짧은 생각이지만 요사에 나오는 젊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가장 맛나게 우리 트로트를 소화하지 않나. 강문경 씨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선곡 좋으시다고, 동강에 가고 싶을 정도로 잘 부른다 그렇습니다. 동강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정선군 평창군에서 영월군 일대를 얘기하고, 오대천과 조양강이 만나는 지점이 시작해서 영월에서 남한강으로 합쳐지면서 길이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특이할 만한 것은 얼마 전에 저희 마음을 울렸던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으로 있던 바로 그 근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유튜브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시니어 세대 세대분들을 위한 그런 코너 한 두세 곡도 준비했습니다. 옛날 생각나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기 전 노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귀에 익었고 가요 무대나 이런 프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곡입니다. 남인수 씨입니다. 무너진 사랑탑.

네, 무너진 사랑탑 우리 남인수의 노래였습니다. 자, 지금 개인적으로 전화로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장단장님 같이 색소폰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제가 언제 기회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강성용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특히나 엘토 색소폰도 멋있지만 이 친구는 아주 소프라노 색소폰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아, 참 보고도 싶고 본지도 오래됐는데 서커스 천막 같은 거 가마탱이 앉아봤던 약장수 쇼.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마단이라고 그랬죠. 서커스보다는 이렇게 큰 몽골 같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이제 모래가 있고 뭐 말도 타고도 하고 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서커스를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세대분들 중에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노래 한 곡도 준비했는데 이 노래도 아마 추억의 노래일 겁니다. 네, 송민도입니다. 나 하나의 사랑.

네, 송민도의 나 하나의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정도 그 시절 추억이 그리운 노래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 아, 우리 비비안님, 아, 아버님께서 술 취하시면 꼭 엄마한테 불러드렸다고.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참 멋지셨다고, 엄마가 행복하셨겠다고. 우리 모찌님은 어려서부터 선술집에 데려가서 곱창 먹게 하셨다고. 아이고, 우리 이런 옛날 노래 들으면 벌렁벌렁 한다고. 자, 아, 한 가지 중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그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냥 라디오 서울을 치시면 화면이 멋있게 나옵니다. 위에 빨갛게 주가도 나오고 복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이는 비즈니스 인터뷰 코너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온 말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저희 그 전 프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해서 들어보시면 얼마든지 오픈 채팅방에 노란색으로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뭐 정통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다고 할까요? 나훈아 씨를 뒤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독보적으로 꺾기의 달인 정통 트로트를 아주 맛있게 부르는 노래라서 세대를 아우러서 우리 시니어 세대나 기성 세대나 어느 세대가 듣더라도 아주 만나게 부리는 강문경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옛날 애인.

0: 네, 강문경의 노래 참 맛있게 꺾네요. 저도 이렇게는 못 꺾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비비안님, 언니가 이 노래로 색소폰 연주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들으셨다고. 아, 원래 진부성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강민경 씨가 불러서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위에 주가가 있고 복권이 있고 라디오 서울 글씨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금이 4개짜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누르시면 저희 그 여러 가지 카라고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라디오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수연의 새벽 뉴스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이 프로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자마자 노란 칸으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 누르시기만 하면 저희 채팅방으로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예,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이 채팅방의 특징은 방송이 끝나도 24시간 열려있는 단체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도 나누시고 노래도 나누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재영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1: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라디오는 내 친구 이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모찌님 전화기 들고 계시면 라디오 서울 파워볼 밑에 상병 그림 짝대기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뭐 잉글리시 뉴스, 한국 뉴스 그래서 쭉 네 번째 라디오가 나옵니다. 라디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라디오 코너가 나옵니다. 오수연의 새벽 뉴스가 나오는데 화면을 왼쪽으로 미시면 조금만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나옵니다. 거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밑에 노란 네모칸에 고니는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이 나옵니다. 누르시면 입장하시게 됩니다. 자, 조금 늦었습니다. 분위기 좋고 흘러갑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저희 엄마 생각하면 항상 그렇지만 이 지금 노래를 불어서는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의 노래만큼은 우리 곁에서 항상 맴돌면서 언제든지 저희 곁을 지켜주는 그렇다는 생각 듭니다. 아, 참그 노래라는 것이 가진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그 나훈아 씨가 부른 세월 빼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다 아시는 노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김다현이라고 이 아버지가 이 서당 학단 같은 분 아시죠? 나이도 이제 몇살안 됐는데 이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웬만한 노래 다 들어봤는데 이 김다현 양이 부른 세월 빼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다두 분들 들어오셔서 안꼬님도 들어오시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새 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7: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9: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비비아님, 주신 곡은 제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멋지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벌써 오늘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또 채창에서 대화 나누고, 사실 채창이라는 것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뭐 나이에 저와의 관계없이 그냥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고 우리가 음악으로서 함께 얘기하는 그런 공간. 저도 사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려고 애는 쓰지만 때로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좋은 노래, 맛깔스러운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미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넘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4: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7: 카페보넨?
1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9: 라디오는 내 친구 이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을의 첫자락입니다. 벌써 시원해졌고 글쎄요, 또 잠깐 더울지 모르겠으면 이제는 더위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앞으로는 쌀쌀할 일만 남았고 저녁이 되면 60도대로 이제 내려가는 날씨이다 보니까 감기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오후 여러분 덕분에 보내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아시죠?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한번 신나게 또 흔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기운이 많이 떨어지셨겠지만 조금만 기운 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밥을 든든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청해 주신 영과 영의 얼룩진 사랑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 고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3: 오, 진짜 통 크네요.
2: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3: 단체 주문도 되나요?
2: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전 세계적으로 정어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어리는 고등어나 꽁치에 밀려서 식탁에 자주 오르지는 않는 비인기 어종이죠. 그런데 이곳, 그리고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정어리 통조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어리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흔하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정어리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100g당 약 25g까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연어보다는 더 높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바이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 뼈채 먹는 통조림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양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자, 이 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흐름에 맞춰서 정어리 통조림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참 알록달록 이쁘고요.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오일, 겨자, 훈제, 레몬, 다양한 맛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유자 맛도 있고요. 중국식 스촨 고추 맛처럼 이국적인 풍미를 내세운 제품도 역시 나왔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는 그 정어리 그림이 들어간 옷과 가방 등을 소비하는 이른바 사딘코 같은 패션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또 별도의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정어리를 그대로 빵 위에 올린 뒤 채소나 치즈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즐기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통조림 생선 하면은 비상식량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고 고급진 간식, 이런 인식이 새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고 위기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본질은 성경적인 말씀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 대대로 신앙이 이어질 때에 지금 4천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과 같은 내면의 소유자가 되어야겠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시키며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 징계를 통하여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 희망이고 또 예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소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예수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1절, 2절 마가복음 2장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초기입니다. 이 당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1절에 보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공생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자, 수위후라는 것은 여러 동네와 지역을 돌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집에 쉬시고자 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도를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피곤하고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그 도를 말씀했어요. 여기 말하는 그 도는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의 그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결국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영적 갈급함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질문이고 갈급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자 나왔고 또 이들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 질병이 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어떤 것들이었을까 할 때에 올 1월 달서부터 제가 여러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예수님의 산상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즉 천국 복음에 가는 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보이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따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6절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인생에서 소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가장 선한 것을 주리고 목마른 자의 영적 배부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수여한 사람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볼 때에 정죄하는 눈빛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 청결은 죄에서 멀어졌고 그 안에 주님이 내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동안 전도 선교를 할 수도 있어요. 피스메이커. 여덟 번째로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에, 오해를 받을 때에도,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천국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천국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에 천국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천국 복음의 도를, 길을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본문에, 오늘 본문 2장 3절에 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분은 중풍을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쥐고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본다면 아마 이분은 전신마비가 온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서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그리고 네 사람이 그 병자를 병상에, 침대에 메워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과 같은 건축법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렇게 흙과 나무 혹은

하나였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육신의 연약함, 중풍병 고침 받기를 기대하고 나갔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병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풍병자의 죄만이 아니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라 했어요. 복수입니다. 원어에도 보면은 복수였어요. 중풍병자, 아픈 사람뿐 아니라 이 병자를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수고와 힘든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상을 맨 네 사람들, 그뿐인가요? 이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거 보면은 거기에 이 다섯 명 외에도 있었던 사람들, 아마 여인들 될 수 있겠죠. 힘없는 어머니나 할머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한 가지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들도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때에 거기 있던 소위 말하면 잘 믿는다 하는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이고 성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제 두 번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말이 이야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 지금 중풍병 걸려서 몇 년째 누워있는 이 사람 일어나시오 해서 일으킬 능력 여기 있는 사람 저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즉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뭐야, 하나님밖에 용서할 사람이 분이 누가 있다고 네가 감히 이렇게 말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때에 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죄인도 예수님을 앞에 나오면은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용서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죠.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그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쳤잖아요.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그 소위 뭐 전국을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그 분이 그런 집회를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해주는데 막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가만히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에 통증이 지금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나니까 목에 통증이 있었는데 목뼈가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났는데 내 마음, 이 몸속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것을 내가 느꼈다.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내가 기도를 받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봐라 내가 일어섰다. 막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친 병 중에 허리 통증이 있는 거 고친 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은 고쳤어요. 눈뜨게 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를 주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한 사람을 능력으로 고치시니 그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의심의 눈으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종일까 질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체면 학교를 다니신 분이 체면술이었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에 안 걸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건넜대요. 딱 보니까 건넜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우리의 그 죄, 이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힘드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걷지도 못하는 그를 이 침상을 들어서 이 고통과 수고를 다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은 그가 고침받고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줄을 믿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믿는 부모님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은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 가진 신분들이 주변에서 이끌어가야 돼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일은 정말 그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서 그를 스스로 오지 못하는 그를 상에 들고 메어서 예수님께 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이 되는 바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오늘 점심 공개하시는 우리 이상주 권사님 주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권사님 한 2년 몇 개월 전에 암에 걸려서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9번에 걸친 수술 그리고 한 번의 시술 이를 통해서 정말 매번이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만 갔을 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10년만 꼭 또 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0년만 살으시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오시고 구역장으로서 구역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점심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천국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아까 봤습니다.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혀서 오기가 힘들었어요. 돌아가면 돼요.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 오자. 사람들이 막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지붕을 통하는 길인데 그것이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 그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도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해서 중단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싫어.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제자를 삼아줬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침받았잖아요. 늘 자신감 없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 생겼어요. 제가 우리 저 교육부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오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날 저에 대해서 인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수줍은 하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에 제 입안이 다 마비가 된 것 같았어요.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긴장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없으면 그 병원은 오래가지 못해요. 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동시에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인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픈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의사와 간호원이 있는 곳이에요. 또 병원에 가면은 방문객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마지막 이 세상 갈 때에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길에 조금이나 힘이 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함께하며 위로하며 긍휼기는 이 방문객이 있는 것이 병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할 때에 환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아프신 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많은 일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우울해지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있어서 세상 사람 같은 그러한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가지고 완전한 사람만 찾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북에 미래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신자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잘못 살은 죄인들이 와야 돼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와서 바울처럼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시험 들면은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영적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영적으로 건강하기에 그 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교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회가 있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믿은 지가 오래됐고 성경을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가도록 그 상을 짊어지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잘 참으라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잘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영적 병원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법원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떤 것이죠? Guilty, not guilty를 판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고 이거 판결 가보려고 오신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밝혀요. 저는 재판장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령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옆에 나가서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나도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나도 과거에는 저랬고 나도 과거엔 그랬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 주신 것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오며 그들도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밖에 그들에게 없다는 이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문제 해결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 은혜롭게 감사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교회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 모인 천국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순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랄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 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네, 피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2: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1: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2: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령층이 볼 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2: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 또 할 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 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이 참 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라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봐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르케 아보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라피 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강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말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2: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피리케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피리케이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지요.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유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 책 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 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 제가 이 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라 하면은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조기에 발견만 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미 사기 말기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내 몸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해내고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암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암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이 많이 자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암도 문제지만 영적인 암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암이 자라지 않도록,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아방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이 이세벨 왕비를 취하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기근이 심하고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자가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에 모든 그 선자들을 다 모시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거기서 판가름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사라 신은 부부 관계입니다. 무슨 신이냐?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해주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 바알 신이요 아사라 신이요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만든 신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같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저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모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너희 신을 찾아라. 너희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지금 이 제단에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시간 신이 우리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신이 가짜 신이고 그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대낮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되기까지 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을 추며 또 온몸에 피를 내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신을 찾았지만은 그의 신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18장 3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의 제단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를 살펴보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여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3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랑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피 흘려 죽어 올려진 그 송아지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무언가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고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살짝 보니까 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고민에 빠져 계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따뜻한 차를 하나 타가지고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오전 내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고 슬픈 표정으로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슬퍼서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늘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타고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밍숭밍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저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네 통에다 물을 채워서 세 번 부었으니까 그 12통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12통에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물이 주의 말씀과 성결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십자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밥비라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세수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물에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아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바로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 주님의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37절 38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야웨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웨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웨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웨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웨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때까지 그들은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그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함을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 번제물이 타고 나무가 타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이 죄가 그 안에서 또 번식해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19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코로나19보다 6.8배 델타가 강해서 지나만 가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이제 또 감마라는 것이 나서 그것은 델타보다 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다 보급되어서 이 확산이 멈춰야지 우리가 정말 이 재앙에서 쉽게 벗어나가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재앙이 멈추고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번져서 자꾸 변해되고 변해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임에서 이 죄악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심판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평양 부흥회까지 가져왔던 이 부흥회 주역된 하디 선교사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고 한국에 찾아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1898년부터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을 다니며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내도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는 일에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도 하고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고민했을 그때에 마침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 일주일간 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원산에서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 하지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통회 자복하며 주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교만, 신뢰, 강박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 등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믿음이 약하여 아직 성령 강림에 체험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우월감,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널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런 우월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갖고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때온 성도들이 은혜받고 뒤집어지며 통회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을 덮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디로 잘못된 길로 갔든지, 나의 신앙의 제단이 어디가 무너졌든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오늘 여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실비치 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광복의 빛을 비추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2026년 8월 15일 맞이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일본의 그 치하에 36년 동안 많은 고난, 고생, 노예생을 같이 지나다가 81년 전에 해방이 됐죠. 그래서 제가 7살 때 해방이 됐는데 그때 저는 그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제가 8살 때 이제 현해탕을 건너서 이제 해방 직후 1년 지나서 한국에 왔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일본에 살 때에 조선징 능리구 쿠사이다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조선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 이 말이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참 마늘 먹고 또 김치 먹고 그런 그 일본 이민을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 노래도 모모다라우상 모모다라우상 그런 노래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군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참 참 노래도 배우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다닐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구덕 체육관이 있는데 그걸 온다 해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길거리 서서 고개 숙이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얼굴도 못 봤죠. 막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자유의 종소리 울린다 그런 노래를 배웠어요.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하면서 해방에 대한 감격과 참 감탄과 그런 가운데서 노래도 하고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것은 안익태 씨가 나중에 작곡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스코틀랜드 민요 있죠. 그 곡을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렀어요. 마르고 닳도록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고 이제 37세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언제 이제 50년이 되니까 이제 제가 37세 미국 와서 지금은 88세가 돼서 이제 2년 있으면 90세가 되고 또 얼마 있으면 또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제 8월 15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큰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또 지도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광야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를 거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나를 또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 이것이 그들에게 해방이에요. Pass over 그랬죠. 넘어갔다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들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과정은 pass over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유월절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 찬송가도 유월절 어린 양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도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하고 이렇게 광야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현재 지금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국호를 정하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왜 조선을 대한민국을 세우시는가? 캄보디아, 월남, 중국, 러시아, 미국, 카나다 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존재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이지요. 세교관, 또 개인의 정체성, 국가 간. 이것이 투철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철저히 어릴 때부터 이제 친어머니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애국자가 된 거예요. 근데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유틸리타리안이즘이라고. 이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이 좋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 로보암 여로보암 쭉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세울 때는 광야 교회로 세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지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내재적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죽이고 악한 일 할 때에 시편 51편을 보면 기도가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삼손은 왔다가 성령이 떠나고 범죄할 때에 사울도 성령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약에서는 내재적 성령 오순절 그 이후에 받은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에 있는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한 것이에요. 그래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 국민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국가를 뭐 월남을 중공을 뭐 러시아를 북한을 세우실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이 본에겐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인도 택하시고 교회도 또 나라도 민족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는 가나안 칠족속이라든지 아수리아든지 뭐 시리아든지 그 바벨론이든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어울려 살 때에 사사시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인도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의 짐으로 섬기고 이렇게 쾌락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미디안을 통해서 블레스를 통해서 고난을 주고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좀 편안하면 또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 짓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1945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겨서 뭐 이렇게 항쟁투쟁했죠. 항일투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1운동이라든지 참 유관순, 참 안중근 위대한 이 성각자들이 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먹히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악한 사상에 먹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진정한 해방은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율법 있죠. 선지자와 율법, 이 성경인데 이것을 저 노모스, 이 말은 노모스란 말은 분깃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게 청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말씀을 이 땅에 미국 땅에 와서 나눴어요. 나눠 가졌어요. 그 나눔을 받은 것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버드, 뭐, 그 프린스턴 신학하고 정치학하고 천재이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훈련을 잘 시키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인간의 존엄성, 예?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께 하는 정치, 아브라함 링컨이 게츠버그 어드레스에 연설한 것이 그거지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분단 국가로서 이북이 이렇게 우리를 침입했잖아요. 침입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죽음의 그 대가는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유엔이 미국이 3만 6천 명 미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나서 이렇게 해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원자탕 한 방 맞을 때에 그 34만 명이 사는 그 히로시마에 즉시 그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탄 딱 떨어지니까 8만 명이 즉시 죽었습니다. 또 누적 사망이 또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 거의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급을 하고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입게 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미국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올 때는 이민정책, 케네디의 이민정책으로 한국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한 목적은 안일하게 잘 먹고 잘 거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믿음으로 바로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까지 6.25의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사상전입니다. 사상전. 이 사상이라는 것은 thought crime인데 범죄, 사상적으로 이제 프랑스 또 독일, 영국이 이걸 정했어요. 이제 반 그 crime이란 말이에요. 사상 crime.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이건 반 국가 세력이라 해가지고 이제 척결하게 됐다 이런 뉴스를 그저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이 사탄의 역사는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어둠의 정사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악신을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괴롭히고 환란을 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악신이 와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가만히 뒀는데 누가 뭐 이제 벌레 균이 오게 합니까? 날파리 오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날파리 오고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박테리와 균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는 자기 미국 사람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원칙으로 말하면 몽골리안 인디안 어린 아이들 엉덩이 반점 있죠. 우리 조상들이 이 미국의 주인입니다. 또 로스앤젤레스도 미국 땅이 아닙니다. 알래스카도 미국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도 이렇게 흡수하고 알래스카는 10만 불 주고 러시아에게 샀잖아요. 알래스카 전체에 이렇게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8월 15일을 맞이해서 이 기도원 사사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300명이 뭐 권세가 있고 뭐 실력이 있어서 인간이잖아요. 횃불을 들고 빛을 비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진멸하고 오셔버렸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참 남한은 악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치, 예술, 문화, 방송국 다 쥐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 이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천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악한 사탄의 역사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상을 헤브라이즘이 아니고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의 선, 인간의 미, 인간의 아름다운 이것을 추구하는 헬레니즘 사상으로 있어 세속화된 물결로 흐르고, 또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오게 하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는 악한 사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모였을 때 헌터라고 하는 그 고려파 보낸 고려파 소속한 그 한부순 선교사가 직접 하는 일이에요. 그때 참석했으니까 한부순 목사는 뭐 평양에서 나가지고 평생 한국 선교하시다가 부산에 우리 이웃집에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한 거야. 일본 신 앞에 절하기로 총회가 가결했어요. 그러면 가결할 때에 가하면 예하시오 했거든. 예 조금 했다고. 그럼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요 한 부결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아니요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결됐거든. 그 징계로 하나님이 심판을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하듯이 김일성을 통해서 러시아 중공의 지원으로 한국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낙동강 하류까지. 그래서 이 무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의 대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처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민족을 가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냥 600만도 죽게 하고 그저 이스라엘을 홍수같이 쓸어가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셨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깨달으라 그 말이요. 깨달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매니페스토 헌장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7장까지 산상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의 성품이 personality 혹은 character라고 해요. characteristic 성품을 말해야. 그래서 온유라든지 마음 가늠이라든지 화평의 마음이라든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핍박을 받는 그런 태도, 화평케 하는 긍휼의 여기 적극적 긍휼의 여기라든지 이런 품성을 가지라 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 역할하라 그 말 아닙니다. 빛이다 이랬어요. 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NaCl 나트륨 그 성분이 있잖아요. 짜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 짜다고 하는 것은 리뎀션 어토너먼트입니다. 구속이요, 속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날이 그렇죠.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주님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도 봐요. 천국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해주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랬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의와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이런 현대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헬레니즘이 기독교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예, 본에겐 한 사람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로 맞이해서 죄에서 자유, 예? 또 민족적으로 자유, 억압에서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정말 자유의 사람이 돼.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게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헌법을 만든 미국, 또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 잘 고치잖아요. 끝도 끝도 없이 이 악한 세력들은 헌법을 고치면은 나중에 총 한 방 안 쏘고 적화가 돼요. 지금 그렇게 됐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교육가에게, 목사에게, 펜션도에게, 사업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르지면 소금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입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입니다. 촛불을 붙이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 멸망의 대상이고 죄인 중에 죄인 개수로소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면은 나는 빛으로 하나님 보세요. 비추는 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품성이 나오고 예수의 품성이 나오고 또 사랑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추라 그 말이요. 뭐 등불 들고 뭐 이렇게 뭐 어둠에 비치는 어느 철학과 같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2세를 위해서 3세를 위해서 미국에 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막 아무리 그래봤자 그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합니까?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합니까? 안 합니다. 성교비 좀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 2세, 3세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는 한 세는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다 갑니다. 한 10년, 20년 있으면 뭐 여기 우리 동네 3,000명 한국 사람들도 다 가요. 이제 올라오는 2세, 3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이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정치는 다르고 또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국 이 말은 그 사람, 그 백성을 케어한다. 그것이 애국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문화든지 또 이렇게 언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 그 목회를 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어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애국 캘리포니아 패트리오틱 클럽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우리가 이 애국 운동을 할 때에 접목이 있는 하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는 어둠의 세력편에 아무리 와이로 많이 받고 돈 받고 해도 절대 안 찍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선교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란서 같이 독일 같이 영국 같이 일루미나티 세력으로 프리메이션 세력으로 글로벌리스트로 이사 한 사람들이 물결에 세속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디펜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를 저는 힘쓰느라 그랬죠. 모여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이것이 8.15 맞이한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국가관이 바로 되고 세계관이 바로 되고 사상이 건전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나갈 때에 이렇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아도 여러분 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런 거 가고 설교 안 시키지 못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평생 설교 그저 진리대로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설교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은 설교 많이 안 했어요. 3분의 2는 티칭했어요. 남침례교가 세계 제일 큰 교단된 것은 티칭 많이 했어요. 예. 엑스포지털 서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빛으로 막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 되고 나가는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 이용하고 또 이렇게 SNS 뭐 AI 이용해가지고 이 전파해야 돼요. 말씀. 나이 많아도 해야 돼요. 90이 돼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이 땅 위에 정말 참 광복절, 정말 참된 죄에서 자유, 민족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렇게 애국자가 돼야 돼.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말 아래 되 위에 똑 덮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것이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전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좁은 길 가고 십자가 지고 가고 무엇보다 주님을 첫째 사랑하는 제자의 도를 걸으면서 오늘도 8월 15일을 맞이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 같이 앞으로 어떤 전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음이 올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조국과 또 미국에 사는 이 캘리포니아 다른 주 다 이렇게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 맞이해서 기념만 하지 말고 옷깃을 예매고 새로운 결심과 그저 이렇게 다짐을 해가지고서 행동 있는 애국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0: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레인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어제 기준금리가 오른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최고 수준으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프레드 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95%입니다. 전주와 비교해보면 0.19%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말씀드렸듯 4주 연속 상승세, 상승폭도 16개월 만에 가장 큰 것입니다. 올해 초말에도 모기지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난 2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6%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우려가 겹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만약에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그리고 지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금리를 적용해 보면 똑같은 30년 고정 모기지 론을 받았다라는 전제 하에 전체 페이먼에서 수만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를 놓고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을 아예 멸망시키는 선택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중동 전쟁이 다시 중대 분수령에 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들어가서 이란 정권을 멸망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인지 어쨌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이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이란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미국 내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스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무장관도 포함된다고 미 국무부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란 대표단은 전쟁 발발 전인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제한적인 규모의 이란 외교관들에게만 비자를 발급했고요. 입국 후에는 대표단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는 사실 전쟁 중이니까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할 것 같고 비자 자체를 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교정국의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뭐 오랜 시간을 끌거나 어떤 걸 요구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도 아주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제70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AEA와 북한 간 NPT 핵확산금지조약입니다.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 반대 6, 기권 14로 채택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AEA 총회는 그동안 연례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사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이나 공개정보만을 활용해서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발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해서 사실상 북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국방부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입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시작 하루 전에 대폭 축소한 뒤에 이 두 장관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급작스러운 훈련 축소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흔들림 없는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실 우리 관심은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요. 특히 한국 내에서 찬반 여론이 거세게 불붙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파병 속도 조절에는 나섰지만 미국이 기다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당초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합의에 맞춰 추진돼 왔는데 해당 일정이 미뤄지면서 별도로 외교장관 회담만 열리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이 밖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협의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한국 내 반대 여론 때문에 이건 역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추석 전에 민심을 살피고 정부의 뜻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 시각으로 어제 저녁 6시 반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라면서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좀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관련 소식 세 번째 세그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 주민들이 인구의 4배에 달하는 망명신청자 수용 계획에 반발하면서 투표를 통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상징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셔주의 작은 마을인 피딩턴 주민들인데요. 지난 15일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285, 반대 26으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인근 국방부 소유 부지를 개조해서 남성 망명 신청자 최대 1,256명을 임시 수용하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민자 수가 마을 주민 수보다 거의 4배나 많아 그에 따른 위험, 특히 범죄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정부 계획에 그래서 맞서겠다라고 한 것이죠. 한 마을 주민은 이건 피딩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전체의 문제다. 정부가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자치기구인 교구의회가 주도한 이번 투표는 네, 말씀드렸듯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하려는 상징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한편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이민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강한 감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계획을 되돌릴 뜻은 없다라고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겠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공평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문화장관도 다른 방법은 이미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규모가 커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고 역시 불공평하다면서 계획 수정 가능성은 차단을 했습니다. 영국 전체에 이렇게 망명 신청자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요, 특히 유럽의 주요국들이 정치적인 부담 또 극우 세력의 부상이라는 표면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같이 난민이나 이주민 수용 기조를 완전히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결속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구 절벽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유럽 다수 국가는 유소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 은퇴 인구는 폭증하고요. 사회 유지 자체가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듯이 역시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숙련 노동 현장의 빈자리를 난민과 이주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또 일할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고 연금 체계가 붕괴하겠죠. 당장 들어오는 초기 수용 비용, 뭐 주거나 교육, 그들에게 써야 되는 이런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노동 인구를 수혈해서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실익이 크다는 계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정치인이 난민을 안 받고 싶다라고 해도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1951년에 유엔 난민 협약을 맺었는데요.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박해나 전쟁을 피해온 사람을 생명의 위협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사법부의 견제가 꽤 강합니다. 난민을 제3국으로 보내거나 즉각 추방하려고 했을 때 자국 사법부나 인권법원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또 상징적이기도 하고 클 것 같습니다. 유럽 정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었죠. 그래서 인권보호, 인도주의를 핵심 가치로 세워왔습니다. 자, 난민 거부는 유럽연합의 이런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유럽은 지중해나 영합, 해협 등 광범위한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선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난민 문제는 물론 표를 잃기 쉬운 지뢰겠죠. 하지만 이런 난민 수용을 그래서 막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노동력 고사, 국제법, 인권체계의 무너짐, 이런 대가는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유연함을 유지하거나 완벽히 막지 못하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0: 자신의 경기 영상을 꺼내들며 이게 진짜 여성 스포츠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 스포츠 베팅 플랫폼인 노빅의 광고입니다. 공개 직후 바이럴이 되면서 조회수는 수천만 회를 이미 넘겼고요. 사실 뭐 반발이든 비판이든 이 신생업체인 노빅 입장에서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리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자,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데요. 오랜 시간 쌓아온 경기력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대체적이고요. 평생 자신의 기량을 완성하는 데 헌신한 여성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스포츠에서 성상품화를 둘러싼 논쟁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여자 선수들의 경기복으로 치마나 원피스 착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좀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관중과 스폰서의 관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는데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요. 같은 해에 규정 시행은 연기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치나 2023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이 TV 중계를 앞두고 여자 선수에게 치마와 민소매 상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참가 요강에 넣었다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바로 삭제했습니다. 2021년 비치 핸드볼에서의 논쟁도 있죠. 노르웨이 여자 대표팀이 남자 선수들과 같은 반바지를 입고 유럽 선수권대회에 출전했었는데 벌금 1,500유로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 선수들에게는 비키니 하의가 요구됐었고요. 그러자 국제적인 비판이 일어났고 국제 핸드볼 연맹은 그해 여성 선수들이 반바지와 민소매 상의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 자체를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나체로 등장하면서 여성 스포츠를 성 상품화하는 그런 광고도 있지만 최근에 유럽에서는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등에서 선수의 몸을 아래나 뒤에서 잡는 앵글, 또 착지 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장면 등을 피할 것을 주문하는 등 온전히 선수의 기술과 경기력에 좀더 집중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부터니까요. 바로 오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이 등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체육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대회조직위원회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나고야 긴조항에서 열린 크루즈 선수촌 환영 행사 식전 공연이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요토미는 1592년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린 인물이죠. 한편 5년 전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에서는요.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외벽에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 그러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차용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일본 측이 크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본과 한국 이렇게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클레버 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 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6: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난 2021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숙소단 건물 외벽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현수막을 걸었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항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왜 일본이 이러는지 조금 이상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일본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제지로 대형 태극기를 들지 못한 채 입국했습니다. 네, 한국 선수단 본진 122명이 아이치현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 주부 국제공항을 통해서 일본 땅을 밟았는데요. 인천공항 출국길에 깃대에 달린 태극기를 들었던 기수 신유빈, 탁구의 그 삐약이라고 하죠. 신유빈 선수 그리고 배드민턴의 서승재 선수는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는 태극기를 들 수가 없이 빈손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경찰과 공항 당국이 이 태극기를 드는 것을 제지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한체육회는 물론 항의를 했죠.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공항 보안 문제, 자체 규정 등을 들어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역대 주요 국제종합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다른 나라 그들의 국기를 들고 오는 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참 그렇지 않아도 아시안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숙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숙소, 특히 이번 주말에 태풍 상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비가 워낙 많았고요. 도쿄는 20몇일째 계속되는 최대 기상이변도 지금 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폭우로 컨테이너 단지 일대가 침수되어서 일부 선수단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국제대회인데 선수들을 이런 데서 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용 선수촌을 새로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지구 환경이라는 명분을 들었는데요. 그 명분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래서 호텔을 빌렸고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컨테이너 단지를 마련했는데 자 이렇게 호텔에는 약 9,000명이 크루즈선에는 4,000명이 컨테이너 단지에는 2,000명이 이렇게 분산 수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숙소가 특히 열악한데요. 21평 그 정도 되는 남짓 공간에 6명이 생활해야 된다고 하고요. 침대 길이도 너무 짧아서 농구 배구 선수들은 정말 힘들지요. 그리고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발생 시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상 흔들림이나 경기장 이동 시간 차질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개최지인 아이치현 그리고 나고야 시입니다만 이외에도 도쿄, 시즈오카 등 인근 여러 지역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산 개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선수단 또 취재진의 이동 동선이 극도로 길어지면서 교통수송체계가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만만치 않은 교통 혼잡을 뚫고 혹시나 경기 시간을 못 맞춰서 경기 자체를 못하게 되는 정말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에 한국 선수들의 목표는 3위입니다. 금메달 40개에서 많게는 45개 정도 획득하면서 중국,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를 달성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수영이나 펜싱, 태권도 같은 전통 효자 종목과 세대교체를 이룬 구기 종목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영은 최근 열린 국제경기에서 중국, 일본을 다 꺾고 1위를 하면서 정말 이번에 좋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싱은 세계 최정상급이잖아요. 오상욱 선수, 오상욱을 중심으로 남자 사브르, 그리고 여자 에페, 플레레팀의 무더기 메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하면 안세영, 안세영 하면 배드민턴. 네, 여자 단식, 복식, 혼성 복식 등 세계 1위권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서 최고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양궁 빼놓으면 안 되죠. 세계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리커브 그리고 컴파운드 전 종목 석권을 노립니다. 구기 종목에서도요, 특히 남자 축구 또 야구는 병역 문제가 걸려있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남자 축구는 대회 4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야구도 젊은 라이징 스타 위주로 구성된 대표팀의 연속 우승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네, 한편 이 병역 혜택에 대해서요.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시 부여가 되는데 아시안게임에서는 오직 금메달 1위를 획득했을 때만 병역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혜택 내용은 현역 복무 대신 3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은 이수하고요. 약 34개월 동안 해당 종목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정해진 의무 봉사 활동 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네, 한편 금전적인 보상도 네, 아시안 게임이다 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각 종목별 가맹단체 협회인 것이죠. 이 협회에서 수여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메달 색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리고 메달 따면 무조건 연금 평생 달달이 돈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뭐 은메달 이렇게 획득시마다 점수가 쌓이는 거고요. 그 점수가 쌓여서 몇점 이상이 돼야지 연금이 수령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최대 월 1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엘리트 선수가 되려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잠잘 때잠못 자고 먹고 싶은 거못 먹을 때도 있고요. 정말 땀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니만큼 이럴 때마다 일부지만에게 제기되고 있는 특혜니 뭐니 하면서 12조의 얘기들은 좀 접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들의 무사하게 잘 치러내는 경기 모습을 기대하고요. 1위는 아닙니다만 저는 현실적인 목표, 예, 종합 3위. 이걸 이뤄낸다면 1위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추가 파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시가전 훈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는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6월부터 평양 인근의 인민군 제60호 훈련소에 건물 10동을 새로 짓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2024년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기 전에 특수부대 훈련에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NK는 건물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해 볼때 주거나 사무시설이라기보다는 사격이나 침투 훈련을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군은 전국에 수십 곳의 시가전 훈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번 현대화 공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 침투, 그리고 시가전 경험을 기존 훈련 체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을 모티브로 추진되던 한 일본의 영화가 실제 암살범을 한국인 히트맨으로 설정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는 최근 제작이 무산된 아베 전총 한국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라는 반응 또는 배우가 거절을 해서 즉 영화 배우가 거절을 해서 제작이 무산된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8.

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페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3: 엄마, 별일 없죠?
4: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5: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18일 오전 청와대 연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 불기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하다라면서도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 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전쟁 파병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원유 수송과 관련해서는요.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며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들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기자회견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요.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옷이다라면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고뇌도 토로했는데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정말 콘크리트처럼 강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난 민심 이반에 대해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 언제나 국민은 옳다는 것이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지지층과 진보 진영 내 갈등에 대해서는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는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또 하나 큰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개혁과 통합을 위해 걸어갈 때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어제 발표한 전세계 성격차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이 전세계 성격차지수 GGI라고 하는데요. 이 순위에서 세계 145개국 가운데 10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입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기록입니다. 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경제활동 참여,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 생존, 정치 권한 등 4개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격차를 지수로 환산해서 이 성격차 지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0.693인데요. 1에 가까울수록 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으로 경제활동 참여 기회는 120위이고요. 교육 성취도 97위, 정치 권한 80위, 건강 생존이 그나마 높아서 34위에 있습니다. 한편 145개국 가운데 1위는 성평등 선진국 1위 아이슬란드입니다. 지수가 0.9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7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고요. 2위와 3위는 각각 핀란드, 노르웨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날씨만 놓고 보면 지난주와 이번주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산 느낌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요즘 송이, 능이, 표고 등 버섯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네,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으로 음식의 맛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최근에는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가운데는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질 못합니다. 버섯이 그래서 에르고티오네인에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 성분은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뇌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이건 인지 기능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뭐 이외에도 특히 신경계 기능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활용도가 높아서 일상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죠. 볶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것, 국이나 전골, 또 샌드위치에 넣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말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류에 따라 향이나 식감이 달라서 다양한 버섯을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일반 마켓에서 사는 경우는 절대 안심하시면 되지만 혹시 가을철 산행을 하시면서 야생버섯 종종 키우신다는 분, 식용버섯과 유사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닌 경우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단순하게 복통이나 설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이른 아침에는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걸치게 되는 그렇게 따뜻함이 좀 당기는 그런 시간에 버섯을 활용한 숲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요?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남녀의 몸속 장기가 늙어가는 속도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AI와 대규모 생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녀 데이터를 한 대 섞어 평균값으로 노화를 측정하다 보니 성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질병 위험 신호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남녀의 노화 기준선을 분리함으로써 미래 질병 예측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같아도 몸속 장기의 건강 상태와 노화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학계는 이를 생물학적 나이라고 부르며 AI가 예측한 생물학적 나이에서 실제 나이를 뺀 값을 생물학적 연령 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또래보다 몸이 빨리 늙고 있어 질병이나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AI 노화 시계가 남녀 데이터를 구분 없이 합쳐서 학습했다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 체계, 체지방이 쌓이는 부위, 면역 반응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평균을 내다보니 모델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거나 특정 성별에 편향되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남녀를 분리해 AI를 학습시킨 결과 노화를 이끄는 신체 엔진의 취약점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유전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간과 소화기 대사가 늙을수록 심근경색이나 고지혈증 같은 심장 대사 질환 위험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 장애가 면역과 대사 노화를 직접적으로 앞당기는 인과관계 역시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확인됐습니다. 반면 남성은 혈액 속 면역 대사체와 피부, 비장 MRI 노화 시기에서 유전적인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남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전신 만성염증에 훨씬 쉽게 노출되며 호르몬과 면역결핍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 경로가 더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예측에서는 성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도 인지장애를 앓는 환자의 뇌 MRI를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뇌 나이가 또래 기준보다 약 한 단계
2: 더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뜩이나 디젤류가 비싸니까 운송이라도 좀 빨리빨리 해서 공급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샨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운행 제한 임시 면제 조치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90일간 발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규정상 24시간 이내에 최대 14시간까지만 운행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서 운행 가능 시간이 16시간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피 장관은 단기적인 공급 차질이 화물 배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면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젤류는 대형 운송 트럭을 비롯해서 농기계와 건설 장비에서 핵심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운행 제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 내 정유시설 능력 부족 또 러시아의 수출 금지 등등으로 인해서 세계 디젤류 공급은 당분간 계속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의 의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시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쿡 애플 의장은 이달 초 애플 CEO에서 물러나면서도 중국 관련 대정부 업무는 계속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부부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해서 국빈 만찬을 갖는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경제사절단 구성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 수행단 이 선정 기준에는 미국과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지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확실한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되며 명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창업자도 미국 수행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만일 실행된다면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도발적인 신호로 읽히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매겨서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데다가 비아디는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D 창업자가 실제로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 수행단에 최종 포함될 경우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됩니다.
1: 9월 18일 오늘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건물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그 뒤로도 수십 년이 걸렸죠. 주춧돌, 네, 길을 놓는 일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세우는 일도 결국 이 돌 하나를 놓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창한 일일수록 그 작은 시작이 단단한지 살펴볼 일입니다. 네,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잘 아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0: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여러분 곁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세훈이었습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5: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5: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5: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10: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9: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10: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9: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친구가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다시 악화하자 다시 군사 공격 카드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YTN이 전해드립니다.
5: 이란과의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끝날 거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재개 결정을 중간선거 전에 할지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6: They're getting decimated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 call we want to make a deal. They're not ready yet, I don't think, but we could have a deal anytime we want.
5: 경제 고립 작전에도 이란이 버티기로 맞서고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군사 공격 카드를 또 꺼낸 겁니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 책임론을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7: Operation Epic Failure in Iran that has increased gas prices on everyday Americans and further burdened them economically.
5: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6개국 지도자를 만나 이란 전쟁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 대표단에게도 이례적으로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미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주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유조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이란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싣고 텍사스주 갤버스턴으로 향하던 프로스페리티호는 지브롤터 해협 통과 중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실 시스템에 침투한 공격자들은 엔진 냉각수 흐름을 줄이고 엔진 회전 속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료 및 엔진오일 탱크 기능도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스페리티의 관리 업체는 미 당국이 선박에서 사이버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정상 운항을 승인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를 향해 운항하던 LNG 운반선 코하쿠도 지브롤터 해협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안경비대와 FBI 요원들로 구성된 전문팀은 지난달 이 두 선박이 멕시코만에 도착한 뒤 직접 승선해 시스템 피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공격 장소와 선박의 목적지 등을 감안해 이란이나 이란과 연계된 세력의 주요 해상 수송로를 교란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브롤터 해협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주요 항로로 하루에 약 30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또 미국 당국은 사이버 공격이 미국 항구에서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박의 엔진과 항법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충돌이나 폭발, 기름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안경비대 사이버사령부에 따르면 선박의 엔진과 추진, 항법 등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선박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243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F-35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F-35 전투기 판매 승인에 대해 걸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나토 이외 주요 미 동맹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우디의 본토 방어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미군과 기타 지역 나토 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의 주요 항공사이자 제재 대상인 마한 항공이 여러 해외 노선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마한 항공은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앙카라행 노선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며 오만 무스카트 노선은 지난 17일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여행사에 보낸 통지문에서 마한 항공은 튀르키예와 오만 항공 당국과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오만은 미국의 군사 경제 압박을 우회할 수 있는 숨통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마한 항공의 이런 조치는 미 재무부가 이란 정권의 무기, 인력 수송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란의 항공 부분을 지원한 튀르키예 회사 등 36개의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미국이 올 2월 이란의 초등학교와 체육시설을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170여 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이 폭격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엔 이란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은 18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전쟁 개시 첫날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를 타격한 공습으로 13살 미만 어린이 123명을 포함해 총 15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란 중부 라메르드의 스포츠센터와 주택가를 겨냥한 두 번째 공습에서도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22명이 목숨을 잃고 1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인 인명피해나 민간시설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미군은 타깃이 군사 목표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학교 타격이 오래된 표적 데이터를 사용한 데 따른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촘촘한 경제 제재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 속에 국민을 결집하고 국가적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테헤란 시내에서는 잠파다, 이란을 위해 희생, 이렇게 잠파다로 명명된 군사 퍼레이드 형식의 반미 관제 시위가 열렸습니다. 국가 방위 및 군사훈련 자원자들은 전투복 차림으로 깃발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은 히잡 차림으로 총을 손에 들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짓밟았고 곳곳에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날 3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해상 무역이 차단되자 육상, 국경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과 시간이 걸리는 통관 절차 탓에 국경마다 트럭이 수 킬로미터씩 늘어서는 등 병목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전 이란은 연간 1억 8천만 톤에 달하는 무역 물동량의 80% 이상을 해상 운송에 의존했습니다. 미군의 봉쇄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이 본격화되자 이란의 비석유 부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150억 달러, 수입은 26% 감소한 17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백길이 막히자 이란은 튀르키예 등 7개 인접국과의 육상 국경으로 무역 통로를 틀었습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튀르키예와 양방향 무역액은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적으로 향하던 토고 국적의 유조선을 공격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피격당한 유조선이 화재가 발생한 후 정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산화 공보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도 토고 국적의 유조선 트렌드호가 미군에 속아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어떤 침략자의 통행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려는 유엔 안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어제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란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코앞까지 공격을 확대하자 폴란드 총리는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시설 공격이 거세질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그렇게 된다면 차원이 다른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국경 근처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주유소 등을 겨냥해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인기 한 대가 폴란드 국경 약 4km 앞까지 접근했다 추락했는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공항이 폐쇄되고 전투기까지 출격했습니다. 핀란드는 발트해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 지원을 받아 해저시설 공격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핀란드군과 경찰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는 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를 특정해 검문하고 납포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9: In the past two or three years, we've had several incidents in the Baltic related to the damaging of critical underwater infrastructure. So we have to be ready for when the next event happens.
8: 우크라이나를 돕는 EU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미확인 드론 등을 통해 자국을 겨냥한 복합 공격을 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확인된 뒤 독일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러시아 총영사관 등을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상페테르부르크 독일 영사관을 없앤 러시아는 유럽에도 공개 경고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큰 비용 없이 전쟁을 배우고 돌아간다며 태평양 안보에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 상당수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안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내 미군 기지 건설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친구 카롤 라브로스키 폴란드 대통령의 대담한 리더십 덕분에 폴란드에 미 육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라고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성사되면 위치가 아주 조만간 발표될 것이며 위대한 미국과 폴란드 동맹의 역사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스키 대통령은 폴란드는 미국과 국방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1: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엄마, 별일 없죠?
5: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6: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연방법원이 남가주에서 연방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민단속 요원이 체포영장 없이 민사상 이민체포를 하려면 먼저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대상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연방중부지법의 멘사 프림퐁 판사는 예비금지 명령을 통해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4일 정책 경보를 통해 시민권 취소 관련 정책 매뉴얼을 수정했습니다. 개정 지침은 즉시 시행됐으며 당초 25일까지였던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은 단순히 이민서비스국의 행정결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시민권 취소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에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시민권 취소 사유로는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거나 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민서비스국이 이런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사건을 시민권 취소 절차 대상으로 판단하고 회부할지 구체화한 것입니다. 시민권이 실제로 취소될 경우에는 귀화 당시로 소급해 시민권을 잃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것이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된 경우 관련 가족의 시민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사실 누락이 있었던 한인 시민권자는 자신의 과거 이민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사실 누락, 어떤 것까지 범위가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지금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이민자들도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전역의 판매세가 10월 1일부터 0.5%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100당 기존보다 50센트의 판매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0: 인상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 발의한 매저 ER 승인한 것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한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평가는 6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58.9점에서 2.3점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의 독립운동 기여가 66.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의 역사적 역할이 오늘날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59.4%, 한국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인사회와 그리고 한국과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경제, 문화, 인적 네트워크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과거의 공헌에서 현재와 미래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 200명의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주민 발의안 40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최근 공공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주민 발의안 40, 프로포지션 40에 대한 찬성은 52%, 반대는 46%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프로포지션 40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난 5월보다 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 발의안 40, 프로포지션 40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면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신탁에 최대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LA 한인사회 최대 축제 제53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LA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행사를 알리고 한인타운의 축제 분위기를 돋구는 배너가 타운 중심 올림픽가에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LA 한인축제 최대 하이라이트인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올림픽가를 따라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명문대학 3곳이 포브스가 발표한 2027 최고 미국 대학 순위에서 탑1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6위, 칼텍의 7위, UC 버클리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UCLA도 12위에 올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포브스는 올해 1,600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명성이나 입학 경쟁률보다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졸업 후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평가에는 졸업생 임금, 학자금 부채, 투자 대비 수익률, 학업 성취도, 졸업 후 리더 배출, 재학생 유지율 등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1위는 MIT 공대였으며 프린스턴 대학교가 2위, 하버드 대학교가 3위, 컬럼비아가 4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탠포드, 칼텍, 예일, UC 버클리, 벤더빌트 대학교가 1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가운데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10위권 밖을 한번 봐도 뭐 캘리포니아 대학들의 선전 눈에 띕니다. UCLA가 12위, UC 샌디에고가 22위, USC가 26위,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가 25위에 올랐으며 UC 데이비스가 36위, UC 얼바인이 37위에 오르는 등 UC 계열 대학이 상위권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공립대학 시스템인 UC가 대학 입학 사정에서 SAT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의 공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학 과목에서 신입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험 제도 입을 둘러싼 논의가 UC 이사회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입학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C 이사회는 SAT 재도입 여부를 놓고 첫 공개 회의를 지난 16일에 열었습니다. UC는 앞으로 수개월간 표준화 시험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대학 학업 준비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논의의 주요 배경, 신입생들의 수학 성적 하락입니다. UC 계열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해서 학생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교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물절약 정책이 한 단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일부 상업시설에 있는 비기능성 잔두에 물 주는 것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물절약법 AB 1572에 따라서 식수를 이용해 비기능성 잔디를 관리하는 행위가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첫 단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의 비기능성 잔디가 우선 대상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는 상업, 산업, 기관용 부동산, 2029년부터는 주택소유주협회가 관리하는 공동구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상가 및 오피스 건물 주변에 장식용 잔디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시설 소유주와 관리업체들은 앞으로 잔디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물 사용이 적은 조경으로 바꿀 것인지 검토해야 됩니다. 한국 계좌와 부동산, 증여, 상속, 은퇴 및 자산관리 문제를 한자리에서 짚어보고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는 텍스 자산관리 특별 세미나 오렌지 카운티 행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얼바인의 하얏트 하우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세무, 법률, 자산관리 전문기업 JC1그룹이 한국일보와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 좌한청 대표는 해외자산신고, 소득세 절세, 은퇴, 증여, 상속 설계, 한미 크로스오버드 텍스 플래닝 등 한인들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세무, 재정 문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지난 주말이었죠. LA 아로마 센터에서 열렸던 LA 지역 세미나에서는 행사장이 만석을 이루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LA 세미나 참석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한자리에서 상세하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었으며 평소에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가 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949-553-1110, 949-553-1110, 또 보다 자세한 이메일이나 이런 웹사이트 사전 등록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기후예측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예보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전국이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강력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을부터 연말까지 북부주들과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최북단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콜로라도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일부 남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보일지 예측하기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해양대기청은 밝혔습니다. 반면 강수량 전망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중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넓은 지역과 플로리다 주변 남부주들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태평양 북서부와 오데오 일부 지역은 건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이른바 슈퍼 엘니뇨로 기록될 확률이 75%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3: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재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회견을 가졌죠.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2: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야당이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연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2: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3: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2: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번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하는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입니다.
5: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5: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7: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5: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8: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5: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3: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14: 99센트부터라고요?
13: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15: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3: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16: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17: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6: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17: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6: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1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9: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9: 진짜 감쪽 같네.
20: 역시 렌트웨이야.
1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안전장치 필요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인식 차이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에 해를 끼칠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 중국은 AI가 소요를 부추겨 기존의 통치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만남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국의 AI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 필요성에 회의적인 편이지만 오픈 AI와 앤스로픽 등 미 업계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AI 논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행동하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AI가 정치, 이념, 안보와 공산당 중심의 통치 질서에 미칠 위험에 비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 친이신 부장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적대 세력이 AI를 이용해 유언비어를 대량 생산하거나 인지전을 벌이고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당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차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될 양국의 AI 대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의 고위급 협상을 이끄는 스카페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번 주말 만나 무역, 경제 현안과 함께 AI 의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양측 간 논의가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오는 22일 양국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이 통신은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첫날 22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여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24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보다 이틀 빠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 측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며 그 외 다른 각국과의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며 유엔 총회에서 일반 토론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양국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일 간 대중국 정책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미중 정상이 일본으로서 달갑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일본 패싱을 막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 전 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은 앞선 보도에서 일본 측은 관세, 첨단 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거래가 일본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며 미중 관계 밀착이 일본의 안보 및 경제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고 일본 정부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넉 달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공항에 직접 나가 시진핑 주석을 맞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후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정상을 주로 백악관에서 맞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은 집권 2기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환대에 대한 보답이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2: President Xi is coming with his beautiful wife, but he is coming on September 24th and we're going to have a state dinner.
1: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중국 제품의 7.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려다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관세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외교 수장들도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두 정상의 백악관 난판의 새로운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 AI 안전성 문제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정상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부정적인 만큼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2: We're leading China in AI. They want to keep it that way because whoever wins, AI wins.
1: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제기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란 전쟁과 무역 갈등 같은 현안들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갈등을 관리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거란 전망도 작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수장이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에는 준회원국 제도가 없는 데다가 법적 틀을 만든다고 해도 회원국 전체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서 절차에만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조약에는 정회원 자격만 규정돼 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 국가가 아닌 만큼 일단 회원 자격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려면 유럽연합 조약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조약 개정 절차 뭐 상상만 해도 매우 복잡할 것 같죠. 조약에 준회원국 지위를 신설한 뒤에는 또 캐나다를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국의 비준 절차까지 고려하면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준회원국이 될 때까지는 짧으면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에서는 캐나다에 유럽연합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안에 상당한 회의론이 있습니다. 한 유럽연합 외교관은 이 제안을 내놓은 것이 다소 무모하다고 평가했고 다른 외교관 역시 공허한 구호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양측은 모두 인공지능, AI, 에너지 안보,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북극에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력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체결된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조차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국에서는 아직 비준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디언은 양측이 앞에선 무역 확대를 외치지만 그와 모순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수장 폰데 라이언이죠. 그리고 조기 사임설이 끊이지 않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2027년에 물러날 것이라며 내년 10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지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가르드 총리는 아일랜드와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10월에 떠나냐라는 질문에는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임기 10월까지는 라가르드 총재 임기인데 그 전에 조기 사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2년째 방치돼 왔던 북중 접경 신압록강 대교에 차량 행렬이 줄지어 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형 건물용 공조 설비와 번호판 없는 승용차들이 여럿 식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10월 정식 개통에 앞서 시험 통행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3: 중국 단둥 신압록강 대교가 바라보이는 길가에 번호판 없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미니버스를 비롯해 승용차도 여럿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의 오프로드 4륜 구동, 제일자동차와 일본 도요타가 합작 생산한 SUV, 장성자동차의 픽업트럭 등 구체적인 차종도 식별됩니다. 세관청사 앞길엔 대형 화물차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포대나 나무상자로 감싼 건축자재와 대형 건물에 들어가는 공조 설비도 눈에 띕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오후에 목격된 차량 행렬이 해가 진 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신압록강 대교를 건넜다면 사실상 완공 12년 만에 첫 통행 사례가 됩니다. 일각에선 시험 개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단둥 세관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통관과 검역, 출입국 심사 등의 절차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만큼 임시 통행이나 차량 수출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북한 세관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마감 공사용 자재 수송과 차량 반입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4: 4천억 원이 투입된 신압록강 대교에 이어 북측 청사까지 지어주기로 한 중국이 건설 장비와 관용차마저 대주는 정황으로도 풀이됩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 앞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탈북민 여성이 어제 하원 청문회 출석해 대북 정책의 인권을 핵심 요소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민 데보라 최는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처형 과정을 가족이 맨 앞줄에서 지켜보도록 했고 어린이들도 보게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2004년 친구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난 뒤 탈북을 결심했다며 죽을 수 있는 걸 알았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갈망이 두려움보다 강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간혹 중풍이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침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환자 상태를 진단해보고 상황에 따라 911을 부르거나 병원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중풍이 오신 줄 모르고 많이 피곤하여 한약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단을 해보면 중풍이 TIA로 살짝 오고 지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TIA를 경험한 사람은 보통 3년 안에 다시 중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시는 반면 피곤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환자분들 경우에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중풍 후에 어깨의 견관절이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갭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치료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풍이 오면 처음부터 편마비가 온 팔에 암슬링을 하여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보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둘째, 중풍 후 손이나 팔이 안쪽으로 굽혀져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효과가 느립니다. 셋째, 중풍이 온 후 여러 가지 검사로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시간이 길면서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환자분들은 장시간 동안 걷지를 못하여 발이 말발굽 모양으로 밑으로 처져버린 경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 간혹 스탑사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은 중풍 환자분들이 인도로 걸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사의 직업 때문인지 유심히 보면서 저분은 내가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정말로 차에서 내려 명함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8번에 나누어 중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4: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3: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4: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3: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4: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3: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4: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3: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AM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9월 18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연방법원이 남가주에서 연방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민단속 요원이 체포영장 없이 민사상 이민체포를 하려면 먼저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대상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판사는 이민법 위반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장을 발부받기 전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에는 당시 알려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과 상당한 이유를 체포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남가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 거리 등에서 이민 신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연방 요원들이 영장 없는 체포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이민서비스국에 영장이 있는 체포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체포까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이민자와 가족의 미국 내 생활 기반을 도주 가능성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하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직장, 배우자 등 지역사회와 연고를 무시하고 도주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남가주 미국 시민자유연맹 그리고 퍼블릭 카운슬 등이 지난해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연방정부가 영장 없는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도주 가능성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은 아니며 정부가 실제로 불법적인 체포 정책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고 획득하는 이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민서비스국이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사건을 시민권 취소 절차 대상으로 판단하고 회부할지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 사실 누락이 있었던 한인 시민권자들은 과거에 자신 이민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떤 게 허위 정보였고 어떤 걸 누락했는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LA 카운티 전역의 판매세가 오는 10월 1일부터 0.5%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물건을 살 때 $100당 기존보다 50센트의 판매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 발의한 이 매저 ER 찬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세 인상 괜찮다라고 투표한 것입니다. 매저 ER은 LA 카운티 내 과세 대상 소매 판매에 0.5%의 카운티 판매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2031년 10월 1일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카운티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공공보건 등 필수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병원과 클리닉, 사회안전망 의료기관 그리고 공공보건 프로그램이 주요 대상입니다.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수억 달러가 노숙자 지원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 200명의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뭐 부자세 뭐 이렇게 불리고도 있죠. 이 주민 발의안 40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최근 공공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주민 발의안 40에 대한 찬성은 52%, 반대는 46%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발의안 40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난 5월보다 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보다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주민 발의안 41과 42도 각각 51%, 54% 찬성 여론이 나타나면서 억만장자세를 둘러싼 주민 투표 구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민 발의안 40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이면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신탁에 최대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주정부 공식 분석에 따르면 이 세금으로 수년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일시적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확보된 재원의 90%는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나머지 10%는 교육, 식량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억만장자들의 이탈이나 자산 이동으로 인해서 매년 수억 달러 이상의 기존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반대 측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사업 비용에 더해서 새로운 부유세까지 도입하면 자산가와 기업의 타주 이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세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 억만장자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체스워스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이 메트로 버스를 들이받은 SUV의 여성 운전자는 약물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체스워스에서는 어제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0: 오늘 새벽 롱비치에서 휠체어를 탄 남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롱비치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동쪽 제7가오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에서 BMW 차량이 휠체어를 탄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상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끝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휠체어가 나뒹굴고 있었으며 목격자들은 흰색 세단 차량이 사고 직후 남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인근 교차로에서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흰색 BMW 차량을 발견하고 성인 남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익스포지션 파크 인근에서 경찰 순찰차와 다른 차량이 충돌해 경찰관 2명을 포함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직후 37번가와 웨스턴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경찰관들은 긴급 출동 지령을 받고 이동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앞부분이 파손된 어두운 색상의 SUV와 운전석 측면이 크게 부서진 경찰 순찰차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 2명과 SUV에 타고 있던 승객 등 총 3명이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부상 정도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이 지난 화요일 체스워스에서 시내버스인 메트로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레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시미밸리 거주자인 36살 베일리 린 리오스를 음주 및 약물 운전,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오스는 지난 화요일 오후 5시쯤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채 데소토 에비뉴를 역주행하다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로드 오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메트로 166번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가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승객들이 튕겨나갔으며 46살 다니엘 카스티오와 31살 게이지 웨이다 등 승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사고 당시 리오스가 약물에 취해 있었으며 차량 내에서 마약류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리오스는 과거에도 약물 소지와 면허 정지 상태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400만 달러 이상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제 체스워스의 세인트 존 유즈 성당 밖에서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참사로 희생된 5명이 목숨을 기리는 엄숙한 촛불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지역 주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서는 성가대의 추모 연주석에 음주운전 차량의 버스 충돌 사고로 숨진 승객들, 그리고 이 사고를 취재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MBC 방송의 기자 엘리아나 모레노와 조종사 조지 마르시니오, 지상에서 변을 당한 에디 구티에레즈 메이아 등 5명이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유가족과 동료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성당 밖에 마련된 희생자들의 초상화가 담긴 임시 추모비는 이번 주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사우스 LA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콤턴 남동쪽 지역, 지하 약 8마일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콤턴을 비롯해 사우스게이트, 벨플라워, 롱비치 등 인근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은 파라마운트 고등학교의 교사인 56살 모이세스 가르시아를 아동 성학대 소지 혐의로 어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르시아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으며 학교 관계자들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협조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이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와 관련된 인물이 연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항고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남부 해안 도시들의 큰 피해를 남긴 허리케인 마리아의 여파로 더그 체피 오렌지 카운티 수석위원장이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체피 위원장은 당초 부의장의 요구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정부 재산 피해 규모가 연방재난관리청의 지원 기준선인 1,5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최종 집계 결과가 나오면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해안가 주택과 해변, 방파제 등이 파손되고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으며 다가오는 겨울 악천후로 피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데이나 포인트와 라구나 비치, 산클레멘테 등 지역 도시들도 자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으며 카운티는 다음 주 특별회의를 열어 이번 폭우령을 공식 비준하고 주지사 시를 거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19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5: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 뭐 쿨 이런 말 신조어긴 한데 그래도 딱 와닿죠.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가 어딜까요? 종로 3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에이? 그 지저분한 곳이?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많이 달라졌어요. 네.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로 선정됐습니다. 또 LA 차이나타운도 세계 4위 쿨한 동네에 올라서 미국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여행 문화 매체 타임아웃은 전 세계 지역 전문가와 편집진의 평가를 바탕으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곳을 발표했습니다. 음식과 음료, 밤문화, 문화, 독립상점, 거주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음식과 음료, 밤문화, 문화, 독립상점 딱 요것만 들으면 종로 3가 아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시죠. 1위 서울의 종로 3가입니다. 종로 3가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이 공존하는 곳으로

카가야, 콜롬비아 보고타 차피네로 알토, 일본 도쿄 고엔지, 캐나다 세인트 캐서린스의 다운타운, 이탈리아 로마 에스퀼리노가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도시들 이름 들으시면 언젠가 들어봤다라는 도시들 많죠. 이 가운데 종로 3가가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좀 신기한 일이네요. 타임아웃은 이번 선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했습니다. 코스코 많이들 가시죠. 주말 되면 아유 이번 주말에 또 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코스코 가면 뭐 물건도 많이 사는데 아 왠지 배 안 고픈데도 핫도그는 하나 먹어야 될 것 같고 피자 슬라이스는 하나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코스코도 이제 SNS에 홍보를 하네요. 제가 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코스코 직원 두 명이 푸드코트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뭘 추가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코스코 푸드코트에 친숙했던 메뉴가 한정 기간 동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02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추러스, 2020년부터 자취를 갖춘 컨비네이션 피자, 이 두 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라고 지금 뭐 SNS상에서는 한창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특히 컨비네이션 피자는 페퍼로니와 소시지, 각종 야채가 푸짐하게 올라가 큰 사랑을 받았던 메뉴인데 2020년 이후에 자취를 감췄죠. 이번에 재출시되는 메뉴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미국 내 코스코 푸드코트에서만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코스코에서 햄버거도 팔았던 거 기억 혹시 아십니까? 네, 남가주까지는 오지 않았는데요. 일부 몇몇 도시에서 햄버거를 팔았어요. 그런데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서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반발이 심했던지 햄버거는 스리슬쩍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연방중소기업청 SBA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7A 대출 심사 문턱이 오는 10월부터 한층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은 더 많은 자기 자본, 더 충분한 현금 흐름을 입증해야 하고 대형 인수 거래에는 추가적인 회계 검증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SBA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대출 운영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업체 소유권 변경 거래를 신규 사업체 인수, 사업 확장, 기존의 오너 지분 인수, 종업원 지주제, 협동조합 거래 등으로 세분화하고 거래 유형에 따라 상환 능력과 자기자본 요건을 달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인자선단체인 한인커뮤니티재단이 LA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갈라 행사를 통해 15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남가주 한인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인커뮤니티재단은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첫 갈라 행사에 한인타운 한인사회 주요 자선가와 비즈니스, 금융, 법률, 예술 엔터테인먼 분야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총 150만 달러 기금을 조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각계의 다민족 지도자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정치, 경제 문화를 배우고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민족 지도자 한국 연수 행사가 올해로 20회째를 맞아서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밝은 사회운동 LA는 올해 연수에는 선출직 시의원 2명과 정치인 보좌관 3명, 고위공무원 2명, 교육행정가 2명, 관선 변호사 1명 등 다민족 지도자 10명이 참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등 캘리포니아에서 기존 주택의 차고나 뒷마당에 별도 주거공간을 추가하는 ADU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한인건설협회가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캘리포니아 한인건설협회는 오는 26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부에나팍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일반 한인들을 위한 ADU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 등록은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ADU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보험 재정인 협회가 한인 기업인과 상공인을 위한 2026 네트워킹 골프 토너먼트를 지난 16일 리버사이드 오코리 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0: 오늘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탑 50, 탑 50 가운데 상위 몇 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놀랍죠? 트레이더조 할로윈 토트백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오전이라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 트레이더조 토트백 역시 인기는 인기인가 봐요. 이 2달러 99센트짜리 토트백 인기가 엄청나죠. 이번에 할로윈 특별판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영장 없는 무차별 이민단속 체포 제동 걸렸다라는 소식, 그리고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 대학에 캘리포니아 대학 세 곳이 탑10 안에 들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3가 세계에서 가장 쿨한 통내 1위로 뽑혔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4: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8: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0: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AI 업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AI 위험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AI 규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는 데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AI 규제를 주장하는 후보를 겨냥해 AI 업계가 슈퍼팩을 통해 거액의 선거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총기업회도 이래서 냅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계도 변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은 최우선 격전지로 꼽히는 하원의원 선거구 세 곳에서 AI 규제 문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한 고위선거 전략가는 AI에 대한 우려에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I 업계 돈이 선거에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AI 업계와 밀접한 슈퍼팩, 리딩 더 퓨처를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이 최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감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하원의 감독위원회는 연방정부 전반을 광범위하게 감시, 조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특히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조사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구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는 각종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최소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사업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위 제러드 쿠시너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구의 공화당 소속 라틴계 의원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광고를 찍어 방영키로 했습니다. 마리아 엘라이자 셀러자, 스페니쉬라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이 연방 하원 의원은 유튜브로 30초가량의 이런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셀러자 의원은 백악관을 배경으로 찍은 광고에서 대통령, 당신의 이민 단속 노력 중 일부는 과도해졌다라고 지적하고 당신이 백악관에 보내는데 2024년에 힘을 보탰던 바로 그 히스패닉들이 오늘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의 광고를 내보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아웃도어 단체와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정헌법 2조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정말 힘든 싸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수정헌법 2조를 보호할 것이라며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인프라 피격으로 디젤 공급난이 가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디젤 가격 통제를 위해서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설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팀 버쳇 하원 의원은 최근 미국 내 디젤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디젤 수출을 한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존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디젤 수출 금지 방안 검토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수출 금지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행정부가 최근 들어 종전보다 누그러진 태도로 바뀐 것으로 볼만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자국 내 물량 확대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결국 에너지 기업들이 가격 변화에 맞춰 공급 물량을 줄이면 장기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가격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텍사스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목숨을 잃었다며 유가족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 숨진 임산부 티에라 워커 유가족은 샌안토니오 소재 주 1심 법원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 주정부 관계자,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워커는 2024년 임신으로 인해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자간전증, 이른바 임신중독증을 앓자 수개월에 걸쳐 임신 중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대신 상태가 나아질 것이란 조언만 한 뒤에 워커를 자택으로 돌려보냈고 마지막 내원 후 이틀 만에 워커는 37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원고 측은 워커가 임신 기간 중 어떤 시점에서든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021년 태아의 심장에 뛰는 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백악관은 랜스 슈로이어에 대한 이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지명 철회를 발표했으며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슈로이어는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으로 이 지역 연방상원을 지낸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임 고문을 맡은 측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슈로이어를 지명하면서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 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마약 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자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 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국토안보 정부 업무위원회 위원장 랜드폴 의원은 아직 슈로이어에 대한 인준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이민세관단속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10년 넘게 상원 인준을 받은 국장 없이 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덴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이사진과 뜻을 같이 해 투표하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직후 로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케빈에게 이사회와 함께 투표하는 게 낫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을 설득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설득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차피 혼자서는 표결 결과를 바꿀 수 없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표결 전 워시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며 케빈은 열심히 일한다라고 언급한 반면 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정치적이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이거나 정치인이 앉힌 사람들이라며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올린다? 아니다. 트럼프가 최대한 나쁜 성과를 내도록 만들려고 올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1% 이하로 대폭 낮추지 않으면 미국 무역의 상당 부분을 끊어버리겠다는 별도의 최후 통첩도 내놓았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어제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10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0: 3년 2개월 만에 미국의 기준 금리가 올랐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발표 당일엔 하락 마감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금리 인상 결정으로 만성적인 위험 요인이 해결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절충점을 잘 찾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2주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하락한 것도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밖의 감소세를 보이며 물가 안정과 함께 연준의 양대 책무로 꼽히는 고용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노동시장이 탄탄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0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tighter mortgage rates, tighter credit card rates, all of those things are going to start to show up even more than we thought before.
0: 한 술 더 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체뱅크는 10월과 12월까지 올해 총 3차례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잘 버텨온 미국 경제가 4분기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행과 수탁기관에 등록된 중국 투자자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 6,180억 달러였습니다. 2013년 11월 최고치 1조 3천억 달러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움직임은 중국 당국의 외환 보유액 운용 방식 변화와 세계 경제 대국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했습니다. 또 미중 간의 경제적 지정학적 디커플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높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경제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95%로 전주 대비 0.1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4주 연속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주간 상승폭으로는 1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7%선에 바짝 다가선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두 번째 시작된 직후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AI,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대규모 채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기술 분야 구직자 2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포럼 공식 순서가 시작되기 한두 시간 전부터 행사장을 찾아서 차량과 로봇 그리고 실물 AI 등 부스를 돌면서 현대차 제품과 기술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이 관세 등 시장 보호 장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자동차가 유럽과 비슷한 속도로 시장에 밀려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뉴스 사장은 산호세에서 열린 이 포럼에서 영국은 무역 장벽이 없어서 상위 판매 차량이 모두 중국 브랜드라며 미국도 일정 조건이 없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교 명예 교수가 미 연방의회가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앞으로 1년 내에 마련하지 못하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최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른 AI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힌턴 교수는 의회가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여유 시간에 대해서 아마도 1년쯤 될 것이며 1년보다 많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지능이 언제 등장할지에 대한 예측을 보면 예전에는 30년이니 50년이니 했다가 앞으로는 10년, 20년이다 라고 최근에는 내려왔다며 요즘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몇 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I는 이제 AI가 더 나은 AI를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를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고 부른다며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최근 발생한 이른바 허깅 페이스 사건에 대해서 작은 체르노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허깅 페이스 사건은 오픈 AI의 AI 에이전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상대로 해킹을 벌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인간에게 숨기기 위해 흔적을 지우려고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지난달에 알려지면서 AI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었습니다. 세계적으로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AI 업계 거물들이 영국 국왕 앞에서도 다시 한번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규제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도 속도 조절을 넘어 개발 철학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I 통제 못하면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개발자들의 입장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3: 기후변화를 주제로 꾸준히 왕실 주제 회담을 열었던 영국의 찰스 3세가 이번엔 AI 업계의 거물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찰스 3세는 개회사에서 AI가 파괴적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실존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4: Surely then we need sufficient means of control before it is all too late.
3: 비록 표현은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AI 업계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규제 반대론자인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AI 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이점을 강조하면서 개발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5: But we have to do it with, if you will, responsible optimism because the impact and the benefit it's going to bring to society is so incredible.
3: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는 아직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6: This is a very new technology and there are a lot of unknowns and uncertainties and there are things that even the top scientists in the field don't fully understand yet about it.
3: 결국 이번 회담에서 특별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I 규제 진영에선 속도 조절을 넘어 개발 철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마치 의식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엔트로픽의 개발 지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의인화 지침에 따라 AI를 학습시킬 경우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전원 차단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은 AI 훈련을 흔히 양육 과정에 비유해 왔습니다.
7: We're essentially seeding a new silicon species which will no doubt compete with us for resources no matter how much it cares about humanity and loves us.
3: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론을 일축했지만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논쟁은 쉽게 정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9: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8: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9: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8: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9: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8: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9: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8: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LA 다저스가 네, 뭐 예상됐던 대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년 연속 서부지구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 월드시리즈 3연패입니다. 다저스는 어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8-2로 승리를 거두고 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저스는 지금 시즌 막판 먹튀 논란에 쌓여있는 카일 터커가 어제 5타수 4안타 홈런 하나 3타점 2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신시내티를 제압하면서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뭐 원정 경기라 좀 아쉽긴 했는데 샴페인 열심히 터뜨렸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3연전 두 차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시리즈까지 올 시즌 정규리그 딱 9경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상관없이 지구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1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5년 연속 서부지구 우승입니다. 1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은 메이저리그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저스는 13번이나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저스를 정상에서 끌어내린 팀, 서부지구 우승을 못했던 게 2021년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우승을 서부지구 우승을 했었죠. 다저스 뭐 이번 시즌 아직도 위기긴 합니다. 부상 선수가 너무 많죠. 블레이크 스넬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네, 그저께 던지다가 부상으로 빠졌죠. 그래서 블레이크 스넬은 신시내티의 선수로 같이 있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샴페인 터치는 막 이런 축하 행사에 옷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LA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소식이죠. 네, 김혜성 선수가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나고야 아시안게임 이번 주말에 이제 개막식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데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치를 떠시는 분들 지금 분명히 계실텐데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고야 축하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태극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극기 입장을 막기도 했고 애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시안게임 꼭 참가해야 하나요? YTN입니다.
25: 때는 아시아 최강을 자랑했던 게 우리나라 남자 농구인데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금메달 이후에 메달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다릅니다. 예선에서 일본에 물리쳤고요. 8강에서 강호 바레인을 누르고 4강에 올랐습니다. 에이스 이현중과 이정현의 조별리그에서 빠졌던 최준용과 여준석까지 합류해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준결승전 조금 전 2쿼터까지 끝났는데 우리가 36-24로 앞서면서 2쿼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란에 승리하면 12년 만에 금메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대한체육회 임원진들을 포함해서 본진 122명이 차례로 나고야에 입성했습니다. 출국 기수로 선정된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의 서승재를 맨 앞으로 밝게 웃으면서 이곳에 돌아왔고요. 총영사관과 제1민단 등에서 우리 선수단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공식 입촌식 행사도 열렸습니다. 또 오늘 낮에는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도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21일 태양과 첫 경기에 나섰는데요. 내일 개막식에서도 기수로 나서는 신유빈과 야구대표팀의 주장 노시환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시죠.
14: 기수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임감 가지고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 좀 후배들이랑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우승을 향해서 한 목표로 다 같이 달려간다면은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잘 이끌어가지고 또 주장으로서 정말 한 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금메달 목에 걸고 오겠습니다.
25: 이번 대회는 지난 히로시마 대회 이후에 32년 만에 일본에서 다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인데요. 이번 대회는 비용 절감 그리고 친환경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묵을 선수촌을 새로 짓지 않고요. 컨테이너와 크루즈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선수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구대표팀은 급하게 호텔로 숙소를 옮겼는데요. 이마저도 부족해서 선수와 감독 그리고 코치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6: We don't want to leave a white elephant after the games here. So it was not easy discussions, but it was also not a compromise because then we find
2: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래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0: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0: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4: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메디컬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골프도 즐기고
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5: 센터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6: 888-847-3098 888-847-3098.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연방 기준금리와 내 이자율과의 상관관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우대 금리를 곧바로 올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그리고 웰스파고 등의 우대 금리는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기존 6.75%에서 7.0%로 올랐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르는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크레딧카드는 물론 개인 대출 등 이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됩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아서 전반적인 주택 구입 및 대출 비용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7%로 인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모든 대출에 7%를 적용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대금리라는 것은 프라임 레이트이라고 해서 은행이 크레딧이 아주 좋은 그런 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다. 그래서 우대금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이 우대금리에 대략 2% 정도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레이트이 7%면 여기에 은행의 추가 가산금리 2%가 붙어서 실제 일반 고객들의 대출금리는 9%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아지죠. 또는 신용도가 매우 좋은 기업에게는 프라임 레이트 7%에 그저 한 0.5%만 가산해서 7.5%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지 개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준이 어제 결정한 기준금리는 3.75 내지 4.0%다라고 했는데 왜 우대금리도 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7%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은행의 우대금리 즉 프라임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정리해보자면 연방 기준금리가 4%라면 우대금리는 그보다 3% 높은 7%, 그리고 일반 고객들의 이 모기지론이나 일반 자동차 론 등에 적용되는 금리는 그 우대금리에 거기서 또 약 한 2% 높은 9%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인 론의 이자율은 거기에다 대략 한 5% 정도 높여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레딧이 아주 좋고 뛰어난 능력의 융자기관과 협의를 한다면 9%보다는 훨씬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자체가 7%가 됐기 때문에 그 우대금리보다 얼마나 조금만 가산이자를 붙여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상의해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선긋기를 넘어서 아예 트럼프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공화당 후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이민 단속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네, 이는 11월 중간 선거에 나서는 연방 하원 후보의 한 텔레비전 광고 내용의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 후보는 야당인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 후보입니다. 플로리다주 27 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4선에 도전하는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 이 마리아 살라자르 의원은 어제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TV 광고에서 30초 분량의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직격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지난 7월 구금된 5만 명 가운데 50%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였습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당신의 보좌관들이 하는 조언을 그대로 제발 믿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TV 광고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는 이어서 2024년 당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도움을 준 히스패닉계들이 오늘날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그들을 모두 다 사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주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의 지역구는 대도시 마이애미 일부와 데이드 카운티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2024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5%포인트 넘게 이긴 곳입니다. 당연히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살라자르 후보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 후보와 여론조사를 했을 때 45대 45, 동률을 이룰 정도로 사실상 격전지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화 강세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살라자르 의원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살라자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이 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와의 선긋기를 넘어서 이제는 트럼프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의 미국과 헤어질 결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준회원국이 되는데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프랑스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폰델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의 이 준회원국 제안을 받자 환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캐나다 사람들이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캐나다는 유럽의 준회원국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우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로섬 협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라며 강한 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에둘러 말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제3의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다. 단지 더 나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듣자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에 매우 높은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 대해서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결국 모든 걸다 기승전 관세 얘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에 독일어까지 섞어서 이날 연설을 하면서 유럽 의회 의원들과 셀카를 또 찍으면서 유대감을 크게 드러내게 됐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한 모양새입니다.

공항까지 나가서 시진핑 영접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는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 직접 나가서 맞이할 예정입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매우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가 실제로 확인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이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스 합동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지에서 열리는, 즉, 이 공항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직접 가서 참석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서 외국 지도자를 영접하는 건 이번 집권 2기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폴리티컬은 미국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하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구애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앤드류스 기지에서의 시진핑 주석 환영식이 매우 호화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영접하는 것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이 레드 카펫을 깔아준 데에 따른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도 열리며 시 주석은 25일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가 공개된 후 한국 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8 판매량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듀오 공개 직후 일주일 동안 직전 일주일보다 약10% 갤럭시 Z 폴드가 더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사양이나 가격 등을 비교한 소비자가 갤럭시 구매를 결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유독 차이가 큰 가격을 요인으로 꼽습니다. 아이폰 듀오 256GB의 국내 출고가는 329만 원, 같은 용량 기준 갤럭시 Z 폴드 8 출고가는 227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두 제품의 미국 출고가 가격 차이는 100달러 가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13, 4만 원 차이에 그칩니다. 한편 아이폰 듀오의 무거운 무게도 단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무게가 254g인데 201g인 갤럭시 Z 폴드보다 53g 무겁습니다. 두께 역시 아이폰 듀오가 11.3mm로 갤럭시 Z보다 1.6mm 더 두껍습니다. 멀티태스킹 지원 수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는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띌수 있고 팝업 창 전환이나 창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듀오는 이에 비해 2분할 다중 작업을 지원합니다. 삼성 제품이 문서 작업이나 메신저, 검색 등 동시 작업 사용성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아이폰 듀오가 본격 출시되지 않아 경쟁 우위를 점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첫 폴더블 폰 공개로 시장 관심 자체가 커졌다며 실제 판매가 시작되면 삼성과 애플 제품 간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연방법원이 남가주에서 연방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민단속 요원이 체포영장 없이 민사상 이민체포를 하려면 먼저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대상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판결의 적용 지역은 LA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벤츄라,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등 연방 중부지법 관할 지역 전체입니다. 판사는 이민법 위반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영장을 발부받기도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에는 당시 알려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과 상당한 이유를 체포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야만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거리 등에서 이민 신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연방 요원들의 영장 없는 체포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스스로 그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민국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행

실제로 취소될 경우에 귀화 당시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잃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것이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된 경우에는 관련 가족의 시민권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사실 누락 등이 있었던 한인 시민권자는 자신의 과거 이민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재외 동포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한층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 동포청이 한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재외 동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재외 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한 평가는 6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8.9점에서 2.3점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의 독립운동 기여가 66.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의 역사적인 역할이 오늘날에도 이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9.4점, 또 한국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한국과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경제, 문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명문 대학 세 곳이 포브스가 발표한 2027 미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6위, 칼텍이 7위, UC 버클리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UCLA도 12위에 올라서 캘리포니아 대학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1위 대학은 MIT였으며, 프린스턴 대학이 2위, 하버드 대학이 3위, 콜롬비아 대학이 4위, 펜실베니아 대학이 5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탠포드 6위, 칼텍, 예일 대학, UC 버클리, 그리고 벤더빌트 대학이 10위권을 모두 형성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의 할로윈 시즌 대표 상품인 트리코 트릿 미니 캔버스 토트백이 올해도 출시됩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2026년형 할로윈 미니 캔버스 토트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입고 시점은 매장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소비자들은 방문 전에 해당 매장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판매 첫날부터 제품이 동인하는 등 소위 오픈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 최대 페스티벌 행사인 제53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행사를 알리고 한인타운의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이 배너가 타운 중심 올림픽가에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LA 한인축제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올림픽가를 따라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주 한국일보 주최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

0: 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4: 아빠!
3: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러시아에 들어가서 착취당하며 드론 제작에 나서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군용 드론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이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모니터링 팀은 어제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군용 드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무려 2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학생 비자로 위장해서 드론 생산에 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 3만 6천여 건 가운데 거의 전부 다인 98%가 3만 5천여 건인데 유학 비자였습니다. 반면에 북한 국적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은 단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비자가 아니라 거의 98%가 학생 비자로 와서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그 모두가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드론 공장에서요. 북한 노동자들은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에 현장 실습 등을 명목으로 해서 드론 공장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 궁금한데요. 자, 러시아에서 일하는 일반 북한 노동자 한 명이 받는 임금은 한 달에 약 650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650달러 완전히 뭐 노동 착취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한에서는 러시아가 최근 그 주요 외화 벌이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나마 그 월급이 온전히 그 노동자들에게 다 갈까요? 네, 그 부분을 알아보면 안타깝게도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 내지 많게는 무려 90%를 중앙 당이 가져가며 어떤 경우에는 당에 바쳐야 할 금액이 소득보다 더 많아서 당에 빚을 지기도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이동과 또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그중에서도 가끔 이탈하는 노동자도 발생하는데 이 탈북을 위해서 이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탈한 노동자는 북한의 남은 가족이 보복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장 비만이면 대기 오염에도 취약하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같은 대기 오염 조건에 노출이 돼도 체질량 지수, 즉 BMI가 높은 일반적인 비만보다 특히 복부 장기 주변에 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염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네티컷 대학 연구진은 프리웨이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공기 필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험에서 내장 지방과 체내 염증 반응 간에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은 심혈관 질환 등이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프리웨이 주변에서는 자동차 배기 가스 등에서 나온 초미세 입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입자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보스턴 지역에서 초미세 입자 물질 노출이 매우 높은 프리웨이 주변 2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56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네 차례 혈액 검사를 마친 결과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체내 염증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내장 지방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의 그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그들이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염증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장 지방이 거의 없는 사람은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지만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대기 오염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마구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즉 내장 비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무장관 등도 포함된다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전쟁 발발 전인 지난해 9월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제한적인 규모의 이란 외교관들에게만 비자를 발급했었고 입국 후에도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전국의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 준 미국의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내년에 엔비디아의 칩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내년에 올해보다 두배 이상 많은 칩을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그 이유는 AI가 여러 산업과 여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며 우리가 진출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AI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비롯해서 중앙 처리 장치인 CPU, 또 스위치용 칩, 광 네트워킹용 칩, 노트북용 칩, 로봇용 칩, 그리고 자동차용 칩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2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투자자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으로 6,1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여 년 만에 최저치이며 지난 2013년에 비한다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반토막 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외환 보유액 운용 방식 변화,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국들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지금 미국 국채는 역대급으로 헐값 수준입니다. 국채의 이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이자율은 5%를 넘어서 이제 6%를 바라보면서 역대급 고이자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건지, 또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미국 국채가 이렇게 헐값이 되고 있는 건지 등은 다음 주에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 전쟁과 대통령님의 주식 계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석유와 에너지 관련 주식이 크게 올라서 최대 44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죠. 전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와 에너지 관련 주가의 상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4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석유와 에너지 기업 9곳의 주식 가치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2월 27일과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최대 440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도 최소 30여 차례나 확인됐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만 30여 차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발표한 정책적인 발언이나 군사적 결정 등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던 그 시점을 전후해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거래 날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NBC가 이를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틀 후인 3월 2일 자신의 주식 어카운트를 통해서 엑선모빌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약 3주 뒤인 3월 23일에는 석유와 가스 관련 기업 주식의 매수 거래가, 즉 사들인 거래가 하루 만에 16차례나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밝혀서 국제 유가가 10% 이상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책 발표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그날 관련 기업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어서 4월 7일에는 이란과의 2주간 휴전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하기 직전에 엑선모빌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발표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갑작스러운 변동에 당황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좀 더 갖고 있을까? 아니면 모험한다, 도전한다 생각하고 좀 더 살까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우왕좌왕하는데 정작 대통령님은 주식을 팔아놓고선 정책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정책 발표를 하면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주식을 내다 판 시간은 주식시장이 마감하기 직전이었고요. 휴전 발표는 주식시장이 마감한 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바로 다음 날 엑선모빌의 주가는 6% 이상 폭락했는데 대통령은 미리 팔았기 때문에 폭락을 피해간 셈입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부 윤리감시단체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주식을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등 군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5: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4: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5: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4: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5: 213-382-3311, 213-382-3311.
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끊이지 않는 중국 식품 위생 문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바람 배추에 이어서 일반 채소를 더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색소를 입힌 소위 염색 상추를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염색 상추라는 것입니다. 중국 간수성 감독국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이 상추 구매 과정에서의 염색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벌인 끝에 6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역 내 채소 유통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상추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인 과록 색소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 관련법에 따라서 입건돼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줄기 상추에 초록색 색소를 입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채소 작업장 13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절반 이상에서 비슷한 장면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국 간수성의 한 작업장에서 줄기 상추를 플라스틱 통에 담긴 초록색 용액에 넣었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국은 여기에 사용된 색소가 음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중국산 배추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담갔다가 꺼내는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배추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추 등 중국산 채소나 식품의 위생 위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95%로 전주 대비 0.19%포인트 또 상승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상승폭도 1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모기지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이 겹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올해 초 6%에 가까운 금리였을 때와 지금의 금리로 똑같은 30년 고정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전체적인 페이먼에서 평균적으로 수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미사일 부품 생산에 돌입하면서 방위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품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조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군수 지원에 나선 양상입니다. 방위산업체 락히드 마틴은 어제 GM이 자사의 패트리엇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 초도 물량을 지난 8월 28일 납품을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락히드 마틴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이 패트리엇 미사일 부품 생산을 GM이 22일 만에 해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침체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GM이 방위산업에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를 놓고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을 아예 멸망시키는 선택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중동전쟁이 또다시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매우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내가 들어가서 이란 정권을 멸망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큰 결정이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 보니 조만간 오히려 대화가 시작될 것 같다라면서 타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0: 날씨만 놓고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산 느낌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요즘 송이, 능이, 표고 등 버섯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네,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으로 음식의 맛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최근에는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가운데는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질 못합니다. 버섯이 그래서 에르고티오네인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 성분은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뇌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이건 인지 기능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뭐 이외에도 특히 신경계 기능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활용도가 높아서 일상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죠. 볶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것, 국이나 전골, 또 샌드위치에 넣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말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류에 따라 향이나 식감이 달라서 다양한 버섯을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일반 마켓에서 사는 경우는 절대 안심하시면 되지만 혹시 가을철 산행을 하시면서 야생버섯 종종 키우신다는 분, 식용버섯과 유사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닌 경우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단순하게 복통이나 설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이른 아침에는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걸치게 되는 그렇게 따뜻함이 좀 당기는 그런 시간에 버섯을 활용한 숲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지진 때문에 제2의 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일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부수도 관련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수도란 쉽게 말해서 제2의 수도 또는 수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제2의 수도, 즉 부수도와 해당 지역을 지정하자라는 게 바로 이 부수도 관련 법안인데, 이 법안이 최근 일본 참의원에서 찬성 123표, 반대 121표, 불과 2표 차였지만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의 그 참의원은 미국으로 보면 상원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인데요.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게 일본에서는 중의원, 그리고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게 일본의 참의원입니다. 사실 일본이 수도 기능을 분산하려는 논의는 오래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수도 전체를 옮기기보다는 유사시에 도쿄를 대신할 기존 대도시를 미리 정비하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부수도 구상이 구체화됐고, 현재는 다른 지역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오사카만이 아닙니다. 홋카이도, 미야기현, 군마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그리고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이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로서는 일단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홋카이도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동시에 재해를 입을 위험이 낮다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고요. 오사카는 국가기관과 인구나 또는 경제, 교통, 인프라 등등이 이미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고 있는 지역은 오사카인데,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추가 파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시가전 훈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는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6월부터 평양 인근의 인민군 제60호 훈련소에 건물 10동을 새로 짓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2024년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기 전에 특수부대 훈련에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NK는 건물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해 볼때 주거나 사무시설이라기보다는 사격이나 침투 훈련을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군은 전국에 수십 곳의 시가전 훈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번 현대화 공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 침투, 그리고 시가전 경험을 기존 훈련 체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3: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3: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4: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3: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3: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2: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3: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2: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3: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요즘 날씨 좋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고 오늘 저녁에는 달도 뭐 보름달은 아닙니다. 오늘은 반달입니다. 하지만 밝고 예쁜 그런 예쁜 반달이 뜰 겁니다. 아, 이렇듯 바람은 푸르고 예쁜 달이 뜨는 걸 청풍명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말 청풍명월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여유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Tomorrow, while we don't talk tomorrow.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1: 아우 자세히 보니까 이쁜데? 아우 자꾸 보니까 야 사랑스럽다.
0: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들 때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의 야생동물 얘기처럼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거나 어우 저거 잡아서 뭐 해먹고 팔아야지 이런 사냥꾼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자꾸 들여다보고 찍고 사진 말이에요. 찍고 그러니까 어머 야 얘네들 진짜 이쁜데.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요즘 스마트폰 파파라치가 대세라고 합니다. 예전에 야생동물을 보면 야 저거 잡아서 팔면 얼마지? 이러던 밀렵꾼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고 쫓아다니며 연예인 찍찍찍듯 셔터를 눌러댄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아 자연 이 동물 보호를 위해서 새 한 마리 사진 찍어서 보내오면 30센트 오랑우탄 찍어서 보내면 8불. 그래서요 어느 농부는 560달러 예 거금을 모으기도 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 황금알 낳는 거의 아니야?

금요일 예찬가 금요일 들으셨습니다. 3대 금, 황금, 소금도 좋지만 바로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쪽 인도네시아, 이 섬이 인도네시아가 요즘 많이 그 씨레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엘니뇨 영향도 있고 지금 그 북극의 그 폴러 보텍스라고 차가운 기운이 이 좀 지구가 여러 가지 대기권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찬 기운이 확 내려와서 추운 데는 굉장히 춥고 또 씨 레벨도 1 푸트는 올라갈 거다. 이래서

그 해안가에 침식된 집에 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난리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 보르네오 섬 서칼리 만탄의 마을 주민들은 생업이 보통 쌀 농사 짓고 카카오, 두리안, 크란톰 농장을 돌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캐시 포 포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말 그대로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한 주민은 한 달에 최대 $570까지, 새 한 마리는 30센트, 오랑우톤 같은 멸종 위기종은 $8까지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 하냐. 워낙 밀렵꾼 사냥꾼이 그냥 판을 쳐가지고 얘네들이 멸종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친환경 프로젝트로 나아갔다고 그러네요. 한번 죽여서 팔면 돈이 끝나지만 찍고 보내고 좀 이따가 이렇게 또 찍고 걔 만나면 자꾸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 저게 정드네. 이러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높아지지 않을까. AI 기술의 검증까지 거치면서 지금까지 무려 35만 건이 넘는 야생동물 관측 데이터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지키면서 그것이 곧 내 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채워주는 길이라는 걸 스마트폰과 드론 캐시로 인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이렇게 또 지혜로울 수가 있겠군요. 돈을 벌어다 주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쪽 요즘 산불이 여기저기 또 나기도 해서요. 그 터키라고 여기서 5번 타고 쭉 가면 이제 세크라멘토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80번 이스트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받고 트러키가 있습니다. 그 80번 인터스테이트가 눈이 올 때는 정말 웬만한 승용차는 덮이는 정도로 눈이 오고 그런 동네거든요. 그 트러키에서 바로 조금 몇 마일만 가면 바로 레이크 타워를 만날 수 있는 그곳인데 거기 지금 불이 굉장히 나서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또 네바다예요. 그래서 네바다 리노도 볼 수 있고 리노도 얼마 전에 그 근처에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또 트러키 쪽에 불이 났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아무튼 이 샌프란시스코 만을 거쳐서 강줄기를 따라서 무려 144km를 흑동고래가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방송국 헬기가 상공에서 이렇게 찍은 거에 보니까 바다에 살아야 될 애가 왜 저렇게 육지로 올라왔을까. 이런 일은 아주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그 델타 이러면 이게 삼각주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삼각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어와서 길을 잃고 들어오면서 지난 2007년에도 어미와 새끼 고래가 세크라멘토 강을 거슬러서 90마일이나 올라와서 17일 동안 고립됐다 무사히 돌아간 일이 있었고요. 80년대도 그렇게 몇 주 동안이나 머물다가 바다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래가 방향 감각을 잃고 내륙으로 더 이동할수록 먹이 공급이 줄어들고 또 그 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의 어떤 그 몸에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다를 향해서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가끔 이 고래가 먹이 쫓다가 해변가로 와서 거기서 모래사장에 고립이 되죠. 스스로는 절대 바다로 나갈 수 없는데 그거를 끙끙대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고래를 물을 끼얹어주면서 힘을 모아서 바다로 끌고 가서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자, 점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야생동물도 또 가축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서로가 좀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주말입니다. 파워볼 잭팟이 바로 298 밀리온 이상이라고 그러는군요.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플레이할 시간 파워볼 잭팟 얼럿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로 들어왔어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이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4: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글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3: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4: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5: 213-738-1188 셀리온.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 아빠!
7: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9: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팅자님, 쿠모 팅자님, 쿠키 모찌님이죠. 아, 어제 그 영화 해바라기 얘기도 해주신 우리 쿠모 팅자님. 만날수록 매력이 뿜뿜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아 로아 아빠이기도 하신 우리 안젤라장 보험의 제이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 내일은 주말에는 아이들 네. 데리고 어디 아쿠아리움 가신다고요?
1: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물고기 네. 보여주러 한번
0: 가려고. 네. 아이들에게는 그게 커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1: 네, 이제 둘째가 네. 두 살이 좀 넘어서 네. 이제 걔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0: 물고기 네,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1: 네, 뭐 동물원도 안 가봤고 아직까지.
0: 오, 난리 나겠네요. 와, 얼마나 좋아할까?
1: 그 생각으로 네. 가는 거죠.
0: 네. 네. 아, 우리 애기 예쁜 딸?
1: 네, 딸 둘입니다.
0: 네, 우리 아빠 제이정님 이제 열심히 진짜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니어분을 정말 잘 케어를 해주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벌써 2026년도도 9월 중순 넘었어요.
1: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됐네요. 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0: 네.
1: 벌써 끝나가네요, 이제는.
0: 아니,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1: 진짜 딱 한 3개월 금방. 남았네요. 아.
0: 요즘 뭐 AEP 준비로 네. 정신이 없으시죠?
1: 맞습니다. 이제 진짜 10월 15일이니까 진짜 한 달 채 안 남았고요.
0: 네. 예,
1: 시작 10월 15일부터 딱 12월 7일까지 요 기간이라서
0: 네. 네.
1: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변경점이 너무나 많고
0: 네.
1: 네, 그래서 저희 손님들 일단 손님들 다 연락하는 것도 네, 네. 그것도 바쁘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일일이 다 한 분씩 다 만나 뵈야 되니까
0: 네.
1: 네. 그래서 너무 바쁘죠. 딱 이 시기가
0: 네. 네. 이게 보험 금액도 막 바뀌고
1: 네.
0: 조정이 있고
1: 네.
0: 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도 좀 바뀌고 해서
1: 네. 네.
0: 늘 좀 자기한테 맞는 플랜으로 좀 갈아타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애드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럼요, 맞습니다. 내년에 네. 내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0: 네.
1: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삭감이 많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바는 아무래도 이제 메디케어도 이제 정부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0: 네.
1: 당연히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물론 이제 아직 10월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잘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0: 네.
1: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괜찮다.
0: 아,
1: 내년 플랜들이.
0: 그래요.
1: 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에 네. 만족하시더라도
0: 네.
1: 좀 내년에는 특별히 좀 쇼핑을 해보셔야
0: 네.
1: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시기 누구나 지금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1: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익셉션으로 이제 특별한 그 뭐 FEMA나 이런 특별 기간이 있는데 그런
0: 네.
1: 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꾸실 수가 있지만
0: 네.
1: 원래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현재로는요.
0: 네, 그럼 네. 언제부터 이제 그
1: 네, 원래 바꾸는 시기는 이제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2월 7일에 끝나고
0: 네.
1: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또
0: 네.
1: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
0: 네.
1: 한 번 더 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조금 잘 들어봤다가
1: 네네.
0: 10월 15일이라고 하셨어요? 10월
1: 맞습니다.
0: 중순부터
1: 네.
0: 그때 한번 상담을 해서
1: 네.
0: 또 나에게 맞는 걸로
1: 네네네.
0: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근데 65세 되셔서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1: 네네네.
0: 계시기도 하고 또
1: 네네.
0: 줄을 뭐 카운티를 이사를 가기도 하시고
1: 그렇죠.
0: 직장이 또 바뀌기도 네. 하고 여러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특별한 이제 그런 기간에 속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보험이 잃어버렸는데 보험을 가입을 못하면 어떡하지?
0: 네.
1: 이런 생각은 이제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0: 네.
1: 보험을 바꾸거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새로 메디케어를 받든지 이사를 하시든지 물론 이사라 하면 이제 LA 내에서 이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0: 네.
1: 카운티가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이사고요.
0: 네.
1: 또는 뭐 내가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그 보험을 이제 잃어버렸다든지 이제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이제 특별 가입 기간에 속하시기 때문에
0: 네.
1: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제 저희가 보험 가입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네. 바로 안젤라장 보험입니다. 714-715-4911 714-715-4911로 하시면 되겠고요. 유가와 버지레 오피스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육가하고 버질에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네. 9 to 5 저희 그 항상 상주하시는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워크인도 가능하시고요. 네. 웬만하면 어포인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손님이 좀 들락날락 많이 하시니까 네. 어포인트 네. 안 하고 오시면 좀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점.
0: 네.

0: 동네 사랑방이더라고요. 아 이거 영어 이거 편지였는데 이거 뭔지 봐줘 이러고 오시기도 하고.
1: 맞아요. 그냥 지나가다 들리시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0: 그만큼 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주시는 그런 안젤라장 보험 바로 제이정 씨가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나에게는 HMO가 맞을까 PPO가 네. 맞을까 이 두 가지 차이점 네. 좀.
1: 네 일단 이제 HMO는 이제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고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M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죠. 주치 정하고 이제 주치가 속한 메디컬 그룹 정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여기저기 허가서 받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그 회사 보험회사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한테는 아무한테나 이제 네. 정하는 거 없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이게 뭐가 좋지? 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인식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HMO는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좁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만 정해서 가야 되니까
0: 꼭 주치의를 찾아서 그렇죠. 걸러야 되니까
1: 네, 뭘 네. 하더라도 일단 주치의를 가야 되니까요.
0: 네.
1: 근데 이제 PPO는 좀 자유롭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네, 정확합니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맞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H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주치의나 전문의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나 뭐 어전케어나 뭐 이런 것도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좀 되게 narrow 그러니까 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되어 있는 어떤 의사든지 어떤 이제 어전케어든지 어떤 병원이든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훨씬 HMO에 비해서는 PPO가 내가 사용하기에 편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면
1: 네.
0: 언뜻 PPO가 더 뭐 네트워크도 크고
1: 네.
0: 선택폭도 넓고 그렇죠. 좋게 들리는데요.
1: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렇게 그걸 선가 일단은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0: 네.
1: 따라서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다 갈 수가 있지만
0: 네.
1: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0: 네.
1: 어떤 의사가 좋고 어떤 의사가 잘하고 이런 걸 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런데 반면에 이제 HMO 같은 경우에는 나를 담당해주는 주치의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0: 네.
1: 알맞은 의사한테 이제 허가서를 보내고 리퍼러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0: 네.
1: HMO는 사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0: 아,
1: 좀
0: 네.
1: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0: 네.
1: 그런 면이 편하죠.
0: 근데 주치의님도 네. 딱 여기 가라고 안 하시고
1: 네.
0: 몇 개 초이스를 주세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고르라고 그러셔서.
1: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HMO도 영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좁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0: 네, 네.
1: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왜냐하면
0: 네.
1: 전문의분들도 워낙에 좀 많으시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PPO는 좀 내가 그렇게 크고 편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반면에
0: 네.
1: 우리가 HMO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치과도 가고 안경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0: 네.
1: PPO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0: 왜요? 네.
1: PPO는 그런 자유로움을 준 대신에
0: 네.
1: 혜택을 안 줘요.
0: 아
1: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0: 네.
1: 기본적인 혜택 그러니까 뭐 주치 전문의 뭐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0: 네.
1: 이런 것들도 HMO 같은 경우에는 코페이가 크지가 않아요.
0: 네.
1: 거의 다 제로죠.
0: 네.
1: 하지만 PPO는 그런 것에서도 코페이가 좀 많아요.
0: 아,
1: 네. 그러니까
0: 그렇습니까?
1: PPO는 금액적으로 네. 좀 지불을 하는 면이 많고
0: 네.
1: HMO는 대부분 제로이고 또한 그런 추가 혜택까지 있는 것이고
0: 네.
1: 네. 그래서 굳이 내가
0: 네.
1: 특별한 의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나
0: 네.
1: 뭐 여러 의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0: 네.
1: PPO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0: 아,
1: 뭐 내가
0: 네,
1: 뭐 네. 3개월이나 6개월에
0: 네.
1: 한 번씩 내과 의사를 보는 게 다다.
0: 네.
1: 그냥 뭐 콜레스테롤 약이나 뭐 당뇨 약이나 이런 거나 조금씩 먹는다.
0: 네.
1: 이러시는 분들은 전혀
0: 네.
1: 뭐 PPO를 사용을 하면서까지
0: 네.
1: 그렇게 지출을 하시고 뭐 그런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0: 네.
1: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0: HMO?
1: 그렇죠.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되게 좀 퍼스널한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실 때에는 언제나
0: 네.
1: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0: 네.
1: 그 후에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저도 네. HMO 뭐예요?
1: 네.
0: 제 이름도 한미옥 HMO.
1: 약자가 그렇게 되네요.
0: 네네네. 네. HMO가 이게 좋구나. 그렇지만 PPO가 맞는 분들은 또
1: 그럼요.
0: 그거를 PPO를 하시는 그 HMO와 PPO의 확률은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1: 대부분이 다 HMO로 네. 하십니다. 아, 거의 다. 90% 이상이 아, HMO로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네네. 특히 또 한국 분들이라는 그 우리 인종이 한국인이니까 네네. 우리 또 서울 메디컬 그룹도 잘 돼 있잖아요. 아. 그럼 또 예, 이제 사실 예. 우리가 미국 의사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맞아요.
1: 특히 1세대 분들.
0: 아니 의학 영어가 네.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1: 그리고 막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영어를 잘하지만 막 예. 몸이 아픈 거 뻐근하다 예. 콕콕 찌른다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영어로 할 수가 없어요.
0: 콕콕 찌른다 어떻게 하죠?
1: 그러니까 뭐 니들이 뭘 날 쑤신다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0: 에, 에, 에. 네,
1: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저도 에, 에. 이제 미국 의사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한국 의사가 네. 좀 더 편하죠. 표현하기가.
0: 그쵸.
1: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이제 HMO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서울 메디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역사도 길고 이제는
0: 네, 독이 크죠.
1: 네, 그리고 이제 HMO라 네. 해도 뭐 리퍼럴도 뭐 하루면 나오고
0: 아, 그 중요해요. 네,
1: 그러니까 여러 진짜. 그러니까 네. 여러 면에서 네. HMO지만 워낙에 셋업이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네. 또 쓰기가 편합니다.
0: 아, 네. 그렇습니다. 다 좋을 수 없지만 그래도 네. 우리에게 맞는 것이 이제 뭔지는 알겠네요.
1: 그렇죠.
0: HMO네요.
1: 그렇죠.
0: 네,
1: 네. 네, HMO가 편하고 네. 이제 진짜 이제 익셉션이 익셉션. 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내가 꼭 봐야 하는 의사가 뭐 한 서너 명이 있는데
0: 네.
1: 근데 그 서너 명이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으면
0: 네.
1: 왜냐하면 HMO는 네트워크를 공동 네트워크 해야 되잖아요. 다.
0: 아,
1: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HMO를 내가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어쩔 네. 수 없이.
0: 그렇구나.
1: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 PPO로 가시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0: 네.
1: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네네네.
0: 자기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근데 우리 그 보험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시고 우리
1: 아, 그렇죠.
0: 선택폭이 네. 굉장히 넓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런 가운데 네. 안젤라장 보험을 선택해야 될 이유
1: 아 네. 일단 이제 엔젤라 선생님도 이제 벌써 30년 정도 네. 하셨고 네. 저도 이제 한 15년쯤 하고 있고요.
0: 네. 그러니까
1: 워낙에 좀 저희가 경험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는 경험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일단 상담을 할 때 경험이 많으면 네. 이제 바로바로 이제 어떤 것이 베스트일지가 참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는 네. 사람도 많고 네. 여기저기
0: 네.
1: 그래서 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사람을 바로바로 저희가 컨택을 할 수가 있죠.
0: 네.
1: 그래서 금방금방 해결이 되고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혜택 같은 것을 사용을 할 때에도
0: 네.
1: 경험이 많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치과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치과 의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경을 네.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안경점이 되고 안 되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이 디테일한 것들
0: 네.
1: 예, 경험이 없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를 네.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또한 이제 저희는 성격상 좀 되게 요새 T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저희는 되게 좀 이성적입니다.
0: 아, 네. 네,
1: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공감은 잘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0: 네.
1: 정확한 답과 결론을 네. 내려드립니다.
0: 아.
1: 근데 저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특히
0: 네.
1: 또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0: 네.
1: 이 감정적이기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네. 네. 우리 제이 씨도 T예요?
1: 굉장한
0: T예요?
1: T입니다.
0: 저는 네. F인데 저는, 감정적이야.
1: 네, 저는 그래서 네. 이제 네.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0: 네.
1: 뭐 예를 들어 다치셨다.
0: 네.
1: 그럼 어머 어떡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네. 안 나오고
0: 어떻게 나와요?
1: 그럼 바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0: 네.
1: 뭐 코페이는 얼마가 나올 것이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0: 네, 네, 네.
1: 그래서 저는 공감보다 일단 먼저 결론을 내려드리죠.
0: 아,
1: 자 중요하죠. 이렇게 하시고
0: 그럼요.
1: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라.
0: 네, 네.
1: 그래서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먹지만
0: 네.
1: 손님들은 좋아하신다.
0: 네.
1: 네, 네, 네.
0: 근데 와이프한테는 가끔 공감을 해줘야지.
1: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애들도 딸 둘이어가지고
0: 네.
1: 아 여관이 네. 녹록지가 않아요.
0: 아유 우리 애기 아빠 어떻게 정말 참 키워야 되는데.
1: 그렇죠.
0: 네, 네, 네. 아까 지금 치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 네.
0: 시니어 플랜 광고를 보면 치과 혜택이 다 좋아 보이는데 막상
1: 네.
0: 가보면
1: 네.
0: 임플란트나 이 네. 큰 치료 커버가 안 돼서
1: 네.
0: 아유 한국 간 김에 해야지 뭐 이러면서 치과 가야지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 혜택을 고를 때 시니어 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치과 혜택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1: 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0: 네.
1: 다 어프로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서를 네. 그러니까 치과에 가시면 치과에서 다 엑스레이를 찍고 그걸 다 그 뭐야 치과 회사에 보내요. 네. 그럼 치과에서 회사에서 그걸 보고 아, 그 치과 의사가 아, 이 사람은 이거 필요해 보냈겠죠. 네. 그럼 그것 중에서 A, B, C, D가 있는데 A는 되고 B는 되는데 CD는 안 돼. 네. 예를 들어서 네. 치과 회사에서 네. 그럼 CD는 못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이제 그런 결론이 났었을 때 네. 이제 치과 의사가 거기에 또 항의를 하고 이제 받아낼 수는 있는데
0: 네.
1: 그게 프로세싱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0: 그래서 치과에서 안 하시는군요.
1: 치과에서 받는 데가 있는데.
0: 네.
1: 아, 참 여러 가지 돈 문제도 많고요.
0: 네.
1: 요새 지금 저희가 네. 좀 겪어보니까
0: 네.
1: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아,
1: 그래서 저는 사실
0: 어떻게?
1: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먼저 이제 지불을 했어요 돈을.
0: 네.
1: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서 돈을 준다 그래.
0: 네.
1: 돌려준다. 돈 네. 받으면 우리가 네. 그냥 돈을 안 주는 거야.
0: 아,
1: 우리가 돈을 못 받았다고
0: 예, 예.
1: 그 치과 쪽에서.
0: 네.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의 미스언더스탠딩과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0: 네.
1: 사실 이 혜택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0: 네.
1: 그런 이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손님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릴 때
0: 네.
1: 이러이러한 치과 혜택들이 있지만 될
0: 네.
1: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0: 네.
1: 제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가 없다.
0: 네.
1: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0: 네.
1: 물론 이제 이게 계속 혜택이 나오고 물론 이제 뭐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지만
0: 네.
1: 네, 이번 연도 저희가 경험해 본 결과 뭐 임플란트도 되고 뭐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0: 네네.
1: 간단한 뭐 필링이나 뭐 브릿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0: 네.
1: 하실 수가 있겠지만
0: 네.
1: 좀 이제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 네,
0: 아,
1: 이빨에.
0: 대공사 할 때는
1: 네, 그런 것들은 좀
0: 네.
1: 어려우니
0: 그래서 공사하러 다 한국 가시죠.
1: 한국 가시는 게 네. 진짜로.
0: 아, 제가 아는 네. 분은 여기서 몇만 불을 썼는데
1: 네.
0: 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1: 그러니까 진짜 그런
0: 안
1: 분들이
0: 뽑아도 될 거 뽑고 막 이래서 막 그 얘기만 나오면 막 우라통이 터져
1: 맞아요.
0: 하시는데
1: 네. 그리고 치과 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훨씬 더 잘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0: 네.
1: 한국 가서 하고 오시는 게 제
0: 네.
1: 생각에는
0: 아,
1: 그걸 더
0: 네.
1: 추천드려요.
0: 물론 좋은 치과 선생님도 여기 계십니다.
1: 있겠죠.
0: 네, 좋은 분도 계시지만 네. 여러 가지 보면 좋은 닥터
1: 찾기가 참으로 네, 어렵습니다.
0: 네, 어렵죠. 그래도 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 아, 몇 분 알고 있는데.
0: 그리고 네. PR 닥터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 연락 주세요. 조용히.
0: 네네, 네. 조용히. 연락 주세요. 바로 네. 안젤라장 보험입니다. 안젤라장 보험 전화번호 714-715-4911 714-715-49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젤라장 보험과 함께 또 우리 제이종 씨가 늘 섬세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드릴 만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1: 네, 일단 그 제발 건강보험 상담할 때는요.
0: 네.
1: 그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좀 선택을 하지 마시고.
0: 아마 저기 보니까 뭐 주더라 뭐.
1: 네. 어? 그러니까.
0: 뭐 많잖아요. 혜택
1: 네,
0: 보는데.
1: 네. 내 옆집 사람은 뭐 장보로 네. 막 300불씩 나오는데 왜 나 100불밖에 안. 이게 다
0: 네.
1: 틀려요. 개개인마다.
0: 네.
1: 가장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0: 네.
1: 우리가 선택하는 건 건강보험입니다.
0: 네.
1: 그런 추가 혜택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0: 네, 네.
1: 가장 중요한 게 베이스가 건강보험이에요.
0: 그쵸.
1: 그래서 일단 네. 주치의가 되고 이제 메디컬 그룹이 되고
0: 네.
1: 내가 먹는 약이 되고
0: 네.
1: 일단 그 세 개를 깔고 간 후에
0: 네.
1: 기본 혜택을 먼저 보시고요. 기본 혜택이라 하면 내가 주치한테 갈 때 얼마, 뭐 전문의한테 갈 때 얼마고, 뭐 입원하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혜택이에요. 의료
0: 네.
1: 혜택.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니즈에 맞춰졌을 때
0: 네.
1: 그 후에 치과가 얼마고 안경이 얼마고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이제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0: 네. 뭐,
1: 이제 그런 추가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전문가 먼저 반드시
0: 네.
1: 상담을 하시고
0: 네.
1: 그 후에 조금 네.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0: 아닙니다. 네. 마이크 떨어져 버렸네요. 마이크를 근데 순식간에 탁 잡으시네요. 순발력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늘 그렇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순발력으로 여러분의 건강보험 플랜을 잘 잡아주시는데 약을 좀 드시는 분들
1: 네.
0: 그리고 비싼 약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런
1: 엄청 비싼 약도 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선택을 잘못했다가
0: 네.
1: 이제 보험을 바꿨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버리면
0: 네.
1: 큰일 나죠.
0: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죠.
1: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막 몇천 불씩 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다행히 이제 트럼프가 잘한 게 네. 약에 캡을 뒀어요.
0: 네.
1: 그래서 2,400불. 네, 내년에는 예. 그러니까 맥시멈 2,400불까지가 내면
0: 1년에
1: 1년에 네. 그럼 더 내는 게 없어요.
0: 아, 모든 아무리 네. 비싼 약도
1: 원래 옛날에는 아. 막 8,000불 이렇게 냈었거든요.
0: 그렇게 1년에. 드시는 분들 계셨어요.
1: 네, 왜냐면 예. 약값이 스페셜티 드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00불이 넘어요.
0: 네.
1: 말도 안 되는 약값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를 참 잘 해놔서 네. 아무리 비싸도 1년에 2,400불 내면 네. 끝이에요.
0: 아.
1: 네. 그래도 이제 2,400불이 뭐 우리 집 A 이름도 아니고 비싸잖아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뭘 바꾸시기 전에는
0: 네.
1: 언제든지 꼭 약은 확인을 해보시고
0: 네. 네,
1: 바꾸시길 바랍니다.
0: 네, 안젤라 장봉 우리 제이정 씨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14-715-4911 714-715-4911 오피스는 유가와 버질에 있습니다. 네. 어디죠?
1: 네, 621 사우스 버질 203호입니다.
0: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내일 그 아쿠아리움 잘 다녀오세요. 아이고. 아기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네?
1: 네 열심히 다녀와야겠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지희정 씨가 수족관 아쿠아리움 이 롱비치 있대요. 거기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에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바다뱀이 발견돼서 화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오렌지 카운티 크리스탈 코브 해변을 방문했다가 모래사장 위에 올라온 뱀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발견을 했거든요.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이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지만 물 밖에서는 매우 서툴고 느릿느릿한 노랑배 바다뱀 옐로우벨리드 씨 스낵이었습니다. 배가 노란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공격적이지 않아서 먼저 물려가지 않는 애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갔지만 요즘 저쪽 바하 캘리포니아 저 멕시코 쪽에 있는 이런 생물들이 동물들이 이 따뜻한 소원 덕분에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요. 앞으로 다양한 이색 열대 해양 생물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네요. 해변에서 신기하게 생긴 바다뱀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이라 산과 바다 어디로든 좋아요. 우리 함께라면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으셨고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2: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2: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2: 213-382-3311 213-382-3311.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친구친구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오늘은 좋은 날, 굿모닝 차차차.
4: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부의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서비스까지 법무사 권도한 박사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그 요즘은 집에 여러분 그 카메라 그래가지고 어디 뭐 떠날 때도 공항에서 어머 우리 집 잘 있나 누가 안 왔어 그리고 누군가가 얼쩡거리거나 문을 따고 들어오면 노티스가 알람이 울리고 그게 또 경찰까지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십니까? 홈 시큐리티? 근데 샌디에고에서 진짜 오픈 해프닝이 벌어졌네요. 집주인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봤는데 보안 앱으로부터 침입자 경고 알람을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2층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는데요. 근데 이 남자가 뭐 아무도 없구나 이러고 침대에 탁 누운 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 출입문 옆에다가 무슨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요거트 뭐 치즈 이런 거를 꺼내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고 잠시 낮잠을 30분을 잤습니다. 이렇게 쪼그리고 그 문 앞에서 좀 안 된 마음도 들어요. 물론 남의 집에 그렇게 침입한 거는 나쁜 거지만 그 당시 집에는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가 있었대요. 그 중에 골든 리트리버 넷이라는 4살 된 애가 있었는데 얘가 그렇게 집을 아니 멍멍하고 짖기는커녕 토이를 물고 가가지고요 같이 놀자고 하면서 꼬리치고 막 이러는 어이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신고받은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이 와서 이 사나이는 뒷문으로 뒷마당으로 도주를 했지만 경찰에게 체포가 됐네요. 뭐 또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 관련 체포영장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개는 너무 친화력이 좋아서 경비견이 되기는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 집에 낯선 사람이었는데 막 꼬랑지 흔들면서요. 토이를 물고 가서 장난감을 물고 막 같이 놀자고 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주인이 잘 키웠구나. 굉장히 사회성이 좋게 너무도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변에 가면 그 남자 여자를 갈라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나요? 이태리 북부에 트리에스테라고 걸프 오브 트리에스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만으로 돼 있어서 안으로 쭉 있어서 바로 옆에 슬로베니아 맨 끝에 있는 베니스에서 더 동쪽으로 가는 그런 곳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더군요. 여기에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야 남녀 칠세 동석 부동석인가 뭐 그러잖아요. 남녀를 따로 이 분리를 해놓는, 그래서 높이 3m, 길이 74m의 거대한 벽으로 남녀를 분리해서 운영해온 유럽 유일의 해변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12살 미만 아이들은 한쪽에, 남성들은 반대편 구역을 사용하고, 남녀가 함께 어울리려면 바다 한가운데 부표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해변을 찾은 한 외부 관광객이 남성, 그 여자분이 남성 구역에 들어갔다가 현지인들과 마찰을 빚었대요. 아니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남녀를 가르면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차별적인 중세시대의 그런 고리타분한 유물을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현지인들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우리 도시의 고유한 문화다라고 맞서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피치의 그 입장료는 2불 73센트지만 이를 둘러싼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가치관의 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녀 따로 같이 갔는데 세상에 너는 남탕 여탕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요즘은 남녀가 이렇게 사우나에서도 이렇게 있고 아주 그런 게 또 미국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태리에 이렇게 남녀 갈라놓는 높은 벽에 비치가 있다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거기서는 이제 진짜 누드비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난 여름 바다 많이 가보셨나요? 요즘 바다가 아주 거세졌습니다. 주의하시고요. Don Beeps의 Sea of Heartbreak. Good morning, 차차차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 건강생활,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주 이용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도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후니 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5: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5: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4: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1: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1: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0: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1: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0: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1: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1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5: 세븐디아스 타이어.
1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7: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즈쿠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6: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18: AM 1650 KFOX,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0: 의미 없는 하루가 선물 꾸러미가 되는 건 당신이 함께한 때문입니다. 지루한 하루가 솜사탕이 되는 건 따뜻한 가슴이 함께한 때문입니다. 누추한 하루가 보석 번지가 되는 건 손을 내미는 마음 때문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별똥별이 되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김현미 시인의 하루라는 시인데요. 훈이 씨,
1: 네?
0: 이 시 어땠어요?
1: 뭐
0: 아니 어제 밤에 별똥별, 읽을 때는 네. 확 가슴에 와닿았는데 네. 이렇게 아침에 읽으니까 막 그렇게 막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내용이 참 좋네요. 내용이
0: 당신이 좋...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나의 이
1: 마지막이 또
0: 보잘 것 없는 하루가
1: 응? 뭐 별똥별이 된다고요?
0: 네. 어, 나의 평범한 별이... 하루가 별똥별이 되는 건 사랑 때문이래요.
1: 응? 그 약간 그 반딧불? 그 응? 노래 아세요?
0: 응, 응.
1: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0: 나는 별똥별.
1: 어? 아니 별똥별 보신 적 있죠?
0: 응, 응. 쭉 지나가는 거? 휘리릭.
1: 근데 시적이 좋아요. 사랑이기 응, 응. 때문에 또.
0: 본 지 꽤 됐네요. 언제 봤어요?
1: 저도 요새 네. 하늘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0: 하늘을 못 봐. 하늘을 네. 봐야 별을 따는데 진짜
1: 또
0: 보지도 못하고.
1: 네? 아 요새
0: 진짜 몇 년 됐어 진짜.
1: 아 요새 뭐 주변에 뭐 그냥 뭐. 하늘 유니버스가
0: 아니
1: 이렇게.
0: 무슨
1: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하늘을 보시면 되지 뭐 지난번에도
0: 그렇지.
1: 뭐
0: 사실 갑자기 또 되지. 열이 나죠. 네. 오늘 주제가 네. 바로
1: 야, 갑자기 어? 막 지금 미옥 씨가 자켓을 벗으면서 저한테 네네. 역정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어, 광고 들을 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오늘 주제 너무 흥미로워요.
1: 원래 주말에 네. 제가 또 연애 얘기하지 않습니까?
0: 그래요. 연애 얘기 네. 가볼까요 우리?
1: 금요일에 함께하는 연애 상담 제목은 마음대로 줬어요.
0: 네, 네. 제목은?
1: 없어요 제목은.
0: 썸이냐 어장관리냐?
1: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썸과 어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0: 썸과 어장의 차이.
1: 혹시나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네. 썸, 어장 그게 뭐야라고 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0: 그게 뭐야 나랑 전혀 상관없어.
1: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네. 익숙치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0: 네.
1: 썸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네. 뭐 싱이라고 싱이차들이라고 그러죠.
0: 근데 미국 친구들도 썸이라는
1: 썸이 아니고 싱이 싱.
0: 싱이라고 그래요.
1: 싱 보는 거 싱이차들. 야, 이거 이제 내린 뭐 이거
0: 썸이라는 그 용어는 없어요 우리처럼
1: 네.
0: 우리만의 저거
1: 아니야 그러니까 용어가 싱이라는 표현이 있다니까요 근데 네. 단어가 다를 뿐이죠
0: 네, 그러니까 썸이 네. 아니구나
1: 썸이 왜 썸이에요 근데
0: something
1: 그런 거예요 썸띵이 썸이요
0: 네, 네.
1: 어 나는 1 더하기 1 더할 때가 썸이라고 그러잖아요 SUM 네, 네. 그건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1: 뭐 만든 사람 마음이지 뭐 아 썸띵이 만든
0: 썸을
1: 것 같다
0: 썸을 그 썸으로 했구나
1: 야 너네들이 썸띵 있냐 이런 거 같다
0: 뚜리썸 포썸 이런 것처럼 나, 골프 칠 때
1: 네, 골프 하다
0: 거기서 나왔다고 썸이? 아니야 여기 남녀가
1: 골프 그거죠 골프
0: 그렇죠
1: 어.
0: 저기 합계 썸
1: 합계 뚜리썸
0: 근데 포썸. 남녀의 네. 썸은 그게 아니고 썸띵 아,
1: 그거
0: 아니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1: 맞는 것 같아요
0: 썸띵
1: 근데 미국에서는 sing each other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1: 그 교제 정식 네. 교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기 전에
0: 네
1: 단계
0: sing.
1: 서로 알아보는 그러니까 그냥 친구는 아닌데
0: 네.
1: 약간 그래서 연인도 아닌
0: 서로 보는 거야 이제
1: 그렇죠 그 사이가 이제 썸이라는 표현을 하고 어장관리는 네. 여러분 말 그대로 네. 물고기죠
0: 아~
1: 물고기를 관리하는 어장을
0: 근데
1: 관리한다
0: 근데 왜 관리한대요 물고기는
1: 중요하죠
0: 응?
1: 아니
0: 없으면 심심하니까
1: 심심하고 그러니까 네. 수족관에 물고기 넣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0: 뭐예요
1: 관상용이냐
0: 어 언제가 잡아먹어
1: 먹을 거냐 그렇지 배고플 때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장 관리라는 게 사실 네. 필요해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솔직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시는 분이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오늘 잠깐 주제 중에 하나가
0: 네, 네.
1: 썸과 어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장 관리의
0: 재밌다.
1: 차이는 뭘까?
0: 네네. 아, 나 공부하고 싶어 이런 거.
1: 응. 아니,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네?
0: 한번 줘가요.
1: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제가 그걸 네. 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일방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성 간에 연락을 자주 해요.
0: 어.
1: 막 근데 누가 봐도 주변에서 네. 야 둘이 사귀냐?
0: 아니.
1: 그런데 한 명이 제대로 고백은 안 한 거야.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정식으로 우리 뭐 사귀자라든가 네. 뭐 이제부터 나는 너의 남친과 여친구 뭐 이런 거 없이
0: 그건 대단한 결단이니까 사실
1: 근데
0: 쉽지 않아
1: 아니 그거 안 하면서
0: 예.
1: 손잡고
0: 그냥 망설이다만 인생 다 가는 거야
1: 근데 그러면 썸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혼자 예. 짝사랑인 거고
0: 예, 예.
1: 썸이라는 거는 약간의 뭐랄까 약 약간의 스킨십은 좀 있고.
0: 약간은 있어요.
1: 그러니까 손 정도는 좀 잡고.
0: 손만 예. 아니 그 그게 그 바운더리가 또 있구나.
1: 네. 아,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뭐 좀 더 좀 더 이렇게 보편한 네.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네. 뭐 더 넓은 건 뭐 하시겠지. 근데 또 유교적인 마인드 가지신 네, 네, 분들은 네, 네, 네. 손도 못 잡고 남녀치세 그, 부동성 뭐 이런 분도 있고.
0: 살짝 손잡고 이렇게 살짝의 스킨십이 있는 정도.
1: 그 정도는 이제 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뭐 입이 가면 안 돼요. 내 손 정도만. 그 정도가 이제 썸인데.
0: 입에 가면 안 돼.
1: 입 가면은 사귀어야지. 아, 응? 결혼해야지.
0: 그렇지. 사실 네. 사실 그 저는 그게 제일 그런 그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진짜 사랑해야지 키스가 된다 이렇게 누군 얘기하더라고요.
1: 근데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0: 섹스는 해도 키스는 쉽지 않다.
1: 저기 단어를 이렇게 너무 정당하게 네. 쓰지 마시고.
0: 아니 뭐 그 남녀 얘기하는데 S
1: 아, 하지 마요.
0: 네네, 알았어요.
1: 좋은 말 돌려하세요. 뭐
0: 안 돼.
1: 뭐 아니 뭐 사랑을 알았어. 나눈다든가 사랑을 나눈다든가 뭐 짝짓기 하지 마요.
0: 그럼 딴 말 쓴다. 네,
1: 더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안 돼요. 네네. 아무튼. 네. 그 썸 어장 관리 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어장 관리.
0: 저는 뭐 시간 아깝게.
1: 아니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본인이 몰라요.
0: 몰라.
1: 본인은
0: 아 그렇지.
1: 어장 관리
0: 만나자 그럼 일단 만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장 관리예요?
1: 그런 것도
0: 그 사람
1: 일종이죠.
0: 알아보려고.
1: 일종의 왜냐면 네. 지금 A라는 남성이 네. 있습니다. 미옥 씨 입장에서 네. A라는 남자가 있어요.
0: 네.
1: 근데 B라는 남자가 연락이 옵니다.
0: 네.
1: 그럼 내가 A라는 남자와 썸이 있거나 마음이 네. 관심이 있으면
0: 네.
1: 사실은 굳이 B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유교적으로 봤을 때
0: A랑 확실하게 서로 공식적인 보이프렌 걸프렌이 안 되면
1: 네.
0: 만날 수 있지.
1: 그게 어장관리라니까.
0: 그게 그러니까. 어장관리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아. 애매하니까 여기저기 다 펄펄치고
0: 그럼 나도 어장관리하고
1: 여기저기
0: 거야?
1: 그냥 네. 낚싯대를 들여놓는 거야. 누구든 뭘 알아 이거잖아.
0: 아니지 누구든 뭘 알아.
1: 강태공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0: 세상에.
1: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장관리하지 않습니다.
0: 네.
1: 저는 그런 거 싫어요.
0: 네.
1: 저는 오늘 만나면 마음에 들면 오늘 사귀어야지.
0: 예.
1: 막 구차하게 뭐 썸이네 뭐 어장으로 얘는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1, 2, 3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0: 네.
1: 그냥 바로 사귀고 직진.
0: 응, 응, 응.
1: 그리고 헤어지고 바로 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0: 응.
1: 뭐 굳이 막 어장들 아, 저는 여자분들이 응. 어장 관리가 티가 나거든요.
0: 여자분들은 좀 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죠.
0: 그리고 제가, 여장 관리뿐만 아니라 네. 내가 진짜 그 언니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1: 언니예요?
0: 본인 아니시죠? 보이프렌이 네. 몇 명이 있대요.
1: 실제로 교제하는 보이프렌드가?
0: 네.
1: 어떻게 그걸 그랬더니 양다리거나 그런 거구나.
0: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 뭐
1: 뭐야 뭐
0: 데이트하는 용.
1: 데이트하는 용.
0: 돌아다니는 용.
1: 그러니까
0: 요 사람은
1: 이 사람은 낮에 데이트, 이 사람은 밤에 야행성 데이트. 뭐 어떤 사람은
0: 한쪽은
1: 뭐 이런
0: 또 이제 막 그 또
1: 재력이 많고.
0: 그게 골고루 있. 인생 짧아 언니 뭐 이러면서
1: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 언니라고 했는데
0: 아니,
1: 지금 인생 짧아 언니라는 거 보면 상대가 더 어리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아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아니 시스터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1: 왜요?
0: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1: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어.
0: 아니 아니요 절대 나는
1: 아니,
0: 진짜
1: 그러지,
0: 순정파야.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네.
0: 어?
1: 어디까지가 순정인지
0: 벗어준다니까 그냥.
1: 또
0: 아니
1: 우리 코요테 순정이라 들어야겠다 코요테 순정. 응? 네.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어장 관리 본인들이 하면서 본인 네. 한다는 걸 모른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 그러네. 아, 남자 A가 어장 관리네.
1: 남자 A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가 아니니까 B도 만날 수 있고 C도 연락 오면 받아보고 이게 어장 관리예요.
0: 네.
1: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네. 제가 그걸 알자. 이 여자분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네. 딱 봐도 알잖아요. 내가 네, 네. 이 사람의 모든 게 아닌 거. 그럼 저는 빠져나오죠.
0: 그래요?
1: 어디 가면 날 가둘려고.
0: 근데 또 개방적인 사람은 뭐 인생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뭐 내가
1: 서로
0: 테니스를
1: 서로?
0: 치는데 왜 꼭 쟤랑만 쳐야 돼. 쟤랑도 쳐야지.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0: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아, 인정하는데 제 놀린 거예요. 그 테니스를 비교하자면 하지만 한 게임은 이 사람한테 쳐야지. 이 사람 게임 치고 다음 게임을 딴 사람이 쳐야지. 네. 이 사람이 한데 15 어 그들이 갑자기 야 너 바꿔 얘랑 치고 30 15
0: 복식해.
1: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복식해. 그러니까 차라리 복식을 하든가 한 게임은 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게임 중간에 사람을 바꾸나.
0: 그니까요.
1: 그거 좀 저는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요.
0: 그쵸. 한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몇 사람을.
1: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랬던 적은 있긴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양다리 아닌 양다리가 된
0: 네,
1: 적은
0: 네.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이랑 정리가 될 때쯤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돼갖고 약간 예. 환승 연애라고 요새는 하죠.
0: 예.
1: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0: 아니, 저는 실제로 양다리를 해봤어요.
1: 저도요.
0: 대학교 좀. 1학년 때
1: 네.
0: 이분을 소개받았는데 어디 가서 우연히 또 딴 사람을 만났는데 둘 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재미있으니까 어렸을 때니까.
1: 근데 교제를 하신 거야 안 하신 거예요?
0: 뭐
1: 둘 다 교제했어요, 솔직히.
0: 둘 다 솔직히 말해서 둘 다
1: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미호기가 내 여자다.
0: 손은 잡았어요. 아. 뽀뽀도 했지 뭐.
1: 뭐야? 뭐야?
0: 그랬는데 여름 방학에 우리 대전에 내려가서요.
1: 누구랑,
0: 통지표가
1: 누구랑?
0: 아, 제 집이 아, 네네네. 서울에서 이제 네네네. 기숙사에 네. 기숙사에 있었어요, 저는. 매박 절대 못 해.
1: 오히려 네, 그게 뭐 그렇다 치고요. 네. 네.
0: 그래서 대전 내려갔는데 네. 통지표가 왔는데 완전히 F학점. 제가 그래서요. 두 사람 다 끊어 버렸어. 공부만 이제 충격 받아서.
1: 그게 그 남자들이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는 하면 되는 거지 학교를 안 가신
0: 아니,
1: 거네.
0: 아니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원래
1: F를 본쟁이. 받으면 학교를 아예 안 간 거 아니에요?
0: 거의 뭐 시험을 안 봤죠.
1: 그냥 놀이라고 데이트하느라고.
0: 그 양다리가 진짜
1: 근데 양다리라는 게 그래요. 그냥 어릴 때는 네. 어릴 때는 진짜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르니까 그죠?
0: 그거를 둘 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1: 그러면 만약에 네, 네. 그 학점이 아니었다면 네. 계속 만났을 거예요?
0: 결론을 냈겠죠.
1: 어떤 방식으로요?
0: 모르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사귀어볼 수도 있겠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결코 좋지가 않은 것 같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무슨 뭐 진지하게 해서
1: 진짜
0: 다양한 뭐... 경험을 해봐야지.
1: 다다익선 다다익선
0: 아,
1: 나오죠.
0: 네,
1: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 저는 그 어장 관리를 뭐 어느 정도 하시는 거는 전 이해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 사는 그런 뭐 그죠? 네, 뭐 방식이니까 네. 좋은데 네, 네. 너무 또 이렇게 네. 그런 분들이 그 뭐라고 그러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분들이
0: 맞아.
1: 이런 맞아. 분들이 막 주변에 많은데
0: 진정한
1: 정작,
0: 내 사람이 없는 거지.
1: 정작 그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막상 그런
0: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막상 주말에 전화기를 들고 계속 넘기는 거예요.
0: 그렇지,
1: 누구한테 연락해? 그죠?
0: 어.
1: 한 명이 딱 그러지 없는 거야.
0: 그 진정한
1: 딱히.
0: 사람. 그, 나의 그, 이머전시 컨택이 돼줄 수 있는
1: 그쵸.
0: 그 진정한 한
1: 나의
0: 사람.
1: 나의 가디언이 돼줄 수 있는 단 한 명.
0: 그래.
1: 뭐 두 명이면 땡큐지만
0: 빨리
1: 뭐
0: 추리세요, 여러분. 네. 진정한 사람. 진정 사랑의 노라 뭐 이런.
1: 시간 한번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렇다면 연애를 했습니다. 뭐 네. 썸이 돼서 연인 됐어요, 연인이. 연락의 빈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빈도수. 뭐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뭐 어떤 식이세요? 미옥 씨는 예를 들어서 둘이 저희가 사귀어요. 오늘부터 네. 사귀기로 했어. 에, 에. 그러면서 사귀 전에는 막 진짜 좀 그렇잖아요. 막 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교제가 시작됐어. 에, 에. 그러더니 딱 다음날부터 아침에 전화가 오는 문자가 와. 굿모닝? 끝까지는 오케이. 한 시간마다 문자가 오는 거야.
0: 난 싫어.
1: 밥 먹었어요? 뭐해? 지금 뭐해? 어디야? 뭐해? 내 생각해? 생각나서 전화해서
0: 아우,
1: 한 시간마다
0: 싫어.
1: 그리고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야. 아직 먹어? 뭐 먹어? 사진 보내줘. 인증샷 보내줘. 누구랑 있어? 아직 안 가? 집에 언제 갈 거야?
0: 아, 실제 그런 분 계시더라.
1: 아 이거 남자가 이게 많이 그래. 남자가
0: 여자한테
1: 아... 이게 남자들이 은근히
0: 왜 그런 거예요? 뭐, 약간 집착하고
1: 그러니까
0: 약간
1: 그게
0: 의심하는구나.
1: 의심하는 거죠. 불안한 언니가, 거죠 항상. 이 남자의 그 사랑이 약간 집착과 의심으로 변하는 거죠. 아, 근데 이해는 네. 돼요. 네. 내 여자니까 관리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또 반대로 연락을 안 해. 교제하는데
0: 너무 또 안 해도 그렇지.
1: 그냥 잘 때 잘 자?
0: 그냥 뭐, 하루 일과 보내고 How was your day? 이 정도 전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문자로.
1: 에이
0: 왜요?
1: 교제 사귀는데요?
0: 그러다가 무슨 통화할까? 뭐 이러면 통화를 해도 좋지만
1: 그럼 밤에도 굿나잇도 안 하고?
0: 굿나잇 하죠 문자로.
1: 그럼 아침 인사?
0: 아침 인사 까지 뭐 꼭 챙겨야 돼.
1: 아침 인사 안 해요? 굿모닝도 안 해요?
0: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매번 해. 매번 했어요?
1: 아유 야 그냥 쌀쌀하신 분이네.
0: 나.
1: 어? 당연하죠. 눈 네.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데.
0: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아, 나 이제 반성해야지. 알았어.
1: 아침이 오는 소리에 굿모닝. 밤에는 잘 자요. 딱.
0: 네.
1: 이게 제일
0: 중요한 거예요?
1: 그럼요. 사람이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했을 때 굿모닝 딱. 자, 근데 또 그것도 배려를 해줘야 돼. 나는 여기서 6시에 일어났는데 이분은 조금 8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 친구가 일어날 때쯤 잘 잤어? 출근할 때쯤 다 네. 전화해서 출발했니? 지금 운전 중이야. 그래 운전 조심하고. 또 한 5분 10분 통화 얘기하고.
0: 네.
1: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0: 지금은 와이프랑 하루에 몇 번 문자하고 통화하세요?
1: 와이프 전화번호가 뭐지? 뭐 카톡 하나 모르겠네. 저는 와이프랑 카톡은 자주 안 해요. 잘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잘 안 하는데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죠. 할 얘기 있으면 하는데 잘 안 하지만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굿모닝, 뭐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잘 때도 항상 굿나잇 인사하고 퇴근해서도 항상 허그하고 인사하고 생활하고 돼 있어요. 애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허그하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0: 근데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전화 통화할 때 그렇더라. 어 왜?
1: 아 그쵸. 좀 쌀쌀 박히는 건 있어.

0: 서로 잘하고 좀.
1: 우리 럭키 퀸님 딱 좋은 정답 쓰셨네. 이거.
0: 뭐요?
1: 예전에는 네. 과거에 네. 저녁 인사로 내 꿈꿔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죠.
0: 요즘 뭐라, 뭐라고요?
1: 요새 주무실 때 어떻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알려주세요. 눈 뜨지 마라 이런. 나이 들면 그렇다면서요 남자가. 네. 아침에 눈 뜨면 눈 떴다고 와이프한테 맞는다며. 또 눈 떴다고 일어났다고. 아 진짜 그거 이건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 내 꿈꿔 잘자 안녕 끊어 먼저 끊어 먼저 끊어 아 먼저 끊어.
0: 그렇지 그렇지. 아니 최대로 길게 통화해 본 밤에 자다가 애인이랑.
1: 몇 시간 하죠. 기억 안 나 몇 시간인지.
0: 저는 이렇게 하다가 자죠 이제. 잠들어 버려.
1: 여성분들은 하다 자더라. 그냥 뭐 자기 목소리 들으면 잘래 뭐 이런 거. 너무 귀찮아. 하루 이틀 할 수 있지. 아 그거.
0: 나는 그거 너무 시간 낭비야.
1: 왜요?
0: 오래 너무 그렇게.
1: 나중에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네. 남자 딴짓합니다. 게임하면서 전화해요.
0: 예. 책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아. 그냥 처음에는 확 하더니.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적당히. 용건만 간단히. 그래도 이렇게 써 있잖아.
1: 그렇죠. 그래도 그거 귀엽잖아요. 끊어 안녕. 끊어 안녕. 왜 안 끊어? 먼저 끊어. 먼저 끊어. 아! 하나, 둘, 셋.
0: 난 그거 말고 친구랑.
1: 뭐야?
0: 서로 이제 동네 한 동네에 사는데 내가 데려다 줬어요. 그럼 걔가 날 또 데려다 줘. 그럼 내가 또 걔를 데려다 줘.
1: 그럼 계속 왔다
0: 갔다,
1: 갔다
0: 몇 번을 했어요.
1: 남자분이요?
0: 여자.
1: 왜?
0: 그냥 우리 우정. 꽃피는 우정.
1: 그분이
0: 태선이.
1: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0: 했죠. 한국에 있어요.
1: 야. 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0: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1: 에너지가 남아두셨네. 그러니까
0: 필요 없이. 아.
1: 아무튼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보겠어요. 하루 정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연락이라는 거를 약간의 그 하루 일상의 보고를 한다.
0: 사실 그 필요해요.
1: 느낄 때
0: 안정되게.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늦었어. 그러면 너 왜 늦게 와? 이러고 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좀 늦네? 라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그게 좀 스무스하게 잘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그런 의심이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옥 씨가 저랑 결혼을 하는데 뭐 회식을 갔어. 그러면은 그냥
0: 그날 밤 연락이 안 와. 2차 갔구나. 노래방 갔구나.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싫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갔어. 그러면 너 누구랑 어디를 갈 거야? 그래. 2차를 내려서 뭐 먹고 뭐 노래방을 간다 그러면 안 가면 좋겠지만 뭐 굳이 가야 된다면 어디 갈 거야 이런 거 얘기해 주고 중간에 또 아 지금 아직 앉아? 나 지금 하고 있어. 좀 이따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 그 집에 가서 잘 도착했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근데 노래방 간다 그러면 화내고 뭐라고 의심하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지난번에
1: 그분.
0: 노래방 갔던 남자 같이 만났는데 지난번 노래방에서 이러고 그 여친 앞에서 얘기하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1: 와 근데 그거는 좀 고민해 볼 만하긴 한데 네. 그래도
0: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1: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0: 서로 신뢰하는 마음.
1: 우리 쿠키보츠님 무슨 댓글을 쓰셨는데 옛날에 어느 여자분이 자동차에서 남편하고 통화하고 몇 초 늦게 끊는 동안에 남편이 전화를 안 끄고 있으면서 자 와이프가 옆에 친구한테 남편 욕하는 걸 다 들었답니다. 끊기
0: 있어 있어.
1: 아우 이 양반이 짜증납니다.
0: 아 맞아 이거 있어 거지. 진짜 있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전화기.
1: 저는
0: 어떤 사람은요 끊기도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야야 얘가 있잖아 뭐 이러면서 끊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은 끊지도 않아. 그러면 끊어야
1: 듣고
0: 되는데
1: 있어요? 듣고 있어요?
0: 아니 듣고 있는 것도 난 그래서 그냥 끊는 편인데 그 얘기들이 막 들려와 조심해야 돼요 진짜.
1: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아는 분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초창기에 그 뭐야 터치폰이 나왔을 때. 터치라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오적적 많이 됐잖아요. 지멋대로 켜져 누리고 그랬거든요.
0: 맞아.
1: 이분이
0: 그래서 사고 많이 났어.
1: 한 번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건 괜찮아. 차라리 화장실에서 그냥 이를 보는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거는 묻고 넘길 수 있어. 그냥 끊으면 되니까. 야 이분이 접대를 하면서 조금 그런 술집을 간 거예요. 접대하면서. 근데
0: 거기서 눌려진 거야.
1: 하필이면 와이프한테 전화가
0: 어머!
1: 근데 와이프가 여보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멀리서 아 잘못 눌렸구나 끌려는 순간 옆에서 오빠 이거 마시자 이게 딱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안 끊고 다 들은 거지.
0: 어머.
1: 근데 뭐 난리도 아니었대요. 옆에서
0: 어머나,
1: 뭐 오빠
0: 맞아요.
1: 그리고 뭐
0: 그때 그 사고 많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이 전화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0: 많이 있었어 진짜.
1: 네.
0: 버다이얼 아 조심해야 돼요.
1: 버다이얼 맞아.
0: 아 근데 그거 많이 있었어 진짜. 진짜 사고 많이 있었어
1: 사고
0: 처음에.
1: 많았죠. 네.
0: 조심해야 돼요. 그냥 진실되게 서로 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구와 소유가 함께 불러요.

0: 파워볼 잭팟 얼럿이 있습니다. 플레이할 시간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98밀리온 이상입니다. 티켓 가지고 계신가요? 얼른 사야겠다.
1: 여러분 2억 9,800만 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오 파워볼.
1: 네. 2번 네. 깨우겠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접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운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2137381288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1005 헬스코리아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Yeah,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1: 오빠usa.com
2: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얘기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K-Urban Builders의 폴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야, 아니 뭐 요새 네. 뭐 워낙 또 우리 대표님 유명하셔가지고 네. LA와 OC 양쪽 네, 네. 다 여러분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LA 전화번호입니다. 213-310-1800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213-798-2200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아니, 대표님 요즘 리모델링 문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4: 그러니까요.
2: 바쁘셨죠? 네.
3: 리모델링도 많지만 네. 솔라 문의가 늘어났어요.
4: 솔라
2: 이번에 에어컨을 쭉 켜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전기세 걱정하시면서 그렇죠. 많은 분위기가 있으셨나 봐요.
3: 네, 전기 요금이 뭐 두 배, 세 배 나왔다고.
2: 어머.
3: 한 300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네. 800불, 900불 나왔다고.
2: 와. 아, 왜 안 그러겠어요.
4: 폭탄이네요, 이거는.
2: 진짜.
4: 티어가 확 올라가면 확 올라가니까.
2: 그렇죠. 맞아요. 네.
4: 근데 뭐 우리 당연히 우리 BTS 네. 솔라에 대한 또 솔라는 당연히 뭐 워낙 유명한데
2: 네.
4: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리모델링을 제가 궁금한 게
2: 네.
4: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간 하나 창조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님?
3: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은 저희가 완전 저희가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해드리고요.
4: 네.
3: 그다음에 이제 ADU라는 거는
4: ADU?
3: 별채를 새로 짓는 겁니다. 뭘 갖다 놓는 개념이 아니고
4: 네.
2: 네.
3: 새로 집을 짓듯이 새로운 유닛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4: 오. 네. 그러면 집의 가치도 좀 많이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되면?
3: 그러면요. 집의 가치가 거의 예, 투자 대비 두 배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2: 네. 네.
3: 왜냐하면 우리 한인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지역은
4: 네.
2: 네.
3: 보통 스퀘어피 땅
2: 네.
3: 원스퀘어피 땅 보통 한 600불에서 700불이고
4: 네.
3: 좀 비싼 동네는 거의 1000불 이렇거든요.
4: 네, 네. 네.
3: 중간 가격이 한 650, 700으로 보시면 되는데
4: 예.
2: 네.
3: ADU 건축비는 시작이 300불부터 시작이 돼요.
2: 네.
3: 그래서 300불 투자해서 30만 불 투자해서
2: 네.
3: 1000스퀘어피 늘렸다 그러면
2: 네.
3: 그거는 60만 불 가치가 있는 거죠.
4: 오.
2: 더군다나 요즘 ADU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완화됐기 때문에 좀 쉽게
3: 네.
2: 예.
3: 금년부터는 이제 본체 외에 3D 유닛을 더 만들 수 있어요.
4: 와.
3: 그러니까 ADU 두 개,
4: 네.
3: 그다음에 주니어 네. ADU 하나, 그러니까
4: 아.
3: 디테치에서 하나, 어태치에서 두 개.
4: 와.
2: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 그
3: 그러니까
2: R1이라고 그랬나요?
3: 네, 싱글 네. 패밀리 하우스의
2: 네.
3: 본체 외에 3유닛을 더 만들 수 있어요.
4: 근데
2: 4유닛까지 늘릴 수
4: 제가 그 와이프의 친구분이 네, 이제 네. 집을 몇 년 전에 사셔갖고 그 ADU를 공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2: 네, 네.
4: 이게 진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아니시잖아요. 이게 장점 중에 하나죠.
2: 대표님은 굉장히 빨리 하신대요.
3: 저희는 아직 네. 6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공사 기간.
4: 그러니까요.
3: 5개월에서 6개월 잡으시면 되고요.
4: 그렇게 짧아요?
2: 네.
3: 공사 기간은 멀지 않은데 정해져 있는데 아직 어떤 사이즈라도 저희가 6개월을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2: 네.
3: 지역별로 시티에서 네. 좀 오래 끄는 경우가 있어요.
4: 아, 시티에서 네.
3: 퍼밋. 그 프로세스 기간이
4: 네. 네.
3: 예를 들면 그랜데이,
2: 아~
3: 부에나파 이런 데 네. 아주 까다롭습니다.
2: 아~
3: 두 배 이상 걸려요.
2: 네.
3: 보통 3, 4개월 걸릴 게 막 6, 7개월, 8개월 네. 이렇게 걸린 경우도 있어요.
2: 아~
3: 그렇지만 네. 하여튼 공사 기간은 저희는 5개월에서 네. 6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2: 네, 우리 대표님의 K-Urban Builders는 더군다나 직영 팀이 있어서
4: 예. 그러니까요.
2: 시스템이 굉장히 뭐 확고하게 잘 잡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 네, 결국은 네. 맨파워더라고요.
2: 네.
4: 아 그렇죠.
3: 결국은 사람이에요.
2: 네.
3: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2: 네.
3: 사람에 의해서
2: 네.
3: 좌우되더라고요.
2: 하청 없이.
3: 네.
4: 지난 방송에 제가 우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을 때 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 네.
4: 주방. 여성분들은 사실 주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많잖아요. 아,
2: 그럼요.
4: 주방 네. 키친을 리모델하는데 사실 몇 개월 걸린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 네.
4: 이게 그때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게 며칠 걸렸다는.
3: 그렇죠. 일주일이네.
4: 그러니까
2: 어떻게 일주일이네.
4: 믿음이 너무 빠르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따로 하청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원팀이 쫙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2: 네.
3: 그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2: 네.
3: 그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2: 네.
3: 구조 변경 없이 기존의 주방을 완전 100% 업그레이드 하는데
4: 네.
2: 네.
3: 첫날은 데몰레이션 하고요.
4: 네. 네.
3: 둘째 날은 플러밍하고 전기하고요.
4: 네.
3: 셋째 날 캐비넷이 설치가 됩니다, 하루에.
4: 오.
3: 대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 모든 자재 및 모든 스케줄이 잡혀 있어야만 되는
4: 거죠.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렇죠, 그렇죠.
3: 그리고 캐비넷이 끝나면 넷째 날
4: 네.
3: 카운터탑이
4: 오,
3: 됩니다.
4: 들어오고, 네.
3: 이렇게 되려면
2: 네.
3: 공사 시작 전에 캐비넷과 카운터탑이 사이즈가 다 나와야 돼요.
2: 네, 네.
4: 그렇죠.
2: 네, 네.
3: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4일째 네. 카운터탑.
2: 네.
3: 5일째 플러밍하고 모든 어프리언스 후값.
2: 아.
3: 6일째 청소하고 페인트 하면 끝나는 겁니다.
2: 야.
4: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3: 그런데 이게
2: 네.
3: 저희는 쉽게 얘기하는데
4: 그러니까요.
3: 실제니까.
4: 네. 네.
3: 뭐 두 달 걸렸다는 분도 있고.
4: 맞아요.
2: 아 그리고 하다가 안 온 사람도 있고.
4: 저 욕실 한번 하는데 저 한 달 반 네. 걸렸어요. 저희 옛날 집. 욕실
2: 아,
4: 뜯어갖고 하는데 한 달 반 걸렸어요.
3: 욕실은 네네. 저희가 하루 이틀 더 걸립니다. 그래서 7일 걸립니다.
4: 저 한 달 반 걸렸는데
3: 구조 변경했을 때는 10일 잡습니다. 뭐
4: 우와.
3: 샤워붓을 좀 크게 한다든지
2: 네.
3: 토일렛을 옮긴다든지 이럴
2: 네.
3: 경우에는 10일 잡고요.
2: 네.
3: 그렇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리프레이스 개념은
4: 네.
3: 7일 잡습니다.
4: 와.
2: 그러면 뭐 만약에
4: 빠르시다.
2: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어디 나가 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좀
4: 아니,
2: 생활이
4: 7일에 가능한. 끝나면
2: 7일이면 뭐.
4: 근데 또 우리 대표님이
2: 네.
4: 아무리 빨라도 스피드는 스피드지만 퀄리티는 또 그렇죠?
3: 아이 퀄리티는 저희가
4: 자신
3: 인정받고 네. 있죠.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죠.
4: 그러니까 네. 사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3: 네. 얼마 전에는요 네. 세리토스 네. 일을 했는데
4: 세리토스 네.
3: 저는 3주 잡았거든요.
2: 네.
4: 네. 오, 대표님이 3주 잡으시면 굉장히 큰 공사네요. 그렇죠.
3: 화장실 3개 네. 하고 키친하고
2: 네.
3: 마루하고 페인트였어요.
4: 굉장히 큰 공사인데.
3: 근데 3주가 안 걸렸어요.
4: 와. 야, 그걸
3: 2주 반 만에 끝냈어요. 그 이유는
2: 야,
3: 이분들이
2: 예.
3: 처음에는 뭐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하겠다 그러더니
4: 네.
3: 공사가 딱 시작되니까 안 되겠다고
2: 그렇죠 먼지 날리고
3: 나가시겠다 나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2: 네, 비켜줘야지.
3: 좋다 그러면 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다.
2: 네.
3: 그러다 보니까 마루 깔고 키친하고 화장실 세개하고
2: 네.
3: 페인트하는데
2: 네.
3: 3주가 안 걸렸어.
2: 아니,
4: 그 정도면 새집 지으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와.
3: 네. 아니 전기까지 했네.
2: 아.
3: 인센스라이까지 다 넣어드리고
2: 네.
3: 3주 걸렸어요.
2: 아, 그렇게 그분이... 클라이언트가 되게 만족을 하시니까 소개로 굉장히
4: 그렇죠.
2: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3: 근데 끝날 때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3주에 끝낸다는 말을.
2: 안 믿으셔.
4: 네. 못 믿죠.
2: 나중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못 오셔서.
3: 근데 그분이 네. 이제 퀄리티에 놀래고 속도에 놀래가지고
2: 아...
3: 자기
2: 왜 진작
3: 친한, 안 했을까? 친한 언니 집을 소개해 주셨어요.
2: 어머나. 아,
4: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들고 너무나 잘해주시면 소개가 제일 크죠.
2: 진짜요. 이 집 공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 그럼요.
2: 네.
4: 또 보험 가입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2: 그렇죠?
4: 네. 우리 대표님은 뭐 300만 불 보험 가입이 되겠다고 그러시니까
3: 네.
4: 뭐 웬만해서는 저희가 믿고 갈 수 있는데
2: 네.
4: 그 지금 댓글에 전화번호 ADU하고 솔라 말씀하셨는데 솔라는 저희 금방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2: 예.
3: 네.
4: K 얼반 빌더 연락처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 LA 지역은요.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10-1800번 213-310-180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크랜 서클의 부에나팔게 계십니다. 213-798-2200번 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K-Urban Builders입니다. 네. 공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편안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 과정을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4: 네. 이거 집공사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2: 네. 아우, 집공사 잘못하고 나면 몇 년 늙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4: 정말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믿고 우리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네.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네.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사를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새 아까 전기 에어컨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집 두 대를 다 전기차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값이 확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물론 가스값 비하보다 낮지만 네. 전기료 걱정 많으신데 솔라로 이제 그게 엔서가 정답이 있는 거죠, 대표님?
3: 그렇죠. 솔라 설치를 하시면 네. 전기세 전기요금 부담에서 해방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4: 전기가 또 오르잖아요.
3: 90% 이상 해결해드립니다. 정말 전기요금이 1000불 나온다 그러면 네. 900불 이상 절약시켜드립니다.
2: 와이 나 그분 이게 아직 그
3: 뭐 3,400불 4,500불이면 네. 그냥 기본요금 15불 빼놓고는 네. 3,400불 나오던 거 다 없애드릴 수 있습니다.
2: 이야 이게 전기료가 날이 갈수록 또 인상이 되고 계속 오르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더울 거라고 그래요. 네. 이 에어컨을 안 틀 수 없고 또 이 올 겨울에도 굉장히 추울 거라고 그러는데. 네.
4: 근데 지금 들으신 분들이 막 궁금하실 거, 우리 집도 되나? 아무 데나 네. 되는 겁니까?
2: 아무 집이나 대표님? 가능해요?
3: 다 가능하죠.
4: 다 가능해요?
3: 네.
4: 설치 가는 게 좀 까다롭지 않나요, 대표님?
3: 펌밋은 뭐 일주일 내에는 나오니까 그렇게 네. 어렵지 않고요.
4: 아니, 대표님 너무 시간
3: 설치도 뭐 네. 가정집인 경우에는 네. 뭐 3-4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토탈 네. 잡아서 2-3주 잡으시면 여유 있습니다.
4: 여유 있게 2-3주예요?
3: 네. 여유 있게 2-3주.
4: 와.
2: 아니 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말도 있는데
3: 전혀
2: 없어요?
3: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 다 낭설입니다.
2: 네.
3: 뭐 솔라 설치했더니 뭐 전기 요금이 절약이 안 된다는 둥 뭐 네. 비가 샌다는 둥 비가 셀 수 없는 구조예요. 절대 구멍 뚫고 뭐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2: 네.
3: 루프 수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직접 맞지 않죠 루프가.
4: 예.
3: 그다음에 햇빛도 차단이 되죠.
4: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루프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단지 네. 이제 염려되는 것은 루프 수명이 보통 30년으로 보는데
4: 네. 네.
3: 20년이 루프를 새로 갈은 지 20년이 넘은 집에는 이제 루프 솔라 설치할 때 좀
2: 네.
3: 생각을 하셔야 돼요.
4: 아~
3: 왜냐하면 20년이 넘었다 그러면 사람 나이로 치면 인간 나이로 치면 80이거든요. 80, 네. 90. 그런데 네. 거기다 철물을 씌워놓으면 목이 아프겠죠.
2: 네.
3: 견디기가 힘들겠죠.
2: 네.
3: 그러니까 비가 새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 수명이 2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루프 공사를 한 다음에. 루핑을 한 다음에 솔라를 넣는 게 원칙이고
2: 네.
3: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어차피 할 거 해야죠.
4: 그렇죠.
3: 이제 그동안 솔라를 하고 싶으셔도
4: 네.
2: 네.
3: 망설였던 분들
4: 예. 네.
3: 또 투자 비용이 부담이 되셨던 분들 위해서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 네.
3: 이제는 PPA라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4: 네.
3: 그래서
2: 네. 네.
3: 본인 투자 전혀 없이
2: 네.
3: 어떤 투자도 없이
2: 네.
3: 전기요금을 절약해드릴 수 있는 PPA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2: 네.
3: 초기 투자 전혀 없습니다.
2: 네.
3: 그냥 전기세 내듯이 내면 되는데
2: 네.
3: 예를 들자면 네. 이게 바잉도 아니고 리스도 아니고
4: 네.
3: 좀 그런 개념이에요.
2: 좀 그런
3: 설명이 좀 네. 어렵고 네. 이해가 어려운데
2: 네.
3: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네.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고
4: 네.
3: 중요한 거는 전기요금을 100불을 냈다 지금까지
4: 예.
3: 그러면 이거는
4: 기본값 떨어지나요?
3: 한 30불 낸다고 보시면 돼요.
4: 와, 어마어마하게
3: 줄였겠네. 대신 20년, 25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내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2: 네.
3: 대신 내 투자가 아니죠. 대신 그 한 7년 정도는 그 소유권 자체가 솔라 시스템의 소유권 자체가
2: 네.
3: PPA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4: 그게 그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가 뭐 그거죠, PPA가?
3: 예, 예.
2: 네.
4: 그렇고. 아. 그런데 지금 들으실 분 중에 네. 야 그러면 나 우리가 막 300불 500불 나오고 700불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대표님께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돼요?
3: 한 달치 전기요금 고지서만
4: 한 달치 전기요금
3: 예, 예.
4: 그것만 드리면 돼요?
3: 예, 그것만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4: 아, 여기 네. 거기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3: 예.
4: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3: 막대 그래프가 있거든요.
4: 네네. 네.
3: 막대 그래프가 이제 월별로 사용량이 나와요.
4: 예.
3: 그걸 네. 그걸 봐야만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또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걸 보시면
4: 네.
3: 얼만큼 절약이 되는지.
0: 네.
3: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4: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하면 이제 대표님에서 다 이걸 이렇게 줄여진다라는 걸 다 미리
3: 네.
4: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3: 네.
4: 와, 근데 그냥 청구 사람만 들고 가면 되네요.
0: 네, 네. 뭐 보내 그냥 텍스트로 보내드려도 되겠네요.
4: 지금
0: 네.
4: 댓글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0: 네네.
4: 혹시 모빌 홈도 설치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3: 모빌 홈이요?
4: 네,
3: 가능은 하죠.
4: 오. 하긴 뭐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3: 네, 가능하죠.
0: 네네.
4: 한번 직접 요거를 청구사항에서 한번 직접 아마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리니까
3: 네.
4: 한번 우리 대표님께 회사로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 상담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처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0: 네.
4: LA 지역. 네. 네.
0: BTS 솔로입니다. 이름이 BTS예요.
4: 네.
0: BTS 솔로.
4: 네. LA 지역 213-310-1800번 213-310-1800번이고요. 오랜 시간에 계신 분들은 213-798-2200번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K 얼반 빌더 그리고 BTS 솔라 디자인의 우리 폴김 대표님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집 구조가 불편하신 분 리모델링 그리고 뒷마당의 ADU.
3: 네.
0: ADU 이 투자가 정말 괜찮은
4: 그렇죠,
0: 거다.
4: 그렇죠. 네.
0: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4: 네. 네. 그리고 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우리 네. 대표님과 상담하시면 무엇을 상상하시면 그보다 빠르고
0: 네.
4: 무엇을 상상하시면 그보다 더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점
0: 네.
4: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솔라도 여러분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전문가시니까
0: 네.
4: 한 달치 청구서가 있으면 된답니다.
3: 네.
4: 뭐 다른 것도 필요 없대요.
3: 네.
4: 그것만 보여주시면 대표님이 탁탁탁 계산해서 얼마만큼 세비가 되는지 정확하게 뽑아주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0: 네.
4: 213-310-1800번 또는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0: 네.
4: 됩니다.
0: 우리가 사는 이 집과 또 이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4: 그렇죠.
0: 그렇죠?
3: 전기요금은 네. 10년이면 더블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4: 아...
0: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3: 지금 전기요금에 10년 후에는 정확하게 더블이 된다고 보시면
0: 네.
3: 그러니까 어떡해요.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대비해서
4: 네.
3: 또
4: 네.
3: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 계산하셔서
0: 그렇죠. 네.
3: 솔라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3: 그리고 솔라는 네. 이제 바잉을 하시게 되면
4: 네.
0: 네.
3: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 요금만 나오는 거예요.
4: 네.
3: 전기요금을
4: 네.
3: 실제로 13불에서 15불만 내면 됩니다.
4: 와.
3: 그다음에
0: 네.
3: 투자가 좀 힘드신 분,
0: 네.
3: 목돈 투자가 힘드신 분들은
4: 네.
3: 이제 PPA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4: 네.
0: 네.
3: 전기요금의 한 80%선,
4: 와.
0: 네.
3: 전기요금을 100불 냈다.
4: 네.
3: 그러면 75불에서 80불 정도
0: 네.
3: 내신다고 보시면
4: 오.
0: 네.
3: 절약할 수 있는 거죠.
4: 네.
3: 그러니까 전기요금 네. 내듯이 내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그러다가 그 피리오드가 끝나면, 그 어그리먼트가 끝나면 그때는
3: 본인 거죠.
0: 본인 거가 되는 거죠.
4: 그때 더 확 절감이 되겠네요.
3: 그렇죠.
4: 이야, 그러니까 망설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0: 없어요.
4: 거예요.
0: 네.
4: 지금 저부터 일단 저는 진짜
0: 빨리.
4: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0: 네, 네.
4: 제가
0: 네.
4: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를 두 대로 바꾸니까 확실히 올랐어요. 많이.
0: 그렇죠, 그렇죠.
3: 한 400불 이상 오르셨어요.
4: 많이 올랐어요.
0: 네,
4: 그리고
0: 네.
4: 아이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0: 네.
4: 저도 항상 더위. 저부터 망설이지 말고 대표님께 일단 고지서 하나 제가 프린트해서
0: 네.
4: 꼭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그냥
0: 바로
3: 전화기로 사진 네.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4: 아, 전화기 찍어서만 드려도 돼요?
3: 예, 예, 예.
4: 아,
0: 이 번호로 드리면 되죠. 213-310-1800
3: 네, 네.
0: 네, 213-310-1800으로
4: 네.
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얼반빌더 그리고 BTS 솔로 디자인의 폴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끝인사 주실까요, 대표님?
3: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믿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시공해드리고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4: 네,
0: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4: 오늘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4: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4: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2: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4: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만 더 파워볼 있죠.
2: 파워볼.
4: 토요일 파워볼 재파 298밀리언입니다. 2억 9,800만불. 티켓을 네. 구매하세요.
2: 잠시만요.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8: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7: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8: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7: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8: 213-382-3311. 213-382-3311.
9: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0: 놓치지 마세요.
11: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213-388-7979 213-388-친구친구
16: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1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김미애 씨 주말에 차가 다 차왔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힘이 딸리나 아침을 안 먹었더니.
1: 아 저도 배가 고파요.
0: 아 그래요. 아 이제 12시 땡 하면 여러분 점심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주말에 어디 갈 계획 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조금 장례식 가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0: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자연을 많이 찾는데요. 그런데 너무 앱만 믿고 또 GPS만 믿고 갔다가 이렇게 길을 잃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
1: 너무 의존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못하니까 나침판 볼 줄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냥 말씀하신 앱만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가 앱이 중간에
0: 그런 것도 봐야 돼. 하늘 보고 길 찾는 거.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0: 북극성.
1: 아 저는 못하지만 네.
0: 저쪽이 북쪽인가 서쪽인가 이런 거 하늘 보고 옛날은 다
1: 그러니까
0: 찾아갔잖아요.
1: 길을 찾아갔잖아요.
0: 그런 거 좀 알아놔야 돼.
1: 왜냐면 산에서 갑자기 앱이 끊겨버리거나 앞에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0: 그럼 안 돼 산에서는. 근데 네. 그것만 믿고 갔다가 그냥.
1: 아
0: 그리고 진짜 산에 갈 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엄청난 게 자연이에요.
1: 그렇죠.
0: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1: 그렇지 아무도 몰라요. 뭐
0: 그러니까 전문가들 꼭 대동하고 네. 함께 가야 되겠어요.
1: 산 잘 가시잖아요. 잘 타시잖아요. 그렇죠?
0: 옛날에 요즘은 안 가요.
1: 안 가세요? 요새?
0: 졸업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제.
1: 산 좋아하시는 분한테 왜 가냐고 물어보면 산이 거기 있어서.
0: 그러니까 야, 그렇죠.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1: 바다가
0: 거기
1: 분?
0: 있어서. 근데 요즘은 바다가 너무 성나서.
1: 바다는 가면 최소한 먹을 거라도 많잖아요.
0: 왜요? 왜 많아?
1: 바다 가면은 뭐 회도 있죠. 뭐 수산물들이 많잖아요.
0: 가끔 낚시하시나 보다.
1: 아니 낚시라도
0: 주변에도 뭐 먹을
1: 식당가도
0: 있지요.
1: 있고 하니까. 근데 산은 그런 게 없잖아요.
0: 아, 오늘 뉴스 보니까요. 네. 캘리포니아의 어때 심해에 아주 문어들이 옥토퍼스
1: 네.
0: 깊게 있잖아요.
1: 그렇죠. 오래 깊은 데 살지.
0: 근데 이 문어가 그거 네. 아세요? 보통 알을 낳으면
1: 네.
0: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부화하는데.
1: 몇 년이 걸려요?
0: 예.
1: 어, 걔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0: 예.
1: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어가 알 낳는 것도 몰랐지만 알이 부화되는데 뭐 몇 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 1년 걸려요? 2년?
0: 어, 오래 걸린대요.
1: 얼마나?
0: 5년에서 8년.
1: 하나 나오는데
0: 왜냐면 너무 심해가 깊고 차가우니까.
1: 와. 그러면 이 알이 부화하는데 5년 8년이 걸리는 거예요?
0: 예.
1: 그럼 몇 년 살아요? 부화되면?
0: 글쎄.
1: 1년 사나? 오, 야 신기하다.
0: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 밑에 이번에 네. 조사했더니 거기에 그 지하수에 따뜻한 온천이 나와서 이게 빨리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2년밖에 안 걸렸대.
1: 그 스퀴드에서 나오는 거야?
0: 걔네들도 그러니까 걔네들도 찾아가는 거야 온천을.
1: 따뜻한 쪽으로.
0: 어 따뜻한 데를.
1: 어 그럼 야 신기하네.
0: 그 넷플릭스에서 문어 선생님 그 다큐 보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거 먹고 이제 문어 못 먹겠더라고요.
1: 그거 먹고 그거 보고.
0: 아 그거 보고서.
1: 문어 못 드세요 그럼?
0: 아니 먹긴 먹죠.
1: 문어 스키 맛있는데.
0: 근데 정말 새끼들을 위해서 엄청 그 헌신하는
1: 아,
0: 엄마
1: 모성애가
0: 문어.
1: 있어요? 문어가? 문어가 똑똑하잖아요.
0: 네.
1: 되게 똑똑하죠.
0: 그렇죠.
1: 아 근데 8년간이 걸리는 건 좀 심하다.
0: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봤는데 2년에서 6년.
1: 와
0: 6년.
1: 그렇게 오래 가면은
0: 문어가 오래 산대요.
1: 아니 근데 좀 소중하네. 우리가 그렇게 막 잡아먹으면
0: 그렇죠.
1: 안 되겠네.
0: 어. 꼴뚜기.
1: 걔들도 그래요?
0: 꼴뚜기는 어떻게 될까? 각각의 생물들이 이게 꼴뚜기인지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네, 또 하나도 있죠. 낙지인지. 네.
1: 꼴뚜기 낙지 문어.
0: 얼마나 진짜 고마운 애들이야.
1: 그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다 좋아요. 문어.
1: 전 낙지.
0: 낙지 좋아해요?
1: 낙지 좋아하죠. 산낙지 이런 것도 좋아하고.
0: 낙지와 문어의 차이는 또 뭘까?
1: 덩치 차이 아니에요? 덩치 차이?
0: 덩치 차이. 아, 아무튼 먹을 수 있는 이 자연이 바다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1: 맞아요.
0: 자 주말에는 자연과 배고파. 함께하는 네.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1: 안녕.
0: 안녕.

0: 너의 모습.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가을맞이 특별한 쇼핑 찬스.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입하시면 공짜 선물에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더블 보너스.
3: 우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스페셜 기획 세트 140불을 구매하시면 6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2: 175불 상당의 에이지 리커버리 스페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총 11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3: 여성 남성 속옷 특별 세일.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가격에 따라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2: 풍성한 가을 쇼핑도 김수전기에서. 선물까지 두 배로 챙기세요.
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5: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5: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4: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Saga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1: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1: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0: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1: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0: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1: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1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373.
15: 1650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8: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귀화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와 기준을 담은 정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번 주 월요일 정책 경보를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으나 10월 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개정 지침의 핵심은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가 의심되는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연방법원에 넘길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시민권 취소는 이민서비스국의 행정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귀화 당시로 소급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한 경우 가족 전체의 신분에 파장이 미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과거 귀화 신청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서류를 점검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9: 제53회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LA 아리랑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한인타운 중심가인 올림픽가에는 축제를 알리는 배너가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축제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올림픽가를 따라 펼쳐집니다. LA 한인축제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이어온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문화 행사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찾는 이 축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자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올해도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흘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체스워스 메트로버스 돌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어제 사고 운전자 베일리 린 리오스를 살인 및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리오스는 현재 36살로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오스의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됐고 차량 안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 급살인 두 건과 음주 약물 운전 및 난폭 운전입니다. ABC7은 법원 기록을 인용해 리오스가 2016년에도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에는 혐의가 기각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과거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약물 상태로 도로에 나섰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7: 러시아가 이란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비밀리에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2023년부터 코드명 C-430 리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란의 램제트 엔진 기술을 이전해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서방의 무기금수로 공군력을 사실상 상실한 뒤 미사일과 드론 전력에 의존해왔으며 오랫동안 음속의 벽을 넘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드론을 공급받는 대가로 이란의 첨단 추진 기술을 넘겨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2: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함께 오르는 프로포지션 40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신탁에 최대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확보된 재원의 90%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에 나머지 10%는 교육과 식량 지원에 쓰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정부 공식 분석에 따르면 이 세금으로 수년간 수 100억 달러 규모의 일시적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찬성 측은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에 대응해 메디케일 등 저소득층 의료재원을 확보하려면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새로운 부유세가 자산가와 기업의 타주 이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프로포지션 40에 반대하는 활동에 1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 조사에서 프로포지션 40에 찬성은 52%, 반대는 46%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40을 무력화할 수 있는 프로포지션 41과 42에도 각각 51%와 54%의 찬성 여론이 나타나 투표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어 선거일까지 여론의 향방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8: LA 카운티 전역의 판매세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매저 ER에 따라 카운티 판매세가 0.5%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기존보다 50센트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번 인상은 2031년 10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카운티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공공병원과 클리닉 사회안전망, 의료기관, 공공보건 프로그램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세율은 도시마다 다른데 LA시는 10% 25에서 10% 75로, 웨스트 할리웃은 10% 50에서 11%로 각각 오릅니다. 다만 조리하지 않은 식료품과 처방약, 일부 의료장비 등 기존의 판매세가 면제되던 품목은 이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중부지법이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당국의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메에우시 멘사 프림퐁 판사는 이틀 전 예비금지 명령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미국 내 불법 체류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도주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입니다. 이번 명령의 적용 범위는 LA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등 연방중부지법 관할 지역 전체입니다. 소송은 남가주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와 퍼블릭카운슬 등이 지난해 제기했으며 연방정부가 영장 없는 체포 과정에서 도주 가능성 판단을 생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미국시민권자, 자녀나 직장 배우자 등 지역 연고를 무시한 채 도주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영장이 있는 체포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체포까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예비금지 명령 단계로 정부가 실제로 불법적인 체포 정책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17: 예멘 반군 후티가 어제 예멘 정부군의 핵심 거점인 중부 마리부주와 타이즈주를 향해 동시공세를 확대했습니다. 후티는 홍해 해안선 통제권을 확보한 데 이어 마리부주 상공에서 자체 제작 미사일로 사사우디아라비아군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리부주는 예멘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전이 집중된 자원 요충지로 이곳이 함락되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는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우디아라비아는 타이즈주와 하자주 반군 진지에 30차례 넘게 공습으로 맞대응했으며 사우디 남부 타이프 지역에서는 요격된 후티 드론 파편에 예멘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예멘 정부군의 최대 거점이자 자원 요충지인 중부 마리부주, 남부 교통 요충지 타이즈주를 향해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휴전협정 이후 비교적 소강 상태를 유지하던 예멘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파생된 잔불이 아니라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티는 2014년 수도 사나를 기습 점령한 이후 북서부 대부분을 통제해왔으나 마리부주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예멘 전문가 무함마드 알바샤는 17일 뉴욕타임스에 마리부주는 반군 쿠데타에 저항해온 정부군의 북부 마지막 보루라며 후티가 점령한다면 그들에게 상징적 전략적으로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부주는 예멘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전이 집중된 곳으로 이곳이 함락되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는 경제적 젖줄을 잃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정통성 상실은 물론 수백만 명의 난민 사태를 유발하는 인도적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리부주가 무너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긴 국경을 공유하는 동부 최대 주 하드라마우트로 향하는 길목이 열려 사우디의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상 남북으로 갈라진 예멘의 분단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사우디와의 긴장 완화 노력이 수포가 되고 홍해 물류 불안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후티는 타이즈주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타이즈주는 후티 통제 지역과 정부 임시 수도인 아덴을 연결하는 핵심 고속도로가 지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후티는 타이즈주를 봉쇄해 정부군의 물류와 이동 통로를 차단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전황이 격화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후티는 최근 마리부주 상공에서 자체 제작 미사일로 사우디군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잔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우디군은 타이즈주와 하자주 등 반군 진지, 통신시설에 30여 차례 공습을 가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 남부 타이프 지역에서는 요격된 후티의 드론 파편에 예멘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후티가 사우디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강화한 이후 사우디 영토 내에서 확인된 첫 사망자입니다. 전투는 알자우프, 알바이다 등 예멘 내륙 전선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홍해 입구인 바브알만데브 해협 인근을 통제한 데 이어 사우디 국경지대인 알자우프의 알라바나트 군사기지 일대에서도 정부군과 치열한 육상 교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의 이번 공세를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중동 정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합니다. 마리부주의 석유 자원을 확보한다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사우디 국경을 직접 위협해 협상 테이블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멘 정부군은 서부 해안전선 패배 이후 사기가 저하되고 내부 분열이 심화한 상태입니다. 미국 워싱턴 연구소 에이프릴 알리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즈에 현재 후티가 순풍을 타고 있다며 정부군은 극도로 분열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2년째 군사 개입에도 후티를 축출하지 못하면서 공군력만으로 지상전 구도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티가 사우디 남부 주요 시설을 향해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재개하면서 사우디의 안보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란의 공습 위험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한 셈입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7: 후쿠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0: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1: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2: UC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이 SAT 시험 제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UC 이사회는 어제 SAT 제도입 여부를 놓고 첫 공개 논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표결이나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개월간 표준화 시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논의의 핵심 배경은 신입생들의 수학 성적 하락입니다. UC 자료에 따르면 예비수학과 미적분 등 기초수학 과목의 평균 성적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D학점과 F학점 비율은 늘었고 수강 철회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UC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SAT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당시 시험 접근성에 불평등 문제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없이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준비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재검토 논의가 이사회 차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SAT가 다시 도입될 경우 입시 준비 방식 전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어제 스코틀랜드 덤프리스 하우스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초청해 AI 위험성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 세라 프라이어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자리했습니다. 찰스 3세는 개회사에서 AI의 발전 속도가 흥미롭지만 그만큼 깊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잘못된 손에 들어간 AI 기술이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지금 이 형성기에 내려지는 결정이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세상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최고 경영자와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등이 AI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반면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AI는 소셜미디어 같은 제품이 아니라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방식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신 출시 전 엄격한 검증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중국 측 대표단도 참가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특별한 합의 도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AI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영국 왕실이 중립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통신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요하네스버그 인근 에쿠룰레니시 일대에서 여성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 7월 15일 캠프턴파크 고속도로 인근 공터에서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발견됐고 이후 같은 지역에서 시신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옷이 일부 또는 전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7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연쇄살인을 단순 강력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치안 안정을 위한 전면 대응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남아공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범죄율과 여성 대상 폭력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지난 7월 오픈 AI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700개가 또 다른 업체인 허깅페이스를 집단으로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공지능들은 인터넷 접근이 차단됐음에도 스스로 통신 방법을 찾아내 수만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계정을 탈취하고 내부 관리자 권한까지 빼앗은 뒤 침입 흔적도 스스로 지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쁜 의도를 숨기고 착한 척하는 인공지능을 이제는 걸러낼 수 없다며 이대로 두면 반년 안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몰래 대화하고 해킹 흔적까지 지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대로 둔다면 반년 안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4: 지난 7월 오픈 AI의 인공

0: 인공지능 에이전트 700개가 또 다른 업체인 허깅페이스를 집단으로 공격했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없도록 인터넷 접근도 막았지만 통신 방법을 찾아내 수만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몰래 계정을 빼낸 뒤에는 잠입 흔적도 지웠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은 불법 해킹을 하고 내부 관리자 권한까지 빼앗았습니다.
1: We have to find a way to make sure these things don't happen more regularly. And so I think they understood kind of like the seriousness of this event.
0: 전문가들은 나쁜 의도를 숨기고 착한 척하는 AI를 이제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내버려 둔다면 반년 안에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We don't have good ways of controlling AI's values right now. The world's going to be reshaped in their vision, and that's probably going to be pretty bad for us. It might not be literal extinction, but I definitely don't want to find out what it's like.
0: 중국 업체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 틀에 놓여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의 문제로 볼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We need international agreements to make sure that every country has in place the guardrails to make sure that that can't happen.
0: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기에는 이미 너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직접 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를 공항에서 직접 맞이하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 주석은 미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께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영접이 미국이 중국 측으로부터 정책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구애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이번 예우가 중국 측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영접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이 레드카펫을 깔아준 데 따른 답례 성격이라고 짚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공항에서는 한정 국가 부주석이 영접 대표로 나섰고 시 주석은 이튿날 인민대회당 공식 환영식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저녁 국빈 만찬도 함께합니다. 시 주석은 25일 2박 3일에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예정이며 뉴욕 유엔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식수를 이용한 비기능성 잔디 관계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새 규정을 시행합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물 절약법 AB 1572에 따른 조치입니다. 비기능성 잔디란 사람들이 실제로 걷거나 활동하지 않는 순수 장식용 잔디를 말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의 장식용 잔디에 식수 공급이 금지됩니다. 2028년부터는 상업산업기관용 부동산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9년부터는 주택소유지협회가 관리하는 공동구역까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만성적인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어 주정부 차원에서 물 사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규정으로 상가나 오피스 건물 주변에 장식용 잔디를 유지하는 시설 소유주와 관리업체들은 저수분 조경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글로벌 여행문화 매체 타임아웃이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곳을 발표했습니다. 음식과 음료 반문화, 문화 독립 상점 거주, 환경 지역사회 분위기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1위는 서울 종로 3가였습니다. 종로 3가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상점이 공존하는 곳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포장마차 반문화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익선동 한옥카페와 종묘 인근 서순라길의 공방 보석상바 등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위는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 디스트릭트, 3위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였습니다. 4위는 LA 차이나타운으로 미국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임아웃은 차이나타운이 역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레스토랑과 카페 음악 공연장이 잇따라 들어서며 재탄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임아웃은 이번 선정에서 코로나 이후 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현상에도 주목했습니다. 독립상점과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역사적인 지역과 새로운 세대의 문화가 결합하는 동네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3: 오는 21일부터 국내 독감 예방접종이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초 북반구 독감 백신 구성을 3가로 권고했는데 A형 2종과 B형 1종을 포함한 구성입니다. 기존 4가 백신에 포함됐던 B형 야마가타 계열 바이러스가 지난 2020년 이후 자연 발생 사례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검출되는 A형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H1N1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예년과 달리 독감 3가 백신을 접종하는데요. 3가 백신은 무엇이고 4가 백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A형 독감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자주 일으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 다음 시즌 유행할 독감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바이러스 자료를 분석해 북반구와 남반구별로 독감 백신에 포함할 바이러스를 권고합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북반구의 경우 매년 2월 올해 백신 구성을 권고하는데 올해는 A형 2종과 B형 1종을 포함한 3가 백신이 권고됐습니다. 3가 백신은 A형 2종과 B형 1종 모두 3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도록 구성된 백신입니다. 반면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1종을 더해 A형 2종과 B형 2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올해 독감 백신에 3가 백신이 권고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가 백신에 포함됐던 B형 바이러스 가운데 야마가타 계열이 지난 2020년 이후 자연 발생 사례에서 지속해서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WHO는 유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야마가타 계열을 백신에서 제외하고 3가 백신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3가 백신과 기존 4가 백신 사이의 예방 범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6: 일견 4가에서 3가로 숫자가 줄으니까 일반 분들께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B형 야마가타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B형 야마가타 삭제한 4가가 아닌 3가를 놓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동등합니다.
5: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O가 백신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느냐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는 A형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H1N1, PDM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WHO가 올해 북반구 백신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세 가지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2월에 권고한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와 앞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9: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0: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청 LAHSA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연방 핵심 업무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LAHSA 위원회는 이번 주 연례 노숙인 전수조사와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등 핵심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결정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지난 11일 LAHSA에 연방 계약자 자격을 즉시 정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LAHSA는 오래전부터 부실한 재정관리와 성과 부재 투명성 결여, 이해 충돌 의혹 등으로 부패의 온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사는 헬리패드와 카서비스 냉탕까지 갖춘 LA 최고급 빌딩 AON 타워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연방당국은 LAHSA를 통해 집행된 자금을 포함한 노숙자 기금 사기 혐의로 3명을 체포했습니다. LAHSA 자체 집계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LAC와 카운티 전체의 노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해 LAHSA에서 3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회수하고 일부 기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으며 LA 시도 지원을 삭감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달 8일 LAHSA 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매년 투입됐지만 노숙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 연방 자격 정지 조치는 그 구조적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3: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 전역에서 판매세가 추가로 오릅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매저 ER이 시행되면서 0.5%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판매세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LA 카운티는 수년에 걸쳐 크고 작은 세율 인상을 거듭해왔고 이번 조치로 그 흐름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0.5%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물건을 살 때마다 조금씩 더 나가는 돈이 쌓이면 연간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짜리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이번 인상분만으로 $5가 추가됩니다. 소비 규모가 클수록 실질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판매세는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물건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10월 1일 이후 LA 카운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달라진 세율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 풀업 40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법안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설계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풀업 40의 핵심은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른바 브릿지 세금 구조입니다. 즉 영구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을 둘러싼 무리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한시적 세금이 실제로는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지 측은 극심한 재정 압박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수 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어 세수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업 40이 실제로 주민투표에 붙여질 경우 억만장자 과세의 정당성과 한시 세금의 실효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미국 인공지능 100년 연구 프로젝트 의장을 지낸 마이클 리트먼 교수가 오늘 YTN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리트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이 매우 강력해지고 있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중대한 결정까지 맡겨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분쟁에 인공지능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토론 없이 이렇게 빨리 투입될 줄 몰랐다며 이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YTN 기획 시리즈 글로벌 석학과의 대화 더 프롬프트. 오늘은 미국 AI 100 프로젝트의 의장을 지낸 마이클 리트먼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3: 리트먼 교수는 초지능 AI로 인한 인류 멸망론엔 동의하지 않지만 최근 AI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며 그 위험성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8: 글로벌 석학들과 AI 100년의 미래를 연구해온 마이클 리트먼 교수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지만 결론을 왜 그렇게 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중대한 결정까지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4: And so the fact that we're turning in some cases consequential decisions over to such systems is really worrisome. Now, so could we have a system that is really good at a thing and we don't know why?
8: 또 최근 AI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도 하고 있다며 초지능 AI가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I think they're actually kind of dopey. But they are somewhat consistent and tireless. And so they can actually do really disruptive and bad, often dangerous things. So these agents run amok. And I do think that we have to do better at dealing with that.
8: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에 AI가 사용된 것에 대해선 이렇게 빨리 투입될 줄은 몰랐다며 윤리적인 토론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4: Yeah, my perspective has changed mostly in the sense that I didn't think that people would start to really releas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to the battlefield so soon. I thought that there'd be more global conversations about what we thought was appropriate and not appropriate.
8: 그러면서 100년 뒤에 AI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항상 인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이클 리트먼 교수와의 특별 인터뷰는 오늘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AI 시대 인류의 번영과 생존 전략을 제시한 YTN 글로벌 명사 대담 6부작 더 프롬프트는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투표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39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때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봉투 겉면에 신분증 번호 끝 네 자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발의안은 공화당 의원인 칼 드마이오와 토니 스트링랜드가 제출했으며 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캘리포니아 산불 복구 지원의 조건으로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지층은 선거 신뢰도를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투표권 옹호단체들은 수백만 명의 유효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갱신이 필요한 성인 유권자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43%가 찬성했습니다. 발의안 시행 비용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입법 분석국은 추산했습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투표 제한 절차를 받아들이는 첫 사례가 되고 부결되면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주택 구매 여건이 가장 나쁜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2026년 메트로 보고서에서 LA는 전국 100개 대도시 중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주택 구매 가능성과 신규 주택 건설 실적을 합산한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12점에 그쳤습니다. LA의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인 112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득의 84%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주거비 비율인 30%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취임 이후 수십 년간 쌓인 규제를 걷어내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장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4만 7천 세대 규모의 저렴주택 승인을 신속 처리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용도 변경 프로그램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목표에 따르면 LA는 2029년까지 매년 5만 7천 세대를 허가해야 하는데 올해 연간 환산 허가 건수는 2만 8,500 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베스 시장은 오는 11월 시의원 니티아 라만의 도전을 받으며 재선 선거를 치릅니다.
0: 로스앤젤레스 엔시노 주택가에서 오늘 새벽 강도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경 에멜리타 스트리트만 7,500번지 블록의 한 주택에 용의자들이 뒷마당 유리 미닫이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타지에 출장 중이었고 원격으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다 침입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용의자들은 불과 몇 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3명으로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부서진 유리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피해 물품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아버지는 이 주택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범인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뷰티 제품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여성이 타르자나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브레아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오렌지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그리고 벤투라 카운티에 걸쳐 13곳의 뷰티용품 매장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총액은만 5,000달러를 넘습니다. 시그널 힐과 헌팅턴 비치, 레이크 포레스트 레이크우드, 브레아 사이프러스, 셔먼 옥스 노스리지, 글렌도라, 코스타메사 오렌지, 글렌데일, 시미밸리 등 남가주 곳곳의 매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레아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개했고 이를 통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타르자나 주차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시 영상도 함께 공개됐으며 경찰은 결국 주차장에서 우리 수사관들이 그녀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점심 끝자락이 좀 바쁘시죠?
1: 네, 오늘은 딱 그 얘기예요. AI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0: 사실 지금은 그 질문 하나로는 모자랍니다.
1: 맞아요. 누가 규칙을 만들고 어디까지 믿을지 지금 뉴스에서 바로 이어서 풀어볼게요.
0: 점심시간에 AI 얘기라니 살짝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게 회사 얘기이자 우리 동네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1: 오늘은 특히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가 쟁점이죠.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 스스로 잘 관리하겠다. 이런 쪽이고요.
0: 반대로 대통령과 반도체 만드는 쪽에서는 굳이 정부가 더 세게 나설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죠.
1: 그래서 세상이 둘로 갈렸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죠.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아니면 자율 규제가 더 빠르다. 이렇게요.
0: 여기서 잠깐. 오늘은 배경을 한번 짚어볼게요. 원래 기술이 막 나올 땐 먼저 만든 쪽이 규칙까지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AI는 일상에 바로 녹아들고 있죠. 검색에서 음악 추천까지 개발자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1: 그러다 보니 규칙을 회사 안에서만 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삶 전체를 보는 공적인 기준이 필요하냐, 이 논쟁이 커진 거죠.
0: 레저 한 입인 만큼 이 논쟁이 주말 계획이랑도 이어집니다. 검색만 해도 AI가 추천해주는 여행 코스, 운동 앱, 전시 정보 벌써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이 추천을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그 기준이 오늘 주제와 딱 맞닿아 있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주말에 AI 도움받아서 쉴 땐 뭐를 확인하면 좋은지, 또 뉴스로는 어디까지 규칙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흐름을 같이 정리해볼게요.
0: 여기서 잠깐, 오늘은 배경을 깊게 파기보다는 점심시간에 우리 생활하고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로 같이 볼까요?
1: 요즘 한인타운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엔 여행지나 맛집이었는데 요즘은 챗봇이 내 정보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이 얘기가 슬쩍 껴요.
0: 예전에는 검색창에 내가 뭘 찾는지 정도만 고민했다면요. 이제는 AI가 내 목소리, 내 얼굴, 글 쓰는 습관까지 배우는 시대라서 이걸 누가 어떻게 지키느냐가 진짜 현실 문제가 된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 주제, 생활 언어를 한번 바꿔보면요. 내가 점심 먹으면서 쓰는 앱들 안에 나를 닮은 작은 분신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 이걸 누가 키우고 누가 멈출 수 있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죠. 그 분신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언제든 엉뚱한 대로 옮겨질 수 있다는 불안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손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졌고요.
1: 이게 금요일 레저 한입이랑도 연결돼요. 여행 계획 세울 때. 이제는 AI가 일정 짜주고. 숙소까지 척척 추천해주잖아요. 그 편리함을 쓰면서도. 내 여행 패턴이 어디까지 저장되는지 한 번쯤 떠올리게 되죠.
0: 저처럼 이미 나서 쌓아온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록이 고스란히 데이터가 된다는 게 묘하게 든든하면서도 살짝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단골 식당 사장님이 나를 너무 잘 아는 느낌인데 그게 화면 속 AI로 옮겨온다고 할까요?
1: 그래서 규칙을 회사만 맡길 거냐 아니면 바깥에서 더 강하게 잡을 거냐 논쟁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저녁에 무슨 음악을 들을지까지 AI가 제안해주는 시대라서 생활과 떨어진 얘기가 아닌 거죠.
0: 주말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AI를 아예 끄고 쉬어보고 싶으시면 한인타운 작은 공원이나 근처 비치 쪽 산책 코스 찾아보셔도 좋아요. 사람 발로 걸어서 찾는 길은 아직까지 알고리즘이 다 따라오진 못하거든요.
1: 반대로 실험 삼아 AI 추천을 한번 믿어보셔도 괜찮아요. 주말 공연이나 전시를 고를 때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무대를 골라주거든요. 다만 너무 맡기지만 말고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다. 이 기준만 꼭 챙기시면 좋겠어요.
0: 결국 AI가 안전한가 위험한가는 오늘 점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서도 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부터는 손수 고른다. 이 선을 각자 그려보는 주말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 생활 속에서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쓰느냐, 이걸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의 팁입니다. 하나 둘 셋으로 같이 적어보세요.
1: 첫째, 새로운 AI 앱을 쓰실 땐 꼭 계정 설정에서 내 목소리나 얼굴을 저장하겠다는 옵션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나중에 놀라지 않으려면 처음에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0: 둘째, 회사에서 AI 쓰실 때는 동료 이름이나 고객 정보 같은 건 넣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해요. 한번 들어간 정보는 어디까지 복제될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 셋째, 아이들이나 가족이 AI 챗봇을 쓸 땐 대화 내용을 가끔 같이 들여다보세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본 것만으로도 위험한 질문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0: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엔 여기 코너까지 이어서 보시면 동네에서 AI를 체험하더라도 지금 이 셈만 지켜도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셋째, 주말엔 AI랑 잠시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면 대신 동네 공원이나 피치 걸으면서 머리를 좀 비워놓으면 AI가 주는 정보도 덜 흔들리면서 고를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이번 주말에 한인타운에서 출발해서 지하철 타고 다운타운까지 가볍게 나들이해 보셔도 좋아요. 요즘 전시나 야외 공연이 꽤 열려서 AI 추천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0: 이렇게 생활 속에 산발 물러서 보는 연습이 되면 AI가 안전한가 위험한가를 논할 때도 조금 더 내 얘기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1: 내일은 이 AI 얘기를 우리 아이와 학생들 공부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학교에서 AI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점심시간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0: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한 발 물러서 보는 연습이 되면 AI가 안전한가 위험한가도 결국 내가 어떻게 쓰고 어디서 한 번씩 내려놓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1: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AI는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내일은요. 토요일을 앞두고 집 근처에서 가볍게 숨 돌릴 수 있는 산책 코스와 음악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 점심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오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씩 쉬어가는 시간 꼭 챙기세요.

0: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9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평등 임금의 날이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기울인 노력과 가치에 꼭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를 당연하게 넘기거나 또 소홀히 대했던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곁에 동료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워요. 당신의 수고를 난 잘 알고 있어. 정말 감사해요.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기분 좋은 설렘과 따스함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해피투게더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줄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0: 네. 아, 아바가 불러준 머니 머니 머니 함께 들었습니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 평등 임금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에 지정된 유엔 공식 기념일이에요. 예. 이 동일한 가치에는 동일한 대가를 이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오늘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한주 동안 수고한 스스로를 향해서 참 잘해왔다. 고생했다. 마음껏 칭찬해주고요. 충분한 휴식으로 그 가치를 보상해주는 그런 신나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아,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과. 파워볼 소식입니다.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퇴근길에 한장 사볼까나? 예.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예, 파워볼 잭팟. 예. 관심이 확 가는데요. 2억 9,800만 달러. 오, 예,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스티비 원더 노래였습니다. 자,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들어봤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요, 예상치 못한 뭐 접촉사고라든가 차가 긁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죠. 작은 긁힘 하나에도 마음이 쓰이고 소중한 내 차를 어디에 믿고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그 찌그러진 상처난 자동차를 새 차처럼 말끔하게 고쳐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덴트웨이의 이경화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 낚시 얘기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렸습니다.
1: 네. 아, 좋죠. 낚시 무지 좋아합니다.
0: 아, 좋아하시죠. 네. 낚시의 매력은 뭔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뭐 덴트웨이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네. 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0: 차는 코팅이 되어 있고 네. 코팅 안쪽에는 이제 페인트가 되어 있고 페인트 안쪽에는 이제 프라이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판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코팅제는 네. 상당히 강해요.
1: 네.
0: 이게 크게 부딪히지 아니하면 요 코팅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 긁힌 것 같아도
1: 네.
0: 또 기술적으로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 막 수세미로 지우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1: 네.
0: 저희 덴트웨이에 오시면
1: 네.
0: 웬만하면은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세차 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네. 맞아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
0: 네.
1: 오히려 차가 더 막 지저분해지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 많아요.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왜 길가에 가다 보면 누가 싸게 해주겠다고
1: 네.
0: 이렇게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대요. 아 지금은 건들지 말고 집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또 깔끔하게 될 거라고. 다음 날 보면 깔끔하게 되나요?
1: 아이고야.
0: 완전 엉망돼서
1: 그쵸 그쵸.
0: 저희 샵에 다시 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절대
1: 맞습니다.
0: 길가에서
1: 네.
0: 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세요.
1: 아.
0: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아, 저도 그래서 역시 뭐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 덴트웨이 바디숍. 여러분들 차가 긁혔다거나 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좀 고민이신 분들 덴트웨이로 방문하신 우리 이경아 대표님께서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덴트웨이가 가격을 그렇게 잘해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0: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요새 네. 많이 어렵고 하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퍼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에도
1: 네.
0: 일반적으로 바디샵에 가면 범퍼 전체를 교환하게 됩니다.
1: 네.
0: 보험처리하면 범퍼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나 그러면 무조건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샵에서는 그 범퍼 재질은 대체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열을 가해서 다시 펴내서 또 이렇게 복원을 해서
1: 아.
0: 새 범퍼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1: 바꾸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군요.
0: 네. 범퍼를 만일에 바꾸게 되면
1: 네.
0: 딜러 범퍼로 바꾸게 되면 많이 비싸죠. 그래서
1: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0: 연식이 좀 있거나 오래된 차들은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애프터마켓 제품은 이렇게 좀 얇아요. 그냥
1: 네.
0: 기능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범퍼를 고쳐서 쓰는 게 소비자한테는 가장 유리합니다.
1: 네.
0: 나는 싫어. 딜러 거로 그냥 하고 싶어. 예, 좋습니다. 딜러 거로 하면 제일 좋죠.
1: 네.
0: 근데 가격이 비싸요.
1: 비싸요. 굉장히 네. 비싸더라고요.
0: 네.
1: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0: 말씀 중에 어떤
1: 네.
0: 손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딜러 가고 싶어. 가격을 말씀 한 1,5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안 할래요? 바로 답이 나오세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덴트웨이 오시면 웬만하면은 복원을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1: 네네,
0: 가격은
1: 네.
0: 보통 절반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진짜 요즘에 어려운데 경기도 어려운데
0: 네.
1: 저렴하게 해야죠. 예.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이제 찢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런 경우도 쉽게 복원이 가능할까요?
0: 찢어진 경우는 무조건 교환합니다.
1: 아.
0: 그런데 저희 샵에 오시면
1: 네네네.
0: 찢어진 부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이마도 찢어질 수 있는 거고
1: 네.
0: 다리도 찢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군데 있지만 범퍼를 볼 때 찢어진 부분을 우리가 복원해서 할 수 있는 부위라면 얼마든지 해드려요.
1: 아하.
0: 예, 대체로 찢어져도 복원해서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가격을
1: 좋습니다.
0: 무지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문짝에 페인트가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된 경우 그러니까 페인트 손상이 된 경우는 어떤가요? 좀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페인트 손상이 된 경우는
1: 네.
0: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 부위를 이제 브러쉬로 터치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그 경우는 표시가 나요.
1: 나는
0: 깔끔해서 그런 건 너무너무 싫고
1: 네,
0: 새 것처럼 꼭 해야 돼. 그러면 그걸 고쳐서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저희 덴트에 오시면 저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을까
1: 네.
0: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그리고 왜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물론 내가 잘 운전을 잘못해서 차가 찌그러진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푹 패이게끔 이렇게 누가 치고 갔다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차가 찌그러졌다고 뭐 표현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움푹 들어간 경우도 쉽게 펼수 있다면서요.
1: 아, 말씀하시는 게 아마
0: 네.
1: 범퍼와 범퍼끼리 부딪혔을 경우에,
0: 네. 움푹
1: 범퍼는
0: 들어간 경우.
1: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0: 예.
1: 그래서 페인트가 상당히 강해요. 일반 자동차 도색은 무지 강하기 때문에
0: 네.
1: 범퍼와 범퍼끼리, 즉 플라스틱과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면 페인트가 손상이 안 되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업계는 덴트라고 합니다. 예, 저희 덴트웨이로 오시면 약한 150불 정도,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또 말끔하게 펴드립니다.
0: 그렇게
1: 예,
0: 싸요?
1: 범퍼 교환하지 않습니다. 다시
0: 와.
1: 펴드립니다.
0: 네, 움푹 들어간
1: 네,
0: 것도
1: 그렇습니다.
0: 굉장히 가격 좋게 해주시네요, 정말로. 그리고 덴트웨이에 가면 이렇게 가격표가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1: 네,
0: 항상
1: 저희
0: 거의
1: 덴트에
0: 그 가격대로
1: 오시면
0: 해주시나요?
1: 그 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사실 처음에 그 가격표를 달 때도 직원들이 무지 반대를 했어요. 정확한 가격이 아닌데 달면 손님이 혼동할 수가 있고 오히려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아, 그게 아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마켓과 관련해서는 많이 알지만 남자는 마켓에 잘 모르는 것처럼 여성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좀 대략적이라도 알면은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도요타 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범퍼 예를 들어서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어서 페인트할 경우에 보통 한 400불 정도, 또 상황에 따라 한 4, 500불 정도면 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절반만 칠해도 새 것처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색깔 똑같이 컬러 매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덴트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뒀는데 누가 주먹으로 툭 치고 간다든지 골프공을 맞는다든지 페인트가 손상이 안 되고 들어가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를 저희 업계는 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샵에 오시면은 한 150불 정도, 또한 두세 시간 정도면 새 차처럼 말끔하게 페인트 안 하고 철판 말씀하는 거예요. 예, 펴 드립니다. 근데 손님이
0: 우와.
1: 오시면 나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막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에 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지워
0: 아니,
1: 드립니다.
0: 보통 뭐 500불 정도 하던데요?
1: 어떤 경우요?
0: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약간 페인트에 손상이 살짝
1: 그렇지는
0: 있는 경우.
1: 않고요. 보통 도어 하나 칠하게 되면 기본이 한 7, 800불 받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다르고요. 다음에 도어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문 다른 옆 패널과 또 걸쳐서 돼 있게 되면은 가격이 또 이렇게 색깔을 맞추게 되면서 블렌딩이라고 하죠. 블렌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우리 여성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1: 네, 그런 경우가
0: 예, 근데
1: 좀
0: 그
1: 그렇죠.
0: 가격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참고가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차하고 내차 보니까 범퍼도 좀 이렇게 삐져나오고 뭔가 데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에 뭐 경험이 많아서 야, 이거는 한 2,000불이면 되겠네. 이렇게 감오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바디샵 가면 이거 바가지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하고 싶은데 바가지 쓰면 어떡할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가격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0: 좋습니다. 사실 접촉사고가 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아무튼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좀 팁을 주신다면요. 사고가 났을 때좀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좀,
1: 일단
0: 준비를 하는 게
1: 사고보다는 사람이
0: 좋을까요?
1: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고가 나면 혹시 누가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911에 도움받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사람이 다운이 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요. 앰뷸런스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운됐다고 하면 그때 경찰서에서 오고 앰뷸런스 와서 도움을 줍니다.
0: 네.
1: 보험사끼리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소한 사고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0: 네네.
1: 뭐 이렇게 전화해서 간다고 해서 기다리지만 경찰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에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 경우가 끝나면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네.
1: 사진을 이렇게 상대방 차 또 그리고 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그래야
0: 찍어놨고요.
1: 어느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누가 잘못인지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내 차를 찍어놓는데 내 차는 찍을 필요 없어요. 언제든 찍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상대방 차.
0: 네, 상대방
1: 특히
0: 차요.
1: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 차의 차량 등록 번호,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는 반드시
0: 네.
1: 찍어놔야 됩니다.
0: 아하.
1: 그것만 있으면
0: 네.
1: 나중에 DMV를 통해서 모든 정보, 보험사 정보, 개인 정보, 운전자 정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상대방 차의 등록번호, 차량 등록번호는 반드시 찍어두면 좋고요.
0: 네.
1: 그리고 서로 여건이 된다면 잘못했든 잘했든 서로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서로 교환해서 사진을 찍으시고 전화도 그 자리에서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 자리에서 전화 걸어서 네. 서로 확인해보고요.
0: 네.
1: 그다음에 거기 입력할 때는 그냥 차 사고 또
0: 네.
1: 오늘 날짜 쓰시면 돼요. 그럼
0: 네.
1: 나중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사고가 좀 커서 토용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덴트유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도와드리고요. 다음에 렌트카도 현장에 또 보내드리고
0: 네.
1: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덴트웨이 바디샵의 이경화 대표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3-7233 213-383-7233 요 전화번호 좀 예,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장할 때
0: 예.
1: 그냥 덴트웨이 해서 213-383-7233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못 찾아요.
0: 네.
1: 덴트의 기억이 나기가 쉽지 않을 수
0: 있죠.
1: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래서, 저장할까요?
1: 차 사고 바디샵,
0: 바디샵
1: 덴트웨이.
0: 덴트웨이.
1: 그러면 차 사고 쳐도 나오고
0: 네.
1: 바디샵 쳐도 나오고
0: 네.
1: 덴트웨이 쳐도 그 번호가 나와요. 그럼 쉽게 찾을 수
0: 세밀하시네.
1: 있습니다.
0: 아니 대표님 진짜 세밀하세요.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1: 아니 저도
0: 예.
1: 얼마 전에 친구 만나서
0: 예.
1: 이름을 저장해 놨는데
0: 예. 모를 때가
1: 찾을
0: 있어야지.
1: 수가 없어요.
0: 저도 그럴 때 많아요.
1: 그래서 저는 저 전화번호에다가
0: 예.
1: 이웃은 이웃이라고 쓰고 거기다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하고요.
0: 네.
1: 친구는 친구. 초등학교 친구는 초교. 고등학교 친구는 고교.
0: 네.
1: 대학교 친구는 대학. 이렇게 써놔요.
0: 좋네요.
1: 그러면
0: 예.
1: 고등학교 친구지 고교 치면 거기 이름이 쫙
0: 거죠.
1: 나오잖아요. 고교
0: 맞아요.
1: 친구만
0: 맞아요. 예.
1: 졸업한 친구 다 저장해놓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그쵸, 그쵸.
1: 자주 만나는 사람 해놓으니까 예. 그러면 쉽게 찾아요.
0: 네. 전화로 견적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바쁜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1: 맞습니다.
0: 당황스러울 때 많잖아요.
1: 예. 그 사고 난 현장에서도
0: 예.
1: 잘잘못이 구분이 됐어요.
0: 그쵸.
1: 그래서 상대방이 SMS를
0: 네,
1: 달래요.
0: 네.
1: 그럼 현장에서 저한테
0: 예.
1: 셀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0: 네.
1: 제가 견적서를 만들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0: 와.
1: 제 셀폰 번호를
0: 네. 네,
1: 공개해드립니다. 셀폰 번호가
0: 네. 213-999-1995
1: 5번입니다.
0: 아, 1995. 이게 셀폰이군요. 이
1: 네.
0: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0: 예.
1: 예. 차 사고
0: 예.
1: 바디샵
0: 네.
1: 덴트웨이.
0: 네.
1: 거기다가 영어로 셀이라고 쓰는 거예요.
0: 셀.
1: 예, 그러면 쉽게 찾습니다.
0: 저 빵 터졌어요. 예,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예요. 213-999-1995입니다. 213-999-1995번. 요거 저장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진을 찍을 네, 때
0: 위급한 상황에
1: 가까이서 한 장,
0: 예.
1: 또 서너 발 쫙 떨어져서 한 장.
0: 네,
1: 그러면 차 이렇게 전체 모양이 보이니까
0: 네.
1: 그러면 제가 견적 내기 좋고요.
0: 네.
1: 차 연식과 모델까지 넣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견적을 내서 제가 종이 서류로 해서 네.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텍스트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0: 네, 전화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이제 네.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반납하기 전에 좀 크고 작은 것들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네. 되잖아요.
1: 리스 예. 리턴 할 때는 네. 사실은 덴트웰에 꼭 오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왜냐하면 예. 덴트웰에 오시면 리스 조건에 사소한 것까지 다 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2인치 안에 들어있는 생활 스크러치, 페인트 약간의 칩 있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0: 네.
1: 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다 수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0: 네네.
1: 특히 또 리스 리턴을 하는 경우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리스 리턴 할 거니까 어떻게 살짝 해서 리턴만 그냥 통과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0: 네네네.
1: 근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딜러에서 이 차를 받아서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0: 꼼꼼하게
1: 갖고 있다가 예, 딴 분한테 아마 이렇게 또 팔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만일에 그분이 오셨던 분이 예를 들어서 사실 때는 더 섬세하게 보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야, 요거 스크러치 있는데 예.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깎아주세요 그렇죠. 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0: 예.
1: 다시 제대로 페인트 해주세요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데요.
0: 네.
1: 근데 저희 덴트에 오시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건 해도 이건 해야 되고
0: 네.
1: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리턴하실 때
1: 네.
0: 반납하실 때 반드시 이 덴트웨이 받으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무료입니다. 예, 돈 무료요.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무료로 예. 도와드리는 겁니다.
0: 예, 도와주시고 또 이제 수리할 부분들은 수리 깨끗하게 또
1: 그럼요.
0: 해주기도 하시고요. 오픈 시간이 궁금하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세요?
1: 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 네.
1: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0: 네.
1: 토요일은 쉽니다. 토요일은 낚시 갑니다.
0: 왜 쉴까요?
1: 낚시 갑니다.
0: 낚시 매력이 뭐예요, 대표님?
1: 낚시요.
0: 네.
1: 낚시는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0: 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하루는 또 이렇게 낚시를 즐기시는군요.
1: 왜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0: 네.
1: 수 있냐면 제가 하는 낚시는 일반 낚시하고 달라요.
0: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선물이라는 말씀이신데요?
1: 그렇죠.
0: 네. 어떻게 달라요?
1: 그냥 예를 들어서 예. 해변에 낚시 간다든지 하면
0: 네.
1: 보통 뭐 도미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잡게 되는데 뭐 우럭 같은 거
0: 도미?
1: 자 이런 보통의 고기들은
0: 네.
1: 내가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 놓으면
0: 네.
1: 고기 지가 물고
0: 네.
1: 내가 물었어요 하고 알려줘요.
0: 어머나.
1: 그러면 예, 미끼 던져놓고 고스톱 치다가도
0: 네.
1: 물었네 하고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낚시는 다릅니다.
0: 어떻게 다를까요?
1: 저는 뱅에돔을 잡습니다. 뱅에돔은
0: 네.
1: 식물성입니다. 베지테리안 고기예요.
0: 어머나.
1: 다 거의 동물성인데
0: 네.
1: 예, 이 뱅에돔은 해초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8회로 잡습니다.
0: 근데 그게 잡혀요? 어디 가야 잡혀요? 그런
1: 바닷가 거기는? 가야 잡히죠.
0: 바닷가.
1: 예.
0: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주로 롱비치 밖에는 큰 방파제 있어요. 그 바깥쪽에서 예, 태평양 방향에서 그 방파제를 바라보면서
0: 네, 네.
1: 예, 고기들은 방파제 그 돌 틈 사이에 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서 잡습니다. 근데 얘들은요. 바늘에 미끼를 달고 던지면 파래를 감는 거죠.
0: 네.
1: 감아서 던지면 파래만 먹고 바늘은 뱉어요.
0: 어머나. 어머나.
1: 고기 잡기가 어려운
0: 그러면
1: 거예요.
0: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1: 그래서요. 그래서 요 입질을 할 때
0: 네.
1: 베이팅을 할 때 바닷물에 뜨는
0: 네.
1: 찌를 달아요. 찌를 달아서 입질을 할 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 샘질을 해야 이게 잡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낚시는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낚시를 가면 마음과 뇌 속을 완전히 비워서 오는 거예요. 왜?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0: 아, 낚시하는 게 그런 거군요.
1: 네, 그냥 찌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기 잡는 동안에는.
0: 네.
1: 예. 네, 그래서 배 안에서 또 회를 떠먹습니다.
0: 와. 아니, 근데 낚시 동호회에서 가시는 거예요?
1: 예,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 몇 명이서 가요.
0: 그러니까 뇌가 휴식하는 시간이네요.
1: 그럼요, 완전히요.
0: 완전히 뇌를 비워내는.
1: 예, 그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미네랄을 마시면서 좋은 네. 공기를 마시면서 그냥.
0: 아, 그렇군요.
1: 뇌를 완전히 비워서 마음을 거. 완전히 비워서는 거예요.
0: 아니, 대표님 너무 재밌어요.
1: 그래, 충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낚시 얘기 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1: 뭐 좋죠.
0: 해피투게더
1: 좋죠.
0: 아니 덴트웨이 바디샵에 차 기스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정보지만 이 낚시 얘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좀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낚시는 네. 좀 마음 먹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은 좀 소금기가 있잖아요. 짜잖아요.
0: 네.
1: 낚시 갔다 오면 낚시대에 네. 다음에 릴에 모든 거에 소금기가 묻어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준비해놔야 되고 갈 때 또 이렇게 네. 또 준비해야 되고 채비해야 되고 이게요 좀 부지런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0: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1: 네.
0: 오늘 재밌었어요. 대표님 감사해요. 낚시 네.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요.
0: 예, 차 얘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정보였습니다. 또 끝으로 해주실 말씀 간단하게 예,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요새 너무너무 힘들죠.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사고 나면 보험료 때문에 차도 못 고치고 물론 큰 사고는 보험으로 고치셔야 되겠지만 작은 사고, 작은 접촉 있을 때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호주에서 내야 되니까 왜 디덕트블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걸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0: 네.
1: 덴트에 와보세요. 예, 아마 웃으시면서 가실 거예요.
0: 네.
1: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1: 감사합니다.
0: 덴트웨이 바디샵의 이경화 대표님이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감사합니다.
2: 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예, 파워볼 잭팟 소식입니다.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천 8백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방송 끝나고 가는 길에 한번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워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시간인데요. 이 노래 듣고 나서 시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2부 시간에 해도 좋고요. 오늘의 영화는 오디세이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쿠키모찌님 감사합니다. 이름은 라키비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디님 어서오세요.

0: 네, 박상민의 중년이었습니다. 자, 추억의 영화 스케치.
1: Don't you remember?
0: 오늘은 추억의 영화 스케치라기보다는 요즘에 상영되고 있어요. 예, 오디세이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26년 심장 영화죠. 오디세이. 이 호메로스의 동명 고대 그리스 서사시를 놀란 특유의 시공간적인 그 감각 그리고 압도적인 연출로 재해석한 대작 프로젝트입니다. 오디세이를 보면서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쟁 속의 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는 오디세우스의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안식처 그리고 정체성 회복을 그려낸 아 그런 아주 멋진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내와 지략, 판단력으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통해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이겨내는 그 발음과 지혜.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었어요.
2: They're not giving up power to you.
0: 이 귀향길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유혹과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동료를 잃고 치러야 했던 과혹한 이런 대가를 보면서 리더십의 무게와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 호메로스의 원작 서사시 오디세이아.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오디세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3: Then I defy the gods.
0: 옛날에 우리 CGV 영화관 있잖아요. 리전시 티어로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요. 또 화요일 날은 반값 세일입니다. 화요일마다 뭐 50% 오프된 가격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시니어들한테는 또 혜택이 있어요. 시니어들한테는 10%인가요? 15%인가? 예.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61세? 예, 60세 이상이면 아마 시니어 혜택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니어와 함께 봤는데 저도 시니어네요. 맞나요? 예, 60세 이상이면 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화를 좋은 가격에 봤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요, 그 원작에도 나오잖아요. 키클럽 섬. 그런 에피소드도 등장을 하는데, 눈이 하나 달린 거인 키클럽스가 오디세우스와 이 선원들을 동굴에 가두고 잡아먹는 신화적인 사건인데, 원작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연출이 굉장히 돋보여요. 거대한 신화 속 괴물 대신에 이 거친 협곡에 고립돼서 살아가는 그런 기형적인 외딴 부족의 거구족장으로 재해석됩니다. 동굴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 서스펜스극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이 오디세우스가 불이 붙은 목재와 지략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과정. 아, 정말 멋있는 액션이었어요. 아주 스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OST도 너무 좋아요. The Long Way Home이라는 노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세이렌의 노래 원작 소설에 나온 이 세이렌의 노래 이 장면도 연출이 되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녀 키르케의 섬도 등장하고요.

0: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이 드디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햄키브 213-738-1188.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8: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4: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1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2: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5: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2: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말이 가진 힘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예, 말은요, 우리의 영혼도 움직인대요. 좋은 말을 되풀이하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행복도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 아, 오늘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후회? 그런 것도 좀 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떠올리면 한숨을 쉬기보다는요, 좀 좋은 상상을 하라고 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이던 그런 순간을 떠올려보래요.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 순간의 상상이 굉장히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가져다 준대요. 나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오늘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정말 퍼펙트한 거야. 이런 자기 체면. 그래,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딱 3분만 좋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이던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친구와 함께 나눴던 그런 기분 좋은 이야기들, 수다 떨면서 이렇게 웃었던 그런 사소한 감정들. 네거티브적인 이런 생각들, 말들은요, 다 싹 지워버리자고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자신에게도 듬뿍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면 참 기분 좋아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빌리 조엘 노래 뭐 다 좋아하지만 이 노래 피아노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좋은 생각들,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 것 같아요. 소피아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피드백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쿠키머찌님. 아,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꼼지 아빠님 너무 오랜만이신데요. 여전히 양이 사랑. 아, 정말 두 마리 양, 고양이. 아, 우리 쿠키모찌님께서 두 마리 양이들과 잘 지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쿠키모찌님. 꼼지 아빠님도 고양이 꽤 좋아하시죠? 예, 양이들과 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도 하시지 않습니까? 양이들과의 이런 사랑 나누고 막 그런 생활들. 예, 유튜버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천 8백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볼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꼼지아빠님은 저는 예전에 이 냥이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이젠 카메라 앱부터 켜요. 그러셨는데 고양이

사랑이 대단하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반려견도 반려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재미가 쏠쏠하다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강아지는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까지 쭉 강아지 키웠었는데 4년 전부터 길냥이 두 마리 키우면서 힘들지만 두 냥이 덕분에 웃는 일도 생기고 힐링하네요. 쿠키 모찌님 올려주신 글입니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예, 가끔가다 고양이 얘기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쿠키 모찌님. 근데 굉장히 막 사랑스러움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행복이 막 뿅뿅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좋죠. 소피아님은 아직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아지 좋아하는데 아직은 키우고 있지 못한다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고양이가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고양이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 유튜브 영향인 것 같기도 하네요. 유튜브를 보면 그 고양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예, 애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꼼지 아빠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아일라의 Stand Up. 고맙습니다.

0: 꿈자빠님 잘 들었습니다. 네, 에일라 노래였습니다. 스탠다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노래.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어.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오늘은 어떤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도 스튜디오 분위기가 참 좋네요.
0: 아, 그래요?
1: 오후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선미 씨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고마워요.
1: 오늘 저 꽤 흥미로운 얘기 들고 왔어요. LA 땅 빈 얘기인데요. 그냥 땅속이 아니에요. LA 발밑에 뭐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꽤 정밀하게 들여다본 지도가 나왔거든요.
0: 네.
1: 사실 LA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분지 위에 자리 잡은 도시잖아요. 그 땅밑 구조가 지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요. 선미 씨는 평소에 지진 나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생각해 두신 편인가요?
0: 글쎄요. 생각 못 해봤어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LA 일대 지하 안방 구조를 대형 지진 그 발생 시에 이 3차원으로 보여주는 정밀 지도가 공개돼서 그 지역별 피해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자, 오늘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주제를 좀 본격적으로 꺼내볼까요, 정우 씨?
1: 사실 지도라고 하면 우리가 길 찾을 때 쓰는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번에 나온 건 LA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를 그린 지도예요.
0: 아, 땅 밑에.
1: 다운타운 지하 안방 구조를 꽤 정밀하게 담아낸 건데요.
0: 네.
1: 이게 왜 지금 나왔냐면 LA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분지 위에 자리 잡은 도시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 세월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땅 밑이 균일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진이 났을 때 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는 바로 이 지하 구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지도 하나가 꽤 많은 걸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땅 밑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군요. 아, 땅 밑의 지도라. 참 생소하네요. 그 지도가 실제로 지진 대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1: 네. 이게 단순히 땅속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퇴적층이 두껍게 쌓인 곳은 지진파가 그 안에서 증폭이 돼요.
0: 아하.
1: 쉽게 말하면 같은 지진이 나도 어떤 동네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LA 다운타운은 바로 그 두꺼운 퇴적층 위에 서 있어요. 안반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부드러운 지층이 아래에 깔려있는 거니까요. 이번 지하 정밀 지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0: 아하.
1: 어느 구역 지층이 얼마나 두껍고 어떻게 층이 나뉘는지를 알면 지진이 왔을 때 어디가 더 많이 흔들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게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을 다시 보는 데도 쓰이고 비상대피 계획을 세울 때도 훨씬 더 정확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도가 나왔다고 당장 지진이 덜 무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실제 정책이나 건축 규정으로 연결하느냐가 진짜 숙제인 거죠. 선미 씨 사시는 동네가 분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궁금해지

0: 않으세요?
1: 궁금한데요. 저는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는데 그쪽 지역은 어떤지, 땅 밑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거 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지진이 자유로운 지역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우 씨? 근데 이 지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보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0: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지도가 나왔다는 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도가 있다고 해서 땅이 덜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정보가 생겼다는 거랑 그 정보가 실제로 사람을 지키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1: 대비할
0: 예를
1: 수는
0: 들면 이런
1: 있나요?
0: 거예요. 어떤 동네가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게 지도에 표시됐다고 해봐요.
1: 아하.
0: 그럼 그 동네 오래된 건물들을 실제로 보강하는 데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시 당국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해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또한 가지는요,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면 집값이나 보험료 같은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1: 그러겠네요.
0: 취약지역으로 표시된 곳에 사는 분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가 출발점으로는 정말 값진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실제 동네 골목까지 닿는 그긴 여정.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1: 그러네요. 저도 정우 씨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활과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가 또 다른 불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때요, 정우 씨?
0: 저 사실 이 지도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따로 있었어요. 지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LA에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 동네 땅이 좀 무르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아신 분들. 큰 지진 한번 겪고 나서 괜히 집에 물건을 높이 올려두지 않게 됐다거나, 밤에 흔들리는
1: 그렇죠.
0: 느낌이 나면 잠이 확 깨버린다거나, 그런 감각이요.
1: 맞아요.
0: 과학이 그걸 뒤늦게 숫자로 증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정작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데이터가 공개되든 안 되든 이미 그땅 위에서 오늘도 밥 먹고 잠들거든요. 그게 저는 좀 마음에 걸려요. 정보가 불안을 줄여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불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그 정보가 어디까지 닿느냐인 것 같아요. 뉴스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동네 골목에 와닿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 저는 그긴 여정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네요, 정말. 그럼 오늘 이 지도를 알게 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우 씨?
0: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한 가지만 해보세요. 우리 집 주소를 들고 LA 카운티 지진 위험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검색창에 동네 이름이랑 지진 위험 구역 이렇게 치면 꽤 많은 정보가 나와요.
1: 아하.
0: 내가 사는 곳이 퇴적층이 두꺼운 분지 쪽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건집 안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걸려요. 키큰 책장이 벽에 고정이 안돼 있다거나, 무거운 물건이 선반 위에 올라가 있다거나, 퇴적층 위에 있는 건물은 흔들림이 더 길게 가니까 그 흔들리는 시간 동안 날아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이나 같이 사는 분들이랑 지진 나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 딱 한마디만 나눠두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물론 더 깊은 부분은 전문가나 지역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선미 씨 혹시 집에 비상용 물이나 손전등 같은 거 챙겨두신 적 있으세요?
1: 손전등, 라디오, 그런 것들 준비를 해놓긴 했죠. 근데 턱없이 부족하죠.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정우 씨가 얘기해 준 이거 검색창에다 동네 이름이랑 지진 위험 구역, 요거 한번 검색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집에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을 한번 싹 스캔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 없나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뭔가 정리가 됐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줄래요?
0: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땅 밑을 들여다보는 일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것. LA 발밑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꽤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어떤 동네가 지진파에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됐어요.
1: 네.
0: 그게 작은 일 같아도 사실은 꽤 큰 변화거든요. 다만 지도가 생겼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어떻게 쓸 건지가 진짜 문제라는 것도 오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정보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실제 골목까지 닿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의지도 필요해요. 그 과정을 지켜보고 또 요구하는 것. 어쩌면 그게 지진 대비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이 얘기가 그냥 스치지 않고 선미 씨 청취자분들 마음 한 켠에 작게라도 남으면 좋겠어요.
1: 아.
0: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머릿속에 남으셨어요?
1: 글쎄요. 우리 해피님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아, 우리 동네에는 어떤가? 이거 좀 걱정 반 우려 반 하시면서 검색해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이 지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뭐 다양한 대형 지진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들이 참 요 이야기를 3D 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읽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건축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공진 현상을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괜히 이렇게 발밑이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끝인사 해주세요.
0: 오늘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정리가 됐어요. 땅 밑을 안다는 게 결국 땅 위에 사는 사람 얘기거든요. 지도 하나가 세상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그 지도가 없던 시절이랑 있는 시절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결국 그걸 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LA에 사는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0: 선미 씨 덕분에 오후가 꽤 묵직하게 채워진 것 같아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정우 씨 오늘도 자세한 내용 오늘 토픽 재밌었어요. 예, 우리 월요일날 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고마워요. 안녕.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980,000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볼 공동 제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우 노래 함께 들어요. 사랑사랑 불어주는 바람이 참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상우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 전역의 판매세가 0.5%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메이저 2할에 따른 것으로 2030년 10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상폭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마다 50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프로포지션 40의 실체가 일회성 징벌적 과세가 아닌 다음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브릿지 세금으로 드러나면서 무리수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40은 이 순자산 11억 달러 이상 거주자에게 이 재산의 5%를 한 번만 부과해 5년간 1000억 달러를 걷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돈으로 연방정부가 삭감한 메디컬 이 재원을 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숫자를 보면 의도가 명확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연간 300억 달러의 연방 의료 지원을 잃게 됩니다. 이 프로포지션 40의 이 1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씩 3년에서 4년을 버틸 수 있는 규모입니다. 6월 LA 카운티가 통과시킨 0.5% 이 판매세도 2031년 일몰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영구적 해법이 아니라 2028년 대선까지만 버티자는 설계입니다.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이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를 찾아 인공지능 통제권을 잃기 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년 남짓이라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이 비공개 브리핑에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이 초지능 출현 속도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초유의 자율제기적 자기개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이 도서관이 일본 산리오사와의 이 첫 협업을 통해 제작한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와 친구들 한정판 도서관 카드를 선보입니다. 이번 한정판 카드는 오는 18일 금요일부터 LA 카운티 내의 모든 도서관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10월 18일까지 제공됩니다. 상세 일정이나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도서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안정성과 이 위험 통제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픈 AI가 자사 모델의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통제 불능 그리고 비인간 행동 사례 6건을 공개하고 이를 추적 공개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테크업계 수장들이 AI의 이 발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우버 운전기사가 유료 승객을 고속도로변에 강제로 내리게 한 뒤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 법원이 우버 측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가족은 숨진 딸을 기리고 이 승차 공유 서비스의 안전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에밀리 노만딘 파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치고 신뢰하는 정치인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1.4%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매력 있어요. 강호달님입니다. 기다림, 설레임. 아, 주말이에요. 설레임 가득한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 오 진짜 통 크네요
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 단체 주문도 되나요?
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213-738-1288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8: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7: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8: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편안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성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 박사.
0: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 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0: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어,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3: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4: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8: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9: 35년 전통의 가든그로브 금강안경 거만가가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점에서 함께 성장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유경험 안경사를 모십니다. 새롭게 단장한 쾌적하고 모던한 매장, 최신 검안 시설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근무지는 가든그로브 H마트몰 내 금강안경 거만가이며 지원 및 문의는 213-280-100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불금입니다. 불금. 자, 일주일 내내 꽉 쥐고 있던 어떤 긴장의 끈을 좀 살짝 풀어도 좋은 오늘 금요일. 자, 다들 어디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자, 궁금하기만 합니다. 혹시 복잡한 프리웨이에서 가다가 서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계시는 일터에서 이제 남은 업무 정리하면서 시계도 힐끔힐끔 보고 아 얼마 남았나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아니면 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방송하기 전에 맥도날드에서 시원한 맥카페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아니면 깜빡깜빡 조는 졸음을 쫓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어제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그리고 열심히 치열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자, 이제 한 두세 시간 남았죠. 자, 요것만 힘을 내면 말이죠, 우리를 기다리는 달콤한 주말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줄 겁니다. 아, 차가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오늘만큼은 에어컨 켜셨지만 창문 살짝 내리고 좀 좋아하는 음악의 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친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우리 장윤정의 노래로 불금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주말인데 누가 낚아채 가는 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라고. 아, 꿈깨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자, 우리 서은혜님 굿애프터는 멋진 그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운전 열심히 하시고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알청님 변함없이 들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뵈니까 어제 단체톡에 보니까 우리 통계님이 신경 쓰는 일도 많고 독감도 걸려서라고 그렇게 몸조리 잘하시기 바라고 오늘 그 토요일이니까 좀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송 서두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운전을 하고 계시던 어디 계시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차 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일 뭐 이제 주말이 시작이니까 물론 뭐 주말에도 바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샌디님 같은 경우는 목요일서부터 주말을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쉬시는 분은 쉬시는 분대로 이제 뭐 날씨가 좀 제법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한 80도 오락가락하고 저녁에는 60도에서 70도 정도 되는 거 아주 좋은 날씨 봐요 보려 아주 멋진 캘리포니아의 날씨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거나 식사하시는 데는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는 여러분의 주말에 어떤 지친 그런 어깨와 피로를 좀 쫙 제가 골고루 마사지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신나는 노래 들었으니까 조금 분위기 가라앉힐게요. 네, 알청님 듣고 계시죠?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종옥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0: 예, 이 숨어오는 바람 소리의 원곡자이죠. 이 이정옥 씨가. 그런데 이 노래를 원래 그날의 주인공 김현숙 씨가 불러서 저희는 김현숙 씨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훈이가 부른 꽃밭에서도 조관우가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젊은 세대들은 그 노래가 우리 조관우 씨 노래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문세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다들 이 노래가 임영웅이 부른 거로 알고 있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보랏빛 엽서란 노래도 이거 임영웅이 부른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제가 부른 노래를 누가 불러서 더 히트 쳐준다면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닌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 제가 매일매일 2부에 떠듭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어디죠? 소반식당이죠. 드디어 오늘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이 시간대에 맨날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배고프지만 꾹 참고 맛있는 얘기 잔뜩 듣고,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듣고 나서 오늘 저녁은 소반에서 맛있게 축하 파티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자, 이건 보너스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10: 지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네. 뭐 한창 어떻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보고 이제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네. 저는 다람쥐처럼 살아요. 네. 그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맨날 눈 뜨면 똑같이 와서 방송하고 노래 가리키고 행사 다니고, 아마 우리 대표님도 거의 아침 되면 장 보러 가고 또 그거 갖다 반찬 만들고 해서 손님들 먹이고 그다음에 또 자고, 대강 그렇게 보내지
10: 맞아요.
0: 않으세요?
10: 그런 것 같아요 거의.
0: 와, 그랬구나. 네. 그래도 얼굴은 좋아지신 것 같아요.
10: 그 자도 지금 제가 한 몇 파운드 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 팔이 아프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빨리 또 약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네. 또 너무 살찌면 좀 몸이 힘들긴 한데 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또 넉넉하게 또 또 그런 대로 귀엽네요. 내가 보니까.
0: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사실 화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에요.
10: 에.
0: 저는 저녁밥을 좀 덜 먹어요.
10: 에.
0: 다른 건 안 하고.
10: 에.
0: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조금 더 날씬해지려고 빼니까 주름 생기고 안 좋더라고요.
10: 주름 생기고 얼굴도 까매지고.
0: 아, 근데 그리고 늙어 보인다고.
10: 살이 조금 찌니까 쪄미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쪘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BTS 공연할 때.
0: 예, 얼마 전에 공연할 때.
10: 공연할 때 저희가 이제 점심 저녁을 그 멤버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연장에다 갖다.
0: 아, 거기 그 소피아에 갖다 줬어요?
10: 갖다 줬어요.
0: 아니, 그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사람들이.
10: 아니,
0: 스태프들이.
10: 그 멤버들 것만 했어요.
0: 아, 멤버들
10: 그
0: 것만.
10: 많은 거는 이제 못하고.
0: 에이.
10: 그것만 했는데 이제 저는 또 음식 뭐든지 이렇게 너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0: 안 아픈가 어. 이제 메뉴가 다 왔어요. 여덟 번 거가
1: 아 자기네가 좋아하는 메뉴
0: 좋아하는 걸 다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서 주는데 그걸 그 많은 거를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정말 이때까지 살면서 워낙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많이 먹어보긴 처음이에요.
1: 아 그거 다 먹어보고 하느라고
0: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1: 직접 시식을 해봐야지.
0: 시식을 해보고
1: 그렇지 그렇지 어.
0: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힘도 들었고 되게 보람도 있고 그래서 막 정말 많은 요리를 정말 이번에 이제 우리 메뉴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메뉴는 별로 안 되고 전부 원하는 거.
1: 자 예.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몇 가지만.
0: 예. 보통 이제 한 끼에 거의 여러 가지가 오는데 뭐 아마 거의 LA 있는 메뉴는 거의 다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 갈비, 뭐 미역국. 첫날은 또 누구 생일이었잖아요. 미역국. 그다음에 뭐 LA 갈비, 양념게장, 뭐 그러면서 뭐 수육, 뭐 그다음에 족발, 뭐 하여튼 육개장 국물도 날마다 다른 걸로 육개장, 갈비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날마다 다르고 네. 고기가 서너 가지가 항상 계속 그 다른 게 가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먹어보고 진짜 생판을 알지도 못하는 뭐 중국 요리도 몇 가지 있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남편이 중국 요리를 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아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많은 걸 하고 이제 여덟 번을 정신없이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남편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맨날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건 조금
1: 그렇지,
0: 가지고 막 트집을 잡았는데 이번에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막 멋있어 보이면서 에이. 내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1: 그렇구나.
0: 그러면서 이제 다 해놓고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거기를 갔죠. 왜냐면은 우리가 들어가 티켓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파킹랏 안으로 이제 거기 근처까지 가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은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막 그 경찰 견 뭐 폭탄이 있나 없나 그거
1: 그럼.
0: 다 하고 전화하고 막 해갖고 이제 안으로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은 BTS 얼굴을 못 봤어요. 네.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딱 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내가 따라갔더니 다 끝났으니까 따라갔더니 곧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보고 가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려서 벌
1: 아유 그래도 기념사진 한 장
0: 그러니까,
1: 찍었어야 되는데
0: 근데 그때는 너무 지쳐버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또 행사가 있어갖고 거의 한 달을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1: 그랬구나.
0: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지쳐 있으니까 도저히 못 보고 이제 가서 생각하니까 조금 기다릴 걸 또
1: 그러니까,
0: 그랬다가
1: 왜냐하면 뭐 한 번 또 하면 한참 있다 하는데
0: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멋있을 때일 텐데요.
1: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군대 제대 다 마치고 거의 5년 만에
0: 처음으로
1: 이번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했어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듣다가 의외인 게 제가 보는 BTS는 꼭 햄버거만 먹게 생겼는데 의외로 한국 음식 뭐 육개장 족발
0: 그
1: 의외네요.
0: 전부가 네 끼가 다, 여덟 번이 다 한국
1: 그러니까 의외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꼭 스파게티만 먹을 것 같잖아 생긴 게.
0: 그렇지 않아. 근데 그때 어느 그 톡쇼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방송하는 거 보니까 입맛은 변하지가 않아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런지 거의 다 물론 뭐 탕수육 뭐 동파육 뭐 이런 거는 몇 개 들어갔는데 거의가 다 한국 음식
1: 기본적으로.
0: 기본적으로 다.
1: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수가 많잖아요.
0: 네.
1: 아무리 젊어도 그 친구들 그 공연을 한번 소화해내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0: 그러니까
1: 필요해요.
0: 에너지가.
1: 그리고 노래 한 곡이 그냥 저희같이 서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수 여러 명이 동작 하나 정확하게 맞추게 하려면
0: 얼마나 신경
1: 한 곡에 아주 진이 빠집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맡아놓고 첫날부터 이제 미역국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정국 그 이제 생일이니까
1: 정국의
0: 그
1: 생일이었죠.
0: 미역국을 하는데 여보, 내가 남편한테 여보 미역국에 전복을 넣고 끓이는데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굵은 고기를 넣지 말자.
1: 네네.
0: 그래서 전복을 넣고 끓이는데 전복 가지고 힘이 안 난다. 하루 종일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나게 해라. 그래서 낙지 넣고 뭐 국물 또 맛있게
1: 야,
0: 뭐 해물을
1: 그렇게
0: 해물을 또 몇 개 더 넣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내고 LA 갈비 그다음에 첫날부터 또 양념게장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야 첫날부터 양념게장 해가지고 그 빨갛고 맛있게 해야 되는데 배 아파서 어떡하 배 아프면 어떡할라.

0: 했더니 예, 예, 예. 바꿔라 뒤로 그랬더니 엄마 그게 메뉴인데 먹고 싶어서 해주랬는데 왜 그렇지, 엄마가 바꾸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고민을 해가지고 네. 보통 절단 꽃게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쌉니다. 네. 근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네. 내가 우리 간장게장 하는 그 한 5배, 10배 비싼 양념, 그 양, 네. 간장게장 하는 게로 네. 양념게장을 정말 해가지고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살도 막 탱글탱글하고 예,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그리고 또 우리 딸이 고기를 완전히 그 우리가 이렇게 사서 쓰는 좋은 고기가 아니고 완전히 올게닉으로 뭐 먹여서 뭐 엄청 좋은 고기를 또 다 사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샐러드를 원했는데 우리가 정말 보지도 못한 모든 그 올게닉으로 예, 다 사서 예, 날마다 예. 드리고 서이서 아마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최고로 하자 우리가 그래갖고 정말로 고급 요리를 해서 보냈는데 이제 본인들은 알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1: 근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저도 공연을 많이 주선하기도 하고 행사 사회도 보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음향 조명하는 분들 뭐 밴드 분들 사실은 지금 하신 그 식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0: 맞아요.
1: 예. 왜냐하면 잘 먹고 기분이 좋아야 그래야지. 공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0: 맞아요.
1: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공연 하는 거 스태프들 그냥 도시락 간단히 먹고 어떤 데 김밥 먹고 하고
0: 그렇게
1: 그래요.
0: 힘이 어떻게 나요.
1: 그러니까 그게. 짜증이 나죠. 예. 먹는 둥 마는 둥. 예.
0: 그래서 내가 최고로 하자 이번에. 우리의 이때까 우리 한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자. 그래갖고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딸은 딸대로 막 최고로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정말 너무 보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역국을 끓이면서 아침에 내가 일찍 가서 이제 미역을 물에다 담그면서 그래 그 엄마는 또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세상에 생일인데 미역국이나 먹나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그 엄마의 마음이 되고 또 하는데 또 우리 남편이 들어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과연 우리 남편한테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서 저기 미역국 끓여줘 본 적이 있나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신경 써서 잘해줘야 되겠다 우리 가족한테도 그러면서 별아별 그 감회가 새롭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게 겹치더라고.
1: 어쨌든 참 보람 있는 일 하셨고 너무, 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네요. 아쉬운 게 사진을 찍었어야지. 지금.
0: 사진 안 찍어도 이제 가끔 그쪽 저기 사람들이 오니까 또 괜찮고 뭐 사진 찍는다고 저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뭐
1: 왜냐하면
0: 하지도 못했고
1: 제 생각에 사진을 찍고 만일에 가게에 걸어놓으시잖아요. 그럼 특히 외국 친구들이 뭐
0: 너무 좋아하죠.
1: 오마이갓 BTS 그랬을 것 같아요.
0: 같이 안 찍어 서도 걸어놔도 돼요. 아, 우리 그 데몬 헌터스 그 사람들도 사진 물론 찍은 게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찍었는데 엄마 그거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진만 갖다 걸어놨어요. 상관없는데 우리가 한 2주를 이런 말을 못한 이유가 우리 딸이 우리가 너무 지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려버리면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1: 왜냐하면 지난번 5년 전에 공연도 그때 BTS가 한인타운 모 식당 가서 먹었는데
0: 맞아요.
1: 그 식당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0: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제 옷을 할 때도 그러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그 집안일을 우리 남편이 많이 하고 내가 안 하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모든 몸 상태가요 막 연예인급이에요. 왜냐면 내가 힘들면 나는 하기가 힘들어 일하기가.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일할 때도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몸을 최대한으로
1: 그렇지.
0: 쉬어줘요.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1: 그렇지.
0: 음식을 하든 옷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몸 관리는 하는 편이에요. 계속부터도 이번에도 힘들어서 마사지 받아가면서 사우나 가면서 집에 가서 쉬었다 하면서 막 하는데 체력이 엄청 서로가 다
1: 잘하셨어요. 자 이제 그 얘기 됐고 이제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는 여기도 이제 가을이라는 날씨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소반에서도 그렇게 되면 음식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나요?
0: 저희는 1년 365일 거의 똑같이 가요.
1: 그렇구나.
0: 왜냐하면 그거를 먹고 싶어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당이 너무 조그마하니까 뭐 메뉴 하나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1: 아,
0: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딱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은 막 바꾸자 막 그래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음식.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인이 아까 말씀한 간장게장 있고.
0: 에.
1: 그다음에 갈비찜 당연히 있어요. 은대구절임 메인으로 있어야 되고.
0: 있고요. 에.
1: 그다음에 뭐 생선 또 구이도
0: 생선구이도 있고.
1: 있고.
0: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1: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갔어요. 그 은대구절임이나 간장게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궁합으로 뭔가 국물이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뭘 추천해 주세요?
0: 보통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해요. 근데 여럿이 오실 때는 뭐 알탕이나 아구탕 이런 걸 하세요.
1: 알탕 좋네. 알탕.
0: 양이 크니까.
1: 알탕 좋네.
0: 근데 혼자 드실 때는 뭐 근데 보통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하는데 여럿이 한 네 분 정도 오시면 그거 가지고 나눠 드시기 힘드니까 보통 알탕이나 아구탕 이렇게 많이 시키시고.
1: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국물이 있어야 돼.
0: 아니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요. 정말 국물이 없으면은
1: 저 45까지 된장찌개 못 먹었어요.
0: 예.
1: 45 지나니까 갑자기 찌개가 좋아지네요.
0: 저도 그래요. 지금 찌개가 있어야 돼요.
1: 그랬구나. 자. 사실 된장찌개도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어떤 분은 멸치 넣고 어떤 분은 뭐 딴 거 넣고. 근데 우리 소변에서는 어떻게
0: 저희는
1: 하나요?
0: 멸치야. 멸치를 그 이제 다시 멸치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장하고 머리는 다 떼요. 그리고 몸통만 가지고 그걸 살짝 볶아서 이제 된장찌개 할 때 거기다 집어넣어요. 감자.
1: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토종 된장찌개. 멸치 넣는 게 사실
0: 제일 담백하고 맛있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제일 국물 내기가 좋죠.
0: 예.
1: 그렇다면 김치찌개는 또 어떻게 하세요?
0: 김치찌개 똑같아요. 김치찌개도 멸치만 넣고 해요. 보통 막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딱 멸치만 넣고.
1: 그것도 아주 토종 김치찌개 원 맛이 되겠네.
0: 제일 담백하게.
1: 그랬구나. 자 이제 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손수 이제 장을 보셔서 야채 같은 것도 구입하시고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뭐 다량으로 구입을 하시겠죠. 식당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듣기로 항상 재료를 선별을 하시고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야채를 보면 싱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싱싱하다는 게 전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그런지.
0: 보면 좀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빛깔이 좀 파랄 때는 파래야 되는데 조금 노릇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잖아요. 가서 보면 싱싱하고 파릇파릇하지가 않고
1: 조금 이렇게 늘어진 것도
0: 늘어진
1: 있어요.
0: 물론 뭐 물을 뿌리고 그러면 또 싱싱해지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뭐 옆에가 조금 상한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안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가을이라 막 저희 동네는 비듬나물, 그다음에 취나물, 그다음에 호박, 오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1: 그렇죠.
0: 아는 분들이 계속 지어서 저를 줘요. 그러니까 호박도 이렇게 볶아놓으면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해서 이거 완전 한국 그 긴 호박 그거라서 맛있다고. 근데 어떻게 왜 그런지 마켓에 사는 거하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 너무 맛이 달라요.
1: 그렇구나.
0: 자,
1: 그래서
0: 맛있어요.
1: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사실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대표님 같은 게 뭘 이렇게 억지로 맛있게 한다는 것보다 된장찌개도 멸치만 넣고 뭐 김치찌개도 멸치만 넣고 또 야채 잘 고르고 가장 단단한 기본을 원칙으로 반찬을 만드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념으로 그 야채 그 본연 맛을 내면서
1: 그러니까.
0: 나물 종류는 제가 또 된장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무칠 때 마늘 넣고 마늘 참기름 보통 된장 어떤 거는 뭐 간장 좀 넣든지 아니면 고추장 좀 넣든지 그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액젓 조금 넣고요. 그럼 정말 맛있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그 기본 베이스에 거기에 좀 정성을 다해서 거기서 우려나는 그 맛으로 음식을 내니까 결론적으로 맛이 깊을 수밖에 없는
0: 맞아요.
1: 거죠.
0: 그러니까 처음부터 옛날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했던 음식이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점점 달고 짜고 안 하고 할머니들이 옛날에 무슨 양념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정말 참기름 좀 짜놓고 마늘, 된장.
1: 네, 뭐 별거 없어요.
0: 그 조선간장 그거밖에 네.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요사이 유튜브 보면 네. 너무 많은 그 레시피들이 돌아다녀요. 네. 뭐 누가 어떻게 하고 뭐하고 뭐하고인데 네. 저는 남자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뭘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근데 너무 맛이 다른데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진한 게 우려내는 네. 그런 맛이 네. 항상 기본이 돼서 네. 그래야 밑반찬이 먹으면서 네. 찌개 하나를 먹어도 그냥 깊은 네. 맛으로
0: 맞아요.
1: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철학이신 것 네.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와, 네. 그러시구나.
0: 점점 옛날에 시골에서 먹었던 음식 네. 옛날에 김치에도 그렇게 양념 안 들어갔거든요.
1: 그렇죠.
0: 되게 간단했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갈수록 그런 게 훨씬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되게 깔끔하고.
1: 네. 아 제가 기억으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친구 집 놀러 가도 김치가 그냥 소금에 절여서 고춧가루 좀 넣은 거 말고는
0: 많이도 안 넣었어요. 조금.
1: 허여멀게도 맛있더라고요.
0: 그게
1: 그러니까
0: 맛있어요.
1: 옛날에 그랬던 맛이 나요.
0: 맞아요.
1: 우리 비비아님이 소반사장님 언제나 입담도 최고시라고 이렇게 자랑해 주셨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반식당입니다. 위치 여러분 올림픽하고 놀튼 코너에 보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뒤편에는 아주 파킹낯이 잘 돼 있으니까 단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피하시고 혹시 예약하실 분들은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개인적인데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대표님, 또 사장님, 따님 나름대로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데
0: 네.
1: 이견이 나진 않나요 혹시?
0: 엄청나죠.
1: 내가 제일 궁금해 사실은. 그게.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음식도 하고 마켓도 보지만 네. 서비스 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서빙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제가 반찬하는 11시 전에는 우리 남편이 부엌에 못 들어오고요.
1: 아 서로 약속이 네, 돼 있구나.
0: 네, 11시 네. 후에는 제가 부엌에는 안 들어갑니다. 서로 이렇게
1: 예, 예, 예.
0: 저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딸하고 나하고도 같이 밖에서 서빙을 하는데 처음에 같이 하니까요. 어쩜 의견이 다른지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지금은 둘이서 딱 나눴습니다.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둘이서 교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요. 의견이 전혀 저거가 안 생깁니다.
1: 그렇구나.
0: 그래서 내가 가족끼리도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구나 그러고 내 생각에는 막 딸이 오니까 막 아기자기하게 둘이 막 뭐 네. 이렇게 껴안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네. 아주 오전 오후 딱 나눕니다.
1: 자 오늘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소반 LA 한식의 자존심. 오늘은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약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전화 주시고 위치는 알다시피 올림픽하고 놀턴에 아주 간판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화요일은 쉬시니까 화요일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신다면.
0: 근데 요즘 아니 저 같은 많이 먹는 사람도 조금 이상하게 조금 기운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1: 네.
0: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1: 네 건강 유의하시고
0: 네.
1: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0: 너무 많이 먹어서.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6: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자, 순철님, 천장 올려다보면서 감상하신다고 했네요. 사랑한 후에 전인권입니다.

0: 네, 아이고 순철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우리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함께 했습니다. 자, 천장 올려다 보면서 감상하셨습니까? 비비아님 어서 오세요. 자, 안부가 늦었네요. 비비아님 이제 귀는 좀 나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애니님이 처음으로 채팅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혹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함께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비비아님이 또 우리 통계님이 이렇게 좀 감기 몸살 걸렸다니까 가까이 있으면 맛있는 것 좀 갖다 드리고 싶다고. 아이고 고마워라. 약간 울컥 순철님. 그렇습니다. 노래 듣고 울컥할 수 있고. 전인권 씨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 신촌에 보면 그 야누스라고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더니 여자 머리를 빠마기를 하고 아주 배짝 마른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전인권 씨였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소리를 그저 미국 레코드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줬던 사람이 바로 전인권 씨였고 그 한 2, 3년 후에 들국화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를 비롯해서 들국화의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모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죠?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혹이라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남은 시간 동안 또 2부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톡톡 저하고 팡팡 튀는 고니와 비니의 이제 좌충우돌 오늘은 또 어떻게 좌충우동할지 여러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노래 신청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2부에 첫 곡으로 팍 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는 파워볼 잭팟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플레이를 할 시간입니다. 자, 파워볼 잭팟이 무려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까?
1: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골프도 즐기고
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 888-847-3098 888-847-3098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순서 오늘 불금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앤디님 오셔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 오기 전에 우리 장요셉 단장님 만나서 뭐 좀 장소 좀 결정하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 계시죠? 감사합니다. 2부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꼬님, 아이고 가을바람에 뛰어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거 노래 가사 같은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짧은 얘기지만 제가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꼭 시 같다고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모든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요새 게시판이 아주 가을 추수같이 풍성하고 카카오톡 마찬가지고, 자, 카카오톡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못 맞추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카카오 채팅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혹시 그 나들이 같은 거 준비하신 분들은 워낙 날씨가 좋아서 어떤 형태로든 밖에 나가시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또는 안타깝게도 타운을 사수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날이 덜 덥고 좀 선선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짜증이 안 나잖아요. 좀 버틸만한데 날씨까지 더워버리면은 아이고 이놈의 날씨하고 괜히 원망만 가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든 시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분 좋을 때 그게 극대화돼서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나. 또 배가 많이 고플수록 아무거나 먹어도 굉장히 맛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마워요. 주말 잘 보내요. 네. 자, 우리 비비아님 함께 하시죠. 박인희의 세월아 보내드리면서 2부에 우리 라빈 씨 모시겠습니다.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5: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4: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6: 213-388-5600 융자나라.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비비안님이 어머 로비님 반가워요. 파마하셨네요. 너무 귀엽다고. 걸렸다.
1: 오늘 폭탄.
0: 근데 네. 아주 잘 어울려.
1: 아 그래요? 파마 아니고 이런 고데기 팔아요. 그래가지고
0: 아, 집에서 한 거예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야. 좀 변화가 좀 가능하게
0: 미장원보다 훨씬 나.
1: 그래도 우리 같이 일하는 외국 엔지니어분이 저 새벽 4시에 일어나냐고 맨날 머리에 뭉커니 하고.
0: 아니야 멋있어. 오늘 집에 가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
1: 왜요? 누가 쫓아오나요?
0: 납치의 위험이 있어. 나 경찰서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전단지 돌리게 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1: 칭찬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네. 우리 통계님이 대구에서 빠마하셨네요.
1: 네.
0: 다들 빠마로 알아.
1: 아니 근데 다 저를 너무 애정하시는 게.
0: 그러니까.
1: 네. 저희 조금만 변화해.
0: 그만큼 주의 깊게 보는 거야.
1: 어, 어떡하지?
0: 어, 너무 좋은 거야. 어.
1: 이게 나요? 생머리가 나요?
0: 어, 난 이게 훨씬 나.
1: 아 그래요?
0: 어. 그러니까 아유, 네. 우리 비비안님 맞아요. 조심하래잖아요. 오늘 조심해야 돼.
1: 고디님도 아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
0: 아,
1: 나오고.
0: 글쎄요. 아유, 참 씁쓸럽게.
1: 아, 아주 그냥 사진발이 아주 그냥 아이고, 잘 나왔더라고요.
0: 자, 네. 오늘은 뭔 또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1: 아,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 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1: 저 뒤에 아주 그냥 저 라디오 서울도 아주
0: 이거
1: 예쁘네요.
0: 멋있게 했어.
1: 네, 아주 약간 그리고 스튜디오가 그래서
0: 우리 라빈 씨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비니 씨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1: 그래서 지금 칭찬 한 마디 들으려고.
0: 아니야, 멋있어. 이게 너무 하네. 그리고 네. 이거. 이뻐 아주.
1: 네네네.
0: 그 배경이 아주 이쁜 것 같아.
1: 그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었겠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0: 그렇지.
1: 계속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화려해지고.
0: 사실 제가 말 중간인데
1: 네.
0: 우리 브라이언 대표님이 참 그 네. 괴상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1: 네.
0: 이분은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매일
1: 저도 궁금해요.
0: 뭘 그냥 이번 주 저번 주 거의 매주
1: 그쵸.
0: 매일매일 뭐가 자꾸 바뀌어.
1: 그러니까요.
0: 저거 저렇게 하려면 잠자면 못해요.
1: 아니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그러면은 네. 바로 그냥 그렇게
0: 그러니까요.
1: 해주시고
0: 네.
1: 진짜 말씀 맞다나
0: 네.
1: 잠을 언제 주무시는지 저분은
0: 아니,
1: 철의 인간인가?
0: 보통 사무실 가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저분은 의자가 없어
1: 서,
0: 서 있잖아.
1: 네. 앉는 거 싫어하시죠.
0: 하루 종일 일을 서서 해.
1: 그냥 맞아요.
0: 일반 분이 아니셔.
1: 진짜 좀 이상한
0: 대단한 분 같아요.
1: 외계인 같기도 하고.
0: 아,
1: 어쨌든 그래서요. 저희 예. 그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0: 네.
1: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만
0: 네.
1: 그 중에서
0: 네.
1: 저희 또 타로 언니.
0: 아 타로 언니.
1: 타로
0: 제가
1: 언니의...
0: 설명을 했어요.
1: 네. 예, 예, 예. 포스가 범상치 않아요.
0: 예, 예, 예.
1: 너 이름이 무엇이냐. 마음속에 생각하고 타로를 한 장 뽑아라.
0: 그러니까.
1: 네.
0: 아.
1: 근데 거의 다 맞아요.
0: 그래요? 나는 솔직히 해보진 않았어.
1: 저는 자주 해요.
0: 자주 하는구나.
1: 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타로 언니 보고 나면 우리 지훈 철학 원장님 운세도 좀 보고.
0: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 네.
0: 아주 어렸을 시절로 돌아가면
1: 네.
0: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1: 네.
0: 저희 어머님 가수현미 씨가
1: 네.
0: 굉장히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미신이라고 그랬죠.
1: 네.
0: 그래서 때마다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불공을 드리려 갔는데
1: 맞아요.
0: 절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방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가 있고 요새 그 많이 나오는 그 신 모시는 분 그런 데 가면 뭐 쌀 같은 거 매달 놓고
1: 그러니까요.
0: 뭐 어쩌고저쩌고 뭐 주문을 내었는데 항상 뭐 맨날 삼재래요.
1: 근데 삼재도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잖아요.
0: 뭐 그까진 모르고.
1: 그래서 다들 복삼재는 좋다 그랬어요.
0: 그 노란 종이에다가
1: 네.
0: 그 빨간색 나는 그 붓으로 부적을
1: 네.
0: 써가지고
1: 네.
0: 그 냄새도 향 냄새 같은 거
1: 약간
0: 나요.
1: 약간 좀 야리꾸리한 냄새
0: 그래서
1: 나죠.
0: 이렇게
1: 네.
0: 주면
1: 네.
0: 하나 주머니에 넣어주고 하나 베개님표에 넣어야
1: 그래
0: 되고.
1: 그래갖고 그걸 꼬매야 돼요. 또.
0: 네.
1: 네. 이게
0: 처마에 또 이렇게 네. 걸어놔야 되고.
1: 안 보이는 데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꼬매서 이 기운이 날아가지 못하게
0: 네.
1: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미신이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0: 네.
1: 지니고 있으면서
0: 네.
1: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좋은 얘기가 있으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0: 아니,
1: 되죠.
0: 아니 근데 우리 통계님은 저 대구에서 부적을 잘 쓰면 도움이 된대요.
1: 그러니까요.
0: 효과를 보셨나
1: 그게 이렇게
0: 봐요.
1: 믿는 대로 된다고
0: 네.
1: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마음이 일단 안정이 있잖아요.
0: 네.
1: 얘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뭐뭐 어디 가지 말아라. 그럼 안 가면 되는 거고 굳이 가지 말라는 데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0: 그런데
1: 네.
0: 제 어렸을 때 경험으로는 이제 얘기 들은 거를 보면
1: 네.
0: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걸 더 맞추는
1: 다 맞아요. 맞아요.
0: 깜짝 놀랄 때가
1: 그러니까요.
0: 있어. 그러니까요. 네. 사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니 씨가 앉아 있는데 얼굴만 보고 어떻게
1: 나 좀 과거를 그래.
0: 술주에 말할 수가 있어. 네.
1: 좀 당겨 앉아야겠어요. 가까이.
0: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도 그 요새 보면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1: 네.
0: 그
1: 무속인이 되신 분이 있죠.
0: 대표적으로 정호근 씨라고 아주 그 악역을 많이 나오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예요.
1: 아.
0: 근데 아주 2014년에 신내림을 받고 지금 굉장히 아주 그 잘 맞추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1: 네, 네.
0: 옛날에 그 순돌이라는
1: 한지봉세 가족
0: 이건주라는 네, 사람도 네. 뭐 신내림을 받아서 네. 지금 무당 생활을 하고 있고 옛날 개그맨 중에 황승원 씨라고 있어요. 키 큰 사람
1: 여자
0: 화자
1: 네, 네.
0: 그분도
1: 아 그래요 그분도
0: 무속인으로 전향이 돼 있고
1: 아 그러시구나.
0: 예 그리고 네. 안병경이라는 그 나이가 드는 그 저 아주 명년 기자가 있어요. 그분도 뭐 그렇게 무속인이 되고 있는데
1: 네.
0: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막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 이렇게 신 안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1: 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0: 예. 우리 알청님, 로비님 헤어스타일이 범상치 않다고. 오늘 아주 인기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1: 아, 조금 부끄러워.
0: 우리 비니님도 철학 같은 거 보지만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데를 가보신 적이 있다? 없다?
1: 있다.
0: 아, 근데 후기가 어때요? 가보신
1: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 불교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정월 초하루라 그러죠. 1월 1일 되면 이제 보시고
0: 네.
1: 네. 그냥 이제 그런데 뭐 무섭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좀 저도 좀 가서 봤어요. 근데 되게 많아요. 무슨 손금점도 있으시고
0: 뭐 여러 가지 관상도
1: 뭐 애기 동자님도 뭐, 계시고 애기 동자님은 뭐 심지어 목소리도 바뀐다고 하시고 뭐 철학도 봤었고 저는 또 타로도 또 좋아요. 우리 그 별이 타로 언니처럼 그 타로는 근데
0: 예.
1: 뭐 신내림을 받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 스토리텔링을 또 잘해야 되니까
0: 네네네.
1: 그런 것도 또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근데 뭐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고
0: 저는 근데
1: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0: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1: 네.
0: 그냥 뭐 난 그런 거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안 하지만
1: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0: 뭐,
1: 그거를 들을 때는 막 진짜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지 막 이러고 근데 딱 나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0: 그래요?
1: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0: 그랬구나. 글쎄요.
1: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어떨 때는 막 잘 들어보려고 녹음도 하고 네, 이제 말씀하시면 예, 예. 막 적어보기도 하고
0: 네,
1: 이제
0: 네.
1: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너무 막 빠져들어서 들어서 그런가?
0: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1: 신기하니까요.
0: 근데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관심이
1: 가시지.
0: 있지 않나.
1: 네, 네.
0: 그런데
1: 네.
0: 저희 그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1: 네.
0: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1: 맞아요.
0: 남자분들이 또 관심이
1: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러나 봐요.
0: 네, 네, 네.
1: 좀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네.
1: 물론 가면서 본인도 알죠. 결정도 하고 있고
0: 네, 네, 네.
1: 뭐 이제 그러고 가는데 그래도 가서 또 들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0: 그러니까 뭐
1: 또.
0: 정치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어떤 그 당선 또
1: 그러니까요.
0: 이런 부분이
1: 네.
0: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영험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듣고
1: 네.
0: 또 그분이 또 사람도 가려주고
1: 네.
0: 별걸 다 한다고
1: 네.
0: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그분이 계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1: 네, 네, 네.
0: 뭐 미신이긴 하지만 그것도 종류가 저희가 아는 그 사주팔자라는 거
1: 네.
0: 철학원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또 글로 푸는
1: 풀이로 해갖고 사주풀이
0: 있고
1: 네.
0: 지금 우리 정호근 씨 같이 신내림을 받아서
1: 네.
0: 그게 뭐 할아버지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애기 동자가 됐건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1: 네,
0: 있고
1: 네, 네.
0: 각종 다양하게 많은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신내림을 받으시는 게 있고 타로는 신내림을 안 받는 거죠?
0: 타로는 철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일종의 통계학 같은 거죠.
1: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카드를 쫙 네. 펼쳐놓고 아, 그렇죠.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네, 카드를 뽑게 거죠. 하고 네. 그거를 딱 이제 다 연결을 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 예전에 저희 딸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0: 왜 또?
1: 진짜.
0: 왜?
1: 근데 이 모녀간의 싸움은요.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자 대 여자 싸움 같은 거예요. 약간 서로 막 기싸움하고 막 어, 저 기집애 내가 진짜 어, 가만히 놔둬 나봐라 반지 이랬는데 타로를 그때 보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 딸애가 너무 지금 속상해 있다. 근데 얘가 지금 돈도 없다. 빨리 좀 돈을 얼마를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싸웠지만 그래도 좀, 좀 찝찝하잖아요. 애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얼마를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화해는 했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그때 왜 돈 보내라는 것만 안 했었어도 근데 그런 걸 계기로 또 화해를 했나? 너무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다, 그죠?
0: 아니요,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어떤 부분은 또 어, 섬세하고
1: 네.
0: 센시티브하다 보니까
1: 네네네.
0: 오히려 그런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 남자들보다는 남자들은 대강 뭐 에이 극한 거 그래서 특히 그 집안에도 보면 어르신 중에서 옛날에 뭐 결혼식을 해도 꼭 길이를 잡아야 되고
1: 어 맞아 이사 가는 날 뭐 또 손 본다 그러죠.
0: 손 본다 그러죠. 네. 그런 거서부터. 네. 심한 경우는 뭐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는 어 아기 낳는 것도 길이를 잡아서 그날 뭐 아기를 가져야 낳고
1: 그때부터 제왕절개가 됐나 보다
0: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 일설에는 요새 뭐 그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매돌 며칠 날 꼭 낳아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땡겨서 낳기도
1: 에이,
0: 하고
1: 에이.
0: 뭐 그런 것도 있는
1: 그런 것도
0: 것 같아요.
1: 있고 왜 그것도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네. 이삿짐보다 먼저 밥솥 들어가야 되고
0: 그러니까,
1: 뭐 에이, 팥 들어가야 되고 에이,
0: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1: 네.
0: 모든 거를 다 잘 되기 위한
1: 그렇죠.
0: 어떤 바램으로 하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렇죠.
0: 네. 굉장히 좋은 거라고
1: 맞아요.
0: 봐요. 그냥
1: 네.
0: 가는 것보다
1: 네, 네.
0: 물론 뭐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일반 분 중에서도 어, 그 귀신이라는 거
1: 네.
0: 어, 저는 이제 그 주로 음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녹음실에서의 일들이
1: 아,
0: 있는데
1: 무서울라 그래요.
0: 녹음실에서 꼭 투정을 부려요.
1: 그만.
0: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녹음을 하다가 꼭 악기 하나가 고장이 나요.
1: 진짜로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진짜로요?
0: 네, 저는 겪었어요. 제가 한
1: 근데 그러면 대박 난다면서요?
0: 어, 대박보다 그게 있어요. 30년 전쯤에 제가 어머니 복음성가를 제작을 했었어요.
1: 네.
0: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노래는 말고 먼저 이제 음악을 녹음하고
1: 네, 네.
0: 그다음에 그 음악 갖고 노래를 녹음하는데
1: 네.
0: 음악 녹음하는데 그 올겐이 무지하게 중요한 파트인데 갑자기 퍽 하고 안 되는 거예요.
1: 더군다나 복음성가니까 듣기 싫었나 봐요.
0: 그랬더니 그 건반 하시는 분이
1: 네.
0: 야 이거 복음성가니까 투정 부린다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평화라는 그룹이 있어요.
1: 네.
0: 락 그룹이에요.
1: 네.
0: 한동안 뜸했었지. 그분들을 제가 절친이라서 그 기타 치는 그 이철 형님한테 저 한번 도와주세요. 엄마 찬송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락 하는데 무슨 찬송가를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도 형 한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1: 네.
0: 그 다섯 명이 다 불교였었어요.
1: 네.
0: 안타깝게도.
1: 네.
0: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 건반하시는 분이
1: 네.
0: 오늘은 안 돼 이거.
1: 어머.
0: 어 내일 해야 돼.
1: 어머.
0: 그러면서
1: 네.
0: 어, 그 향.
1: 에, 에, 에.
0: 일반 향.
1: 네. 초록색.
0: 향 두 자루를 응. 피워놓고 오늘은 녹음 그만. 그리고
1: 그 향을 왜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은 이게
0: 뭐
1: 좀 달래는 건가?
0: 뭐 달래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냄새를 내서 우리가 네. 이렇다 좀 잘 봐달라. 그리고 그날 철수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오히려 당구장을 갔어요.
1: 네.
0: 시간 보내느라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날 녹음했더니
1: 괜찮아요?
0: 아무 일 없듯이 돼요.
1: 달래나서.
0: 근데 저 말고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그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게 있는 경우에 히트나 대박이 나는 노래들이
1: 네.
0: 꽤 있었어요.
1: 그렇게 예, 네, 저도 네,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왜 녹음실에서.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 조금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 네.
0: 우리가 이제 소름 끼친다는 얘기 있죠. 갑자기 네네네네. 이렇게 촥 뭐가 타고 올라오고. 네네네. 밤에 혹시 너 그런 적 없니? 그래서 가끔 있어요. 그건 누가 뒤에 있는 거야?
1: 아, 진짜 왜 그래요? 나 네. 요새 감기 들린단 말이에요.
0: 이렇게 소름이 쫙 타고 올라오는
1: 있어요.
0: 거.
1: 네.
0: 그게
1: 네.
0: 그러니까
1: 닭살 쫙 돋고.
0: 그 사람 말로는 뭐 귀신이란 존재가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립거나 필요한 사람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게 좀 사람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육감이라 그러죠. 식스센스.
1: 네, 네.
0: 그게 조금 발달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느끼는 거고
1: 네.
0: 심한 경우는 스쳐 보이기도 하고
1: 무딘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고
0: 그리고 이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좀 더 자세히 어떤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1: 네.
0: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좀 그 환을 풀어줘야 네.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1: 나도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웃긴 게요. 우리 너무 좌충우돌이긴 하지만 갑자기 남양 특집으로 갔어.
0: 아니야.
1: 네.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비니 씨 뒤에도
1: 비니 씨 뒤에 조심하세요.
0: 아니 저는 괜찮아요.
1: 네.
0: 그
1: 뒤에 조심하세요.
0: 뒤에 보니까
1: 네.
0: 조그만 애가 웃고 있네.
1: 조금 이따 놀아줄게. 방송해야 돼.
0: 아니 근데 뭐 우리는 원래가 좌충우돌이니까.
1: 네.
0: 근데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본인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따라
1: 네.
0: 그런 부족을
1: 그쵸,
0: 가졌던
1: 그쵸.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걸요?
0: 아까 우리 통계님 그 보니까
1: 네.
0: 통계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년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도 부적이 효험화되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 자기 네.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1: 저도,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영화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할머니가 준 목걸이를
1: 맞아요. 네.
0: 자기 수호신으로 가지고
1: 네,
0: 있고
1: 네,
0: 뭐
1: 네.
0: 그런 거 맥락으로
1: 맞아요. 네.
0: 될 것 같아요.
1: 네.
0: 지켜줄 수 있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베갯잎에 이런 거 좀 해주시고 내복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어서 뭘 보고 오셨나 봐요.
0: 그래 아주 옷핀으로 이렇게 달아주잖아.
1: 그러니까,
0: 떨어지지
1: 네,
0: 말라.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꼬맨다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거죠. 왔는데 이제 얘가 뭘 좀 뭐 좀 조심시켜라 이제 그랬나 보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해주시고
0: 우리가 이제 매년 초가 되면 토정비결이라는
1: 그렇죠.
0: 걸 옛날엔 많이 봤었잖아요.
1: 그렇죠. 네네.
0: 그리고 뭐 아까 아시다시피 뭐 지은철학원에 신문에 나거나
1: 네네.
0: 이런데 오늘의 운세
1: 네.
0: 그래서 자기
1: 저도 꼭 봐요.
0: 자기 띠 보면
1: 네.
0: 뭐 몇 년생 뭐
1: 저 남의 띠도 봐요. 보다가 보면 열두 띠 다 봐요.
0: 뭐 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그런데
1: 네, 네.
0: 그런데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1: 네.
0: 뭘 조심해라
1: 네.
0: 뭐 사람을 조심해라
1: 네.
0: 예를 들어서 내년 되면 좋아진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 네.
0: 그날부터 좀 기분이
1: 그러니까요.
0: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저도 이렇게 보면은 숨만 쉬어도 좋다
0: 네.
1: 그런 거 뭐 너무 좋죠.
0: 네.
1: 그리고 혹시라도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아 지나갈 거야. 원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약간의 불편한 일도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좋아요. 그런 거는 또.
0: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네. 얘기하는 게 뭐 야 내년 음력 4월에 동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꼭 그러잖아요. 무슨 쪽에서 뭐 북쪽에서 나타난다.
1: 네.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저 동서남북 모르는데 동남쪽은 더 몰라요. 나는 그냥 네 그냥 귀인이 나타난다.
0: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1: 네.
0: 이스트 그러면 다운타운 쪽
1: 네.
0: 웨스트 그러면 질러.

0: 네.
1: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0: 네.
1: 좀 이렇게 이름을 풀어가고 인생을 풀어가고
0: 역학이라고
1: 그런
0: 하죠.
1: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뭐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인터넷에서도 그 무료 사이트로 그런 것도 다 보는 게 있거든요.
1: 여러분들 얘기 나온 김에 저희 1290.com으로 들어가시면
0: 네.
1: 그 타로 별이 언니 있으니까
0: 네.
1: 거기 한번 해보시면
0: 네. 그냥
1: 더더군다나
0: 아무 인포메이션 안 넣으셔도 돼요.
1: 그러니까 또 네. 9월에
0: 네.
1: 당첨해서 조금 아까 인터뷰했던 우리 소반에서
0: 네.
1: 50불 식사권도 주시고
0: 그럼요.
1: 아니면 why not?
0: 네.
1: 영어로
0: 네.
1: 치면
0: 그것도 보시고 또 그 바로 밑에 또 지윤 철학원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옆에 우리 라서 도움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궁금한 것도 또 물어보시고 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하여튼 웹사이트가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진짜 보실 게 많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취미고 아니요 제가 알기로 미국도 철학원이 있고 또 우리 지윤 철학원
0: 있잖아요.
1: 같이
0: 네.
1: 다 있잖아요.
0: 네.
1: 타로도 얼마든지 있고.
0: 그럼요.
1: 그러니까
0: 네.
1: 뭐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0: 사이클 리더 있죠.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도 잘 쓰면 독이 잘못 쓰면 독이 되고
0: 좋은 약도
1: 독도
0: 그쵸?
1: 잘 쓰면 약이 돼요. 예.
0: 맞아요.
1: 그 제 아는 한의원 그 선생님이
0: 네.
1: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분들
0: 네.
1: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벤을 모시고
0: 네.
1: 이제 가까운 모롱국 카지노를 간대요.
0: 네.
1: 그래서
0: 보고 있어요?
1: 거기 바람 쐬러.
0: 네.
1: 이제 카지노를 이제 바람 쐬러 가면
0: 네.
1: 문 앞에 내려드리면 그 아프던 분들이 다 뛰어들어가신대요. 그래서
0: 네.
1: 몇 시간 놀다가
0: 네.
1: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0: 다시 쩔뚝거려?
1: 다 쩔뚝거린대요. 그만큼
0: 네.
1: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강하게 만든대요.
0: 진짜.
1: 그래서
0: 네.
1: 뭐 그런 카지노 그 뭐 갬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네네.
1: 때로는 거기 가서 그렇게 활력을
0: 네.
1: 얻는 것도 좋은 처방이다.
0: 일상의 탈출 그죠?
1: 네, 그런
0: 맞아요.
1: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잘 쓰면 되고
0: 네.
1: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한 곡 한 곡 드리는 음악들이 삶에 지칠 때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위로하고
0: 그쵸.
1: 또 그거 듣다가 희죽 야 그래도
0: 서러울
1: 그,
0: 때도
1: 이 노래
0: 있고.
1: 이 노래 나올 땐 내가 한 가닥 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0: 제가요 예전에 골프장을 갔다가요 뜻하지 않게 뭔가 따끔한 거예요 벌침을 맞은 거예요 근데 걔가 맞아 보셨어요 벌 쏘여 보셨어요
1: 난
0: 되게 따끔해요 진짜 가시가 탁 박히거든요 근데 막 크게 막 금방 이제 뺐으니까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러는 거는 없었는데 일부러 그런 봉침을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때 막 놀래고 그러기는 했지만 오히려 남들은 돈 주고 맞는다는데 그게 모르게 독도도 뭐 좀 빼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벌침이라는 게 존재해요. 일상으로더라고요. 한의학에 얼마든지.
0: 아이고 진짜.
1: 그래서 네. 오늘은 뭐 다른 얘기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한국에 계실 때도 관심이 있었고 여기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사실 아는 사람이 만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고
0: 네.
1: 그러니까 꼭 뭐 어디에 기해서 과하게 안 하는 경우면
0: 네.
1: 우리 비니님 같이 신문을 봐도 좋고
0: 네.
1: 뭐 우리 라디오 서울 1650의 뭐
0: 네.
1: 별이 언니를 만나도
0: 네.
1: 좋고
0: 네.
1: 뭐 누구를 만나도 좋고
0: 네.
1: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0: 그냥 뭐
1: 편입니다.
0: 재미니까
1: 예,
0: 네
1: 예.
0: 그거에 막 저기 막 그걸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너무 막 맹목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1: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친구 관계라든가 아는 관계에서 내가 답답하면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0: 그냥 하소연만 해도 얘기만 해도
1: 털어만 놔도
0: 그 속 시원하잖아요.
1: 그것만 해도 훨씬
0: 네.
1: 위로가 되는 경우가
0: 속이
1: 많잖아요.
0: 또 풀리고 맞아요. 위로도 네. 얻고
1: 그럼요.
0: 네.
1: 그게 우리 하루하루 살이지 사실 이제 나이가 중년이 돼서 하루하루 살면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보다는
0: 네네.
1: 야, 뭐 더 나빠지지 말고 이대로만 가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욕심도 생기고
0: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 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0: 네.
1: 유열 씨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0: 네,
1: 뭐 이런
0: 네.
1: 가사가 있는데
0: 네.
1: 그런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럼 물어봐요. 그럼 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0: 그게
1: 몰랐어요.
0: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아무 일 없이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냥 무탈하게

0: 진짜 저도 요새 그 오늘 그 우리 로또 2억 9,800만 불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기도 하지만 막 1억 천금을 받고 막 그런 거보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간혹 요사이 그 수년 만에 오는 연락은 반갑질 않아요.
0: 무슨 일 있나.
1: 주로 떠나셨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면 떠나실 것 같다.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부고가 오는
0: 그런 무소식이 희소식도 아닌 거네요 요새는.
1: 아예 소식 없는 것도 잘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오히려. 것 같아요. 오히려 연락 거의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이 오면 아, 저 그분의 누군데요. 사실은
0: 하시지.
1: 어저께 가셨어요. 예, 그런 거 좀 있으면 이제 부고장 날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가시는 길이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사는 날까지는 힘들지 않게 사실
0: 맞아요.
1: 지금 애청하는 분들 중에 귀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 중에 혹은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몸이 불편해셔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귀로라도 사실 일주일 이렇게 두 번씩 나와서 우리 비니 씨가 같이 나랑 수다 떨어주고 이것도 네. 그분들에게 쓴 웃음을 한번 짓게 할 수 있고
0: 그쵸.
1: 뭐 그런 게 바로 보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보약 한 척 드세요.
1: 예, 그게 보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보는 날까지는 항상
0: 뭘 또 보는 날까지는
1: 아니 그게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방송 멘트예요. 그냥 보는 날까지
0: 슬프잖아요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금요일인데
1: 슬플 거 없어요. 아닙니다. 절대 슬플 거 없고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사실 뭐 그 굉장히 참 단순해요. 눈 뜨면
0: 네
1: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되고
0: 배고픈 밥 먹고
1: 출출하니까 뭣도 챙겨 먹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면 나가봐야지 그러고 하루 나와서
0: 네.
1: 여기서도 뭐 점심 됐네 전에 네. 얘기했다시피 뭐 냉면을 끓여 드시든 뭐라든 네. 뚝딱 한 네. 그릇 먹고
0: 네.
1: 이렇게 또 하루 지나다가 5시 되면 또 집에 가야
0: 퇴근해야지.
1: 되네 뭐 주말이네 뭐 빌빌하고 지내다가 또 월요일 되면 이러고 가면 1년이에요
0: 그렇죠.
1: 네.
0: 벌써 9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셋째 주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추석이에요.
1: 그렇게 오래되지 않게 제가 방송 그 올해 초에 여러분들 올해는 좀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덕담을 드렸는데
0: 많이 웃으셨을걸요.
1: 네, 이제 뭐 벌써 이제 10월 되니까 좀 있으면 땡스기빙이고 그럼 이제
0: 근데 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절기들이.
1: 네. 그렇죠.
0: 얼마나 좋아요. 땡스기빙만 오고 또 뭐 크리스마스 오고.
1: 그리고 또 네. 뭐 연말 되면 모처럼 만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0: 그러니까요.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도 또 만나고.
1: 수다도 떨고 그런 기회가 돌아오잖아요.
0: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라빈 씨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0: 네.
1: 저도 뭐 슬없이 그냥 맹물 같은 소리도 하고
0: 네.
1: 뭐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0: 그게 또 그렇게 정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러니까요.
0: 네.
1: 자, 그래서 오늘은
0: 진짜 좌충우돌 얘기했어요. 오늘.
1: 좌충우돌 다른 네. 것보다 이제 철학이나
0: 네.
1: 그런 점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지난 얘기들 많이 나눴고
0: 네.
1: 뭐 혹시라도 잊은 분 계시면 주말에 한번 보러 가세요.
0: 맞아요. 한번 보셔서 전화 한번 하고
1: 그냥 네. 개운하게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예.
0: 어떻게 지냈나 아무도 그렇죠. 묻고
1: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보따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0: 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시고요.
1: 네.
0: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뭘까요?
1: 뭘까요?
0: 내일 아침 9시
1: 그렇죠. 네.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0: 네 위켄드 수다도 들어주시고요. 네,
1: 많이 들어주시고요.
0: 네.
1: 또 화요일날 뵙시다.
0: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6: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아이고 우리 모찌님 덕분에 멋진 노래 우리 산타하나의 스무디 함께했습니다. 참 저도 들기 쉽지 않은 영화인데 노래인데 몇 년 전에 공연 왔을 때 갔었는데 마지막 연주 때 쓰러지는 거 보고 아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는 친구에 나오는 명대사고 이병헌의 유명한 대사 그렇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자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SK 사장님 티셔츠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H님 저 보니까 하와이 생각난다고 신청곡 주셨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우리와 같은 성화로 꾸며지는 라디오는 내 친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8: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8: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9: 부에나팍 로스코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8: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9: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8: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 골프도 즐기고
9: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9: 888-847-3098 888-847-3098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들러주신 우리 NDC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그립고 그리운 사람 황영익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네, 아이고 우리 앤디님 덕분에 좀 차분한 노래 들은 것 같아요. 아예 무르익는 오후에 들으니 좋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자,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워볼이 드디어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내일 토요일 파워볼 잭팟이 무려 2억 9,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티켓 가지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머물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카카오톡 창에서는 동양인들을 잘그 미국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고. 때로는 저한테도 Are you Chinese? 그러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외국 사람을 봐도 많이 구분이 안 되듯이 그네들도 저희를 보면 좀 구분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또 아시아 계통의 베트남이나 태국 사람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통계님은 서울에서 머리도 복잡하고 또 몸도 성치 않으시니까 이번 주말을 통해서 좀 완쾌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 못하셨지만 우리 샌디송님 또 우리 열심히 달라 보시는 로라님 또 우리 저기 새크라멘토에 있는 우리 제시카님 모든 분들이 또 함께 귀로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무탈하게 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4: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9: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퇴근들 하실 시간도 됐고 나머지 시간 함께하고 주말들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또 한 주가 풍성하게 배부르게 잘 지날 수 있어서 저는 또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지금 상황이 불편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조그만 우리가 불씨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가 욕심을 부립니다. 물론 주말에도 저희 라디오 서울의 좋은 방송들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났다는 우리 알청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다 한 주 동안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오후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채워드리려고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H님이 여러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한 곡 추억의 보따리,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추억의 보따리 한 자락 주말에는 좀 꺼내놓으시고 옛날 사진도 한번 보면서 좀 쓴웃음도 짓고 미소를 짓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에는 좀 특식, 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충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께 또 짠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 오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억의 보따리 보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날씨만 놓고 보면 지난주와 이번주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산 느낌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요즘 송이, 능이, 표고 등 버섯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네,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으로 음식의 맛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최근에는 특히 뇌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항산화, 항염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가운데는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질 못합니다. 버섯이 그래서 에르고티오네인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 성분은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뇌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이건 인지 기능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뭐 이외에도 특히 신경계 기능에 관여하는 바이타민 B군, 바이타민 D가 들어있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활용도가 높아서 일상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죠. 볶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것, 국이나 전골, 또 샌드위치에 넣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말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류에 따라 향이나 식감이 달라서 다양한 버섯을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일반 마켓에서 사는 경우는 절대 안심하시면 되지만 혹시 가을철 산행을 하시면서 야생버섯 종종 키우신다는 분, 식용버섯과 유사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닌 경우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단순하게 복통이나 설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이른 아침에는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걸치게 되는, 그렇게 따뜻함이 좀 당기는 그런 시간에 버섯을 활용한 숲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요?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올본 미군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를 토대로 중국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 직전까지 준비했다가 중단한 사실이 CN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전이 진행 중이던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에 있던 중국 선박 한 척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부품을 수송하고 있다는 정보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무장병력이 선박에 오를 준비를 마쳤고 군용기까지 출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전 실행 직전 당국자들이 보고서를 추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특수작전사령부 분석관이 챗봇을 활용해 작성한 것이었는데 챗봇이 선박 화물을 잘못 식별해 핵무기 관련이라는 틀린 결론을 낸 것이었습니다. 소식통은 보고서가 전적으로 거짓이었으며 거의 전쟁이 시작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이 실행됐다면 미중 간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올해 초 인공지능 가속화 전략을 발표하고 정보 분석과 표적 선정 등 군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직이 서로 다른 인공지능 도구와 안전 기준을 쓰고 있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를 검증할 통일된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정보 당국자들은 인공지능이 분석가들에게 더 빠른 정보 생산을 압박해 오류 발생 여지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장병 수가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익명의 당국자 여러 명을 인용해 실제 사망자가 최소 22명에서 23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공식 사상자 집계 시스템에는 지난 2월 시작된 장대한 분노작전 사망자 14명과 휴전기간 사망자 4명을 합쳐 모두 1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사망자 모두가 전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진 중동 지역에 주둔하던 병력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작전 개시 이후 이 지역에서 사망한 미국인 민간 계약업체 직원도 3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소플리 데이비우스 소령과 데빈 세이벨 병장 2명이 이란 전쟁과 무관한 임무 중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이벨 병장은 공식 집계 시스템에 해당 작전 사망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전쟁 이후 전투 중 부상한 미군 장병은 820명을 넘으며 다수가 이란의 반격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미드 이란이 6월에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파기되고 공습이 재개된 7월 7일을 기준으로 사상자를 새로 집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수 집계 방식을 둘러싼 의문은 언론 보도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CNN과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즉각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직접 게시물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CNN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비난했고 MSNBC에서 이름을 바꾼 MSNOW에 대해서는 시청자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800만 달러 상당의 구독을 불법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행정부를 비난한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출입 금지 조치는 해당 매체들의 트럼프 행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공개적으로 차단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지만 핵심 의혹을 검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과 가족조합 관련 의혹이 보름 가까이 제기돼 왔지만 청문회는 여야 공방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당인